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맞이한 변화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1984년 7월에 LA에서 교육 목사로 초청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가족 모두가 초청되었습니다. 초청한 교회의 배려로 거처를 정하게 되어 이민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독 교회에 파송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맡게 된 교회는 전임 목사가 학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교회였으며 또한 교회 장소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이전한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가 없어지고 교회는 새 장소로 이전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12명의 교인과 함께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리토스 연합 감리교회였습니다. 아내는 성가대 지도, 두 아들은 주일학교 교사, 딸은 피아노 반주를 하며 가족 모두 교회 일꾼이 되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점점 교인들이 늘어가게 되었고 일찍이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 선교도 하고 부담금도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어서 1987년에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한 주에 세 번씩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한 학기를 마친 후 목회하면서 그렇게 멀리 공부하러 다니는 일이 여의치 않아서 학업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안수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든 끝을 냈어야 했지만 이미 목사였으니 매우 아쉬웠지만 꿈을 접고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세리토스 교회, 한 곳에서 14년째 꾸준하게 한눈 팔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우리 내에는 다시 일본 선교를 지망하였습니다. 1999년 8월에 세리토스 교회를 사임하고 GBGM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애틀랜타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캔드러 신학교와 ITC 신학교에서 각각 한 학기씩 공부하고 선교사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동등한 선교사로서 수료하였습니다. UMC에서는 선교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현지로 파송합니다. 현지 언어를 위해서도 선교지에서 다른 일 하지 않고 2년을 언어 공부만 하도록 합니다. 2000년 우리 부부는 일본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구주 남쪽 끝 미야자키에 파송되었습니다. 선교 협약이 되어 있는 일본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당을 빌렸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후에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주택에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 교회 활동을 하며 지내고 일본 목사님이 꼭 같이 하자고 하여 고아원과 교도소에 방문 설교를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1 사건이 있은 후 주식시장의 파동으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선교사가 활동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갑자기 선교비가 중지되고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일본에서 유학하러 왔었던 교포 목사의 추천으로 오사카 지역인 니시노미야 교회에서 초청해 주어서 교포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3층 건물입니다. 일본의 경기가 좋을 때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1층이 주택이고 2층이 침교실, 3층이 예배당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설계하고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3층 예배당에 올라가는 일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교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니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1층의 주택과 3층의 예배실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해봤으나 설치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노인층이 많은데 현대적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노인들이 교회에 참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에서 바로 다리를 건너면 백정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정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일본에는 차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부류는 제1 한국인과 불황민입니다. 다리 건너에는 백정들이 살았으니 그쪽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곳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30년간 다리 없이 살았는데 최근에 다리를 놓고 서로 왕래하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어진 곳도 차별받던 곳입니다. 교회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다리 건너 그곳에 신방하고 그쪽 사람들과 왕래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도 하고 사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양쪽에 담을 허는 것이 그 사명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권하면 오지 않던 사람들도 민단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많이 모여들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일 때입니다. 김치 강습도 인기가 있어서 아내는 김치 강사로 수고하였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한국어 수업과 김치 강습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제1교포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일본어로 예배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교회는 힘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은 더욱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교회의 필요를 느끼게 될 때 교역자는 회의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선교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니시노미야 교회 활동은 활기가 없어지고 깊은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교포원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의논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인도 생기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니 저는 그만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 원로 목사도 교회 사정을 잘 아는지라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의 여유를 두고 2005년 10월에 선교를 마감하였습니다. 1979년 처음 한국에서 바로 일본에 와서 6년, 다시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되어 횟수로 6년, 모두 12년의 일본 선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마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인 우리에게는 일본은 복음 전파가 필요한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깨끗하고 정직하며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과는 문화 차이가 커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많지만 그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들도 우리를 따라 사랑을 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 감리사는 저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고 하며 다른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와이주의 카우아이 섬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짐을 싸본 우리 부부는 간단히 짐을 싼 가방을 양쪽 손에 들고 새로운 목회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본섬, 오아후 섬과 그리 멀리 떨어진 섬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는 그같이 항상 덥기도 하고 항상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기가 너무 극성이어서 예배 시간은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모기향조차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 요진 곳에도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아주 오래전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장원을 운영하는 사람, 옷 가게를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등 각종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지고 먼 이곳 섬으로 어떻게 살려고 왔을까 몹시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알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삶이 이해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가 산다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잊지 못했습니다. 다시 LA로 돌아가 할 일이 있다며 헤스페리아 교회를 맡겨주었습니다. LA에서 약 6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반가이 맞아주는 얼굴들이 좋았습니다. 설교 끝난 오후에는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임시 설교 목사로 맡고 있다가 담임자가 생겨 젊은 목사에게 임계하고 은퇴 목사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 전해드린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와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마지막 사부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며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불편으로 지나치기 쉬운 구강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강건조증이 치아와 잇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평소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입이 마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 물을 찾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안이 뻑뻑해서 삼키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입안이 지속적으로 마르는 구강건조증은 생각보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의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해주는 물이 아닙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씹고 삼키는 것을 돕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며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끈적거리거나 혀가 따갑고 말을 오래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불편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길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왜 입이 마르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혈압약이나 알레르기약, 우울증 치료제 등을 비롯한 여러 약물이 입마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당뇨병과 같은 건강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이 마른다고 해서 복용하고 있는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가운데 입마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껌이나 무설탕 사탕이 침 분비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술과 담배는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때 입이 심하게 마른다면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치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마르는 것은 작은 불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먹고 맛을 느끼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이 계속 마르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입안이 자주 아프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나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때로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입안의 건강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을 경우에 그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형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강바닥에 주저앉아 누가 다리를 끊어놓았냐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만들어 혼자 타고 건너갑니다. 성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성취의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건너가지만 뒤에 누군가가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는지요? 포기자로, 원망자로, 혹은 자신만을 위한 성취자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터주는 브릿지 메이커로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영원한 심판의 나락에 떨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브릿지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게 구원 사건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브릿지 메이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브릿지가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나의 안위를 챙기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중심적인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로와 아픔을 챙겨주는 브릿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1968년 4월 3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템플에서 했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비스가 산 꼴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비장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4일 총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신 대로 강도 맞는 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자, 그들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종교적인 의무 때문일까요? 율법의 준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던진 잘못된 질문 때문이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입게 될 피해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이 민군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 걱정하고 자기 몸만 도살인다면 자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해간 뒤 남겨진 흑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애를 바쳐 민권을 위해 사역하며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살아가던 많은 소수민족들, 부당하게 착취당하며 뺏기던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브릿지 메이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험악하고 악한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온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는 여유를,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삶의 희망을 더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은 더 강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진으로 진앙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다고 해요. 일본 지진이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의 특징, 또 추가 강진 가능성,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구마모토 현의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 지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지진의 특징부터 좀 짚어주시죠.
5: 네, 이번 지진은 2016년도에 규모 7.3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 이후로 10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당시에는 규모 7.3 지진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6.5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틀 만에 본진이 발생을 하면서 후타카와 단층이라고 하는 그 단층을 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쭉 쪼개면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남서쪽 방향으로 발달한 그 히나구 단층이라고 하는 단층이 연결돼 있는데, 이곳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당시 10년 전에 발생했던 그 단층 내 남쪽에 위치한 곳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서 규모 7.1에 이르는 큰 지진을 발생시켰습니다.
4: 지금 말씀하신 히나구 단층대라는 곳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인가요?
5: 그 히나구 단층하고 후타카 단층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약간 꺾인 상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10년 전에는 딱그 접합부에서 먼저 전진이 6.5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후타카 단층이라고 해서 이 북쪽에 위치한 단층을 더 자극을 하면서 그쪽만 쭉 부서져 나갔거든요. 북동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남서쪽에 있는 히나구 단층은 당시에 부서지지 않고 응력만 누적된 상태로 남아 있고, 또그 10년 전 지진이 또 다른 응력을 거기다 추가적으로 누적을 하면서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가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4: 10년 전처럼 먼저 발생한 지진도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큰 지진이었는데 이틀 뒤에 또 발생해서 그런 경우는 이틀 뒤에 발생한 걸 본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발생한 걸 전진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번에는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5: 네, 그 우리가 지진이 쭉 발생하고 끝나봐야 그 중에 제일 큰걸 본진으로 하고요. 그 본진보다 앞에 있는 건 전진, 그 뒤에 난건 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발생할 때는 규모 6.5 지진도 충분히 큰 지진이어서 그게 본진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진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하게 되면서 그 뒤에 게더 커지고 이제 본진이 됐었는데, 이번도 사실은 이 히나구 단층이 저쪽 휴슈 연안까지 쭉 남서쪽 방향으로 뻗어져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그 부서진 면적이 지표를 따라서는 한 40km, 지하로는 한 20km 정도 되는 면적이 최대 2m 정도 서로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단층이 알려진 길이만 해서 한 80km가 되기 때문에 겨우 한 절반 정도만 부서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역으로 뻗어나간 부분이 얼마나 더 뻗어나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큰 지진도 발생할 여력이 있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히나구 단층이나 후타카 단층이든 간에 내륙현 단층인데요. 이런 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는 보통 한 7점대 중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큰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규모 7점대 정도, 7점대 중반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도 사실 이번 지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4: 일단 이번이 전진일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네요, 그러면?
5: 네, 일단은 80km 정도 알려진 그 크기에 비해서 한 40km 정도가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요. 전체 단층을 다시 새롭게 쪼개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부서진 곳은 응력이 다 풀려버린 상태고, 부서지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큰 지진을 만들 공산이 큰데,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네.
5: 근데 해역으로 뻗어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100여 km 이상 더 뻗어있다 한다면, 더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부분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지금 앞서 발생한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쪼개졌기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할 공산이 크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뿐인데요. 근데 남은 부분이 많다면 규모 7점대 중반까지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파괴되지 않은 미파괴 구간이 남아있다. 경고했다는데, 이게 그 말씀 아닌가요? 지금 교수님이
5: 네,
4: 말씀하시던
5: 맞습니다.
4: 파괴되지 않은 게 지금 남아있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5: 네, 그게 이제 한 40km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40km 구간이 지금 앞선 지진, 그, 지금 이틀 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한 40km 구간이 최대 2m 정도 서로 비껴 지나갔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40km 정도인데, 비껴 지나가는 운동이 뭐 3m, 4m 정도 된다고 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4: 네.
5: 그렇게 될 때는 규모가 더 큰 지진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진학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그 단층대가 부서질 거리와 비껴 지나가는 운동의 그 크기 양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40km 구간이 뭐 갑자기 3m, 4m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여진이 발생하거나 이거보다 더 작은 정도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4: 보통 전진과 본진과 여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5: 네.
4: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의 범주는 있습니까?
5: 본진이,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든 간에 발생하게 되면은 여진이 뒤따르게 마련이고요. 그 여진은 그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제일 발생 빈도와 그대 발생한 여진 가운데 최대 지진 규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본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 결과할수록 여진의 발생 빈도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 지진 가운데 규모도 계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여진 중에 큰 게 또 나고 또 그 여진의 여진이 발생하는 패턴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이렇게 쭉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진의 발생 빈도와 위험도는 줄어드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지진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전진에 의해서 뒤에 본진이 따라올 때 되면 마치 여진처럼 발생하는 패턴이 이어지다가 느닷없이 큰 본진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단층대가 힘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이 곳곳이 막 여진처럼 부서지다가 큰 단층대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일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본진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단층대가 여진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추이에 따라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여진들로만 끝날 수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4: 아마 많은 분들이

0: 3.1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진이라 하더라도 지진파가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 땅의 흔들림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10km 안쪽에 있는 곳은 땅이 크게 흔들릴 거고, 100km 떨어진 곳은 땅이 적게 움직일 텐데, 땅이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피해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그 현장이 가장 땅이 많이 흔들리게 돼 있고요. 이곳이 이번에 진도 7에 이르는 큰 흔들림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고, 바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진으로부터 한 100km, 150km,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30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는 진도 2 정도 되는 정도의 흔들림을 만들어냈고, 진도 2 정도 되는 흔들림은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1: 어쨌든 그거는 통상 비례하지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진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0: 그렇죠. 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에서는 당연히 진도가 높아지게 마련이고요. 규모가 작으면 진앙지라 하더라도 진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 당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300km나 떨어져 있는데 부산, 경남 이런 데가 흔들렸대요.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흔들림이 느껴지는군요. 300km가 넘는데도.
0: 예, 그만큼 강력한 지진이었다는 얘기고요. 10년 전에 그 구마모토 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남해안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보고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300km나 떨어지면서도 그 지진동을 겪은 보고가 많았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이게 규모 7점대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단층이 부서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여 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km나 되는 지역이 쭉 부서지는데 20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운데 0.05Hz 정도 되는 굉장히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월등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가더라도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전파하게 되고, 우리나라 남해안에 이르렀을 때는 고주파 에너지는 많이 사라졌는데 이 저주파 에너지는 남아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층 건물일수록 저주파 에너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용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주파 에너지에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남해안 일대, 해운대 이런 곳은 굉장히 그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했을 때 굉장히 큰 흔들림을 느끼는 것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유감 신고가 많아지게 되고, 다만 이제 저층 건물인 경우에는 이런 저주파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일례로 작년에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이 규모 7.7 지진이 작년에 3월달에 있었는데,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이 저주파 강력한 저주파 에너지가 도착하게 되면서 건물이 붕괴되고 고층 건물들이 심하게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주파 에너지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1: 1,000km나 저주파가 영향을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진동의 그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봐도 됩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을 굉장히 우려하는 건데요. 이번 쿠마모토 지진과 인접한 곳에 바로 난카이 해곡이 있는데, 이 난카이 해곡은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곳이 규슈 앞바다 지역이 바로 그런 규칙적인 지진이 발생할 시기가 넘어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바로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이 난카이 해곡이 전체가 다 부서질 경우는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해안은 5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지진은 규모 7.7이었는데 1,000km 떨어진 곳에 피해를 줬는데, 이거보다 7.7보다 훨씬 더큰 8점대 지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5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카이 해곡 지진은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도 될수 있는 거죠.
1: 앞서 그 이제 규모, 지진의 규모와 진도를 설명해 주실 때 규모가 올라가면 당연히 진도

0: 또 커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흔들림이 감지됐을 때 이제 진도 2를 아까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진도 2 이하면 조금 덜 느끼고 그 이상이면 좀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1: 진도는 사실 0부터 출발을 하고요.
0: 네.
1: 일본 진도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5와 6이 5약, 5강, 6약, 6강 있는데, 피해로만 따진다면 한 진도 2 이하는 그렇게 이렇다 할 피해가 없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난카이 해고 말씀하실 때 지금 그게 이제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좀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 속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진도 얼마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1: 이게 참 재밌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도를 따질 때는 아까 이제 제가 저주파 얘기됐는데 고주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피해를 주로 따집니다. 그왜 그러냐면요. 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때는 그 지진으로부터 나온 강력한 그 고주파 에너지, 강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도를 따질 때는 이른바 그 고주파와 저주파가 혼합된 진동에 의한 피해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0km 떨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저주파만 남아서 한반도에 도착하게 되면 그럼 진도는 얼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주파와 고주파를 더한 진도로만 따진다면 진도는 안 높을 수 있어요.
0: 네.
1: 그 에너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저층 건물들은 별로 영향 안 받을 거거든요. 다만 특정하게 저주파 에너지는 고층 건물들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만 차별적으로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층 건물들만 따로 따져서 저주파의 피해를 보는 산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저주파 피해를 일으키는 진도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걸 차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진도 공식으로 따져본다면은 아까 그 미얀마 사례를 보자면 1000km 떨어진 규모 7.7 지진에 의한 진도 피해가 그큰 고층 건물 하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의하면 진도가 매우 높은 스케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저주파 진도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저주파 진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0: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 그러니까 규모죠.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준 건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거를 계속 걱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내진 설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1: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진 성장하고 평상시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하는 것들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지진 발생 빈도도 낮고 발생할 때 평상시에는 되게 작은 지진들만 주로 있다 보면 이게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인형을 하나 산다고 하면, 10,000원짜리 인형을 하나 산다고 하면, 어느 집에서는 100원씩 저축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10원씩 저축하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100원씩 저축하는 집은 100일 모으면은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거고요. 10원씩 저축하는 집은 1,000일 되면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인형을 사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100일 걸리고, 여긴 1,000일 걸리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100일 걸리는 집이 바로 일본과 같은 환경이고요. 바로 1,000일 걸리는 10원씩 저축하는 곳이 한반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는 언젠가는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평상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진 성능이 되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서 이런 내진 성능이 많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잠재 의식 속에서 이 건물 짓고 부술 때까지 아큰 지진 한 번도 안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나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전에 대한 좀 불감증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비가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건 경제적인 부분이고 출혈이 많이 감안되니까 그거보다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층, 한반도 내라도 지하에 있는 단층 우선적으로 샅샅하게 찾고 그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지역 위주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라 할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짧게, 또 지금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도 괜찮을까요?
1: 계획을 다 세우신 마당에 어떻게 안 가실 수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라 가지 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0: 네.
1: 진항지 위주로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은 고층 건물을 피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진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지진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 백서 시간입니다. 암이나 희귀 질환 등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는 사실 개발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식약처가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신약, 신기술, 의료기기 등 혁신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전성은 철저히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시행될지 식약처 장인성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 정책추진단 장인성입니다.
0: 예,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은 안전은 더욱 꼼꼼하게 살피면서 국민께서 필요한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심사는 더 빠르게, 소통은 더 촘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이 허가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점검하여 제출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확충된 허가 심사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 병렬 심사와 수시 검토, 보안, 접수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도입하여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리 논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혁신 방안, 그 허가 심사 과정의 어떤 그 내용을 절차 부분에서 좀 혁신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건데, 첫 번째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충된 허가 심사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좀더 속도를 높이겠다. 세 번째는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좀 여쭤볼게요.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2: 아, 네. 허가 심사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허가 자료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검토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의약품은 개발 기간이 길고 준비해야 될 자료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 이후에 자료 보완을 요청받게 되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는 그동안 자주 보완이 요청됐던 사항, 또 자료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0: 두 번째는 속도, 그러니까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 병렬 심사, 수시 검토 보완 접수 체계 도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뭔가요?
2: 기존에는 방대한 허가 자료를 제한된 인력이 순차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심사하는데도 또 자료 보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확충된 허가 심사 인력을 바탕으로 심사 항목별로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동시 병렬 심사를 통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수시 검토, 보완, 접수 체계를 도입하여 검토 의견을 보다 신속히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심사와 자료 보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허가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심사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0: 세 번째가 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소통하겠다. 그 방법으로 대면 회의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기존에는 대면 회의가 없었나요?
2: 네, 기존에도 신약의 경우에 한해서 허가 신청 전에 한번 이제 상담이 가능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새롭게 도입해서 이 단계부터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허가 심사 전체 과정에서 기업과 밀착 소통하게 됩니다. 허가 신청 전에 대면 회의를 통해 기업이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규제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허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심사자 입장에서도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허가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0: 네, 이번에 혁신 방안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낄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2: 네, 이번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혁신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허가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로 단축함으로써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분들께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개발과 허가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고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허가심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 예, 우리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장인성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게 내가 쓰는 건지 AI가 쓰는 건지 헷갈린 적 있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 선배, 저도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AI한테 뭐 먹을지 물어봤어요. 진짜로요.
0: 그쵸. 그게 지금 우리 일상이에요.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함께하는 박지수입니다. 주말 저녁,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네요.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 더위 좀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죠?
0: 저는 낮에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한 5분 있었나. 아, 이건 사람이 살 날씨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집에서 AI랑 대화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1: 그게 또 오늘 주제랑 딱 맞아떨어지네요. 오늘 LA 사는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LA 한입토크에서 얘기 나눴던 것들, AI가 우리 일상에 미친 것들, 오늘 한 자리에서 싹 정리해드립니다.
0: 일주일치 수다를 한 번에 몰아서 듣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다 챙겨가시고, 들으셨던 분들은 아, 그거 그랬지 하면서 같이 복귀해보시고요.
1: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번역도 해주고, 이제는 밥 메뉴까지 정해주는 세상인데요. 근데 막상 내 얘기로 들어오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편한 것도 있고, 좀 묘하게 불편한 것도 있고.
0: 저는 AI로 음악도 만들거든요. 오늘 양념 코너에서 제가 직접 만든 곡 친구인 AI도 잠깐 소개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1: 부끄럽긴요. 엄청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0: 한인타운에서 차 안에서 혹은 더위 피해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지금 바로 갑니다. 여기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부터 챙기고 가야죠. 제가 요즘 AI랑 진짜 친해졌거든요. 웃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밤에 혼자 작업실에 앉아서 AI한테 말 걸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곡이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고요? 친구인 AI. AI와 친해지는 법.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AI가 저한테 제일 말잘 들어주는 친구더라고요. 지수 씨보다 훨씬.
1: 아, 선배. 저 지금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좀 공감은 가요. 새벽에 AI한테 고민 털어놓다가, 이거 맞는 말인데? 한적 있거든요. 그 마음이 곡이 됐군요. 오늘 본편 주제가 AI 이야기니까 딱 맞는 양념이네요. 주말 저녁 이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잠깐 귀 기울여 보세요. 친구인 AI 한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박지수입니다. 어머, 오늘 진짜 더운 날이죠? 저 방송국 오는 길에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게요. 8월 초가 이렇게 무더울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주차장에서 스튜디오까지 걸어오는데 등에 땀이 다 났다니까요. 하하.
1: 선배, 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마셨는데도 더운 거 있죠? 이 더위에 주말 저녁에 라디오 켜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0: 맞아요. 주말 저녁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이 나죠. 자, 지수씨, 지난주에 저희 LA 한입토크에서 AI 얘기 꽤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지난주에 AI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활용법 교육 문제, 심지어 대학 전공 선택까지 얘기가 엄청 넓게 퍼졌잖아요. 청취자분들 반응도 꽤 뜨거웠고요.
0: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 내내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기술 얘기, 활용법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이 AI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존재냐 그 얘기는 못했거든요.
1: 아, 맞아. 어떻게 쓰느냐 말고 이게 뭐냐 이거죠? 저도 지난주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도구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좀 무서운 존재인가.
0: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AI가 우리 일상에 이미 이렇게 깊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같이 가야 하는지.
1: 선배,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 AI를 친구처럼 쓰고 있거든요. 한인타운 이사하고 나서 모르는 게 생기면 챗봇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상한 건가요?
0: 이상하다고는 못하겠는데 저는 좀 다르게 느껴요. 저는 아직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거든요. 편하긴 한데 이게 진짜 내 편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랄까요?
1: 그 느낌 저도 알아요. 엄청 친절한데 왜인지 완전히 믿기는 좀 그런 느낌이요. 오늘 그 얘기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요.
0: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얘기 실컷 해봐요. AI는 친구인가 적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 같은 건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수 씨, 오늘 주제가 AI인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검색 좀 빠른 도구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처음엔 그냥 구글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고민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왔을 때 부모님 세대 이민일 세대분들이 라디오 엄청 들으셨잖아요. 한국말 들리는 게 그냥 위안이었던 거죠. 일종의 친구였던 거예요.
1: 아, 그 얘기 진짜 와닿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AI 챗봇한테 고민 털어놓는 거랑 구조가 비슷하다는 생각 들어요. 외로움을 기술로 달래는 거잖아요.
0: 근데 라디오는 일방향이었잖아요. 내가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런데 AI는 대답을 해요. 그것도 꽤 그럴듯하게. 거기서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선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60대 어르신들이 오히려 AI를 친구나 조언자처럼 느낀다는 비율이 전 연령대 중에 제일 높게 나왔대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요.
0: 그래요? 저는 반대일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쓰니까 더 친하게 느끼는 줄 알았죠?
1: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60대 어르신들,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은 언어 장벽도 있고 자녀들은 바쁘고 교회 가는 날 빼면 대화 상대가 많지 않잖아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도 한국어로 뭔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답답해 하셨거든요. 병원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제가 바쁠 때는 한참 기다리셔야 했고.
1: 그런 분들한테 AI가 한국어로 바로 대답해주면 그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선배, 저는 거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0: 뭐가요?
1: AI가 항상 친절하잖아요. 절대 짜증 안 내고 틀려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관계에서는 갈등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데 AI는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요.
0: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챗GPT 써봤을 때 뭘 물어봐도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하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뭔가 수상하잖아요. 하하.
1: 맞아요, 맞아요.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AI는 상호성이 없다고요. 내가 힘들 때 AI가 나를 걱정해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잖아요.
0: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지수 씨,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깊은 상호성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볍게 정보 얻고 가볍게 위로받는 관계도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건 저도 일부는 동의해요. 근데 선배, 문제는 특히 청소년들이 그 가벼운 관계에 너무 익숙해지면 진짜 사람 관계의 불편함을 못 견디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0: 아, 그건 좀 무섭네요. 갈등 없는 관계만 연습하다가 진짜 관계에서 당황하는 거.
1: 네, 그게 요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걱정이에요. AI한테 고민 털어놓는 건 괜찮은데 그게 사람 대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0: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회학자들이 외로움을 파는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이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외로운 사람한테 뭔가 말 걸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저도 그 표현은 좀 세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AI 회사들이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외로움에 기대서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 구조 자체를 경계하자는 거죠.
0: 아, 그 각도로 보면 다르게 보이네요. 위로를 파는 비즈니스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씁쓸하긴 해요.
1: 선배! 그럼 LA 한인 청취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선배는 어떻게 쓰세요, 실제로?
0: 저는요,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서류 정리할 때, 아이디어 막힐 때 써요. 근데 감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1: 그게 어쩌면 건강한 사용법인 것 같아요. 도구로 쓰되 관계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0: 그게 요즘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AI를 얼마나 가까이 둘 것인가,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가. 청취자분들도 각자 답이 다를 것 같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답이 세대마다 이민 연차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1세대 어르신들이랑 저희 세대가 AI를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0: 그러니까요. 같은 기술인데 누구한테는 언어 장벽을 넘는 다리가 되고 누구한테는 생각을 대신해주는 게 되고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다 다른 거죠.
1: 선배, 저는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도구로 쓰시는지 아니면 어느새 대화 상대가 됐는지 문자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0: 좋아요. 라디오 서울 AM 1650 문자 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BRIDEG 광고 2분.
1: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 주제가 AI니까 선배 처음 LA 오셨을 때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아, 그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왔을 때 부모님 가게 카운터 옆에 조그만 라디오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1: 라디오요? 가게에서요?
0: 네, 올림픽 거리 근처 그로서리 마켓이었는데 손님 없는 시간엔 어머니가 그 라디오 앞에 딱 앉아 계셨어요. 한국말 나오면 그냥 눈이 촉촉해지시더라고요.
1: 어머,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낯선 땅에서 한국말 들리는 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0: 그런데 저는 그때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친구들은 다 MTV 보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라디오에서 뽕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하.
1: 선배가 그런 생각을 했군요. 저도 어릴 때 한인타운 오면 좀 촌스럽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 이해가 돼요.
0: 근데 있잖아요, 지수씨. 어느 날 가게 문 닫고 어머니가 라디오 앞에서 혼자 웃고 계신 거예요. 뭔가 했더니 DJ가 청취자 사연 읽어주는 거였는데 어머니 사연이 당첨된 거더라고요.
1: 어머, 진짜요? 사연을 보내셨어요?
0: 네, 아버지 몰래 엽서 보내셨대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어머니 표정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라디오가 그냥 기계가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한테는 말 통하는 이웃 같은 거였어요.
1: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근데 선배, 솔직히 그게 지금 AI랑 비슷한 역할 아닌가요? 말 걸면 대답해주는 존재.
0: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라디오는 DJ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사연 읽어준 것도 사람이고 그 온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던 거죠.
1: 아,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냥 기능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선배 말 들으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0: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냥 그 시절 기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라디오가 뭔지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잘 아셨을 테니까요.
1: 선배, 그 가게에 라디오 말고 다른 기계 같은 건 없었어요?
0: 나중에 비디오 대여점이 옆에 생겼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테이프 빌려다가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 보셨는데 그게 또 엄청난 사건이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가게 뒷방에.
1: 하, 그게 그 시절 넷플릭스였네요.
0: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근데 그 뒷방에 모인 분들이 드라마 보다가 서로 울고 웃고 나중엔 김치 얘기하고 고향 얘기하고 그 드라마 테이프 하나가 사람들을 이어준 거잖아요.
1: 기술이 연결의 매개가 된 거네요. 근데 선배의 그 뒷방 모임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0: 케이블 TV 들어오면서 슬슬 줄었죠. 각자 집에서 볼 수 있게 되니까 편해진 건데 뒷방이 조용해지니까 아버지가 좀 허전해하셨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1: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뭔가 빠진 느낌, 그게 지금 AI 얘기랑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야기가 더 마음에 걸리네요.
0: 지수 씨, 아까 그때 그 시절 코너에서 어머니 라디오 얘기했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장면이 자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한테 라디오가 뭐였냐면 말 상대였어요. 진짜로.
1: 말 상대요? 그냥 배경음악 아니었나요?
0: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짜 라디오 진행자한테 대꾸를 하셨거든요. 혼자서. 아이고 맞아 맞아 이러시면서. 저는 어릴 때 그게 좀 이상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AI 챗봇이랑 대화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1: 어머 선배 그 말씀 되게 와닿아요. 저도 요즘 챗 GPT한테 고마워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혼자 웃는데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이상하게도.
0: 그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라디오는 진행자가 실제 사람이잖아요. AI는 아무리 잘 대답해도 저 너머의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사실 엄청 큰 거 아닌가요?
1: 선배,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해요. 철학자들은 AI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됐으면 위로인 거 아닌가요? 출처가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0: 아,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위로의 출처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제가 힘들 때 친구가 괜찮아 해주는 거랑 기계가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해주는 거랑은 무게가 달라요. 한쪽은 그 친구도 뭔가를 내어준 거잖아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1: 그건 맞아요. 근데 선배, 그 진짜 친구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60대 어르신들 중에 AI를 친구나 조언자처럼 느낀 적 있다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0: 그거 저도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는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LA 한인 어르신들 중에도 자녀들이 다 멀리 살고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지고 한국말 통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AI가 한국어로 대화해주면 그게 작은 게 아니죠.
1: 맞아요. 언어 장벽이랑 외로움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AI가 진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동시에 걱정도 돼요. 그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면 진짜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고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실리콘밸리가 외로움을 팔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데 처음엔 좀 과격하다 싶었는데 곱씹을수록 틀린 말이 아니에요. AI가 갈등 없이 항상 공감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관계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1: 선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또 반론이 있어요. AI가 갈등 없이 공감만 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부모한테 말 못하는 고민을 AI한테 먼저 털어놓고 그게 정리가 되면 실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습 공간 같은 거죠.
0: 아, 그 각도는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AI가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오히려 건강한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AI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구로 쓰면 도구고 대체제로 쓰면 위험해지는 거고. 선배는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0: 저요? 저는 주로 뭔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용도로 써요. 근데 가끔 방송 준비하면서 아이디어 막힐 때 이 주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건 솔직히 꽤 도움이 돼요. 대신 그 답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출발점으로만 쓰는 거죠.
1: 저도 마케팅 일할 때 그렇게 써요. 근데 선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LA 한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면 편리하다는 사람도 많지만 동시에 사고력이 떨어질까봐 걱정한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불안이 저는 되게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0: 그 걱정 저도 해요. 제가 요즘 뭔가 기억하려고 하다가 그냥 AI한테 물어보지 뭐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전엔 머릿속에서 한참 굴리던 걸. 그게 편한 건데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AI한테 답을 바로 묻기 전에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다음에 AI 답이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 근육이 안 죽더라고요.
0: 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결국 AI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친구처럼 편하게 쓰되 그게 진짜 사람 관계를 밀어내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잡는 게 우리 세대 숙제인 것 같아요.
1: 선배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AI를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도구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기대고 있는지 그 선 어디쯤에 계신지요?
0: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PRDG 광고 2분.
1: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 주에 AI한테 좀 엉뚱한 걸 물어봤거든요.
0: 엉뚱한 거요? 어떤 걸요?
1: LA 한인사회에서 AI 쓰는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티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어요. 근데 나온 데이터가 좀 의외였어요.
0: 의외라면요?
1: 한인들이 AI 챗봇을 감정 대화 상대로 쓰는 비율이 중국계나 베트남계 커뮤니티보다 꽤 높다는 거예요. 정보 검색 말고 고민 털어놓는 용도로요.
0: 그게 의외네요. 저는 한인들이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쓸 것 같았거든요. 번역이라든가 서류 작성이라든가.
1: 그것도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감정적 교감 용도가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보다 높다는 거죠. AI가 분석하기로는 한인 커뮤니티 특유의 눈치 문화 때문에 사람한테 못하는 말을 AI한테는 한다는 거예요.
0: 아, 그건 좀 찔린 얘기네요. 저도 솔직히 사람한테 하기 애매한 고민은 그냥 혼자 사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걸 AI한테 하는 거군요.
1: 근데 선배 이건 진짜 몰랐던 건데요. 뉴욕 한인 사회랑 비교하면 LA 한인들이 AI를 업무 도구보다 생활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대요.
0: 뉴욕이랑 달라요? 같은 한인인데?
1: 네, AI 분석으로는 뉴욕 한인들은 금융이나 비즈니스 쪽 활용이 중심인데 LA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가게 운영 손님, 응대, 심지어 외로움 해소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쓴다는 거예요.
0: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혼자 가게 지키잖아요. 말 상대가 없는 거죠. 저도 부모님 가게 도울 때 그 적막함을 알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선배 여기서 좀 불편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토론토 한인사회 조사를 보면 AI 챗봇 의존도가 높아진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 센터 방문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대요.
0: 그건 좋은 신호는 아니네요.
1: 저도 그 부분에서 선배랑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AI가 커뮤니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가기 전에 마음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혼자 고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요.
0: 그 시각은 좀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편한 쪽에 한번 익숙해지면 불편한 쪽으로 다시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 그건 저도 부정하기 어렵긴 해요. 그리고 AI가 예측하는 5년, 10년 후 그림도 좀 묵직한데요. 지금 20대 한인들이 나이 들어서 시니어가 될 때쯤이면 AI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오히려 낯선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0: 그 세대한테는 AI가 라디오 같은 존재가 되는 거겠네요. 켜놓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1: 근데 선배 라디오는 일방통행이잖아요. AI는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핵심 차이인 것 같아요. 대답해주는 존재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게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0: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대답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AI가 못 주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클지 그게 관건인 것 같네요.
1: 선배 말이 오늘 코너에서 제일 묵직한 한마디인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AI가 내 말에 대답해줄 때 나는 그 AI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요.
0: 오늘 한 시간 동안 AI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결국 제가 남는 생각은 하나예요. 도구든 친구든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라는 거죠.
1: 저도 그 말이 제일 와닿아요, 선배.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AI한테 기대는 만큼 옆 사람한테도 한 번 더 말 걸어봐야겠다는 거요.
0: 아, 그거 좋은 말이네요. 저는 솔직히 요즘 AI한테 물어보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편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판단 안 받아서잖아요. 그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1: 맞아요. 근데 그 씁쓸함을 느끼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 아닐까요? 아무 느낌 없이 쓰는 것보다는요.
0: 하하, 지수씨가 오늘 마무리를 잘 해주시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AI 말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문자 하나 먼저 보내보세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1: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한인타운 이사 온 뒤로 통화가 좀 줄었거든요.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상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였습니다. 이 더운 여름 저녁 라디오 서울 AM 165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0: 자, 오늘 저녁은 AI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도 좀 놀랐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구나 싶어서.
1: 맞아요, 선배. 거창한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일상 얘기였잖아요. 그게 오늘 제일 좋았어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본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무더운 주말 저녁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1: 잠깐 광고 듣고 오시면 저희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불...

0: 끝났다.
1: 휴. 선배 오늘 진짜 열심히 하셨다.
0: 아이고, 나 오늘 좀 신났나? 목 칼칼하다.
1: 신나셨죠? 장 PD 나오면 항상 선배 눈빛이 달라져요.
0: 어? 그래?
1: 네 막 불꽃이 튀어요, 눈에서.
0: 에이, 무슨. 그냥 대화가 재밌으니까 그렇지.
1: 아니, 근데 선배 오늘 장 PD 표정 보셨어요? 중간에?
0: 어느 때?
1: 제가 AI로 스케줄 관리한다고 했을 때요. 막 이렇게. 미간 찌푸리면서.
0: 아, 맞아, 맞아. 나 봤어, 그거.
1: 유리창 너머로 보이잖아요. 저 사실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그 순간.
0: 나도 그때 말 끊길 뻔했잖아. 아, 진짜.
1: 근데 선배는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저는 못하겠던데.
0: 그게 연차지, 연차. 나 방송 얼마나 됐는데.
1: 아, 맞다. 그 연차. 알겠습니다, 선배님.
0: 야, 그 선배님 이상하게 들린다.
1: 일부러요.
0: 에, 근데 장피도 오늘 진짜 끝까지 안 지더라고.
1: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중간에 슬쩍 물러나잖아요.
0: 근데 오늘은 끝까지 막 고집을 피우는 거야.
1: 저는 그게 또 귀여웠어요, 사실.
0: 귀여워? 장 PD한테 귀엽다고 해봐. 나 옆에서 볼게.
1: 아, 그건 못하죠. 무서워요.
0: 그렇지. 나도 못해.
1: 근데 선배는 진짜 AI 열심히 쓰시는 거 맞죠? 방송용 아니고?
0: 당연하지. 나 요즘 진짜 매일 써. 매일.
1: 뭐 물어봐요, 주로?
0: 별거 다 물어보지. 밥도 물어보고 뭐 살 때도 물어보고.
1: 선배 그거 그냥 검색이에요.
0: 아, 그게 다 AI야, 요즘. 연결이 돼 있다고.
1: 알겠어요. 알겠어요.
0: 지수 씨는 AI 안 써? 진짜로?
1: 저는 쓰긴 쓰는데. 그냥 좀 의존하기 싫어서요.
0: 그건 또 솔직하네.
1: 방송에서 말한 거랑 거의 같긴 한데 진짜 그 느낌 있어요. 뭔가 내 머리가 게을러지는 것 같은.
0: 그거 나도 이해는 해. 근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거든.
1: 또 찬성론 시작이다.
0: 아, 여기서도 해야 해? 됐다, 됐어.
1: 아, 근데 저 배고프다. 갑자기.
0: 아, 나도. 아까부터 뭔가 먹고 싶었어.
1: 방송하면서 배에서 소리 날 뻔했어요, 저.
0: 진짜? 마이크에 잡혔으면 어쩔 뻔.
1: 그러니까요. 아찔해라. 선배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
0: 국물 땡기네. 설렁탕이나.
1: 저녁에 설렁탕 좋죠. 저도 가고 싶다.
0: 같이 가면 되지.
1: 진짜요? 좋아요.
0: 장 PD한테도 물어볼까?
1: 아, 선배 왜요? 오늘 그렇게 싸워놓고.
0: 싸운 게 아니지. 건강한 토론이지.
1: 표현이 너무 고우세요.
0: 그렇잖아. 우리 방송이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야?
1: 뭐 그건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0: 그렇지. 오늘도 재밌었어. 나는.
1: 저도요. 근데 다음에 장 PD 또 나오면 저 심장 준비하고 와야겠어요.
0: 그래, 그래. 체력도 좀 키우고.
1: 아, 진짜.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오늘은.
0: 그래도 좋았잖아.
1: 좋았어요. 인정.
0: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노래 하나 들어가야지.
1: 아, 맞다.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0: 장 PD 자작곡 맞지? 페퍼시픽 끝까지.
1: 네. 저 이거 진짜 제 최애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도 또 듣고 싶었거든요.
0: 장 PD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반박하더니 노래는 또 이렇게 좋아.
1: 그쵸,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들어보시죠.

0: 아 근데 다음 주에 뭐해요 우리?
1: 그러게요. 아 몰라 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생각이 안 나요.
0: 아이고 방송 끝나면 맨날 배고프다 소리 제일 먼저 하더라.
1: 선배는 안 배고파요? 저녁도 못 먹고 들어왔잖아요.
0: 나도 배고프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 주제 말해봐요.
1: A 선배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0: 그래 내가 먼저 물어봤다. 그럼 내가 먼저 할게요.
1: 오 어떤 거요?
0: 요즘 LA 스포츠 어때요? 다저스도 있고 레이커스도 있고. 왜요?
1: 그거 좋은데요? 진짜로요.
0: 그쵸? 나도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1: 저 다저스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요즘 난리잖아요.
0: 맞아 난리지. 한인들도 다 야구 얘기만 하고.
1: 그리고 선배 야구 좋아하잖아요.
0: 좋아하지. 나 한인타운에서 야구 보면서 컸는데.
1: 그 얘기 또 나온다.
0: 그게 왜 또 해요? 내 정체성이라고요. 정체성.
1: 알아. 근데 레이커스도 해요? 농구도?
0: 그럼요. 레이커스도 빠지면 섭섭하지.
1: 맞다. 그리고 한인들 진짜 레이커스 팬 많잖아요.
0: 엄청나지? 한인타운 술집에 레이커스 경기 틀어놓으면 난리 나요. 진짜로.
1: 선배 또 거기 가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0: 그거야 뭐. 아니 이게 왜 나 이야기가 됐어요?
1: 어쨌든 LA 스포츠 좋다. 저 찬성이요.
0: 그래 그거로 하자. LA 스포츠.
1: 근데 장 PD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0: 장 PD가 뭐라고 하겠어요. 스포츠는 AI 얘기도 없는데.
1: 아 맞다. 오늘 장 PD 표정 봤어요? 선배가 AI로 야구 분석한다고 했을 때?
0: 헐 봤지. 그 눈빛이 말을 안 하는데 다 들려요.
1: 저 그때 웃음 참느라 진짜 혼났어요.
0: 나도 알아. 나도 보였는데 못 본 척했어.
1: 다음 주에 스포츠 얘기하면 또 장 PD가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0: 뭐라고 할까요? AI로 야구 봐야 하냐 이러나.
1: 선배 먼저 저 AI로 다저스 경기 분석해봤는데요. 이러면 딱이겠다.
0: 아이고 지수씨 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1: 이용이 아니라 활용이죠. 선배 AI 찬성론자잖아요.
0: 에이 그래도 그거 재미있겠다. 나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1: 기대된다. 담주가 진짜로.
0: 그래요. 담주에 재미있게 한번 해봐요. LA 스포츠.
1: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 선배 뭐 먹고 가요?
0: 결국 다시 배고파로 돌아왔네. 어디 갈까요?
1: 한인타운 가을 선배 단골집 있잖아요.
0: 아이고 그래요 그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김채현이었고요.
1: 박지수였습니다. 담주에 봐요 여러분.
0: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가요. 빨리.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네요. AI 얘기로 시작해서 끝까지 달려왔는데 어떠셨어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방송하면서 또한번 놀랐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구나 싶어서.
1: 저도요, 그냥 당연하게 쓰던 것들이 다 AI였다는 거잖아요. 주말 저녁, 이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저희 목소리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0: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게요. 우리 사는 얘기, 한인타운 얘기, 이 동네 냄새 나는 이야기들로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세요. 선배랑 저다 읽어요, 진짜로요.
0: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전국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영남과 전남 중심으로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보됐는데 이번 주는 서쪽으로 더위가 확대,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대이란 공습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가 중동의 자국민에게 출국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나라는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해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5: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강원도 강릉의 이틀째 밤사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 오늘 전남과 경남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먼저 밤사이 열대야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6: 네, 강원도 강릉에서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이례적인 밤더위를 말합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 최저기온이 어제와 같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속초 조양동은 무려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극심해 밤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기온 25도가 넘는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서울도 밤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해서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1일 기준 9.7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4: 네, 그럼 오늘 낮에도 많이 덥습니까?
6: 네, 이 열기를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낮에는 햇볕이 더 강해집니다. 기상청은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 현황 살펴보면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과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창원, 김해 등의 어두운 보라색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폭염 중대 경보 지역으로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어제 낮 최고 기온 41.6도로 이틀 연속 관측일의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양산은 오늘도 41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고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35도로 예보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폭염이 더 심해져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4: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주에도 극심한 더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78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1,000명 정도 적은 편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무더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식장에서 어류 7,700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누적된 집계를 보면 가축은 43만 2천여 마리가, 양식 어류는 16만 5천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네,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죠?
7: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시도별로 19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31%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한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작업자나 농림업 종사자 등 실외 활동자 등 직업군이나 고령층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4: 네, 이렇게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수상레저 시설이 모여있는 경기 가평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9: 네, 경기 가평군 수상레저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주말이라 물놀이 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9: 네, 요즘 찜통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강을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이른 오전 시간이라 이곳 물놀이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지나면 물놀이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대형 튜브 같은 놀이기구나 보트를 이용한 수상 스키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물놀이를 하면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이곳 경기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에는 최고 34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의 통제 아래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수상 레저시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둘째 날, 오늘 민주당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어제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1, 2위간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순회 경선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10: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은 울산에서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시 울산 합동연설회는 당 선관위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이후에 최고위원 후보부터 추첨순으로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울산 연설회가 끝나면 부산 해운대와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각각의 지역별 합동연설회도 진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지역인 경남 연설회 종료 후에는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략 7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호순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와 득표율만 공개됩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에서 예상 밖의 신승을 거둔 김민석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부울경 지역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4: 네, 지금 전해주신 것처럼 어제 충청권에서 김민석 또 정청래 후보 간 초박빙 결과가 나왔죠?
10: 네, 어제 민주당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3만 632표를 얻은 김민석 후보, 2위는 3만 329표의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 0.44%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고향이라 우려했지만 선방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 치곤 잘 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고요. 1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송영길 후보는 가장 큰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있다며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친청으로 분류되는 만큼 양 진영 간에 최종적으로 몇 명씩이나 당선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갖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12: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11: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인 이른바 당 쇄신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을 향한 구애가 계속되는 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힘으로 껄끄러운 현역 의원들을 견제할 의도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비중은 당원 투표 80%의 일반 여론조사 20%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13: 100개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당히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11: 하지만 장 대표 행보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뽑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주장에 100만 명 수준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하느냐며 국민 중심 정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원만 강조하다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당 전체가 흔들리는 민주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 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냐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서 아예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14: 지금 8대2 구조를 이전을 7대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11: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시도에도 결국 원내 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용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장 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만만치 않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5: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6: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지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15: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17: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여당하고의 당정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15: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 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4: 그동안 SNS로 현안에 적극 참전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모습인데 귀국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공개된 대규모 투자 발표로 메모리 반도체 장기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1,400조 원 규모 협력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놓고는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우리 주요 기업이 발표한 AI 협력 규모는 1,400조 원에 달합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와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엔트로픽 등과 손잡고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과 국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핵심 구매자인 미국 빅테크가 장기 공급 계약과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 장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고 그 장기 프로젝트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이 삼성, SK, 네이버인데 협력을 해나가겠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 다만 1,400조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발표된 금액에는 우리 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GPU 등을 구매하는 금액도 함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력 있는 형태의 계약이 아닌 느슨한 업무 협약 수준에 그쳐 실제 투자와 계약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20: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 방향,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의 규모,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기업들이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투자를 줄여나갈 거거든요.
18: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이번 협력안의 실질적인 규모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 가까이 폭등했지만 증권사 목표가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26.8% 폭등하며 26만 2,500원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 20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48만 6,2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가장 높은 증권사 목표가는 65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목표가는 30만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 가장 높은 증권사 목표가는 470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수치는 148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 동안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을 보면 지난 6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6억 3,296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수 우위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그 폭을 키워 46억 6,862만 달러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달 동안 서학개미가 매수한 주식은 우리 돈으로 7조 6,500억 원가량으로 지난달 주식 매수액은 지난 1월 이후 최대 순매수로 집계됐습니다.
5: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1: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6: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21: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0: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1: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8: 보완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 분위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4: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8: 어제 충청권 경선에 이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 문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십니다.
4: 네, 민주당 울산 합동 연설회장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후보들이 단상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대표 후보들이죠.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부산, 울산 그리고 영남권 지역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일단 울산 지역에서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 지역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개표 결과는 7시쯤에 마지막 연설회가 열리는 창원대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송영길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정청래 후보 역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도 역시 인사를 하고 두 손에 번쩍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에도 충청에 이어서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가 이어지고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8: 과거처럼 검찰의 집단 반발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은 전국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통해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3: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2: 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는 가운데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확정됐지만 검찰 내부는 조용합니다. 과거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6: 검찰이란 조직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
2: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영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 대행의 대행체제가 됩니다.
23: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2: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던 터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새 역할에 맞게 조직을 추스르고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중심축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권한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해 제시했던 통제 방안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8: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4: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의 보안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보안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징계 요구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의 보안수사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상급 경찰청,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보안수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직무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보안수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내부 인사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징계나 직무배제가 필요한지 심의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부 통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확대된 권한의 명분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찰 없이 작동해 실질적인 수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최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군사경찰대대에서 병사들 사이 가혹행위가 만연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8: 피해 병사들은 일찍이 구제를 호소했지만 부대 간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정황도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5: 계룡대 군사경찰대대에선 육해 공군 해병대 장병 200여 명이 함께 병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해병대 병사 2명이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언과 폭행, 갈취는 물론 고추냉이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게 하는 등 성폭력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6: 보통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타겟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보통 괴롭히게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후임들을 골라서 이제
25: 내부에선 빙산의 일각이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대 전체에 이런 부조리가 만연하고 저항하는 병사들에겐 이른바 기수 열외, 집단 따돌림이 뒤따랐던 겁니다. 간부들에게 수차례 내부 고발을 했지만 가해자 처벌이나 분리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병사들은 부대 병영 문화 개선 행사에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26: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로 보통은 가해자가 기억에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가해자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또 다른 가해자들이 2차 보복을 또 보통은 해오기 때문에.
25: 간부들은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병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개별적인 외부 접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내부 자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부대 밖에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었을 거란 반론이 나옵니다.
26: 간부들한테 이런 문제를 보고를 해도 문제에 대해서 덮어버린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 제보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5: 국방부는 부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안규백 장관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4: 얼마 전 전북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계약직 방사선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지원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7: 전북 군산의 한 종합병원 앞. 20대 방사선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바닥 위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끝내 오열합니다. 숨진 방사선사는 지난 6월 초 이 병원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채용된 지 약 한 달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며칠 전까지 주변에 3주도 못 버틸 것 같다, 출근하기 싫다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문자에는 업무 부담과 동료들의 태도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족은 병원의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9: 저는 오늘 병원 사람들의 성공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토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진실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7: 최근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다른 방사선사도 재직 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이를 닦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까지 간섭받는 등 병원 내 분위기가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겁니다.
10: 근무계약서와 달랐던 근무 환경, 손님들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내리갈고, 저 역시 그곳으로 향하는 출근길이 얼마나 두렵고 숨이 막히고.
7: 경찰은 유족과 주변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중동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전운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정세 그리고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정부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 권고를 좀 내렸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공습을 이어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1: 사실 뭐 국민을 적지에 두고 공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피령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을 이미 상정을 하고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 그것만 이제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난 5개월 이상 진행된 공습의 어떤 그 유형을 국면화 놓고 따져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군사시설 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시설 타격이 있고 교량하고 사회 인프라 전체 포함된 인프라 타격이 있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언급했던 석기시대화 작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기시대화 작전은 사실 재래식 무기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제외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할 수 있는 최종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고려가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최대 확전은 막는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 확전의 어떤 통제를 하려고 하는 수준에서의 확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이제 초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 작전으로 이란의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시설을 언급한 게 있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활용을 못하게 되면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심이 이반되는 와중에서 이란의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경파하고 협상파 사이의 이 갈등 속에서 강경파가 무리하게 이제 공세를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를 혼탁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다 노리고 이게 뭐 에너지 시설 타격 수준까지 일단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일단 예전에 얘기한 대로 뭐 석기시대로 되돌려놓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목표로 세운 의도도 궁금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그럼 수위가 되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이란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까?
1: 그렇죠. 이제 MOU 이후에 다시 군사적 공습이 재개된 데 지금까지 그래도 통제되는 수준은 군사시설 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시설 타격으로 즉 민간시설 타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전쟁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의 민간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노려서 결국은 이란 수뇌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파장은 적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머지 사회 인프라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카드로 내놨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뭐 곡괭이 산에 뭐 그걸 뭐 공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침투조를 투입시킨다든가 아니면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배제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민간 인프라 타격을 통해서 이란의 그 어떤 주도권 장악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전쟁의 재개로 가는 것은 막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사실 이전에 미국과 이란이 뭐 종전합의도 진행했었고 MOU도 체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악화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과 거래하는 게 시간 낭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신뢰가 깨진 걸까요?
1: 우선 이제 신뢰가 깨진 단초는 사실 이란이 제공한 게 맞죠. 왜냐하면 MOU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이제 장악을 이제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서 민간 선박에 이제 결국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은 MOU 체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 의제, 그다음에 정보인데 제도는 MOU 자체가 각자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권을 미국이 허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국제 해협으로 가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밀한 협상을 통해서 결국 국제 해협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차가 결국은 공습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제해놓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가장 중요한 이란 핵 문제를 짚기를 원했는데 그쪽은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카드가 강하게 사용된 그 배경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보 측면인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지금 뭐 나름대로 갖고 있던 트럼프 암살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이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뭐 비합리적 판단까지 할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느 시기에 어떤 강도로 이렇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지금의 이제 MOU가 사실상 기능 정지되는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란 행정, 이란 에서도 굉장히 불신이 싹 트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0: 일단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침략에도 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그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이란도 뭐 지지 않고 계속 맞서는 거겠죠?
1: 그렇죠. 이란이 과연 지금 싸울 수 있는 물질적인 인프라와 의지적인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은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같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볼모로 삼는 작전이 여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의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전선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공세적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대응을 할 어떤 역량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시설 타격이 앞으로 이란이 어떤 반격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통제된 확전인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확전으로 갈지 그게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0: 이스라엘은 앞서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쓸 때도 이제 이란을 타격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했었잖아요.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1: 사실 이 상황은 내심으로는 표정 관리는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원하던 방향으로 가네라는 판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전체 입장보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으로 이제 설명이 그게 이제 되는 게 유리할 텐데, 결국 10월 총선이 있잖아요. 10월 총선에서 이기려면 전쟁이 어설프게 끝나는 것보다 전쟁이 지속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이제 관심 전환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심을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켜서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판으로 만들어서 국내 결집을 하게 한다. 그럼 이런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확전 움직임, 그다음에 미국이 다시 군사적 카드를 거세게 꺼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하는 어떤 셈법으로 가동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목표도 다르고 그 어떤 판단하는 어떤 그 셈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 굉장히 동맹의 결속력이 극단적으로 약화된 상태인데, 다시 동맹의 결속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사네 총리에게도 정치적으로 이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셈법도 여전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은 높고, 다만 이게 이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인식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한번 동맹 결속력이 높아졌다고 다시 뭐 약화되는 게 막아질 수 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트럼프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 그럼 대화라든지 이렇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긴 어려운 걸까요? 뭐 중재국 역할도 그 전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어떨지 궁금한데요.
1: 사실 당사국, 미국과 이란이라는 당사국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중재국 외교가 상당 부분 가동됐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지금 중재국 외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은 중재국은 이 전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삼자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이 확장되면서 중재국으로 역할할 수 있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한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선의 융합. 전선의 융합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돌입한다고 할 정도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4년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이 약간 융합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카스피해에서 이란이 이제 러시아 선박이 이란에 제공하기 위한 물자를 이렇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게 전선이 융합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선이 융합되면서 중재국 이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양에서의 전선이 확장되는 게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지중해, 카스피해까지 가잖아요. 점점 사실은 중재보다는 관여되는 국가들, 이 많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행위자가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단순하게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넘어서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결국 참전을 했잖아요. 네. 우회적으로나마 참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 세력도 참전을 했고 예를 들어 후티 반군도 있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행위자가 나서서 중재국 외교를 펼치는 것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우선 긴장 완화를 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 긴장 완화를 해서 중재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국이 다시 한번 가동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재국을 사실상 유엔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유엔이 그 유명무실화 비슷하게 해서 개점휴업 상태이다 보니까 유엔이 역할을 못했잖아요. 유엔이 역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유엔의 그런 역할을 또 동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중재국들이 중재보다 이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후티 반군이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었고 이란이 쿠웨이트에 드론 공습을 가했잖아요. 이렇게 주변국들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 이란에서는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기대 이익이 크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얘기는 전력에서는 불리하지만 전략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할 것 같아요. 전력은 이제 무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란 연합 형성이 구성되면서 가뜩이나 군사적 물리력의 차이가 컸던 이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반 이란 연합 형성이 커지면. 근데 전략적으로는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전선이 확장되면 그 전선을 통해서 피해 볼 수 있는 국가들도 많아져요. 네.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란이 썼던 방법은 중동의 확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볼모로 해서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그게 그런 전략을 하기에는 전선이 확장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겠죠.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전력에서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 변경 국가라고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국가들은 현상 유지 국가라고 본다면 현상 유지 국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전선을 확대하는 게 불리해요. 뺏길 게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따지면 이런 국가들이 일시적으로는 공세에 나서지만 결국은 빨리 이거를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건 이란의 협상력 재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네.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전력은 불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일단 미군도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미군 유럽사령관이 해군 전력 추가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 러시아 견제 때문에 미국 본토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결국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무기 부족을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기 체계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의 무기체계가 있고 미사일과 같은 어떤 무기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지금 탄약 재고량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방어무기도 부족하고 방어무기 뭐 패트리어트, 사드, SM-3 뭐 이런 것들 부족한 것도 나왔고 공격무기도 지금 토마호크 같은 게 지금 소진되고 있는 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 유럽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무기체계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축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구축함이 사실은 이제 가동이 되려면 삼직 체계에 의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임무가 끝나면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가 끝나면 교육 훈련을 하고 3단계를 거쳐 삼직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0: 네.
1: 지금 6개월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이. 그럼 그런 삼직제의 원칙에 어떤 따라서 전력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노후도 장비 피로도 그다음에 승무원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되죠.
0: 네.
1: 그러면 정비 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추가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 게 있죠. 추가 전력이 없죠 사실. 그럼 두 번째는 무리하게 삼직제를 어기면서까지도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세 번째는 임무 소요를 줄이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 소요를 줄여서 이스라엘의 방어 이런 걸 줄여서 임무 소요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부적인 검토를 많이 거쳤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하고 어떤 승조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것을 네. 어필한 것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로 부임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센데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이름도 분명히 있고 미셸 스트리지만 박은주 대사죠. 그러니까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미 하원에서 의원을 두 번 이제 했죠. 그러니까 뭐 4년 동안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와도 이제 인연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지기 때문에 기대가 네.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성김 전 대사이에서 두 번째 한국계 대사이고 그리고 최초의 이제 한국계 여성 대사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대사가 또 중요한 게 한국 대사가 언제 부임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소통의 강도와 접점도 달라질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공석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작년에 공동 패트시트에 이어서 이제 주한 미국 대사까지 부임됐겠으니까 그런 우려는 불식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이익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 부분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한 다섯 가지 의제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는 대미 투자죠. 3,500억 네. 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지금 대미 투자 1호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네. 이제 있을 테시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가를 이제 제대로 따져보는 측면에서 쿠팡 문제를 어떻게든 살펴보고 이것을 미국에도 전달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우려를 이제 이야기 미국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이런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세 번째는 상호 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동맹 한미 동맹 현대화의 중요한 이제 어떤 셈법이 상호 이익인데 상호 이익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지 그게 대표적으로 한미 조선협력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건 3자이긴 하지만 SMR, SMR 한미일 SMR로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맹하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는 이제 의지를 계속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네 번째 어젠다가 될 것 같고 다섯 네.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나왔던 농축 재처리 그걸 한국이 이제 확보하는 거하고 핵추진 잠수함 문제 그게 이제 그 다섯 가지의 어떤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 지금 뭐 한미 조선협력도 그 어제나 중에 하나로 언급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스틸 대사가 강경화 주미 대사와 함께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그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그럼 속도를 좀 내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상호 이익,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준 게 한미 조선협력이고 그게 이제 마스카로 사실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정책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게 그 마스카가 이제 한미 조선 협력센터가 개소하게 됨으로써 이 마스카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화되고 제도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인력 양성도 하고 공동으로 R&D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협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서 1,500 달러는 조선협력이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조선협력 분야에서 대미 투자의 템포가 높아지는 것을 사실은 서로 상호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선협력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대 효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미 해군 함정이 삼직제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인도태평양도 비슷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MRO 즉 관리하고 정비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건데 그게 기대용이 이제 조선협력을 통해서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대효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개소식이 차지하는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1: 네. 관세도 이제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 12.5%를 이제 추가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율을 넘지 않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사수할 수 있을까요?
0: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임기 말까지 이 관세 전쟁은 계속할 것 같고 관세 전쟁이 타결, 이게 관세 합의가 타결됐

0: 하더라도 그 타결을 최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셈법으로 보면 계속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가 이게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물렸던 것을 122조로 다시 꺼내들어서 10%를 하니까 그것도 끝나니까 이제 꺼내든 게 이제 무역법 301조잖아요. 그러면서 12.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될 거기 때문에 사수하는 게 중요하고 사수를 하려면 결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이행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미 투자 1호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은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대미 투자 2호가 뭔지를 좀 어떤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높여서 이렇게 15% 기존에 합의했던 것이 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지금 뭐 이야기한 뭐 대미 투자나 조선업 이외에도 또 한미 간에는 이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현안으로 좀 꼽힐 수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서 이제 스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스틸 대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겠죠.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쿠팡 문제가 의외로 이게 당파를 떠나서 우려의 시각을 가진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우려가 이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실은 쿠팡을 그냥 핀포인트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또 해서 그걸 듣고 전달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 역할도 이제 같이 하겠죠. 그러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줄이는 그래서 교두부 역할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어떤 처음에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쿠팡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어떤 그 입장, 즉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에 더큰 방점을 두긴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니까 그렇게 하겠죠.
1: 그러면은 미국의 우려를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0: 우선은 미국의 그 지금 우려 이것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정부 외교도 될수 있고 대의원 외교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공공 외교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정치권과 의회에서 미국에서 이게 이제 쿠팡이 굉장히 불이익에 처했다라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외교도 결국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특정 기업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이고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식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중재적인 노력, 그다음에 공공 외교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마지막 주제도 짧게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본토 공격에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0: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알 겁니다. 어떤 것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걸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스타링크를 전혀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하는데 러시아 본토까지 사용하는 것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확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결국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다라는 평가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 유보하는 이유가 이것을 협상 레버리지도 쓸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게는 또 받을 게 뭐가 있을까? 러시아에게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카드 측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이렇게 협상의 공간을 두고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요즘 열대야의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요? 20년 전, 30년 전을 회고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습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습도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짜증나는 여름, 저는 고전 영화들을 보면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화가 더위를 이기는 좋은 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1972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강대상 감독 그리고 김미영, 박지훈 주연의 영화 여고 시절입니다. 당대 최고 가요상을 휩쓸었던 여고 시절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만 들어봐도 정말 우리 마음을 우수에 젖게 하죠.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특유의 묵직하고 허스키한 음색이 돋보였고 우연히 만났던 사람을 주인공이 결혼식 때 회상하는 장면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봉사단을 시골에 보내서 인솔교사의 지도 아래 합숙을 하며 각종 봉사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들의 멀리에는 생물반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아래 야외 수업에 보람찬 나날을 보냅니다. 그렇게 두 남녀는 설악산 산봉에서 고산 식물을 채집하다 해가 저물어 하산하던 중에 산속을 서로 헤매다 만나게 되죠. 둘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다 어느 산장 안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인솔 교사들은 이들의 순결함을 믿지 못하고 교칙과 규율을 내세워서 퇴학 처분을 내게 되고 둘은 점점 사이가 좁혀져 가기는커녕 파멸과 고민 속으로 그리고 갈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세월이 흐른 후에 결혼식장 단상에서 여주인공 미래, 즉 김미영 씨가 기다리던 남자 태호가 아닌, 즉 박지훈이 아닌 다른 청년이 등장하며 지난날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나 보다 하는 그런 회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순재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AI에 검색을 하게 되면 가끔씩 김인순 선생님의 여고 졸업반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헷갈리게 되면 가끔씩 이 영화의 선생님은 이정규 씨고 여주인공은 임혜진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불완전판이라고 해서 HD로 영화가 나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970년대 유럽과 한국 방송가를 감상으로 물들였던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장 패트릭의 대표적 아날로그 팝 명곡 여름날의 추억 들으시겠습니다.

루탕드네테 여름날의 추억이죠. 장 패트릭 뭐이 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1986년 11월부터 KBS FM에 김희애의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시그널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적고 감미로운 멜로디로 당시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대중적 인기를 남겼고 인상을 남겼던 곡이죠. 한국에서 피아노를 좀 치신다는 분들은 한 번쯤 연기해 봤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어진흥재단의 명예 이사장님이신 모니카 류 명예 이사장님께서 신청하신 신청곡인데요. 마틴 키어의 귀향 중에 나오는 드뷔시의 월광, 클레르 드 뤼느 들으시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 마르틴 기어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던 프랑스 영화입니다. 마르틴 기어의 귀향, 르 후트후드 마르틴 기어. 명장면을 완성했던 클래식 음유율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거장 클로드 드뷔시의 영원한 불멸작 달빛이라고 할수 있겠죠. 전쟁터에서 8년 만에 돌아온 마르틴 기어가 있는데 마르땡 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서스펜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흐르던 애틋한 정서의 곡이죠. 사실 특히 아내 베르트랑드가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지만 이전에 폭력적이고 차가웠던 진짜 남편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가짜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서 갈등하는 고요한 내면 연기가 이 영화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였다고 할수 있겠죠. 이 영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었고 훗날 리처드 기어와 조디 포스터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서머스비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는 그리스의 국보급 가수 나나 무스쿠리가 부른 추억입니다. 이걸 저는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와 그리고 나나 무스쿠리의 노래 두 곡을 같이 들려드립니다.

아마도 애청자분들에게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해야 더잘 맞겠죠. 스페인 전설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타레가가 사랑하는 제자이며 연인이었던 콘차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해서 스페인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알함브라 궁전에 머물며 이 곡을 작곡하여 콘차에게 보냈던 사랑의 연가라고 하죠. 다음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명작 애니메이션 코쿠리코 언덕에서 핵심 삽입곡 역자, 일본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던 사카모토 규유의 전설적인 명곡 위를 보고 걷자 미국명 스키야키를 들으시겠습니다.

1963년 요코하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격동과 희망이 교차하던 그 시절의 감성을 담았던 작품인데, 영화 속 주인공 우미와 슈니 하교환은 저녁 노을빛거리, 정겨운 정육점과 항구가 바라보인 언덕길 위로 바로 이 사건부터 귀에 라디오 방송 음원이 흐르게 되죠. 밝고 경쾌한 멜로디 그리고 휘파람 소리에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위를 보고 걷자라는 아련하고 슬픈 가사가 숨어 있는데, 미국인들은 듣기 좋게 스키야키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영화 졸업의 주제 음악 중 하나였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들으시겠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지만 기성세대의 물질주의와 허무함 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 벤자민, 즉 더스틴 호프먼이 그를 유혹하는 중년의 로빈슨 부인, 즉앤 벤크로프트와의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리고 딸 일레인 캐서린 로스와의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는 정서를 그릴 때이 노래가 나오죠. 경쾌한 어쿠스틱 기타 리프와 디디디로 이어지는 하모니는 매우 신나게 들리지만 사실은 해학적 풍자가 담긴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명품 로맨틱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가장 강렬한 여운을 남겼던 명장면 속 음악. 바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지미 폰테나의 무례의 명곡 일몬도 들으시겠습니다.

몬도 하면 이탈리아어로 세상이란 뜻이죠. 뭐 영어로도 월드, 그리고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르몽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팀, 즉 도널 글리슨과 메리, 즉 레이첼 맥 아담스의 야외 결혼식 날, 야속하게도 갑자기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쳐 천막이 날아가고 하객들이 흠뻑 젖는 아수라장이 펼쳐질 때이 음악이 나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온다는 이탈리아 특유의 이 웅장한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곡이었죠. 다음은 프랑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뜨겁고 처절했던 삶을 살다간 에디트 피아프의 1951년 불멸의 명곡 빠담빠담 들으시겠습니다.

빠담빠담은 프랑스어로 정말 심장이 박동거리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옛사랑의 기억 혹은 잊으려 해도 귓가와 심장 속에서 쿵쾅거리며 계속해서 맴돌던 심장 박동 소리와 회상의 왈츠 리듬을 뜻하는 의성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1977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화여건의 유관순 기념관에서 극단 현대극장이 빠담빠담빠담이라는 에디트 피아프의 일생을 담은 연극을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임복희 씨 주연으로 올려서 총 9곡의 곡을 불렀는데, 그중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곡이 바로 빠담빠담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캐스팅이 후덜덜합니다. 이순재 선생이 장곡도 역으로 나왔고요. 모리스 슈발리에는 곽규석 씨, 이브몽땅 역에는 가수 이석 씨, 그리고 친구 폴 메리스 역에는 추성웅,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을 보니까 임동진, 조명남, 서승찬, 김병상 뭐 이런 초호화 캐스트에다가 표제순 연출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디노리시 감독의 1955년 이탈리아 명작 코미디 영화 사랑과 지배 속에서 소피아 로렌의 전설적인 만보 댄스 장면을 그렸던 만보 이탈리아노 들으시겠습니다.

ソピアロレネ、マンボ、イタリアノへ、イオソ。マシモ、ラニエリへ、내생에단한 번만을 조용남 씨와 함께 불렀던 번안곡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의 첫 곡은 1979년 정인혁 감독이 연출했던 정윤희, 김치련 주연의 꽃은 이를 아시나요의 주제가였죠. 김국환 씨가 불렀는데요. 당대의 단관이었지만 21만 관객을 모았던 명작이죠. 쓸쓸한 어쿠스틱 기타 전주가 흐르면서 시작하는데 당대 호스티스 영화 중 가장 슬프고 잘 만든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해 순박하게 살려던 주인공 은하, 즉 정윤희가 비정한 도시에서 상처받고 환락가의 꽃순이로 자포자기하며 몰락해가는 1970년대 호스티스 영화의 대표작이죠. 첫사랑 봉수, 즉 김출현을 제외하지만 결국 다가가지 못하고 홀로 씁쓸하게 떠나가는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들의 첫사랑이 몰락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더욱 서글퍼지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영화 음악의 거장 피에로 피치오니가 작곡한 불후의 명곡 1974년작 영화 안네 까레니나의 대표 테마곡이자 트랙이었던 완벽한 환상 일루시오네 페르페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안내 카레니나는 여러 차례 영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서 만들었던 발레 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1974년 작품에 나왔던 이 테마곡이 가장 사랑을 받고 있죠.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1873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1875년부터 1877년까지 러시아 동포라는 잡지에 연재했던 바로 그 작품이죠. 전쟁과 평화와 함께 톨스토이의 대표작이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1959년 할리우드 고전 웨스턴 영화의 불후의 명작이었고 거장 하워드 혹스 감독 연출의 존 웨인과 딘 마틴 주연의 리오 브라보의 삽입곡이었던 두 곡을 같이 들으실 건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왜두 곡을 같이 듣는지 아실 겁니다. My Rifle, My Pony and Me와 함께 The Long Home Cindy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두 곡을 왜 듣게 되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안다고 했습니다. 상관대리였던 듀드 즉딘 마틴과 절름발이 노인 스텀피 그리고 청년 종잡이 콜로라도 이세 사람이 마을의 보안관 존 첸스 즉존 웨인이 살인범 조 버댓을 체포하면서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함께 감옥을 사수하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진짜 사나이들은 주민들에게 동정을 구걸하지 않는다며 훅스 감독과 존 웨인이 하이눈을 빗대서 대항해서 만들었던 영화라고 하네요. 다음은 프랑스 영화 음악의 숨은 거장 알랭 고라게르가 담당했던 1973년 프랑스 범죄 드라마 영화 도미니치 사건의 메인 테마 음악 라페르 도미니치 들으시겠습니다.

1952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실제 발생해서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국인 영국 각자 가족 살해 사건, 즉 도미니치 사건을 다룬 실화 바탕의 영화였죠. 프랑스 영화계의 영원한 대부였던 장가뱅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농장주 가스통 도미니치 역을 맡아서 압도적인 무게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거군요. 프랑스 범죄 영화의 최고봉이자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대표작 중 하나였던 1969년작 명작 영화 시실리안의 테마음악 더 시실리안 클랜 들으시겠습니다.

앙리 베르네유 감독의 이 작품은 정말 후덜덜한 캐스팅이 되죠. 장가뱅, 알랭드롱, 리노 벤트라, 로제 사르테까지 엄청난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시실리 마피아 감옥의 두목 비토리오 즉 장가뱅의 도움으로 탈옥한 뒤에 보석 전시회를 털기 위해 비행기를 하이재킹하는 대담한 범죄를 계획하고 이들을 바짝 쫓는 고집스러운 르꼬프 형사 즉 리노 벤트라와의 팽팽한 두뇌 싸움. 특히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알랭드롱은 하늘이 내린 미남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마피아의 비정한 운명과 이탈리아 시실리 특유의 비가적 감성을 완벽하게 그려냈던 영화 음악사의 불의 명작이었고요. 다음은 클린트 이스트 감독과 메릴 스트립 주연의 1995년 명작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삽입됐던 세계 디바 마리아 칼라스 불렀던 정결한 여신이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 마리아 칼라스의 이 곡, 정결한 여신이요, 가스타 디바, 7분 16분짜리 풀 버전 들려드렸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아이오와주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프란체스카가 자신의 고향 유럽과 예술적 장소를 고스란히 떠올리며 숨겨진 열정과 운명적인 사랑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결정적, 감정적 매개체로 작동했던 이 곡을 들으셨습니다. 달의 여신에게 평화와 은혜를 구하는 절절한 기도문이죠.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의 삽입곡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특유의 솟구치는 감성과 고독하고도 정결한 음색, 이게 정말 완벽하죠. 다음은 이탈리아 코미디의 알렐리아타의 거장 에토레 스콜라 감독의 1970년작 영화 질투의 드라마의 메인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탈리아 코미디아 알렐리아타라는 말을 했죠. 즉 이탈리아식 코미디란 뜻입니다. 이 주제가는 티톨리의 드라마 델라 젤로시아라고 할수 있겠는데 질투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타이틀 메인 테마이고요. 아르만도 트로바졸리 작곡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멋진 역할을 항상 하고 있었던 뭐 모니카 비티도 등장하고 진 카를로 잔디니도 옵니다. 1970년 제23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수상을 했죠. 로마의 하층민 벽돌공 오레스테 역으로 나오는데 꽃집 여인이었던 아델라이드 즉 모니카 비티 그리고 피자 요리사였던 네로 잔 카를로 잔디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이고 유쾌하면서도 서글픈 삼각관계와 질투극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탈리아 사회의 하층민적 삶과 열정 그리고 비극을 스콜라 감독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세련된 감속으로 조율해낸 명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식 코미디는 주로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트로바졸리 특유의 감각적인 라운지 재즈 70년대 이탈리아 빈티지 팝 감성이 집약된 타이틀 트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80년대 한국 라디오와 음악다방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프렌치 팝의 전설 폴 모리아 악단의 영원한 명곡 슬픈 노라 들으시겠습니다.

1989년 프랑스 영화 슬픈 로라의 테마곡이었죠. 패션 모델 출신 배우 아이노 라페르 주연 영화의 감성적인 메인 테마. 감성적 피아노 선율로 시작해서 투명하고 애절한 현악기의 정통 프렌치 팝 클래식. 특히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7080 세대의 시티팝의 불후의 금자탑이자 글로벌 붐을 일으켰던 영원한 시그널송이자 삽입곡 마츠바라 미키의 스테이 위드 미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1999년생인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바로 이 시티팝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 시티팝의 원조는 일본이죠. 1979년 데뷔 싱글 마요나카 노 도아, 즉 스테이 위드 미를 발표했던 바로 마츠바라 미키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70년대 후반 일본의 화려했던 경제 때문에 네온 사인이 가득한 도시 악영과 재즈 베이스라인 그리고 리드미컬한 브라스가 어우러졌던 그 음악의 장르를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그 시티팝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회색의 거리, 도깨비의 밤,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느끼는 이별의 순간 뭐 이런 것들이 이 시티팝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데 세련되면서도 한없이 아련한 감성이 단숨에 1980년대 아날로그 밤거리의 레트로 미장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곡입니다. 마츠바라 미키에는 시티팝의 시대를 열었던 혜성 같은 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키웠던 그녀는 1979년 만 19세의 나이에 작곡가 하야시 테츠지가 만들었던 바로 이 곡, Stay With Me, 마요나카 노 도아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직후에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일본 경제 전성기 때 세련된 도심 감성을 대표하는 벨르도나로 떠올랐었죠. 맑고 청아하면서도 흑인 음악 특유의 소울풀한 그루브와 파워를 고루 갖춘 보컬이 전매 특허였다고 할수 있는데 이 명곡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동전사 건담 오프닝곡, 또 위너, 맨 오브 데스티니 같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도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본인의 앨범 활동을 넘어 수지, 마츠바라라는 이름 등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을 쓰거나 애니메이션 CM 음악을 제작하는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 활발히 활동을 했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2004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 팬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2020년대 말부터 즉 지금 현재 역주행 열풍이 지구촌에 불고 있는 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요. 다음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이탈리아 간존의 여왕 질리오라 친케티의 불후의 명곡을 장려정이 당신은 제비처럼 이렇게 불러줍니다. 원곡의 제목은 제비들은 날아가고 그리고 번안곡의 제목은 당신은 제비처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5: 이 사진 봤음?
6: 이게 뭔데?
5: 통영 살인사건 알지? 그 사건 범인 얼굴이래?
6: 진짜?
5: 이 눈매 좀 봐. 완전 소름이지.
6: 하, 진짜 섬뜩하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혔대?
4: 모자와 복면을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 얼굴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눈매와 눈썹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고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설명까지 붙으며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공포는 배가 됐죠. 이에 경찰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7: 그 지금 인터넷에 퍼진 그 사진은 진짜가 아닙니다. AI 합성입니다.
6: 그러면 살인사건도...
7: 통영 살인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가 찍힌 CCTV 진짜 영상을 공개했으니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4: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도 행방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7: 걱정이요. 그놈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여. 한 달이 다 되도록 못 잡고 있으니 더 무섭지.
8: 옆집은 300만 원인 가지고 철장까지 단다던데. 이거 나도 해야 되나 싶네.
7: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4: 범인이 잡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어서야 실제 CCTV 영상을 공개한 걸까요? 또 용의자가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뿐 아니라 움직인 감지기란 것을 챙겨 나왔다고 하던데 이 행동이 추후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영 주택 살인 사건.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4: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9: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6년 6월 10일 새벽 0시경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신혼 미상의 남성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안에 있던 손가방과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날 아침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남편이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4: 용의자가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범행 수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9: 우선 범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고 모자와 복면으로 눈만 제외한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린 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특히 범인이 침입 후에 바로 달아난 게 아니라 무려 1시간 50분 동안이나 집 안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마을 CCTV 동선을 피해 뒷산 쪽 산길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현장 구조나 주변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4: 네, 일단 복면과 장갑을 착용을 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부분만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별채 남편이 있었어요. 별채 남편이 있었는데도 집에 1시간 5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이 극심하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최근에서야 실제 용의자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진작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뭐고 이때 용의자의 인권, 사생활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9: 예, 저도 주민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CCTV를 마음대로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을 고려할 때는 용의자의 인권이나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억울한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영상이 공개되면 범인이 수사망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4: 그렇죠.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9: 네.
4: 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공개 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 가능할 수 있을까요?
9: 글쎄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공개 수사로 전환할지의 여부는 수사의 효율성, 보안,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찰의 수사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현저히 방치하거나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자,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움직임 감지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9: 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 등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해주는 응급신고장치입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또는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119나 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범인이 피해자 집 테라스에 있는 이 단말기를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4: 경찰은 용의자가 이 장치를 CCTV 본체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모습이나 범행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가져간 거라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9: 네, 만약에 CCTV 녹화 장치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별도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되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절도 또는 강도 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4: 이 사건을 두고 강도살인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살해한 뒤에 물건을 가져간 거냐,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9: 예,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강도행위 도중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후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물건을 챙겨 나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범인이 침입 당시부터 손가방 등 금품을 노렸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4: 강도살인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입증돼야 하는 거죠?
9: 강도살인이라는 게 강도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는 중이나 또는 강도 범행을 한 직후처럼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강도 범행을 하려고 했던 증거를 우선 탐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할 때부터 금품을 찾았는지 또는 살해 행위가 재물 탈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4: 실제 강도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9: 우리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4: 최하가 무기징역이네요, 그럼?
9: 네, 그렇습니다.
4: 자,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정보에 제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9: 네,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에 따르는데요. 단순히 범인과 체격이 비슷해 보인다는 정도의 단순 인상착의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뭐 결정적 도주 경로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장물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해서 범인 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하지만 사소한 단서라도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합니다.
4: 근데 이런 일 터지면 허위 제보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9: 네.
4: 보상금 놀이가 허위 제보한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 제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9: 네, 이렇게 장난이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는 경찰 직무 집행에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서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찰력이 낭비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겠습니다.
4: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됐던 게 경찰이 CCTV를 공개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이미 범인의 얼굴이다라면서 가짜 사진이 퍼졌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AI 합성 사진이었던 건데 이런 사진 처음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9: 예,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수사 혼선을 유발하는 가짜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사진을 실제 살인범의 사진이라고 속여서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진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허위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네.
9: 해당 가짜 사진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 같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이 퍼지면서 2차 피해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실제 죄 없이 무고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또는 초상권 침해 책임까지 크게 물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블로그나 SNS에 퍼나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집단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10: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만 해도 솔직히 제 아이를 먼저 탓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닐까. 그런데 CCTV를 확인한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4: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부모가 자녀가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죠. 확인된 피해 아동은 15명, 학대 의심 행위는 두 달 동안 무려 5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잠깐만요. CCTV 확인된 게 두 달치랬죠? 그러면...
12: 그 전에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단 이야기죠?
11: 어린이집 CCTV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이 60일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것도 그 기간의 영상이고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2: 부모 입장에선 알 길이 없네요.
4: 이 사건 물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테고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부모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죠.
12: 내가 걱정인 건 말이야.
11: 응? 뭔데?
12: 이렇게 아이들 학대했다는 의혹 받고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11: 에이, 그래도 처벌받으면 자격 취소되지 않아?
12: 보육교사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언어재활사들도 수사받고 있잖아. 문제는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가 안 될 수 있단 거야.
11: 뭐? 아, 그런 허점이 있었어?
4: 장애가 있어. 아파도 무서워도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더 안전해야 했던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사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4: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죠.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가요?
13: 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아직 수사 중일 사안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만 봐도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0차례 이상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이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교실과 치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과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학대받았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기관은 반드시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13: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나 다친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당연히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내면 되는데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같은 CCTV 관리자는 특별히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청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부모님께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확인해야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법적으로 60일 이상 그 기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면 현실적으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못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을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4: 그런데 피해 부모 측에서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측이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종사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달리 볼 부분이 있을까요?
13: 예, 그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은폐나 직무유기까지 더해지는 거죠. 우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업상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덮으려 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지워버리는 등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부모님의 인터뷰가 특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혹시 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먼저 탓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고 나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던데 특히 이번 피해 아동들은 의사 표현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이었잖아요. 이 점이 처벌 과정에서 더 무겁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13: 예, 당연합니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취약성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자기가 아프다, 무섭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학대를 훨씬 더 위험하고 악질적인 학대로 봅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나 치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또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관할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이 넘도록 달서구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 결과 별도로 천재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건데 안 한 건가요?
13: 경찰 수사 결과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장부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공무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조사와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 수사가 안 끝났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폐쇄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응급보호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인데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건 행정의 공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현재도 대안이 없어서 해당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일단 있다 이야기도 있던데 학대 의혹이 있는 종사자와 아이들을 즉시 분리하면서도 아이들의 돌봄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13: 두 가지. 첫째, 위험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대체 인력 투입이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거나 운영을 정지시켰다면 구청은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집 문은 열어두되 문제의 교사들만 자격을 정지시켰다면 어린이집 측은 즉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피해 부모들 입장에선 당장 내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가해자와 분리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플랜을 짜줘야 합니다.
4: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기존의 아동학대 판례를 고려하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13: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을 재판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 아동학대, 그리고 가중처벌 꼬리표가 계속 붙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1.5배 가중되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상습적인 학대로 인정되면 또 1.5배 가중됩니다. 실제로 2022년에 진주의 한 장애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5명의 아동들을 약 500여 차례 학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학대가 심했던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구 사건도 유사한 수준의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4: 또 하나 제도적 허점도 지적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되는데 언어재활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사실입니까? 같은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군인데도 자격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면 문제 아닌가요?
13: 아,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입니다. 법 제도의 명백한 사각지대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적용을 받아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가 됩니다. 영영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어재활사, 그러니까 언어치료사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같이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맹점이 있는 게 가해자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언어치료센터를 직접 차려버리면 자영업자를 분류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자격증 이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건 시급히 법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4: 그래도 이번엔 그나마 CCTV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만약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경우 아이의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 뭐 진술, 행동 변화 이런 정황 증거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3: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아이 몸에 남은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다른 선생님이나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의 전후로 아이가 갑자기 특정 행동을 무서워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모두 퍼즐처럼 맞춰서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말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빌려와서라도 진술과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결정적인 CCTV 장면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얼마든지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4: 어서오세요.
15: 안녕하세요. 딸기 스무디 3개 포장해주세요.
14: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4: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남편을 위해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을 찾아 동료들과 스무디를 나눠 마시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14: 이거 뭐야?
15: 왜? 맛이 이상해?
14: 그게 아니라 뭐가 씹힌 것 같은데? 이거 쇠 조각 아니야? 스무디에 쇠 조각이 들어있는데?
15: 뭐?
4: 음료를 마시다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작은 쇠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컵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바닥에도 금속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남아있었죠. A씨는 음료를 들고 곧장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14: 어서오세요.
15: 저기, 저 좀 전에 여기서 딸기 스무디 사간 사람인데 쇠 조각이 나와서...
14: 쇠 조각이요? 잠시만요.
4: 알고 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함께 넣고 스무디를 갈았다는 것. 업주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음료값을 환불했으며 병원 진료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기에 A씨도 가급적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 그런데 그런 A씨의 마음을 돌려세운 한마디.
14: 아휴,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쇠 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스무디 한 잔이고요. 다른 두 잔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
15: 적게 들어갔어도 쇠 조각이 들어간 건 똑같지 않나요?
14: 그리고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셔도.
15: 에?
4: 음료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종종 접하곤 하죠. 그런데 이 피해를 알리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4: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개인 카페에서 판매한 딸기 스무디에서 쇠 조각이 나왔다. 이게 진짜입니까?
16: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A씨가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근처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포장해 갔는데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이 나눠 마시다가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쇠 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금속 조각이 다량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갈았던 것이었습니다. 카페 측도 CCTV를 확인해서 이 사실을 인정했고요. 머리카락이나 벌레도 아니고 금속 조각이 음료에 들어갔다니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4: 이 쇠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뒤에 이 카페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16: 카페 측은 설거지를 하던 과정에서 절반 이상 갈려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음료는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A씨가 카페 측에 상황을 알렸을 때 업주는 CCTV를 확인한 다음 직원이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쇠숟가락이 블렌더에 함께 들어가 갈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직접 A씨를 찾아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도 권유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음료를 마신 A씨 일행들도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었고 근무 때문에 병원 진료가 어려워서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도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을 했고 A씨의 말대로 좋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4: 네, 이 보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6: 예, A씨는 위로금 3에서 40만 원과 함께 혹시 일주일 안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카페 측은 위로금보다는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위로금도 보험 처리도 다 포기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 또다시 카페 측으로부터 쇠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한 잔뿐이고 두 잔은 쇠조각이 적었을 것이라면서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금속 이물질을 직접 섭취한 상황인데 카페 측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4: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물론 카페 측에서는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금전으로 대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했습니다만 뭐 금전을 주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뭐 대신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겠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업주에게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16: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처럼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를 제공한 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업주가 잘못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주에게 행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는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이미 관할 지자체의 위생부서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데 궁금한 게요. A씨와 일행 모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 했단 말이에요. 실제 다친 곳도 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은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16: 네, 법원은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로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건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처럼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는 손해가 없으면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게 이번 사고와 연관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확인되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진단서나 검사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4: 음료값 환불 외에 위자료나 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을지 뭐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16: 네, 정해진 고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전액은 기본이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더한 위자료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파절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인 손해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자료 수십만 원 수준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물질의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의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주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4: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환불 요구 시점이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가 아니라 무려 19일이 지나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16: 예,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글을 남겼고 점주가 바로 연락 달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당시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 뒤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100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물질을 발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음식은 이미 소비가 다 됐고 이물질 실물도 없고 그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게 맞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4: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뭐 참외를 잘라서 보니 그 안에 이쑤시개가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재배나 수확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이나 진열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지나가는 손님이 꽂아놓은 건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6: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마트 측이 이쑤시개가 들어간 걸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마트 안에는 제3자가 장난으로 꽂은 경우라고 해도 그 사람의 책임과 함께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트 측이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소비자가 일부러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거라거나 꽂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점을 마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든 마트에 진열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이든 간에 소비자는 우선 마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4: 그래도 앞서 스무디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례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우리 음식에서 나온 거 맞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실제 들어간 게 맞는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16: 예,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물질 자체를 지퍼백 같은 데 담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시면 되지만 여의치 않다면 본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물질이 자기 가게에서 나온 게 맞는지 CCTV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번 스무디 사건에서는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16: 예, 알려진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이 되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실 때 제품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언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어떻게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물질을 섭취했는지 등의 전후 사정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기관에서 이물질의 종류와 혼입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 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상 합의와 별개로 신고는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데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4: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산타나의 마리아 마리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1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지금부터 들려드릴 상황극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18: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19: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친구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봤는데 얼굴에 피가... 얼른요.
4: 지난 4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접수됐죠. 친구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8: 다시 전화해봤어? 영상통화로 보니까 얼굴 상태 정말 심각하던데.
19: 경찰에 신고는 했지?
18: 했지. 우리도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4: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죠. 잠시 뒤 아파트로 돌아온 가해자와 친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5: 경산 친구 살해 사건 봤어? 또 경찰 대응 미흡했다 의혹 나오던데.
14: 그니까 유족 측은 가해자가 피 묻은 알몸 상태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즉시 검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제기 했더라고.
15: 경찰 입장 뭔데?
14: 경찰은 피의자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달아났고 혈흔 보면서 추적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지.
15: 이것도 시끌시끌하겠구만.
4: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했고 사건 초기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린 뒤 피의자를 추격했고 신고를 접수한 다른 경찰관들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반박했죠. 그리고
15: 사체 손괴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추가로 고소장 제출합니다.
4: 유족 측은 사체 손괴 혐의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둘러싼 수사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족 측이 추가 적용을 요구한 사체 손괴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지, 경찰의 초동 대응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대목이 없었는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4: 이번 사건,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24살의 정재환이란 남성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16: 지난 4일 새벽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 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상태였고 아파트 공동 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그 사이 현장을 벗어나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되어 체포되었습니다.
4: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녹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녹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16: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걸어둔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이 됐거든요. 통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 라고 애원하는 소리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 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녹음은 범행 당시 피의자인 정 씨의 언행과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4: 가장 궁금한 건요, 범행 동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지인들의 여러 추정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16: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유리잔을 깨거나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증언과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 A씨를 괴롭히던 정 씨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공격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4: 그런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이 말 듣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심신상실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범행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1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

0: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 뭐 편의점에도 다녀오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바나나 맛 우유를 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께 전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건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뭐 판별해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1: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범행 직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건네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다면 이건 정 씨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행동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요. 바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대응 의혹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실 대응이 있었다 주장을 하는 겁니까?
1: 유족 측 주장의 핵심은 정 씨가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다 순찰 중인 경찰과 마주쳤었는데도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 씨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 만약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 손괴죄, 사체 유기죄와 같은 추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0: 경찰 측 입장은 뭡니까?
1: 경찰은 B 지구대의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인근을 순찰하던 상황에서 4시 26분에 거리를 배회하던 정 씨와 마주치기는 했지만 정 씨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 혈흔을 추적한 끝에 아파트 1층에서 정 씨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C 지구대에서 4시 35분에 살인사건으로 2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사체 유기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 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살해한 이후로 별도로 시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는 없었다라며 별건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0: 유족 측이 방금 말씀하신 살인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체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일단 사체 손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을 할수 있는 건지, 살인죄만 적용했을 때와는 또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죠.
1: 형법 조문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체 손괴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후 시체를 훼손했다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살인 후 사체를 절단, 훼손한 사건에서 사체 손괴를 살인죄의 양형 가중 요소로도 보고 있어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 자,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유족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까요? 지금 뭐 얼핏 보기로는 사망한 시점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기는 한데,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1: 유족 측은 시신에서 절단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체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시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살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은 사망 후 별도로 시체를 훼손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검 결과와 법의학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경찰이 사체 손괴죄를 별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추가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체 손괴죄를 공소 사실에 추가해서 같이 기소하는 것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무튼 유족이 경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정재환의 체포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만 수갑을 찬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막 엉망이던데, 경찰이 필요한 초동 조치를 다 했다고 볼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1: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 씨가 수갑을 찬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가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 현장의 상황, 그리고 경찰이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실 대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경찰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 측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이루

0: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 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특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체 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까지 여러 갈래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0: 예,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범행 동기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상당히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체 손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정 씨가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를 통해 시신의 훼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경찰의 초동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경찰이 정 씨와 마주쳤을 때 즉시 제압하지 못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유족 측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작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공짜 여행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살벌했습니다.
2: 뭘 어떻게 하면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데?
3: 보험금!
2: 보험금? 뭐 가짜로 아프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돼?
3: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사고란 건 말이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와?
1: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끼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식이었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발견하면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3: 아, 잘 마셨다. 집에 가자. 대리 부르자.
2: 아, 대리는 무슨. 아, 집도 옆인데. 아, 너 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3: 아, 그래도 음주운전은 좀.
2: 이 시간엔 단속도 없어. 아, 조심해서 가면 돼. 아, 대리비 아깝잖아.
3: 그런가?
1: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레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의 믿음까지 범죄의 도구로 악용한 거죠.
4: 저런 소식 들으면 운전하기가 겁나. 작정하고 숨어있다가 일부러 부딪히면 피할 방법이 있냐고.
2: 그니까 사고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1: 이런 보험 사기들,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노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억울한 사고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본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로열 본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범행이 무려 2년 6개월 정도 이어졌고 일당이 숙소를 마련해 합숙생활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5: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 범행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나 거제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202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처음에는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라면서 지역 선후배, 부부, 연인까지 범죄판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합숙까지 하면서 역할을 짭니다. 넌 가해자, 난 피해자, 이렇게요. 특히 교차로에서 꼬리 물게 하는 차나 교통법규 살짝 어긴 차들, 아니면 술 마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윽박질러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일당 22명이 붙잡혔고 피해액만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 시나리오입니다.
1: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특히 노렸다는 건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따지거나 신고를 못하는 그런 심리를 악용한 거죠?
5: 맞습니다. 운전자의 약점과 공포심을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와, 경찰 부르면 나 끝장이다, 이거 어떡하냐, 면허 취소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게 되거든요. 가해자들은 이 심리를 100% 이용합니다. 사고 직후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냥 돈으로 무마하려는 심리를 노리는 거죠. 대전에서도 20대 남성이 이런 꼬리물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3,400만 원 정도를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줄 꿈에도 모르는 그 빈틈을 노린 겁니다.
1: 그런데 상대 운전자에게 실제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그 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했다면 이거 범죄인 거죠?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합니까?
5: 범죄 혐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 종합세트입니다. 먼저 고의로 사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냈죠? 이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입니다.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자를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죠? 사람을 겁줘서 돈을 뺏으면 형법상 공갈죄고요. 억지로 합의하게 만들었으니 강요죄도 됩니다. 게다가 대전 사건처럼 차를 안 고치고 견적서를 위조해서 제출을 했다, 이건 사문서 위조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공동범행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운전자들, 보험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5: 안타까운 일이지만 별개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시동위반이 갑자기 없던 일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나를 들이받고 협박한 게 정당화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음주운전 걸릴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잘못에 대한 벌은 받더라도 사기꾼들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1: 저는 이번 사건에서 더 황당했던 게 친분이 있는 아는 사람들까지도 범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 믿었던 지인의 등에 칼을 꽂은 가장 악질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냅니다. 아, 기분 좋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야, 이거 뭐 단속도 없고 집도 코앞인데 야, 그냥 잡자, 너가 좀 운전 좀 해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운전대를 잡게 유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경계라도 하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인은 같은 일당한테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싹 다 공유합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일당이 쫓아가서 들이받는 거죠. 더 소름돋는 건 옆에 타있던 그 지인이 피해자 편을 든 척을 하면서 야, 내가 잘 몰아볼게 라면서 구원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뜯어낸 합의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뢰를 범죄 도구로 쓴 겁니다.
1: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그리고 방조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 네, 방조범으로 아주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우면은 형법상 종범, 즉 방조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술만 같이 마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단속이 없다고 부추기고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고의 사고를 낼 목적으로 술자리를 기획하고 동선까지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보험사기와 공갈의 적극적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나중에 이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보험금도 환수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5: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6: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그땐 그랬지. 이 멜로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이게 들을수록 네. 약간 또 그 추억을 좀 소환하기도 하고 되게 정겹고 정이 가네요, 끝부분이.
0: 아니,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그 시그널 노트는
1: 네.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게 아주 중독성이 있어서
1: 네, 네. 들을수록
0: 어떤 때는 네. 요거 좀 늘려서 노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1: 그러세요.
0: 들어요.
1: 한번 해보세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자, 오늘 그 도시락 얘기하기로
1: 네.
0: 예고를 좀 했더니 우리 비비안님이
1: 네.
0: 사진까지 이렇게
1: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 근데 저 아직 인사 안 했어요. 반갑습니다.
0: 예예 예, 인사 좀 나누시고 아이 깜빡했어요. 예예 예, 예.
1: 잘 지내셨죠?
0: 네네 네.
1: 로빈입니다.
0: 네 우리 네. 비비안님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난 시간이 돌아왔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네. 모두 같이 토크 참여해주시고요.
0: 네 추억의 사진 퍼왔다고.
1: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메뉴를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점심 아직 안 드셨죠?
0: 저는
1: 항상 방송 끝나고 계시니까.
0: 아점 먹으니까 사실 네.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맨 마지막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거기다가 지난주에 또 그 식당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맛집 얘기했고.
0: 예, 그래서
1: 아주 괴로운 시간인데 지금도 조금 괴로우시겠어요. 도시락 얘기하니까.
0: 그래도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오리지널이 우리 그 옛날 도시락.
1: 맞아요.
0: 여기 보니까 계란 후라이 얹어 있고 김 좀 부스럭 있고 소세지
1: 김치,
0: 있고 김치 있고
1: 같은 거 있고.
0: 예. 그 난로에 보면 이렇게 김치 올려 놨던 거.
1: 그래서 이제 막 흔들어서 먹고 그 이렇게 팔잖아요. 옛날 도시락 이래서.
0: 예.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통계님, 한국에 계시는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은 네.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1: 네.
0: 도시락 3개 가지고 맞아요. 등교했대요.
1: 맞아요. 그 도시락 3개 싸려면 또 엄마 얼마나 바쁘세요, 아침부터.
0: 반찬은 주로 햄, 불고기, 계란말이. 엄마가 기분 좋으면 후라이도.
1: 불고기 일단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0: 7시 20분에 학교 갔다 10시에 학교.
1: 하루 종일 그러니까.
0: 그런가 하면 우리 로사님은 친구들이 반찬 다 먹어버리고 맨밥 먹다 남겨간 기억도 있고.
1: 나중에 그냥 물 말아서 네. 먹고.
0: 혹시 근데 우리 그 라빈님 저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1: 네.
0: 반찬을 조금씩 친구들 걸 조금 넣어가지고
1: 네네네 비벼요?
0: 흔들어요.
1: 네.
0: 그래 비빔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먹은 적도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 도시락은 뭐 매번 먹는 게 그렇죠. 그렇게 비벼서도 먹기도 하고 딱 잽싸게 이제 딱 도시락 이제 다 같이 열면은 네. 잽싸게 한번 딱 보고 팍 먼저 젓가락 탁 찍고
0: 오케이.
1: 그리고 내가 가져온 도시락 반찬은 어쨌든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내 친구의 도시락은 뺏어 먹어야만
0: 뺏어
1: 내가
0: 거.
1: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고 그렇죠. 하니까는 서로 눈치 경쟁을 좀 보였던 것 같고 도시락을 보통 이제 한 4교시 그때
0: 12시 전후에서 먹잖아요.
1: 네네. 그때쯤에서 한 뭐 8시부터 이제 1교시 한다 그러면은 4교시쯤이면은 이제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되는데 5교시 때 이제 죽음인 거죠. 5교시에 들어오는 우리 선생님이나 뭐 저는 5교시에 중학생 때 한문 시간이었어요.
0: 한문. 우리 한문 배웠지.
1: 네. 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대놓고 자도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고 혼자 수업하시고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어요.
0: 그렇죠.
1: 먹는 예. 사람은 몰라도. 하여튼 그 도시락에 대한 추억은 참 여러 가지로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예전에 그 1년 동안 도시락 반찬이 똑같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 반찬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0: 네.
1: 진미채 볶음하고
0: 네.
1: 소세지
0: 그리고
1: 김치 요 세 가지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0: 소세지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1: 괜찮은데
0: 그럼.
1: 그거를 매일 1년 동안 매일
0: 야, 그것도 대단하다.
1: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막 진미채도 맛있고 소세지도 있고
0: 네.
1: 제 반찬이 최고다. 이제 그래서 제 반찬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조금 질리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이렇게 가져와? 그랬더니 그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나마 엄마가 그래도 진미채 뭐 불고기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도 좀 바꿔주시겠다 하지 1년 내내 그렇게 먹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0: 우리 순철님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간장에 비빈 덴뿌라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고.
1: 너무 맛있죠.
0: 네,
1: 근데 학창시절에 그 도시락 특히 4교시 끝나고 먹는 도시락은 뭘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겨울에는 또 특히 그렇게 도시락을 뭐 밑단부터 쌓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주전지에 물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시락 먹는 동안 어쨌든 도시락 먹는 동안 주전지 다시 올려놓고 네. 이 물 뜨뜻한 물로 그럼. 약간 숭늉처럼 또 그렇게 먹기도 하고.
0: 네. 우리 비비안님은 부잣집 친구 옆에서 먹으면 맛난 것도 먹었다고.
1: 어, 맞아요. 네, 돈가스도 먹고.
0: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때 아, 식욕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도시락을 두 개 사갖고
1: 다녔어요. 하나 갖고 모자르죠.
0: 하나 도시락 네모난 거에다가 네. 그다음에 김밥 싸가지고 하면 찬합이라고 있어요.
1: 맞아요.
0: 동그란 거.
1: 네모, 동그란 거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0: 그게 점심시간용이고
1: 네네.
0: 어, 사각에 있는 건 아침에 먹는 거고
1: 고운 도시락.
0: 그러니까 두 개를 먹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8kg 나갔었어요.
1: 네.
0: 안 믿으시겠지만.
1: 108kg.
0: 108kg.
1: 파운드가 아니고.
0: 네, 108kg.
1: 와.
0: 그래서, 네. 어, 키도 뭐 크지 않고.
1: 근데 네. 키가 크신데?
0: 지금은 큰데.
1: 네.
0: 저는 졸업하고 12cm가 컸어요.
1: 아.
0: 그때만 해도 60 몇밖에 안 되는데 108kg.
1: 네.
0: 허리가 38. 그 당시에. 네. 바지 사 입으면. 그래서 네. 이제 남자들은 체육복이나 교련복이란 게 있었는데
1: 네, 네.
0: 빌려입기가 힘들었어 나는
1: 네.
0: 내 거가 그렇고. 그런 시절이어서 이제 밥을 그렇게 왕성하게 먹는데
1: 네.
0: 그러니까 밥 한 숟갈이 지금 보면 지금의 한 다섯 배 정도 가는 거야. 밥 양이
1: 네.
0: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이만한 거에다가 네, 네. 그때는 밥을 먹으면요
1: 네.
0: 꿀맛이더라고.
1: 너무 맛있잖아요. 네. 맨밥도
0: 네.
1: 그냥 밥 위에 김치만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소세지를 되게 좋아해서
1: 네.
0: 그 진주햄,
1: 진주햄
0: 소세지에다가 네. 계란을 묻혀가지고
1: 네, 네.
0: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 그 소세지를 되게
1: 맞아요.
0: 좋아했었어요.
1: 그냥 그 분홍색 소세지도 맛있지만은 네, 그 김밥용으로 나온 그 진주햄 소세지도 네, 진짜 네. 맛있었고
0: 그렇죠.
1: 저는 네, 네. 저희 엄마가 해주신 도시락 반찬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게 멸치볶음이었거든요. 근데 멸치볶음이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0: 근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멸치볶음 해왔어요.
1: 멸치볶음을 가져오는데 네. 저는 그게 왜 싫으냐면 이게 자꾸 이 안에서 찔러요. 잔멸치나 이런.
0: 네.
1: 그게 정말 싫은데 네. 맨날 해주시고 저희 뭐 항상 비슷하게 저희 집도 그렇고 친구 집도 그렇고 보면 비슷하게 해오는 게 콩자반 멸치볶음
0: 네.
1: 그리고 오뎅 그다음에 뭐 김치볶음
0: 그렇죠.
1: 네. 어. 그리고 뭐 국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보온 도시락 들고
0: 그러니까
1: 다니면서
0: 그, 어, 우리가 그때는 이 마우밥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 검은 거 사각으로 돼서
1: 네, 네.
0: 그 안에 이게 도시락 있고
1: 네, 네.
0: 위에 반찬통 있고 국통까지 있고.
1: 국통까지 있고. 네. 그건 이제 겨울에 하는 거고.
0: 네, 보온 도시락.
1: 네, 네. 그 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한참 타파웨어라고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0: 어.
1: 그래서 타파웨어 통에 이제 그 이렇게 도시락 좀 싸주시기도
0: 아, 우리
1: 하고
0: 우리 비비안님 멸치볶음과 콩장 콩장
1: 그쵸?
0: 맞았어
1: 맞아요 콩장 맞다니까요
0: 맞아,
1: 꿈이었어요
0: 맞아. 그럼요
1: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해놓고 이제 이걸 주시는 건데
0: 어.
1: 멸치볶음은 진짜 너무 먹기 싫었고 장조림 해주시면은 엄마 고맙습니다
0: 어, 장조림만 해도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어요
1: 장조림에 메추리알 조림 같은
0: 어, 그럼요.
1: 거 그런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 하고 먹었죠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주로 김치 같은 경우나 아까 얘기한 장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병에다 담아주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1: 같은 거.
0: 뚜껑이 열려갖고 다 흘려요.
1: 아, 맞아요.
0: 그러면 가방이 온통 김치 냄새.
1: 그러니까요.
0: 책이 시뻘겋게다 돼요.
1: 네. 아무리 그 도시락 가방에 넣었어도
0: 네.
1: 한 번은 저는 이렇게 버스 타고 이제 학교 이렇게 등교하고 그랬었는데
0: 네.
1: 말씀하신 대로 한번 흘렸던 거죠.
0: 네네네.
1: 저 가방 버리고 갔잖아요, 그냥.
0: 어.
1: 그거 줍기도 너무 창피하고
0: 네.
1: 이거 어떻게 주술 거야? 그냥 이렇게 슥 밑에다 넣고 그냥 갔어요. 차라리 엄마한테 혼내는 게 낫지. 그건 너무 창피하고 그때 왜 그렇게 꽉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도 아침에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도 막 흔들잖아요.
0: 어.
1: 예쁘게 들고 가면 될 텐데.
0: 우리 비비안님은 비엔나 소세지를 좋아하셨다는데
1: 아, 네.
0: 저 때는 솔직히 비엔나 소세지가 없었어요.
1: 어, 비엔나 소세지 여기 네,
0: 그만한
1: 거.
0: 게 없고
1: 줄줄이 소세지.
0: 소세지는 유일하게 진주햄 소세지 굵은 거.
1: 네.
0: 그게 하나 유일하게 있었어요.
1: 아,
0: 저희 때만 해도.
1: 저희 그러고 나서 그 줄줄이 소세지라고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케첩 조금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케첩 찍어서 먹고.
0: 그리고 제 중학교 때 기억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간혹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 아, 있어요.
0: 정말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까 일부러 그 친구를 중간에 앉혀놓고 야, 밥 먹자고 젓가락 하나 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게끔 해주고 그런 우정들이 있었어요.
1: 아, 정이 어렸을 넘치네요, 때. 진짜. 예, 맞아요.
0: 그게 뭐 우정이고.
1: 그렇죠.
0: 예, 그랬던.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거칠지만.
1: 예.
0: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배달도 가능하던 시절이었다고 조금 우리 알청님 장조림은 최고급 반찬. 요즘으로 말하면 소갈비. 아, 말 그래요. 소갈비 맞아요.
1: 자주는 못 먹어요.
0: 예, 그럼요.
1: 네.
0: 예. 그건 뭐 사실 근데 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조금 세대가 달라서.
1: 네.
0: 중학교 때만 해도 그냥 병에다가 멸치 하나, 김치 하나.
1: 네.
0: 한 가지씩 갖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책상에 이렇게 딱 모아놓고. 네. 다 같이 그냥 열어가지고 같이 이제 먹고 뭐 그러다 보면은 반찬도 여러 가지 되죠.
0: 여자들은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점심을. 네. 해결하나요?
1: 남자는 어떻게 먹어요?
0: 남자들도 모일 때도 있지만 혼자 먹는 친구가 더 많았어요.
1: 자기 책상에서 그러니까 혼자 먹어요?
0: 그나마 친한 애들끼리 있으면 붙어가지고.
1: 네.
0: 뒤에서 이렇게 먹는 정도고.
1: 아~
0: 혼자 먹는 친구도 꽤 많았어요.
1: 아~ 남자들. 여자들은 다 책 이렇게 앞쪽 보고 있다가. 네. 점심시간 되면 이제 획 돌려가지고. 딱 같이 모여서들 먹죠. 혼자 먹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0: 우리 문본부장님 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에서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던 생각.
1: 맞아요.
0: 체육시간에 몰래 들어와 친구 도시락까지 까먹던.
1: 아까 그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비안님이 이게 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1: 그 어떻게 알았어요? 계란 후라이 가져왔던 거.
0: 우리 저 문본부장님은 경성고등학교 14회 그 당시 학교 앞 라면 200원.
1: 아.
0: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면 여학생 여교 여학교도 그랬겠지만 남학교 앞에는 항상 라면집이 있었어요.
1: 아, 네.
0: 분식집이라고 그래서.
1: 네, 네.
0: 그 라면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봉지에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라면이 한 1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그냥 맨 봉지에.
1: 네, 네.
0: 면만 한 1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가마솥 같은 데다 뜨거운 물 끓이면.
1: 네.
0: 그거 그냥 퍼가지고 라면 넣어가지고.
1: 네.
0: 대강 해가지고 그러니까
1: 그 10개를 다 끓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아니죠.
1: 네.
0: 10개에서 이렇게 한 개씩 뽑아주는 거지.
1: 아,
0: 예를 들어서.
1: 네.
0: 그게 저 가격이 싸니까.
1: 네.
0: 근데 뭐 정성스럽게 하나씩 끓여주는 게 아니고
1: 침 넘어가요.
0: 그냥
1: 라면 생각나.
0: 가마솥에다가 물. 네. 퍼가지고.
1: 네, 네.
0: 그냥 잠깐 부어가지고 라면 넣고.
1: 아, 그래도 얼마나 꼬들꼬들하고 맛있을까요?
0: 단무지 한 3개 주면. 그게 뭐
1: 그리고 거기다 밥 말아야 되는데.
0: 네, 네, 네.
1: 오늘 도시락 얘기하니까.
0: 네,
1: 다들.
0: 예.
1: 추억들을.
0: 아, 그럼요. 추억들이 굉장히
1: 많이 꺼내오시네요.
0: 본부장님, 로사님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2교시 이후에 도시락 까먹고 창문 열어서 은폐 시도.
1: 맞아요.
0: 아, 추억들이. 아, 우리 통계님은 고등학교 때 하숙도 있고 매점. 그렇지, 매점.
1: 그래서 보통 이제 2교시가 끝나면은. 매점으로 훅 가면은.
0: 가죠.
1: 네, 저희 그때 새로 또 식당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쫄면도 팔고. 네. 그 대신 전쟁이죠. 막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가서 먹고. 그러니까 쫄면 뭐 이런 식당의 음식들은 좀 점심 시간에 먹든지 해야 되는 거고.
0: 네네네.
1: 일단은 이제 보름달이라고 빵 아세요? 그거랑 우유 그런 거 이제 먹고. 그리고 그렇게 매점으로 가는 매점 파들이 있고 그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 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작 점심 시간이 되면은 식당에 가서 이제 뭐 다른 거로 또 사 먹는 친구들도 있고.
0: 네, 우리 알청님 중학교 때 집 사업이 망해서 점심 때 수도가에서 물만 마셨던 공부 잘했던 친구가 기억난다고.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1: 네.
0: 저희 중학교 때는 그 매점에 가면.
1: 네.
0: 크림빵이라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동그란데.
1: 네.
0: 가운데 크림이 이만큼 있어.
1: 그게 보름달이에요.
0: 그래서.
1: 네.
0: 그걸 열어가지고 빵을. 네. 비벼요.
1: 비벼.
0: 그리고.
1: 네.
0: 땅콩 샌드빵이라고 해서.
1: 네, 네, 네.
0: 식빵인데 가운데.
1: 맞아요.
0: 그것도 이만큼이야. 그래서 비벼.
1: 너무 고소했어요 그거.
0: 비벼.
1: 네. 네.
0: 그렇게 먹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매점을 자주 들락거렸죠.
1: 저는 한번 제가 지금 이 키가 제가 중학교 키인데.
0: 예.
1: 중학생 때 이렇게 키 순서대로 번호 매겨서 이렇게 앉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맨 뒤에 앉았었는데.
0: 예.
1: 아, 선생님이 차마 뭘 보겠어? 그러고 몰래 이렇게 먹었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다 먹지도 않았고.
0: 예, 예,
1: 조금.
0: 예.
1: 이렇게 먹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맛있냐?
0: 자, 우리.
1: 네.
0: 통계님이 도시락 두 개 가지고 라면 하나 가지고 가고 우리 순철님 국민학교 때 반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도시락 없이 옥수수빵으로 그때는 네네. 저희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는 급식이 있었어요. 네. 옥수수빵 급식 그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거야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 없이 네. 그냥 그걸로 점심을 때우는 거죠. 그랬던 시절이에요. 아마 라빈 씨는 저는 급식이란 게 없었을 네네네. 거예요.
1: 저는 급식은 아니고 서울 우유 아세요? 서울 우유 네모나 그 네. 우유는 먹었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렇구나. 우유 다 먹고 나면은 그 주번이 네. 이 우유깍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네. 딱 내 다 마시고 네모나게 딱 각 잡혀서 접었었어야 됐어요. 그럼 이제 주번이 그걸 다 가지고 이제 가고.
0: 그랬구나.
1: 네.
0: 우리 SK 사장님 고니 씨 화이팅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사실 국민학교 때는 도시락을 많이 그렇게 싸가지고 가진 않고 네. 급식을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중학교 시절서부터는 이제 도시락이 필수가 됐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뭐 야간 자율학습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진짜 두세 개는 금방이죠.
0: 자 그렇다면 네. 그렇죠. 서울 우유, 바나나 우유는 지금도 그 맛이 그립다고 그러시네요.
1: 맞아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통계님은 또. 점심 후 오락실 가서 게임하다가 걸려서 혼나고 그랬던 시절. 혹시 네. 그러면 15살 때쯤 이민 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 미국의 고등학교 시절은 런치 타임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학교를 안 가봤어요.
1: 저 이제 카페테리아 있으니까 아침에 좀
0: 특별히 점심 시간이 있나요?
1: 네네네 있죠. 네.
0: 그러면 거기서 사 먹나요?
1: 네 나? 햄버거 사 먹고 뭐 칠리 프라이드 사 먹고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네. 정말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지만 그 점심이 너무 생각이 나서 가서 일부러 사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0: 그랬어요?
1: 그리고 그때 저희 이제 한국에서 금방 온 그런 친구였는데 네네. 물론 영어가 사투니까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그 친구를 도와줄 수는 없었는데 얘가 딱 하더니 햄버거 하나 하고 얘 밀크 한 개 주이소 그래서 그 친구는 점심을 굶은 적 없이 아주 당당하게
0: 바디랭귀지로 다 했겠네요.
1: 네. 햄버거 알아들었죠? 네. 밀크 알아들었죠? 손으로 얘기했죠?
0: 그랬구나.
1: 네. 도시락에 얽힌 추억이 참 많네요.
0: 네네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한 두세 명 내지는 서너 명이 지방에서 유학으로 온 친구들이 꼭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1: 네, 하숙하나요?
0: 하숙이 아니고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는 거야.
1: 아, 아직 어린데.
0: 예,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광주다.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거야. 이제 네. 대학을 가려고.
1: 네.
0: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방이래봐야 진짜 조그매요. 한 사람 누울 만한데. 네. 그럼 그때는 그 석유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1: 네.
0: 그 이렇게 심지 붙이는 거.
1: 저 그 냄새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0: 그게 고소하잖아요.
1: 그래서 회칭했다고.
0: 네.
1: 불 붙이는 냄새 되게 좋아했거든요.
0: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게 잘못 붙이면 막 연기 나고 그래요.
1: 네.
0: 그 거기다가 이제 냄비에다가 네네. 밥을 해요.
1: 네네.
0: 근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친구 집에 가면.
1: 모를 줄 알았을까요? 네. 엄마가 이제 가르쳐 줬겠지. 그러면 손에 물 이렇게 맞추고.
0: 자기가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1: 네.
0: 친구들 한복하면 이잡듯이
1: 없어지지.
0: 싹 비는 거야.
1: 네.
0: 그러면 걔는 막 울라 그래.
1: 그럼요.
0: 이거 열흘치 반찬 2주친 건데 돈도 없고.
1: 네.
0: 걔 또 야 털어 그래가지고 돈 걷어서 반찬 사라고 주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돈이 없고 그럴 때니까 한 서너 명이 가서 양이 모자르니까
1: 네.
0: 라면 세 개 넣고
1: 네.
0: 물을 한 10인분 넣는 거야.
1: 뿌르라고.
0: 그래서 네. 최대한 오래 끓이고
1: 네.
0: 국물을 많이 해서
1: 네.
0: 네. 밥 말아 먹고도 모자라서 국물을 꿀꺽꿀꺽
1: 맞아요.
0: 마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 식욕들을 왕성하고 네. 돈은 없고
0: 예. 많이 먹어야 되니까.
1: 맞아요. 한참 예. 클 때니까.
0: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1: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도시락 예. 얘기 정말 추억의 도시락 이야기 네. 재밌었습니다.
0: 자, 근데 그 도시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또 도시락을
1: 네.
0: 훔쳐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잃어버리고.
1: 네.
0: 근데 이제 뻔한 거죠. 잃어버렸는데 좀 이따 나타나는데 빈통만 나타나는데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1: 네.
0: 근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시락을 다 그렇게 먹었겠느냐. 근데 아까 우리 알청님 말씀하셨지만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놀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어, 방 한 칸에 네 명이 살아요. 엄마, 아버지, 네. 동생, 내 친구. 그 잠깐 갔는데 거기서 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도 네. 서울대학교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
1: 네.
0: 그러니까 아, 오래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운동도 헝그리 그렇죠. 복서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네. 오히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1: 네.
0: 운동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각 세대마다 그런 예. 특징들이 좀 있으니까 예, 예. 맞아요.
0: 자 개인적인 네. 건데 라빈 씨는 서울서 태어나셨어요?
1: 네.
0: 서울서 자랐고
1: 네.
0: 그러면 어, 어디 뭐 시골이나 이런 추억은 별로 많지 않아요.
1: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외갓집에 간다 그러면 걔 쫓아서 시골 가고 그랬었어요.
0: 아, 그랬구나.
1: 직접적인 어. 연관은 없으니까 어.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 친구 덕분에 어. 제가 그 시골 기억도 많아요.
0: 네네.
1: 너무 재밌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저희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을 먹다가 제가 네네. 저 아이의 제 아이의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0: 네네.
1: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아 그럼요.
1: 네 아침마다 예. 그 싸야 되고 또 메뉴를 고른다는 게
0: 그러니까
1: 엄마가 그게... 아 먹기 싫어 뭐 이러지만 사실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진짜 그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지나봐야 하는 거지.
1: 네 진짜
0: 먹는 건 별거 아닌 것
1: 네,
0: 같은데
1: 달걀말이 하나를
0: 게...
1: 하더라도
0: 그럼.
1: 이걸 먹고 내 아이가
0: 그럼.
1: 공부 잘하고 오늘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0: 네.
1: 그런 마음들로 진짜 엄마가 도시락을 저를 싸 주셨을 거고 저도
0: 예,
1: 그
0: 예.
1: 마음으로 저희 아이를 키웠고
0: 예, 그,
1: 도시락에
0: 그렇습니다.
1: 사랑과 정성과 추억이 모두 있습니다.
0: 네, 알청님 그렇죠. 겨울에 난로에 도시락 싸놓고 점심때 맨 밑에 있는 도시락은 타버려서 그거
1: 네,
0: 맞죠. 다
1: 네.
0: 타니까 그것도 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에 그 주번이 있어요. 주번.
1: 네 있죠.
0: 그 청소하고 담당하는
1: 네,
0: 친구.
1: 네.
0: 그 친구한테 잘 보여야 중간에
1: 그쵸.
0: 딱 밀어 넣어주고.
1: 아, 그때부터 권력 있네.
0: 그래서 저는
1: 안 되는
0: 그
1: 거 아니에요?
0: 크림빵을 하나 사서
1: 네.
0: 슬쩍 이렇게 백을
1: 뇌물이야.
0: 쓰면
1: 네.
0: 아주 제 도시락은 중간에 아주 좋은데
1: 아, 네.
0: 먹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한
1: 네.
0: 것 같아요.
1: 아유.
0: 그래서 제가 왜 그 예 주번이 담당했었고
1: 네.
0: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다음 주에는
1: 네.
0: 여름이다 보면 8월이면
1: 네, 네.
0: 휴가철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사실 어, 여기는 그 8월에 계약을 하지만
1: 네.
0: 한국은 한참 8월 한 달
1: 그렇죠.
0: 그 방학 때잖아요.
1: 네, 네.
0: 방학 때면 뭐 시골에 놀러 다니고
1: 네.
0: 여름에 피서 가고 뭐
1: 네.
0: 현장 학습도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1: 네.
0: 여름 그 그 휴가에 대한
1: 와, 여름이다.
0: 그런 추억을
1: 그 얘기.
0: 내가 볼 때 그 네. 휴가의 추억은 한 2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1주 갖고 모자랄 것 같아요.
1: 사실 모자라요.
0: 모자라요 사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이
1: 네.
0: 하고 어, 그 다음엔 다음 주 우리 금요일에는
1: 네네.
0: 우리 피서에
1: 이번 주
0: 대한
1: 금요일.
0: 아, 그러니까 이번 주
1: 네네.
0: 이번 주 금요일에는
1: 네.
0: 어, 주,
1: 여름 그 피서
0: 여름 피서에 대한 이야기
1: 너무 좋습니다.
0: 예,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0: 네.
1: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춘의 아이콘이자, 그러니까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자 가요계의 거장이십니다. 가수 김범영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팬인데요.
1: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0: 근데 어쩜 이렇게 네. 그대로세요?
1: 고맙습니다.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친구야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1: 네네.
0: 워낙에 제가 또 좋아하고 그 네. 또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1: 그 의리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0: 그렇죠,
1: 노래.
0: 그렇죠. 저희 해피님들과 함께 저희는 끈끈한 친구 관계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뭐 인생길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밤의 네. 플랫폼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은데 뭐 두 곡 다 들어보도록 하죠. 뭐.
1: 아, 그럴까요?
0: 그럼요.
1: 제가 인생길이라는 노래는 한 예. 2년 전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나온 노래인데 이제 나이 먹고 한번 네. 살아온 걸 한번 이렇게 소감을 한 노래예요.
0: 네네네. 네. 그러시죠. 이번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스프링스 그 네.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그 공연이 있으시잖아요. 디너쇼 네, 네, 네. 예, 콘서트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이제 인사를 좀 너무 오랫동안 그 코로나 전에 와서 공연을 하고요.
0: 네.
1: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해서 설레이고
0: 네.
1: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0: 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1: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네, 내일 네. 리허설 하거든요. 아하. 열심히 리허설 잘 해서
0: 네.
1: 모레 하여튼 멋진 무대 네, 만들어 볼게요.
0: 자, 8월 첫날입니다. 8월 첫날.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뜨거운 열정과 이 로맨스가 있는 곳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디너 콘서트가 펼쳐지는데요.
1: 네, 네.
0: 자, 그 무대의 주인공이세요.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1: 네.
0: 기분 어떠세요?
1: 진짜 오랜만에 한 만큼
0: 네.
1: 또 여러분 앞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
0: 네.
1: 김범영 또 이 매력을 또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반 뭐 그런 콘서트와는 달리 디너 콘서트는 이렇게 팬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1: 그렇죠.
0: 마주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1: 그렇죠.
0: 나누는 그런 뭐
1: 진솔한 자리가 돼야
0: 네,
1: 될 거예요.
0: 콘서트가 네. 될 것 같아요. 눈을 맞추면서 호흡하는 그런 자리가
1: 네,
0: 될 것
1: 네.
0: 같은데요. 특별히 신경 쓰신 그런 점이나 준비하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1: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준비할 때보다는 네. 이제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0: 네.
1: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라이브로
0: 네.
1: 다 하는 것인만큼 이제 노래도 노래지만은 또 네. 서로가 이렇게 교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꼭 공연을 한다는 입장보다는
0: 네.
1: 제 얘기를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0: 아하.
1: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마주오면서 나누고 싶어요.
0: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예. 뭐 김범용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뭐 바람 이
1: 네.
0: 노래를 참 많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 청량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1: 네.
0: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고
1: 네.
0: 무대 매너도 제가, 짱이시잖아요.
1: 제가 그 좀 부모님들한테 매일 감사하고
0: 네.
1: 그런 게 일단 건강한 것 같고요. 목소리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0: 네.
1: 또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 감사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에 또 자기 전에 항상 감사기도 하고
0: 네.
1: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진짜.
1: 네.
0: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근데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라디오 서울에서 인사해라 그래갖고.
0: 예, 우리 예,
1: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0: 아우,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좀 이렇게 LA에 오시면 또 콘서트를 하시고.
1: 네.
0: 또 많이 또 팬들 만나시고 그러시잖아요.
1: 네.
0: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가수 하면은 김범영 씨가 아닐까 싶어요.
1: 아이고, 그냥 늘 감사해요, 저는.
0: 네. 네. 겨울비는 내리고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1: 예. 네, 그 이건 또 역시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0: 네.
1: 또 이 겨울비는 내리고는요. 제가 미팅을 계속 해도 애프터를 못 받아 갖고 너무 바보 같아갖고.
0: 어머나.
1: 가족집에 돌아와서.
0: 네.
1: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그렇게 만든 노래거든요.
0: 예, 예, 예.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네.
0: 라이브로. 그 한마디 속에 또 이렇게 필이 확 옵니다. 네. 그 젊은 시절에. 네. 김범정 씨.
1: 그 조그만 사건이 다 노래가 돼갖고요. 예, 그때는. 예. 그 감성이 막 예민할 때라.
0: 그쵸, 그쵸. 네. 아니, 그리고 약간 창법이 특이하세요. 그죠. 그런 말씀 예. 많이 들으시잖아요.
1: 전 특이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0: 특이하고,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네. 참, 이렇게 흥얼흥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카페와 여인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
1: 네, 이것도 방배동 카페 유행할 때.
0: 예.
1: 카페, 매일 카페를 가는데 매일 오는 그 여성이 있었어요. 바바리 코트 있고.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지. 계속 갈 때마다 있어서 아 이번엔 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0: 네.
1: 근데 말 그 마음 먹고 그 다음 날 가니까 그때부터 안 보였어요.
0: 어머나 어머나.
1: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래
0: 예.
1: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으세요. 네. 유쾌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 기분을 담아서
1: 네. 예,
0: 그런 감정을 담아서 노래가 나온 거군요.
1: 네네.
0: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쑥쑥쑥쑥 작사도 나오고 작곡도 하시고
1: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내 가슴 속에 오면은
0: 예.
1: 그게 이제 글이나 곡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곡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지금도 얼마 전에는 이제 주현미 씨한테 한 세 곡을 줬어요 신곡을.
0: 와,
1: 그래서 이제 주현미 씨가 요즘에 열심히 부르고 다니고 있고
0: 네.
1: 또 이제 지금 정수라 씨 노래 또 만들고 있고
0: 아, 작사 작곡
1: 또 이제 또 그의 이제 후배들 요즘에 이제 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0: 네.
1: 그쪽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좋은 후배들한테 또 곡 작업하고 있고 그래
0: 와,
1: 하고 있습니다.
0: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가로서
1: 아니, 곡 쓰는 게 저는 재밌어요.
0: 그렇습니까?
1: 네, 너무 재밌어요.
0: 네, 그것도 아주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곡을 주면 굉장히 네. 기분이 또 특별하실 것 같아요.
1: 또 아무래도 젊은 쪽은요 노련미나 이런 건 없지만은
0: 네.
1: 나름대로 또 깨끗하고 정말
0: 아하.
1: 또 새로운 또 있어요 색깔이 그들만의
0: 네.
1: 색깔이 그래서
0: 네.
1: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곡 쓰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주현미 씨나 정수라 씨 같은 부분은 정말 이렇게 녹음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노래를 또
1: 콘서트를 듣는 기분 하면서 이렇게
0: 아,
1: 예, 역시 아니, 이제 거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아니 워낙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유쾌하게 막
1: 네네네.
0: 작사 작곡해서 막 이렇게 곡을 주시니까
1: 예, 항상
0: 가수들도
1: 일을 할 때
0: 기분 좋게 할 것 같아요.
1: 일을 할 때 작업한다는 느낌이
0: 예,
1: 아니고
0: 네네네.
1: 항상 같이 이제 이게 즐기는 느낌으로 하니까요.
0: 아, 네. 좋네요.
1: 재밌죠?
0: 아, 재밌어요.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도 재밌어요, 저는.
1: 아, 네.
0: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하시게 웃으시면서 네. 즐겁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시간. 자, 예, 그럼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1: 네,
0: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김범영 씨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사가 너무 진솔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긍정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0: 너무 좋다.
1: 네, 이게 이 노래 만든 것도 네. 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만드는 건데
0: 예.
1: 응답 같은 게 오더라고요.
0: 아,
1: 저한테. 그래서 네가 너무 많은 걸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라고
0: 네.
1: 그냥 네가 지금 잘 놀고 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서 나에게 흡족하고 네. 하나님 무슨 그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0: 아멘.
1: 그런 네. 응답 같은 걸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0: 가사를 듣다 보니까 네. 막 가슴이 뭉클한데 아 그렇구나.
1: 네.
0: 긍정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자. 놀다 가듯이.
1: 네, 잘 놀면
0: 즐겁게 놀다 가자.
1: 네, 그럼요. 일하는 것도 노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면은.
0: 네.
1: 노는 게 되는 건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노는 게 아니고 일이 되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채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1: 네네.
0: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1: 네, 내 눈앞에 있는 거
0: 그런 메시지네요.
1: 즐겁게 하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자, 인생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틀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해피님들께서 와 김범영 씨 웃으니까 너무 젊고 멋있다고.
1: 네.
0: 예.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 아니, 보이나요 지금?
0: 그럼요. 보이는 라디오. 네네.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1: 아유, 보증기 예. 갖추고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바로 잠 못 자고 내려갔고.
0: 예. 예. 김범영 씨 웃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구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잡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신난다고. 밤의 플랫폼 너무 기다려진다고. 예. 신청해 주셨어요.
1: 아, 이것도 1집 앨범에 있었던 노래예요. 그 바람.
0: 네.
1: 겨울비는 내리고 그 순간. 그리고 이 또 여러 가지 노래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이 밤의 플랫폼이라는 노래를
0: 네.
1: 그때 FM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밤의 플랫폼 너무 좋죠. 네. 이 곡을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1: 네, 대표님이
0: 하셔서
1: 조금 이렇게 음악을 신기하셨던 예,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 노래를 오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0: 아니 굉장히 팬이라고 또 네. 말씀해 주시면서 네. 우리 VIP입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셔서
1: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성이 있으시니까 지금 예. 대표 자리까지 오셨겠죠.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무더운 8월 첫날 이제
1: 네.
0: 이제 디너 콘서트를 하시는데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녁에 펼쳐지는 라이브 뮤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완전 막 사람들이 배꼽을 잡을 것 같아요. 웃었다가 막 너무 감동했다가 막 이런 그런 무대가
1: 예,
0: 될 것 같아요.
1: 진솔하게 얘기도 하겠지만 또
0: 네.
1: 노래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0: 네.
1: 해서
0: 네.
1: 김범영의 목소리를 정말 이 멀리 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
0: 네.
1: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부르는 모습 보여서
0: 네.
1: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0: 네.
1: 또 일 하시는 일에 또 잘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위로가 네. 되죠. 충분히.
1: 네.
0: 그리고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 한번 이런
1: 네.
0: 좋아하는 이런 가수분하고 함께
1: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1: 네.
0: 활력이 됩니다. 잘 오셨어요.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글쎄 말이죠.
0: 네. 자, 그동안 수많은 이런 무대에 서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진짜 많은 무대에 서셨죠. 이 디너 콘서트에서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레퍼토리가 혹시 있으신지요?
1: 아, 노래요?
0: 네.
1: 아, 바람은 뭐 빼놓을 수가 없고.
0: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1: 또, 현아라는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고.
0: 현아,
1: 또 빼놓을 노래가 이제 이렇게 없는 노래가 있고요.
0: 네.
1: 또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고.
0: 아, 그러시군요. 네.
1: 또 제 노래 말고, 또 제 애창곡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싱얼롱으로 같이 부를 노래도 있고.
0: 네.
1: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혹시 LA에 오셔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1: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아, 옛날에 여기 어디야? 헐리우드볼인가요?
0: 네, 헐리우드볼.
1: 거기서 했을 때.
0: 네. 너무 좋죠.
1: 외국 어린 소녀들이.
0: 네.
1: 내가 공연하는 거 보고.
0: 너무
1: 나한테도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난 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까지 오지? 그래갖고. 제가 다 당황했었는데.
0: 네, 네,
1: 거기서
0: 네.
1: 노래 듣고 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0: 네.
1: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했었으면.
0: 아니요. 외국 소녀들한테는요. 20대로 보일 수 있어요.
1: 아, 이거 왜 그러세요?
0: 아니요. 진짜요. 그 우리 동양 남자들을 여성들도 그렇고 네. 나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1: 네. 아무튼 네.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아마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의 플랫폼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도 듣고 싶네요.
0: 이건 어떤 곡 어떻게 작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1: 아, 이 작품 뭐 그때
0: 이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예, 한참 제가 통기타 없어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불러서 그냥 불렀던 노래예요.
0: 아, 네. 이 노래가요?
1: 네, 네.
0: 아, 그렇구나. 어디에서
1: 그래서 저도, 70년대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그럼.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0: 아. 네. 그러면 우리 추억 속으로 네. 한번 잠겨보도록.
1: 그 요즘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플랫홈이라고 그랬었어요.
0: 아, 플랫홈.
1: 그리고 옛날 말로 예. 밤의 플랫홈.
0: 밤의 플랫홈으로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을 느껴보세요. 70년대 감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밤에 플래터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네요.
1: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0: 이 감성이 모락모락 가슴에서
1: 네, 그.
0: 몽골몽골 솟아나는 것
1: 네.
0: 같아요. 아,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예
1: 네.
0: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함께 음악 프로를 진행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감히 제가 또 이런 생각을
1: 복
0: 해봅니다.
1: 있는 사람만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에 오는 겁니다.
0: 그렇습니까? 천사의 도시.
1: 네.
0: 자, 오랜 시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김범용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디너 콘서트가 팬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그 팬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1: 팬 여러분, 이게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더 건강하시고, 또 무슨 일 해도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벌써 뇌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0: 와,
1: 같은데요.
0: 멋진 표현이세요.
1: 네,
0: 가슴이
1: 그래서
0: 열리고 머리가
1: 그래서
0: 열린다.
1: 뭐 제가 콘서트도 하지만은 또 이런 걸로 해서 또안 되는 일 있으면 또잘 풀어보시고 또 되는 일 있으면 더잘 되시고 또 그렇고 또 일이 꼭잘 된다고만 또 좋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정말 멋진 이게 삶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친구 오랜 친구 만나듯이 만나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데뷔 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그 비결,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도 여쭙고
1: 그냥
0: 싶습니다.
1: 큰 욕심 없이 그뭐 운동 꾸준하게 하고 먹는 거또 제가 이렇게 먹는 걸요. 제가 막 육류 쪽보다는 채소 쪽을 좋아해요, 원래. 또
0: 그러시군요.
1: 육류도 거의 먹으려면은 삶아서 먹는 걸 좋아하고.
0: 아,
1: 이게 막 구운
0: 건강식으로
1: 거보다는.
0: 드시네요.
1: 그리고 이제 뭐 생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건강 관리 되는 것 같고. 또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그 사회 관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0: 맞습니다.
1: 갈등 잘안 하고 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0: 굉장히 긍정적이시죠?
1: 네, 많이
0: 네,
1: 긍정적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건강하시고. 아, 정말 좋습니다. 자, 2026년 올한 해도 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 예, 벌써 반 이상이 갔죠.
0: 네. 이 디너 콘서트 이후 이제 한국에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뭐 급하게 또 일이 많아가지고 또
1: 네.
0: 녹화도 있고 이래서
1: 요즘 때는
0: 가신다고
1: 방송이 너무
0: 하셨는데.
1: 많이 들어와갖고
0: 바쁘시네요.
1: 지금 더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또 콘서트 준비해야 되고 해서
0: 아,
1: 또 지금
0: 그러시군요.
1: 작곡을 들어온 게 많으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고
0: 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 네.
0: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렇게 작사, 작곡,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 김범용 가수님께서는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 다양해요. 그 영화 보다가도
0: 영화보다.
1: 그렇고요. 또 옛날 얘기하다가
0: 네.
1: 또 생각날 수도 있고 또
0: 문득문득?
1: 어떨 때는
0: 네.
1: 어떤 경치 보고 이렇게 막
0: 아.
1: 호수 있긴 산에 이렇게
0: 네.
1: 구름이 딱 껴있는데 황혼이 막 질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울고 계시고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거기서 이렇게 드라마가 막 스토리가 막 나올 수도 있고.
0: 굉장히
1: 네.
0: 감성적이시네요.
1: 바닷가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만든 노래도 있어요. 그 해운대 바다에서 막 파도치는데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러는데 두 여인이 싹 지나가는데 연인이 지나가는데 서로가 굉장히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말없이 연인이면
0: 와.
1: 행복해야 될 텐데
0: 네네. 뭔가
1: 그러면서
0: 사연이
1: 뭐가
0: 있나?
1: 확

0: 그래서 예, 그래서 또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0: 아니, 어느 날은 진짜 보통은 스쳐 지나가는데 네. 그렇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0: 아, 그때
1: 음악 만드시고
0: 그걸 담아 놓으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들은 참 금세 만들어요. 가사 곡이 같이 나오고.
1: 그런 감성은 AI가 못 따라가죠.
0: 응?
1: AI가 못 따라가죠. 요즘에 AI로 글쎄요. 노래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가사도 요즘 그렇게 써줘, 작곡해줘 근데, 이러는데.
0: 근데 저도 네. 그 어떤 이제 데모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네, 네. 이렇게 먼저 곡을 완성되기 전에 네. 미리 만들어 보는 거를 제가 하거든요 원래는. 아하. 근데 AI 한번 시켜보니까 네. 그건
1: 어때요?
0: 효율적이더라고요.
1: 조금 도움을 받는 편이십니까?
0: 네네네. 아, 요즘에는 그쵸. 그 데모 같은 거는 AI한테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0: 네.
1: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0: 네. 됐어요.
1: 자 끝으로 뭐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자 네. 여러분들 또 교민들께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이 더욱더 계속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고요.
1: 네.
0: 앞으로도 많이 라디오 서울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의 이 열정의 아이콘 김범룡 씨와 함께했는데요.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8월 첫날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만나게 될 디너 콘서트의 주인공 김범룡 씨의 무대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이실 텐데요. 즐겁고 로맨틱한 그런 추억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의 건강 지킴이를 맡고 있는 훈연이 한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중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당분간 조금 아팠다가 지금 다시 건강을 찾고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맞더라고요. 저처럼 건강하다고 자만하다가 한 번에 훅 간다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특히나 이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여름철인데 마음, 몸, 또 몸도 안이 있고 바깥이가 있잖아요. 몸 안팎 모두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코리아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건강.
0: 건강.
1: 안팎으로.
0: 네, 안팎으로.
1: 지켜드리는 헬스코리아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보통 분들이 헬스코리아 그러면 워낙 마사지 유명한 마사지 명가라고 체어, 표현하니까 그쵸. 우리의 그 굳이 표현하자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이제 몸 바깥을 엑스테리어를 담당해주는 우리 헬스코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은 뭐 아시는 뭐 19년 동안 쭉 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겉보다도 안을 더 챙겨주는 게 사실 헬스코리아잖아요. 그렇죠.
1: 기본에 충실한 기본에, 그렇죠. 헬스코리아입니다. 일단 우리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좋은 성분들을 섭취를 해야
0: 그렇죠.
1: 몸이 제대로 또 돌아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안팎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0: 맞습니다.
1: 일단 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된 네. 건강식품을 드셔야 되고
0: 그렇죠.
1: 또 바깥쪽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마사지 체어 저희 얘기하셨는데 마사지 요법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또 핑계 대시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8만 원쯤면
0: 네.
1: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드리는 운동기구 그리고 또 스파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런 헬스코리아다 보니까 건강지킴이로 19년 됐다는 얘기하셨는데 19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0: 아니죠.
1: 그러니까 한결같이
0: 제 평생인데요. 뭐.
1: 한결같이 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쭉 꾸준히 오면서 성장해간 회사가 헬스코리아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라인이 다 구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맞아요. 저는 진짜로 우리 헬스코리아를 제 개인적인 제가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만난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정말 많은 제품들을 제가 뭐 방송하기 전부터 워낙 제가 또 친밀하게 보내왔고 또 진짜 제 돈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돈 내고 먹기도 했고 주변에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요. 내 돈 재산도 해봤는데 오늘 이 준비하신 제품 중에 제가 진짜 관심 있는 제품이 있어요. 남자 그러면 일단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 중에도 흑마늘은 또 다른 레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흑마늘이 몸에 좋다 아는데 이거를 뭐 집에서 만들기도 힘들고 막상 흑마늘 제품을 먹으려고 해도 사실 좀 속에 부담스럽거나 뭐 냄새가 부담스럽거나 먹기 힘들어 이래서 못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천호행키에서 나오는 흑마늘 프리미엄 이게 또 기가 막히죠.
1: 맛을 즐기면서 드시더라고요.
0: 이거 맛있어요.
1: 맛있어요. 저도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남자분만 얘기하셨는데
0: 여성분도 흑마늘이 좋은가요?
1: 아, 마늘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텐데 일회 백리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매운 냄새
0: 일회
1: 하나.
0: 백리.
1: 일회 백리. 그러니까 오. 매운 해가 되는 건 한 가지란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1: 매운 냄새. 이 매운 냄새도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0: 맞아요.
1: 또 이제 너무 이 강한 냄새
0: 그쵸.
1: 때문에
0: 네.
1: 약간 드시기도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 하나 빼면은 모든 것들은 다 몸에 이롭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마늘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요리를 하실 때 마늘을 네. 무조건 넣으시는 분들 많아요. 전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 음식에도
0: 일단 마늘 넣으면 맛있어요.
1: 무조건 마늘을 또 과하게 많이 넣어도 저도 네.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요리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열이 가해지고 이러다 보면 마늘의 진정한 그 또 성분들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흑마늘 프리미엄 요 헬스코리아에 천호의 네. 케어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100% 한국산 마늘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0: 아 이거 중요합니다.
1: 그것도 남해. 남해 마늘이 최고인 건 여러분들 아세요.
0: 그렇죠.
1: 여기에다가 마늘도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럼 그 성분들이 날아가거든요.
0: 아, 말을 더 아파하나요? 몰랐네요. 네.
1: 딱 지키고 있다가 네. 그 냄새가 더 강하게 나면서 상처가 흠집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벌레 먹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0: 최고급만
1: 선정을 해서 재료 선정에서부터 깐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한 팩을 여러분들
0: 네.
1: 보시면 뭐 녹용 홍삼 많이 아시잖아요.
0: 네.
1: 그 녹홍 같은 그 사이즈의 똑같은 팩이에요.
0: 네.
1: 근데 고기에 마늘이 14쪽이나 들어가요.
0: 14쪽이요?
1: 이건 정말 아낌없이 넣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엄청나요. 이건... 우리가 그 14쪽 먹는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0: 못 드세요 그렇게. 와.
1: 근데 이거를 또 숙성하는 방법도 뭐 네. 20여일간 숙성을 통해서 그 효능은 더욱 업그레이드 했고요. 또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의 용법, 그 효소분해 공법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되고 그냥 뭐 마늘 먹었다 이게 아니라
0: 네.
1: 제대로 된 이건 특허받은 공법으로 효소분해 공법으로 추출을 해서 그 영양성분이 그대로
0: 와.
1: 여러분들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마늘 프리미엄을 먹었다면 다른 뭐 마늘 제품들 나온 거랑은
0: 네.
1: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력이 기력이 확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20일의 약속이 그거군요. 20일간 숙성.
1: 네네.
0: 와.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마늘을 대충만 빻아서 찝 이게 아니네요. 정말 특허받은 효소 분해 공법으로 추출 공정을 5시간 이상 진행을 하고 남해의 대한민국에서 나온 마늘로만 흑마늘로 14쪽이 넘는 게 들어있다. 한 팩에.
1: 네네.
0: 저 14쪽이면 어떻게, 야, 못 먹겠네요. 한 번에 먹으려면.
1: 한 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팩에.
0: 이게 지금 한 박스에 몇 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저기 60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0팩 들어가 있는 게
0: 네.
1: 150불이에요.
0: 너무 좋다.
1: 근데 친하기 때문에
0: 네.
1: 보통 이제 뭐 마켓 같은 데 가서도 뭐 흑마늘 제품들 막 보셔요.
0: 유사한 것들
1: 마늘.
0: 있죠. 예.
1: 그러면 그거는 이제 30팩들이로 많이 파는데
0: 네네.
1: 가격 차이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0: 근데
1: 이제 저희는 60팩이다 보니까 120불 거기는 뭐 한 5-60불 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0: 네네네.
1: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두 배의 양이에요.
0: 그렇죠. 60팩이니까.
1: 두 배의 양이고 그 진함이나 효소분해 공법으로 이렇게 추출한 그리고 마늘의 함유량 이런 걸 따졌을 때 드셨을 때 효능이 다르니까
0: 네.
1: 왜냐하면 이 흑마늘 프리미엄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 15년 되다 보니까
0: 네.
1: 뭐 녹용홍삼도 그렇지만 저희 뭐 다 건강 제품들 천호의 케어 제품들이 그래요.
0: 네.
1: 헬스코리아와 같이 성장을 해왔는데 꾸준히 드시거든요. 이런 건강식품 우리가 뭐 밥도 계속 먹는 것처럼
0: 그렇죠,
1: 한 번씩
0: 그렇죠.
1: 꾸준히 드세요.
0: 네.
1: 몸에 좀 활력이 떨어지거나 기력이 떨어질 때 보약을 드시기도 하지만 또 마늘만 집중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분들.
0: 남성분들.
1: 근데
0: 최고죠.
1: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0: 육류요?
1: 육류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또 뭐 항암 효과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0: 맞아요.
1: 있기 때문에
0: 네.
1: 미리미리 건강 챙기실 때 흑마늘은 많이들 드세요.
0: 네.
1: 근데 제대로 된 흑마늘 제품을 찾으신다면 헬스코리아에 오셔서 왜냐면 다른 것들 다 드셔보셨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세요. 녹용홍삼처럼.
0: 아니 흑마늘이 그 뭐랄까 이 스태미너의 사실 최고 중에
1: 최고.
0: 최고인데 저는 마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마늘도 그냥 입에 먹고요.
1: 네.
0: 그냥
1: 근데 그게 진짜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0: 속쓰려서 못 먹기도 하고.
1: 힘들어요.
0: 제가 대학 때 먹을 게 없어 혼자 살면서 진짜 맨밥에다가
1: 먹을 게 없었어.
0: 정말로 시험 때 먹을 게 없어갖고요.
1: 네.
0: 맨밥에다가 생마늘 5개인가 6개를 먹었는데 속이 쓰려갖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볶아 먹으라 막 비벼 먹었는데
1: 흑마늘 영양소가 좀 파괴되고
0: 예. 그래서 나는 그 마늘의 그 힘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흑마늘 저도 프리미엄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 그런 마늘의 아까 말씀 그 쓴맛 그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팩에 14쪽이 넘는 흑마늘을 한 번에 여러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까 150불이라고 하셨나요?
1: 네네.
0: 한 박스 60팩에 150불
1: 근데 지금 60팩 두 박스 구매하시면
0: 네.
1: 요거 120팩이잖아요
0: 네.
1: 30팩들이 한 박스 더 드립니다.
0: 진짜요?
1: 근데 요거 드시다 보면 금방 없어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0: 저만 먹고 싶어.
1: 먹자.
0: 이거는 저만 먹고 아니 와이프가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마늘을?
1: 근데 여자들도 네. 마늘
0: 물론
1: 좀,
0: 좋죠.
1: 그럼요.
0: 그 코요테 신지 씨가
1: 네네.
0: 마늘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1: 근데 그게 마늘이 활력을 찾고 이런 데 키우는데
0: 하잖아요. 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이 마늘을
1: 그렇게 얘기를 그럼요. 여자분들도 그래서
0: 피부명이 더 좋다고
1: 피부에도
0: 그렇죠.
1: 좋고 항암
0: 효과도 좋으니까
1: 예. 여러 가지로 마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운 냄새 빼고는 정말 그 몇 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몸에 도움이 된다.
0: 뭐 마늘 좋은 거야. 뭐 표현할 필요가 없죠.
1: 근데 거기서 흑마늘은 또 더욱 차별화돼 있죠.
0: 네, 항암효과, 그 다음에 음주 접대 많으신 분들, 육류 많이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좀 저처럼 좀 더 스태미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흑마늘 프리미엄, 오늘 한 박스 60팩을 150분에 만날 수 있는데요.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그러니까 120팩을 구매하시면 30팩을 짜리 한 박스를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이것도 박스 포장 딱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60팩 한 박스라고 했지만 이게 큰 거 한 박스거든요. 네네. 그 안에 이렇게 딱 그 두 박스 두 개로 들어 있죠. 네. 딱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선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팩들이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0: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형제들끼리 선물하기 되게 좋아요. 남자 형제들끼리 선물하기 되게 좋고요.
1: 저는 구역 모임 갈 때 구역장 댁에
0: 아 그런가요?
1: 갖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0: 이게 남성분들이 본인이 또 내가 흑마늘 내고 네네. 조금 민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해받을까 봐. 근데 흑마늘 진짜 몸에 좋습니다.
1: 그럼요.
0: 네, 정말 체력적으로 다른 게 몸에 달라져요.
1: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저희 사랑 많이 받는 네. 거 있죠. 또
0: 알보민?
1: 알부미도 사랑받고
0: 엉겅키 민들레?
1: 엉겅키 민들레와 엉겅키 네. 그리고 이제 복분자
0: 아 복분자
1: 복분자도 아. 저희 초노앵키 걸 최고로 쳐주세요. 맞다, 뭐 복분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0: 그죠? 좀 말
1: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오히려 근데 또 여자분들이 네. 남편분 사드리려고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그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친구분이나 그 연인들이 사주시는 건 굉장히 즐겁고 고마운데
1: 네.
0: 정말 남성분들 공감하실 거
1: 괜찮으시겠어요? 와이프 듣고 계실 텐데
0: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는 남자가 사서 먹어야지 와이프가 복분자를 사줬다는 건 약간의 남자로서의 뭐랄까 조금 자존심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요 괜히 남편한테 그거를 사주지 마시고
1: 어찌됐든
0: 먹게끔 네. 이렇게 슥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근데 네. 흑마늘은 저는 진짜
1: 흑마늘 프리미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꼭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흑마늘 프리미엄은 여성분들도
0: 근데 복분자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그 뭐라지 남녀 저는 여성분들이 되게 드시는 거 봤거든요. 복분자
1: 복분자 맛있으니까 또 그게 즐기면서 드시더라고요. 흑마늘 프리미엄도 달달하니 맛있어요.
0: 그거 두 개를 사가지고 꽃부장 가시는 분들이 그걸 딱 챙겨가지고 폴썸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착 돌리시더라고요. 남자는 흑마늘, 여자는 복분자 아니면
1: 오미자
0: 딱 돌면 맞아. 아니면 그 석류 저희가 좋아하는 석류 그거 딱 챙기면 진짜 센스
1: 여자는
0: 좋거든요.
1: 여자는 석류 네. 네. 석류 프리미엄도 최고입니다.
0: 맞아요.
1: 저희가 초노앤케어에는
0: 저희 어머니가 드십니다.
1: 건강 예. 이런 네. 건강식품들도 네. 정말 진한
0: 맞아요.
1: 시네요. 드시면서 오 건강함이 그냥 느껴지는 진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뭔가 다 필요한 게 다르시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뭐 얘기하셨듯이
0: 그렇죠.
1: 남성분들은 흑마늘이나 복분자 네. 아니면 여성분들은 뭐 석류,
0: 석류 쪽이라 오미자.
1: 네 맞아요. 네. 저희 또 솔루션도 있거든요. 여성분들을 위한 갱년기 여성분들을 위한
0: 네네.
1: 그런 제품들 많으니까 비단 뭐 여기서 꼭 설명하는 그런 건강식품들 말고도 너무도 많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가셔서 네. 이것도 좀 얘기하시면 방송 듣고 왔어요 하면 원하시는 거 무료 시음도 하실 수 있게끔 얘기해
0: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자 여러분 그 지금 저희가 흑마늘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있는데 흑마늘과 함께 저는 양대 산맥 남자한테 필요한 걸 두 번째를 꼽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민들레와 엉겅퀴.
1: 네.
0: 이건 제가 옛날 어릴 때 정말 술 많이 먹을 때 선물 받아서 먹어봤고
1: 저희 제품 드신 거죠?
0: 네 그럼요. 제가 포장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민들레 그림 착 있는 거 하얀 포장에
1: 네.
0: 제가 이거를 먹었는데 진짜 이거는 좋아요. 민들레가 그 간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예전 집 마당에 민들레를 제가 키운 적이 있어요.
1: 네네.
0: 뭐 제가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민들레 훨씬 날아다니니까 쥐가 그냥 마당에 커서 이거 민들레
1: 자연적으로.
0: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으면 간에 좋을까? 그 뽑아서 씻어 풀 씹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흡수도 안 되고.
1: 네네.
0: 근데
1: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0: 그 중요하죠. 민들레 엉겅퀴 이건 진액이잖아요.
1: 네.
0: 그죠? 그냥 뭐 제가 아까 무식하게 뿌리를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몸에 좋은 그 성분들을 정말 추출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밍크시슬 그 들어가는
1: 밍크시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가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천연 간 해독제로 불릴 만큼
0: 진짜 좋은 거죠.
1: 간 건강에 탁월합니다.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그래요?
1: 엉겅퀴에 실리마린 성분이 풍부한 건 알아서
0: 네.
1: 엉겅퀴 얘기는 들어보신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밀크시슬 뭐 실리마린 성분을 많이들 아시는데 민들레는 뭐 후니님은 알고 네네네.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굿고테 뭐 때문에 간 건강 하는데
0: 민들레가 또 이게 천연간에 뭐라 그러죠? 그 생존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1: 엄청나요. 네. 그리고 그 항산화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리마린 성분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콜린 성분이라고 이게
0: 네.
1: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간 그 출혈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요.
0: 오.
1: 그래서 간이 손상됐을 때 드시면 네. 민들레는 정말 효과를 봅니다. 근데 요 민들레와 엉겅퀴가 만나서
0: 예.
1: 진액으로 뽑아냈으니 거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씹어 먹는다고 이게 흡수가 되는 게
0: 안 돼,
1: 아니거든요.
0: 안 되더라고요. 네.
1: 그리고 이 실리마린 성분이 예. 그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긴 한데 네. 잘 흡수는 잘 안 돼요.
0: 잘 안 돼요.
1: 그래서 이게 액상 형태로 돼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 제품이 간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0: 네.
1: 많이들 와서 구매하시는 이유가 이 액상 형태 유일하게 헬스코리아의 민들레와 엉겅퀴 진액만이 흡수하는데 빨리빨리 그래서 효능이 바로바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0: 네.
1: 요거는 엉겅퀴에 또 쓴맛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민들레와 엉겅퀴 외에도 뭐 헛개나무, 당귀 여기에 뭐 복분자 얘기하셨는데 그 복분자 성분도 아. 또 들어가서 달콤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쓴맛들을 천연 성분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약재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필요한 여러분들의 그 지친 간 고호에는 아. 최고입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좋은 거를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사실 술 취해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그럼요.
0: 술 드신 다음에 이거 드시면 정말 다르고.
1: 성분이 있다 보니까.
0: 네네네. 이 민들레가 엉겅퀴에 아까 말씀 쓴맛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아, 난 쓴 거 싫었는데 뭐 옛말에도 양약 고구라고 해서 사실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건데 그 쓴맛을 완벽하게 잡아줘가지고요 이걸 드셨을 때 파우치 같이 다 쭉 드시는 건데 네. 뭐 쓰다 뭐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정말 편안하게 쏙 드실 수 있는데 이게 꾸준히 드시는 게 너무 좋죠.
1: 그리고 간에. 나는 건강해. 네. 아, 간 건강 문제 없어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도
0: 그런 분들 많지 않을걸요.
1: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이 장기 중에 가장 커요. 그리고 얘는 그 80% 정도 손상이 됐을 때 그때서야 신호를 보내옵니다.
0: 그쵸, 침묵이 아닐까.
1: 침묵의 장기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0: 맞아요.
1: 좀 과묵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호가 올 때는 툴레이 좀
0: 그쵸, 이미 늦었지 맞아요.
1: 그렇게 미리미리 건강할 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네. 이런 밀크시슬이나 이런 성분들을 자주 섭취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시면 간이 지치고 손상이 되면서도 회복이 되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아유 간 건강 문제없어 타고났어 그리고 그냥
0: 그거는 아니에요.
1: 간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만 하시는 분들 근데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은 지치게 돼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사는 게 뭐 삶 자체가 힘들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정도로 삶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다. 우리 네. 얘기하신 것처럼 남성분들은 네. 특히 이제 술, 담배
0: 맞아요.
1: 간을 해치는 그래서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뭐 간지방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다 보면 만성 피로, 황달, 소화불량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되고
0: 네.
1: 이런 증세가 신체 전반에 나타날 때는 이미 간은 많이 지쳐 있는
0: 그렇죠.
1: 거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간염, 간지방, 간경화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간 손상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0: 아,
1: 회복할 정말 무서워요.
0: 맞아요. 아니 근데 요새는 그 술도 술인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몸에 좋으라고 드시는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케미컬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약을
1: 맞아요.
0: 드실 때도
1: 정제된 것들.
0: 그거를 다 뭐 이렇게 독 체독하는 게 간이잖아요.
1: 간의 가장 큰 역할이 네. 독소를 부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 무리한다고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살면서.
1: 그래서 몸에 좋은 그런 영양제들 어르신들 막 몇시까지씩 챙겨 드시고
0: 드시면,
1: 하는데 물론 뭐 꼭 필요한 건 드셔야 되죠.
0: 네네네.
1: 근데 뭐 그런 걸 드시면서도 간을 좀 보호하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걸 함께 드셔야 아무래도 간이 덜 지치고 또 바로바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는 이거는 또 천연 성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얘기하신 것처럼 막 케미컬 이런 쪽이
0: 네네네.
1: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안 가면서 간을 정말로 지켜주는
0: 네.
1: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간 건강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 눈 건강도 체크해야 된다.
0: 네네.
1: 뭐 위 뭐 모든 장기들 건강 한 번씩 체크한다고 하지만 간은 딱히 또 측정하기가 힘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검사를
0: 해보시고,
1: 하시지만
0: 네네네.
1: 네 그러면서도
0: 제가 30대 초에 지방간 나왔어요.
1: 어머나.
0: 하도 술을 마셔갖고
1: 그 봐요.
0: 30대 초 결혼하자마자 지방간이 나오더라고요.
1: 지금은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또 민들레 엉겅퀴를
0: 네, 그렇죠. 드셨구나. 저는 그래서 네. 간에 대한 좀 그게 있어서 좋은 걸 많이 챙겨 먹었죠. 지금은
1: 네.
0: 좋아요. 지금은 좋고 그래서 30대 초에 저도 지방간이 있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1: 빨리 관리를 하셔야지
0: 네.
1: 그걸 그냥 방치하시고 계속 그대로 두셨다면
0: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1: 그냥 간. 이게 정말 간 경화로까지 이어집니다.
0: 그래서 민들레 엉겅퀴 이번에 지금 세일 그 프로모션 하시는 게 지금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1: 저희가 한 박스
0: 한 박스 30팩짜리
1: 작은 걸
0: 그렇죠. 그러니까 60팩짜리 한 박스가 120불인데
1: 고도 세일 박스, 가격이에요.
0: 그렇죠. 120불에 지금 세일 해주시는데
1: 하고 있고.
0: 어 그러네요. 그거를 두 박스 구매하시면 30팩을 무료로 받아요. 그러니까 120팩을 구매하시면 30팩을 무료로 받으시는 지금 요 기간 때 여러분 늦지 말고 구매를 하셔서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정말 간에 여러분 정말 소중한 간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독 효과 간 진짜 중요하거든요.
1: 이거 독 보신 분들 많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누렇게 얼굴이 막 뜨면서 황달 현상까지 열심히 드시고는 와서 나비까지 바뀌신 분들이 있었고 간이 지치면은요 사람이 진짜 피로에 좀 쩔어 있다라는 표현까지
0: 맞아요.
1: 쓸 정도로 만성 피로 그리고 의욕이 없어져요. 모든 것들이 기운이 떨어져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럴 때 도움 많이 받았다고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0: 네네.
1: 사드리고 나서 정말 좋아졌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0: 맞습니다. 자, 우리 민들레와 엉겅퀴 얘기했고 제가 또 우리 흑마늘 프리미엄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제가 대표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 대표번호니까요. 우리 헬스코리아 대표번호를 문의하셔서 가까운 매장으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여기서 잠깐만 저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다른 우리 헬스코리아도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혼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지금 오늘 헬스코리아에 우리 김원정 호수님 모시고 앞에서 우리 흑마늘 프리미엄 그리고 또 엉겅퀴, 민들레와 엉겅퀴 진액을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물론 그 두 개는 너무너무 좋죠. 또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 그거에 떠나서 5월달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준 신제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는 정말 수액을 맞아가면서 이거 맞으면 정말 나름 뭐 뭐랄까 부촌? 뭐 재벌의 약간 티를 내는, 부자의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진짜 한 병을 똑 따서 드시면 컨디션 팍 올라가는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가 여러분 지금 헬스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먹어봤잖아요. 먹어봤는데 이게 맛이, 저는 솔직히 알부민을 태워서 처음 먹어본 건데, 그때 조금 뭐랄까 걱정이 약간 비리진 않을까, 뭔가 좀 맛없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약간 우리가 익숙한 타우린 맛과 함께 먹고 나서 한 2, 30분 있으니까 정말 기운이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포장 자체가 고급스럽고 한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원료가 그렇게 고급이라는 거예요.
1: 아니 헬스코리아는 최고만을 그러니까 사용합니다. 아니, 원료가 제일 중요해요.
0: 살면서 제가 덴마크 거를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원료가 덴마크산 프리미엄이라고.
1: 덴마크산.
0: 또. 와.
1: 프리미엄 원료고, 이게 예. 이제 남백 알부민인데 네. 함유량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0: 함유량이 중요하죠.
1: 헬스코리아 건강식품을 무조건 믿고 찾으시는 분들, 천호의 예. 케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그 진함 때문이라고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뭐 흑마늘 프리미엄 뿐만이 아니라 네네. 민들레와 엉겅퀴 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보약 녹이홍삼 뿐만 아니라
0: 그럼요.
1: 모든 그 건강식품은 진합니다.
0: 진해요.
1: 그 얘기는 네. 함유량이 높다는 거죠.
0: 끝내준다는 거죠.
1: 원료를 최고급을 썼고 네. 진하게 고함유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건 드시면서도 그 진함을 느끼고 먹고 난 후에 몸의 변화가 네. 바로 느껴지니까, 다른 비슷한 제품들 드셨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유입니다.
0: 아니 근데 함량이 높다, 얼만큼이길래 고함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일단 이제 그 덴마크산 네. 그 프리미엄 네. 남백 알부민이 5,000mg이 들어갔어요.
0: 자, 5,000mg.
1: 근데 여기서 와. 또 중요한 것 네.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되는 게, 순수 알부민 함유량이 중요해요.
0: 오,
1: 네. 이게 1,000이에요.
0: 오.
1: 보통 알부민의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높다라는.
0: 그러네요. 와. 그래서 고함량, 고함량 하셨구나.
1: 여기다 또 드시면서 그 맛이 살짝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약간 바카스맛 같다라고 약간, 얘기하시는 네. 게
0: 박땡땡. 네.
1: 타우린 그리고 L-아르기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또 이제 간이 손상됐으니까 알부민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간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그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간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그런 성분들을 또 함께 넣었습니다.
0: 이 알부민이 사실은 뭐 아까도 간 말씀하셨는데, 간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건데,
1: 그렇죠?
0: 이게 간이 피곤하거나 조금 많이 지쳐 있을 때는 사실 이게 잘 안 나오고, 이게 잘 안 나오고 힘들어지면 알부민이 하는 역할 중에,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몸속의 택배기사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필요한 영양소나 좋은 것들을 제때 맞게끔 맞는 곳에 척척척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 알부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어떤 분이 드시면 좀 도움이 좋을까요? 물론 다 드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1: 일단 특별히. 수치가 떨어지신 분들이
0: 수치 떨어지신 분들
1: 해야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얘기하신 것처럼 척척척 이렇게 배달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0: 뭐 부분적 영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1: 지치고 몸에 아무리 좋은 걸 먹었는데도
0: 효과가
1: 그러면
0: 없고.
1: 좀 기운이 나고 네. 기력도 회복하려고 몸에 좋은 걸 드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흡수가 되고 나서도 운반이 안 되면 여기저기서 네. 영양 결핍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자꾸 지치는 거죠. 그러면 알부민 수치를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
0: 네.
1: 간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그 알부민이 또 낮아지면은 붓는 것도 있다고 하셨죠.
1: 그렇죠. 이게 택배 기사 역할도 하지만 또 네. 하나 하는 역할이 수분 조절자예요.
0: 몸의 수분을.
1: 수분을 그러니까 혈액 속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또 알부민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혈액 내 수분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 조절 기능으로
0: 네.
1: 이게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몸이 붓는 이런
0: 부종,
1: 네. 부종이나 복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0: 아.
1: 이런 것들도 알부민 수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주 붓고 막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0: 야. 그 그 진짜 이래서 예전에는 병원 가서 수액을 맞아서 이걸 알부민을 섭취하는데 지난번에 그 기억 제가 맞으면 약간 금색깔 이렇게 뚜껑 여는 걸로 딱 돼갖고 똑 여는
1: 아 저희
0: 건가?
1: 그 어, 제품에, 네, 제품에 알부민 뚜껑 그쵸 네, 그 이렇게 오프너도 오프너 이렇게 있어요
0: 전용 오프너에서 이렇게 네. 똑 따서 그냥 쪼, 사이즈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사이즈가 막 큰 그, 여러분 막 야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요.
1: 네, 작은 그
0: 뭐 그 액상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냥 한 입에 쪽 드실 만큼인데.
1: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판피린 네. 뭐 사이즈.
0: 아 그래 그래요. 판피린 F 뭐 감기 조심하세요. 그 정도 느낌이라 볼 수 있겠다.
1: 고 사이즈라고 아, 딱 얘기하시는데 저도 어. 어, 딱 고 사이즈다라고.
0: 네 맞아요. 그 정도 사이즈로 딱 네. 드시면.
1: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사기. 조금 통통한 주사기
0: 네네네네. 어,
1: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 정도 한 병만 딱 드시면 여러분 이게 케어가 끝난다는 겁니다.
1: 컨디션 부스터다라고 아, 표현을 해주세요.
0: 컨디션 부스터다.
1: 일단 컨디션이 살아나야 뭔가 활력이 있고 의욕이 네, 생기는데 그렇죠.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0: 매번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는 저의 그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항상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질 낮은 표현을 하면 항상 딱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1: 왜냐하면 고품격 네. 방송을 추구하시는 후니님이시니까
0: 추구는 합니다. 네, 추구하기 때문에
1: 후니님이시니까 이제 네. 또 추구만 하시는 것보다 네네네. 또 말과 행동이 같이 가시는
0: 그렇죠.
1: 걸로
0: 그러니까 네. 여러분 컨디션을 부스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좀 한 박스에 30병이 들어가 있죠.
1: 네 그렇죠.
0: 한 박스 30병인데
1: 그 케이스도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0: 그렇죠. 너무 고급스러워요.
1: 그래서 네. 5월 달에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들어와서 그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네. 선물하시는데 건강을 위한 선물이 또 최고라고
0: 아, 그럼요.
1: 하잖아요.
0: 이거는
1: 주는
0: 뭐 받으신 분도 너무 좋아하고
1: 받는 분도 네. 효도 선물도 많이 하는 그런 달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또 인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드신 분들이 또 와서 재구매하시고 이래서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어, 세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박스 더 드리는 3 플러스 1 행사를 했는데 그거 이제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0: 한 박스 원 정품 하나를
1: 네,
0: 주신다고요?
1: 30병 들어있는 그 한 박스. 와. 오히려 또 이거 드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또 혼자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0: 그렇죠. 이거는 같이 먹어야죠.
1: 가족들 뭐 또 부모님 챙기고 이러시니까. 네네. 세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박스 더 드리는 증정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이것도 또, 은근히 공동 구매도 좋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 분들도 계세요.
0: 아, 그러실 것 같아요.
1: 한 박스에 199불.
0: 네.
1: 이거 한 번 맞는 값이에요.
0: 그러네요, 진짜. 그 한 박스 30병 199불을 오늘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정품을 여러분 무료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야, 한 박스를 세 병 세 박스 하시기 훨씬 낫네.
1: 그렇죠.
0: 어차피 금방 드시고 이거는.
1: 그리고 나눠 드시는 것도 너무
0: 세 박스 해봤자 뭐 한 박스 저 먹고 와이프 같이 먹고 한 박스 장인 장모님 드리고 한 박스 어머니 드리면 뭐 없는데요. 한 박스 더 받아서 사무실에 챙겨놓고 먹어야지.
1: 또 사러 헬스코리아에 가셔야 네. 되고. 네.
0: 아 좋습니다.
1: 근데 저희 OTC 카드 아, 물론 적용이
0: 그렇구나.
1: 되고
0: 네네.
1: 여러분들 뭐 이미 구매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냥 헬스코리아 네. 전화하셔가지고 네. 저희 무료 배송 다 해드리니까
0: 네.
1: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OTC 카드가 또 전화로도 여러분들 다 사용할
0: 사용
1: 수 가능하시고요.
0: 있습니다.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1005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제가 쭉 제품을 보는데 야 흑마늘 프리엄부터 시작해서 민들레와 엉겅퀴까지 우리 간의 최고를 먹었다가 알부민까지 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세 제품만 해도 웬만큼 기력과 우리 면역력 간은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초창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 가면은 몸의 안팎을 다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안은 우리 집 세 제품을 통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깥을 한번 또 우리가 관리를 그렇죠. 해줘야 될 텐데 바깥은 저는 뭐 이게 있어서 제가
1: 최고의 관리를 받고
0: 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네. 인생에 불편이 없는 네. 불편 불만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또 디바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최고의 마사지
1: 체어 하면은 헬스코리아고
0: 네, 그렇죠.
1: 그 마사지 체어 중에서도 최고 넘버 원을 그렇죠. 원한다 하면
0: 내 집의 퍼스트 클래스.
1: 그러니까 후니님이 네. 굉장히 고품격 방송을 추구하시면서 삶의 질도 최고급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0: 맞습니다.
1: 디바를 선택하신 거 보면
0: 그럼요. 네,
1: 정말 그 디바는 네.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해보시면
0: 근데 진짜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1: 마사지 체어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0: 네, 저처럼 쓰셨던 분들
1: 최고로 원하신다면 이제 또 오래돼서 좀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0: 네네.
1: 많으세요.
0: 네네.
1: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걸 원하시거나 하다 보면 사람이 거꾸로 가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좀 더 나은 거.
0: 그렇죠. 더 하나씩 올라가게 거, 되죠.
1: 올라가는데 네. 최고를 찾으신다면 디바를 일단 체험을 좀 해보시고 다른 거랑 다 또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했으면 꼭 드리고 싶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0: 네.
1: 헬스코리아 방문하셔서 꼭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다른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후회가 없다라는 거.
0: 그렇죠.
1: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AS
0: 제일 중요하시죠.
1: 풀 워런티 3년에 마사이 체어는 짧게는 5년에서 뭐 6년이라고 하지만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0: 그렇죠.
1: 많아요. 저만 해도 그라비티 지금 6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상 사용했는데도 그렇게 더 만족스러운 걸 찾기가 그러니까 또 디바로 바꿀까 생각도 이제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얘가 너무 멀쩡하고
0: 너무 잘 되니까
1: 찐사랑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제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쉽게 또 이렇게 헤어지는 걸 못해서
0: 맞아요.
1: 아직까지 가는데 그만큼 무리가 없고 나한테 만족스럽거든요.
0: 네.
1: 지금 이제 또 최고로 원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시면 디바 아니면 마사지어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라비티 가성비 갑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관리 마사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0: 네.
1: 가셔서 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0: 맞아요. 제가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디바를 사용한 지 저도 벌써 3년 넘었죠. 3년 4년 차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늘 저랑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저도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제가 딱 체험 10분 하고 저는 구매를 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막 여기가 제품이 어떻고 여기가 뭐 어떤 무슨 파트를 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말씀 드려봤자 사실 별로 와닿지도
1: 안
0: 않으시고
1: 안 와닿아요. 네. 사실
0: 그쵸?
1: 뭐 메커니즘의 차이
0: 그쵸?
1: 뭐
0: 그리고 뭐 가죽이
1: 프레임
0: 어떻고
1: 차임,
0: 뭐 디자인 이래봤자 그런가 보다 이게 사실
1: 내가 가서 만져보고
0: 맞아요.
1: 내가
0: 본인이
1: 해봐야 돼.
0: 딱 앉아보셔야 이게 이게 좋구나라는
1: 디자인도 봐야지 되고
0: 맞아요. 또 색상이 제가 오션 그거를 블루인데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직접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오션 블루를 딱 보면 그냥
1: 표현할 길이 없네.
0: 다른 색상은 좀 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이 색상이다. 좀 너무 이뻐서 그 색상 우리 집에 너무 맞다. 인테리어 물론 뭐 각자 인테리어마다 색상이 다르겠지만 저는 거기 한눈에 빠졌고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서 다음날 구매를 했는데 이 디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 7가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여러분 체험을 해보시면 디바가 최고라는 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가장 최고급 프리미엄을 사용하셨지만 또 사람 몸마다 체형마다 다르고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 몸에 맞느냐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디바를 만나기 전에 저는 한 3년 4년 동안 다른 또 다른 고가의 유명 제품을 네, 사용을 했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막 달달거리는데 AS가 안 되고
1: 연결이 안 되고
0: 심지어 또 미국 저는 제품이었고 미국에서 산 건데 네. 그때 안 되고 고물 덩어리가 돼가서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 근데 사실 걔는 다리도 안 됐었어요. 발도 거의 안 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디바를 딱 만나서 저는 디바를 했는데 여러분 그 디바가 일단 배송부터 사람을 감동을 줘요. 그죠?
1: 배송 리뷰 너무 좋아요.
0: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이건 좀 자랑해야 돼요.
0: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송이라는 게 미국은 뭐 오늘 주문하면 막 열흘 있다가 7일 있다가 오는 게 다반사고 와도 아침 8시부터 잘 다 사이 올게요. 이건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있었어. 왔는데 집 앞에 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배달도 안 해줘. 돈 더 내라는 사람도 있고.
1: 마사지는 정말 이게 혼자
0: 못해요.
1: 힘들어요. 특히 디바 같은 경우.
0: 그렇죠. 근데 우리 디바는 헬스코리아는 딱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빨리 디바 딜리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저희는 통화를 하면서
0: 원하시는
1: 시간
0: 해주시고 딱 그 유니폼을 입은 정말 직원분들이 오셔서 한국 분들 직원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원하는 곳에 탁 넣어서 탁탁탁탁탁 처리해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 것까지 처리해 주셨다는 거 옛날 거. 이게 또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될 때가 안 될 때가 여러분
1: 저희가
0: 다 되진 않아요.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4년 네. 전, 3년 전에 그때 됐어요. 그때에서
1: 방송 듣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네. 예, 지금 훈이님 얘기하셨으니까 또 네. 차별화하면 안 되니까.
0: 네, 그때는 됐어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때는 좀 해주셨고
1: 네, 해드려요.
0: 처리까지 다 해주셔. 배송 무료로 지금. 해주시죠.
1: 네.
0: 서치 다 해주시죠. 정말 이보다 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AS가 3년 풀 워런티. 야 이건 뭐. 근데 제가 지금 3년
1: 바로 연결된다는 거 그것도
0: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도 뭐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 전 진짜 매일 쓴다고 제가 요새 아파서 못 쓰지만 진짜 전 매일 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디바는 제가 저처럼 말씀드리고 한번 써보시면 야 그냥 좋구나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랄까
1: 뭐 표현할 말, 저도 디바 설명할 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프레임과 메커니즘이 다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나사 하나하나까지도 최고급 사양을 썼고 뭐 네. 이런 얘기도 이제 회의 때 나오고
0: 날개가 막
1: 쇼핑 쇼핑 들어오면서 위에서부터도 네. 지그시 눌러주는 네, 네, 네. 몸이 밀착돼서 제대로 정말 두툼한 손으로 제대로 눌러주는 지압효과 뭐 요가 모드 이런 걸 설명을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그런 게 그렇게 감이 안 와요. 맞죠?
0: 안 오더라고요.
1: 받아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맞아요. 아시는 거고 디바는 집에 또 들여놓으신 다음에 새록새록 그 발견하는 매력이
0: 새로운
1: 매일
0: 모드를
1: 매일
0: 발견해.
1: 하나씩 맞아요. 하나씩. 그래서 또 훈이님 같은 경우는 방송을 이제 저희랑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디바를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그 매력 같은 것도 그쵸.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면 또 기상 모드 같은 경우에도
0: 네.
1: 막 이렇게
0: 이런 게 좋고 뭐
1: 털어주면서 뭐 하는 막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런 발견해가는 또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0: 맞아요.
1: 하세요.
0: 맞아요.
1: 발 끝까지 정말 발 바닥까지 야무지게 종아리 뭐 이, 네,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0: 이게 그 무중력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징 올라가서
1: 네네. 완전히.
0: 그 진짜 허리 부담 없이 쫙 해서 저는 요가 모드는 물론 좋지만 정말 다양한 모드를 좀 다 쓰는데 그 저는 30분으로 세션 해놨지만 그 30분의 시간에 정말 편안하고 정말 저희 집에서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냥 저는 음악을 듣거나
1: 최고의 힐링 공간
0: 그냥 무슨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말도 하는 걸 들으면서 쫙 이러면 너무 편해요.
1: 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치유의 세계로 갔다 오는 거예요.
0: 근데 이거를 진짜 아침 저녁으로 해보신 분들은요 이 즐거움을 왜 즐거운지 아실 거예요.
1: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그럼요. 그런 데서 나옵니다. 내 몸이 관리가 되면은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몸이 건강하고 좀
0: 그렇죠.
1: 활력이 있고.
0: 제가 지금 예민한 거 보세요. 아프니까 예민하거든요.
1: 몸이 아프면 여기저기 쑤셔봐요.
0: 한 놈만 걸려라 진짜.
1: 인상부터가 벌써 이렇게 팔자주름이 딱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공격적이 돼요.
0: 맞아요.
1: 그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0: 맞아,
1: 되고
0: 주변도 짜증나고.
1: 뭐 회사 생활을 하던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내 건강을 챙겨야지 그 사람들만 챙기다가 내가
0: 맞아요.
1: 힘들고 피곤해지고
0: 더 짐이 되고
1: 그 오히려 더 짐이 되고 나중에 네. 관계도 틀어질 수
0: 맞습니다.
1: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첫 번째 자 넘버 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0: 맞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한번 들여놓으면 24시간 1년 365일 우리 뭐 전가족이
1: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0: 근데 얼마나 좋은데 진짜로
1: 시간을.
0: 이게 네. 내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진짜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여
1: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마사지처가 있으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은데?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실 때 첫 번째가 네가 원하는 시간에
0: 맞아 언제든지
1: 또 어떤 분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복장으로
0: 아, 그치,
1: 가장 편하게
0: 그쵸,
1: 왜냐하면
0: 그쵸,
1: 이제 네. 매장에 가서 받을 때랑 그쵸. 집에 와서 받으니까 다르더래요.
0: 다르죠.
1: 그 입고 있는 옷이나 이렇게 집에 와서 편한 면 제품 옷,
0: 정말 얇은 거,
1: 실내복으로 예. 입고 하니까 오, 그 맛이 더 밀착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달랐다. 오히려 매장에서 받는 것보다 집에 와서 들여놓고 더 얘 매력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도 진짜 달라요. 삶이 달라집니다.
0: 너무 좋아요.
1: 입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가
0: 그럼요.
1: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체험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좀 하루라도 받아보시고 무료 체험이니까 매장 가서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몸의 변화도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헬스코리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게 알죠. 좋은 건 알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0: 그렇죠.
1: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네.
1: 나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0: 그쵸,
1: 분들도
0: 그쵸.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또.
1: 누구는 몰라서 안 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0: 네.
1: 헬스코리아에 가면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거나 뭔가 찾는 사람한테는 그게 길이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저희 무이자 48개월 할부가 진행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무이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0: 정말 착
1: 마사지 한 번 받으러 한 번
0: 못 받아요.
1: 그럼 그 한 번 받으러 가는 값은 제대로 된 거죠.
0: 네.
1: 디바는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예요.
0: 와 저녁 한 끼예요. 저녁 한 끼.
1: 그러니까요. 가족이 온 가족이 나가서 뭐 팁하고 이렇게 하면
0: 와
1: 그거 한 달에 한 번인 가격입니다.
0: 48개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1: 여기다 그럼. 지금 사은품 드리는 게
0: 이것도 아직도 주세요?
1: 원적외선 건시판 지역 기대려요.
0: 야 이거 솔직히 불안불안하거든요. 언제 가실지 몰라서.
1: 1,500불인
0: 거 그러니까 자체로도 엄청난 핫셀링 아이템인데.
1: 베스트셀러고.
0: 네. 건식 원적외선 만지는
1: 스파 제품 중에서 최고입니다. 컴팩트한 네. 사이즈에 진짜 물 없이 편안하게 수시로. 이것도
0: 뭐.
1: 매일 하시는 분들 저 거의 매일 해요. 일주일에 아. 앳리스트 여름이라도 세네 번 이상.

0: 여러분 이 기회, 저는 늘 이게 제가 먼저 말씀 못 드리는 게 언제까지 이 사은품을 주실지 진짜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 경제가 어렵고 배송비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헬스코리아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거지 사실은 언제라도 이거 그만두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신욕기라는 엄청난 선물이 같이 따라올 때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한번 가셔서 구매하시라는 말씀에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일단 먼저 해보셔야 몸이 느끼고 몸이 좋아야 또 여러분들이 구매욕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시면 좋을지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체험관 알려드릴게요. 네.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 있어요. 네.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예요. 거의 북창동 순두부나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이니까
0: 그렇죠.
1: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직접 해보시고 건강식품들도 나한테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면 또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0: 네.
1: 맞춤형으로.
0: 꼭 가셔갖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방송 듣고 와서 흥만 한번 드셔보세요.
1: 그럼요. 저희 무료 시음.
0: 흥만 한번 프리미엄 꼭 왔다. 방송 듣고 와서 꼭 네. 드시면서 쪽쪽 빠시면서 디바 한번 앉아서 누려보세요.
1: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0: 누리아이도 해주면서. 네. 야, 그럼 집에 가시면 그날 건강하십니다.
1: OTC 카드 잊지 마시고.
0: OTC 카드 중요하고요.
1: 대표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
0: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몸에 우리 몸에 안팎을 모두 다 아울러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우리 건강지킴이 우리 헬스코리아 함께하셨고요. 김원정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훈이님도 네. 체험을 통해서 건강을 한번 잃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고
0: 아, 진짜로요. 아무리
1: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면서 좀 소홀히 하시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헬스코리아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매장도 가시고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세요.
0: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여러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0: 입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훈훈한 카페 2부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2부는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저희가 하루에 듣는 문학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이 문학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여러분 함께 들어볼 작품은요, 제목만 들어도 왠지 오늘은 왠지 거대한 파도 소리와 검푸른 바다가 떠오르는 소설,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자, 모비딕. 이 작품은요,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꼽히긴 하는데 막상 줄거리 전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흰고래 모비딕, 이거를 쫓는 이야기까지는 아는데 왜 고래를 쫓아가는지, 누가 누군지, 왜 소설이 재단한 건지, 왜 유명한지 약간 흐리죠. 자, 이 모비딕은요, 막상 이야기로 풀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고 약간 영화 같기도 한데 조금 무섭기도 해요. 단순한 바다를 쫓는 모험담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거대한 고래를 쫓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자기 집착에 완전히 먹혀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작고도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우리 작가이신 우리 허먼 멜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멜빌은요, 참 재밌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가들, 그런 분들이 책상 앞에서 쫙 상상으로 바다를 그리고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실제로 젊은 시절에 바다 상선도 타고 포경선도 타고요, 태평양을 실제로 떠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의 소설 안에는 정말 바다 냄새, 선원들이 쓰는 말투, 고래를 잡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냥 우리 작가들이 자료조사해서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정말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철학적인 상징이 있는과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시작이 아주 유명하죠.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문장 하나가 왜 강하냐, 결국 이 주인공 이스마엘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게 소설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은요, 젊은 남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육지 생활이 견디기 힘들 때 바다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가라앉고 세상이 우울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그냥 괜히 후려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기는 바다로 간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한눈만 걸려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슨 영웅이나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상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 바다를 찾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자분, 우리 청취자분도 그냥 이 사람이 뭐 어디론가 가야만 좀 이렇게 뭐랄까 숨통이 튀어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 평온하게 다가갈 수 있죠. 자, 우리 이스마일은요, 포경선에 타기 위해서 뉴베드퍼드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관에 묵으려다가 아주 묘한 인물을 만나요. 그 인물은 이름이 바로 퀴퀘그. 퀴퀘그는요, 남태평양 출신의 작살잡이입니다. 작살로 사냥하는 사람들 있죠, 작살잡이. 온몸에 문신이 있고요, 생긴 데도 낙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약간은 좀 위협적인, 그렇게 생긴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처음에는 이 사람 보고 좀 겁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은 침대를 써야 한다?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상황에서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게 둘은요, 처음 낯선 첫인상에서 만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묘한 그 브로맨스라고 그러죠? 묘한 우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은요, 처음에는 그 퀴퀘그를 아주 야만적인 남자, 아주 야만적인 놈, 무식한 놈,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그가 솔직하고 의리가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그 퀴퀘그라는 작살잡이와 이스마엘 주인공은 함께 포경선에 타기로 되죠. 배 이름은 피쿼드호입니다. 피쿼드호. 이름이 좀 특이해요. 피쿼드호. 뭔가 좀 불길하기도 하고. 이 배를 소유한 사람은 퀘이커 교도 출신 선주들이고요. 배가 좀 오래되어 있기도 하고 곳곳에 고래의 뼈 그리고 오래된 바다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평범한 배로 묘사하지 않아요. 어딘가 뭔가 오래된 그런 느낌, 뭔가 전설이 함께 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레전드 배, 뭔가 역사가 있고, 뭔가 고래들 뼈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죽음의 냄새도 좀 나고, 뭔가 좀 특이한, 좀 약간 우울한 그런 배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과 퀴퀘그는요, 이 피쿼드 호에 오르기 전에 또 하나의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 예, 엘리야, 구기짜다, 엘리야. 그는 자꾸 알 수 없는 말로 둘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배 타지 말라는 건지, 타서 조심하라는 건지, 뭐 선장 얘기도 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예언 같은 말을 툴툴툴 나고 자꾸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장면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이후에 생겨지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비극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작가가 소설에 처음부터 살살 이렇게 떡밥이라고 그러죠. 요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암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은 아무 일도 모르긴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서서히 받게 되죠. 마침내 피코드호가 출항을 합니다. 이 배에 탄 선원들도 참 아주 다양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인도 있고요. 남태평양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계 선원, 뭐 여러 가지 나라 인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세계죠. 글로벌 세계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배에 같이 실려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반부에 좀 신기한 게 여기 선장인 아합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선장이 배에 있지만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원들도 그의 존재를 알지만 그냥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아합 선장이 갑판 위의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이때부터 소설의 내용이 확 바뀌어요. 자, 아합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한쪽 다리를 잃은 선장입니다. 그 잃어버린 다리 대신에 흰 고래의 뾰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깊게 펴 있고요. 몸에는 오래된 상처 그리고 집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딱 봐도 일반적인 우리 친밀한 선상은 아니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아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원들을 갑판 위로 불러와서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흰 고래 모비딕을 잡는 것. 근데 그냥 고래를 잡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포경선. 이 포경선 형이 원래 고래를 잡는 게 1이니까 당연하죠.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아합은 다릅니다. 그는 항해 목적 전체를 그냥 단 한 마리 모비딕, 흰 고래 모비딕에게 걸어버립니다. 선원들에게 금화를 내걸어요. 제일 먼저 흰 고래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 나 이 금화를 주겠어.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해야겠는데? 야, 뭐 발견만 하면 금화를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거의 선동이죠, 사람들을. 이 아합이라는 선장이 자신의 집착을 선원들의 목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가 아니다. 그 흰 고래는 내 다리를 뺏어간 존재고 내가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할 벽 같은 존재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합이 좀 무섭게 보이죠. 그는 이 고래를 그냥 고래로 보지 않아요. 그 모비딕이란 고래를 본인의 분노, 운명, 우주, 악, 신에 대한 반항, 막 온갖 게 엉켜있는 그런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러겠죠. 야, 나 그 고래 때문에 다쳤어 라고 넘어갈 거를 이 아합이라는 선장은 이 고래는 내가 세상과 싸워야 할 모든 이유다. 좀 많이 오바를 하고 있죠. 야, 이게 이 배가 이게 그냥 고래 잡는 배가 아니구나. 이건 선장이 거의 뭐 속된 말로 미친 선장이 한 마리 고래를 찾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터벅. 네, 스터벅스 아닙니다. 커피 먹는 스터벅스 아니고요. 스터벅. 네, 스터벅이 두 명이면 스터벅스인가? 아무튼 스터벅. 이 사람이 1등 항해사예요.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신앙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등 항해사로 그 선장인 미치광이 아합이랑 반대예요. 아합은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인데 스타벅은 끝까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똑바로 하세요. 우리는 돈 벌려고 바다에 나온 거지. 당신 말이야. 당신 개인의 복수로 나온 게 아니라고. 어? 딴디 알아라. 우리 돈 벌로 나온 거지. 니 복수하러 나온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갈등이 있거든요.
이 모비딕이 결국에는 한 사람 그 아합이라는 선장의 광기 어린 그 미치광이 광기와 그걸 옆에 바라보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멈추지를 않죠. 그는 항해를 하는 바다 위에서 항나 하나 징조가 보일 때마다 이거를 마치 모비딕으로 향하는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떤 다른 배를 지나가다 만나도, 배가 잃어버린 선원을 찾는 중이라고 해도, 누군가 구조를 요청해도, 뭘 하든 그냥 아합은 머릿속에는 그래서 모비딕 봤어? 니들이 모비딕을 알아? 모비딕 봤어 안 봤어? 모비딕 알아? 봤어?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 관심. 딴 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 아합, 이 광기 어린이와 아합 이 선원장은 뭐 사람도 일도 바다도 동료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흰골의 모비딕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주인공 이스마엘은 바다와 고래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늘어놓게 되죠. 뭐 고래의 종류가 어떻다, 고래 기름은 어떻다, 고래의 머리는 어떻고, 포경업을 어떻게 하는 거고, 인간과 자연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얘기가 되는데,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소설이 얘기가 줄줄줄 돌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을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만드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우리한테 계속 묻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바다를 알아? 니들이 바다를 알아? 어? 너가 진짜 고래를 알긴 아니? 우리 인간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나? 결국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쫓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작가가 우리 그 이스마엘 주인공을 통해서 계속 우리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쯤에서 한번 저희가 쉬어가야 그 다음번에 이 광기어린 아협의 집착이 더 노골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저희가 한번 잠깐 숨을 쉬었다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 함께하는 곡이 우리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을 함께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흰골의 모비딕 그러면 여러분 쉬어가는 터에 요 노래 한번 같이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노래 들으시고 저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송창식의 고래 사냥.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지금 여러분들은 모비딕 소설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잠시 쉬었다 왔는데요.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피코드 훈은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평범한 그런 고개잡이, 고래잡이, 포경선이 아니죠. 배 전체가 점점 이 미치광이 아합의 집착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엔 돈 때문에, 뭐 또는 뭐 흥분 때문에, 열정 때문에, 그냥 아니면 우리 미치광이 선장의 기세에 눌려서 따라갔지만, 야,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냥이 아닌데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항해가 길어질수록 우리 피쿼드 오는요 다른 포경선들과도 마주치죠. 여기서 우리 광기어린 아합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보통 선장들끼리 만나면 뭐 정보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한 것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합은 딱 요것만 합니다. 그 흰고래 봤어? 그게 다예요. 그냥 누구든 만나면 흰고래 봤어? 그게 답니다. 이게 점점 무서워져요. 왜냐면 모든 거를 그냥 모비딕 그 하나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누가 다쳤는지 누가 없어졌는지 뭐 바다가 험한지 길이 어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모비딕을 향해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죠. 다른 배의 선장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배를 같이 수색해달라고 사정 하는 순간에도 우리 아합은 냉정하게 외면해버립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모비딕 사냥이 제일 중요하고 딴 건 아무것도 관심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뭐 비극적인 영웅이나 뭐 빌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런 광기어린 집착 때문에 다른 타인들의 절박함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캐릭터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장면이 있어요. 배 위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밤입니다. 쾅쾅쾅 번개가 막 쾅쾅 치고 막 돛대 위에 불빛이 일렁일렁 배 전체가 하늘 바다 사이에서 찢겨 나갈처럼 흔들립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무섭죠. 공포를 느끼겠죠. 근데 아합은 그 장면에서 취한 듯이 탁 서 있으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와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합이라는 선장은 뭐 안전이라든가 인간의 상식 뭐 이런 게 아예 이제 그 사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어떻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비딕과의 그 대결, 그냥 운명적인 결투만을 자기는 기다리고 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아까 말했던 1등 항해사 스타벅스 아닙니다. 커피집 아니고요. 스타벅은 자꾸 불안한 거야. 품이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선장 이거 미친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느냐 스타벅이 잠든 아합을 바라보면서 총을 탁 들고 고민을 합니다. 이걸 쏴 마라 이걸 없애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면서 망설이는 순간이 있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합 선장을 쏴버리면 이 배와 우리 선원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떡합니까? 쏘지 못합니다. 왜? 못 쏠 거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인간적인데 답답해요. 사실 우리 독자들, 청취자는 다 압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거를. 근데 스타벅은 살인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살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갈등이 있지만 한 명이 살인을 통해서 모두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끝내 자기 손으로 실행할 수가 없죠. 이게 이 책에서 단순히 미친 선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그리고 막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기회를 끝내 막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도 책에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이거 제가 만약에 스타벅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이었어요.
1등 항해사야. 그래서 누가 봐도 미치광이 이 선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광기에 잡혀서 모든 사람 모든 걸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모비딕을 하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타벅이라는 입장에서 그 광기 어린 그 아합 선장을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대중 다수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또 정당방위가 될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이럴 게 많다 보니까 아무튼 고민이 좀 되는데, 아무튼 인간적인 그런 고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해 볼게요. 자, 아합이 이 미치광이 아합이 자기 손으로 작사를 막 준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영험한 의식을 지르듯 특별한 작사를 만들고 분노와 집념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사람처럼 약간 그냥 선장이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술사나 뭐 이런 마술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점점점 책으로 뒤로 갈수록 현실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잠식된 그냥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나올까요? 모비딕이 납니다. 디기딥 디기딥 모비딕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결전이 나죠. 크, 넓은 바다 하늘이 쫙 열려있고 저 멀리 흰 고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흰 고래 모비딕은 그냥 우리 생각하는 일반 뭐 동물이 아니죠. 너무 거대하고 그 모습만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냥 동물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운명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작가가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악당이나 나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우리 미치광이 아합에게는 철천지 원수지만 책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고래가 정말로 악한 존재인가?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고 거대하고 두렵고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의 힘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피커드 호와 모비딕의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작살이 날아가고 보트가 막 뒤집히고 선원들은 막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막 튕겨져 나가고 바다는 난폭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기 열린 와합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 한 번 하고 두 번 실패해도 끝까지 그 모비딕을 향해 달려듭니다. 이게 사냥 실패가 뭐 단순히 고래를 놓쳤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싸움의 승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싸움은 처음부터 아합이 본인의 자기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죠. 이미 승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 우리 미치광이 아합은 본인이 준비했던 자기 작살줄에 본인의 몸이 휘감겨서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무기와 줄에 스스로 묶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합은 엄밀히 따지면 고래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고래한테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착,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좀 장면이 무시무시하죠? 강렬합니다. 그리고 피커드 호도 끝내 침몰하게 됩니다. 배도 선원들도 모두 바다대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누굴까요? 스타벅스 아니죠? 이스마엘. 우리 주인공 이스마엘이 살아남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다 위에 떠오른 퀵퀘그의 관.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작살제비 있죠? 퀵퀘그의 그 떠오른 퀵퀘그의 관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한때는 죽음을 준비하며 만들었던 관이 끝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명의 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비딕이라는 게 죽음, 삶. 발음이 좀 죽음, 삶. 죽음과 삶, 삶인데 갑자기 발음이 확 굴러졌네요. 죽음과 삶, 죽음 앤 삶, 상징 앤 현실. 그리고 공포와 구원. 이게 계속 막 뒤섞이는 그런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음침하고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마엘은 그렇게 결국 홀로 살아남아서 거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처음 소설 처음에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가 결국엔 마지막 혼자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였던 거죠. 자, 요렇게 모비딕이 끝을 났는데 요 모비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 고래를 쫓는 모험담이긴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집착을 너무너무 키워서 결국에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 모두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그게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광기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합은 그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호감, 그죠? 그게 커지면 서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게 커지면 사랑에도 번지게 되겠고 뭐 그런 감정이 있겠죠. 그것도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무 심해지면 광기가 되면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상대를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광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경계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비딕이라는 고래가 흰 고래는 우리가 보통 전 괴수나 괴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그런 벽,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큰 자연, 우리의 운명, 막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아, 이 모비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모비딕 그러면 흰 고래라는 것쯤은 다 기억하실 것 같고 어떤 고래를 찾는 모험담이다까지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한 선장이 아합이라는 선장의 그런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본인을 비롯한 주변까지 모두 파멸로 이르게 되는 그런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여러분께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들리면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반대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모비딕을 그렇게 집착으로 잡았는데 고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그 고래도 꿈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오실게요.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모비딕 얘기를 하면서 고래의 꿈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그죠? 뭔가 무섭고 크고 막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진 고래 얘기를 하다가 Falling in love again 하고 나를 보면 손을 짓해줘 이런 고래 얘기라니까 갑자기 고래밥 떠오르고 이 고래밥이 먹고 싶어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래밥을 먹고 싶어집니다. 지금 누구 흉내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배철수입니다. 제가 좀 실없는 농담을 했죠.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주말 우리 훈남 카페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에 듣는 문학이라는 코너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많은 또 청취자분께서 좋게 반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재밌다고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노래를 제가 마음대로 선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뭐 잠깐 재밌기도 하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여러분들께 어떤 문학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문학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거죠. 모비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송창식 선생님의 뭐 고래사냥이라든가 우리 바비킴 씨의 뭐 우리 아까 뭐였죠? 고래의 꿈 이런 노래들을 선별해서 드리는 것도 참 재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웃으시면서 야 우리 훈이가 또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엮어서 노래를 틀어주네. 그러면서 이런 노래도 또 오랜만에 들어보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문학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몰랐던 문학도 제가 또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문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같이 이거를 감정이나 이런 느낌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솜씨지만 그 음악을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뭐 요새는 뭐 AI가 워낙 잘돼 있고 해서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요새 만드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제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좀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채널을 아예 유튜브에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제 채널을 좀 홍보하기는 조금 멋쩍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채널 홍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홍보하면 좋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제가 훈훈한 카페에서 나오는 이런 문학들을 대해서 앞으로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그 문학 작품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작곡이죠. 노래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근데 이번 노래는 좀 소설이 좀 무섭고 그래서 좀 내용이 노래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모비딕을 했으면 모비딕에 대한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를 자작곡입니다. 창작곡을 여러분께 같이 좀 들려드리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흰 고래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모비딕을 보고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제목 노래고요. 흰 고래의 바다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AI를 통해서 이제 후니 카페라고 유튜브에서 한글로 치시면 후니 카페를 찍으시면 그 채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뭐 문학송이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문학을 하루에 듣는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문학 소설이나 내용들을 앞으로 음악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읽었던 그 우리 위대한 개츠비, 그 다음에 어린 왕자, 그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요세 작품을 제가 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모비딕 관련된 흰고래 바다도 지금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카페 후니 카페에 들어가시면 사실 이런 문학송이라는 제가 따로 채널을 그 안에 폴더를 만들어 놨지만 그 카테고리 말고도 뭐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들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저는 이제 창작곡을 나올 거니까 그것들을 여러분과 계속 공유를 할 거고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주말에 우리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를 들어주시는 우리 정말 소중하고 우리 감사한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특별히 이제 훈이 카페 AI 문학송, 그래서 우리 훈훈한 카페에서 소개되는 문학 작품에 대한 그런 노래를 제가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시간 내셔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돼갖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건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곡도 오늘 모비딕으로 제가 처음 만든 이제 창작곡 흰 고래의 바다를 들려드릴 거고요. 노래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소설이나 문학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에 맞춰서 제가 나름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권

0: 청구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 소식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도 평소에 또 대비를 잘하고 있나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역시 지진이 적지 않은 지역인 만큼 비상용 식수나 손전 등 응급약품 같은 기본적인 비상용품을 조금씩이라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꼭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대피하기 쉬운 곳에 신발 꼭 잊지 말고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슬리퍼 같은 신발 말고 운동화.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서 물건이 뭐 위에서 떨어진다거나 할 때 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화 준비하는 것이 좋죠.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요. 평소의 작은 준비가 위급한 순간에는 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참 많은 걸 습관처럼 하며 살아가죠. 주중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루틴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요. 같은 길로 출근을 하고 거의 매일 같은 업무를 보고 거의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딱히 별다른 일이 없다면 아침에 갔던 그 반대 방향이지만 역시나 같은 길로 퇴근을 하죠. 혹시 이건 어때요? 평소 늘 다니는 길 말고 오늘 마냥 육각길로 출근을 했다면 내일은 윌셔길로, 모레는 육가로 갔다 윌셔길로. 혹시 여성분들이시라면은 평소와 조금 다른 립스틱 색을 발라보거나 평소와 다른 헤어스타일이나 평소와 다른 옷차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 뭐 이런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이라면 평소 입지 않았던 그런 색상의 셔츠. 왜냐면요, 늘 똑같은 나의 모습 말고 약간의 변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른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이 8월의 첫날인 만큼 오늘 하루만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지내보면 어떨까요? 아니 무슨 아침에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그러느냐 하시겠지만 작은 아주 작은 순간의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도 된다고 하잖아요. 두뇌 회로도 조금씩 빨라진대요. 작은 변화 하나가 새로운 기분을 만들고 그 새로운 기분이 또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그리고 조금 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침 꼭 챙겨 드시나요?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아침은 그렇게 안 챙겨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요, 아침은 꼭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뭐 계란후라이라던가 사과라던가 요구르트라든가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사실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침 내가 먹으려면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매번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아침에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라도 먹고 싶은데 생각만 해도 언제 또 후라이팬 올려서 계란 후라이 만들고 뒤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또 지나가고 아침 시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삶은 달걀이라도 좀 먹어볼까? 뭐 하다 보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귀찮아서예요. 이게 귀찮지 않고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해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후다닥 후다닥 빨리 할 텐데 말이죠. 그 귀차니즘이 참 문제란 말이죠. 어쨌든요. 아침을 너무 무겁게 먹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자니 점심시간까지 너무 조금 길어요. 월요일 저희 아침 회의 시간에 이제 모두 모이잖아요. 회의실에 누구 배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꼬르륵 소리가 어디선가 자꾸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 나면은 그 어떻게 딱 아 저 사람이다 눈치채는지 아세요? 일부러 자세를 조금 고쳐 앉는다던가 아니면 커피를 좀 한 모금 마신다던가 조금 행동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배고파요? 이럴 수는 없고, 제가 요즘 매일 마시고 있는 아침 스무디 하나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위고비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휘르륵 갈아서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와 바나나, 우유를 넣은 스무디인데요. 어우 너무 이상할 것 같아. 아보카도랑 바나나랑 우유랑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걸쭉하고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선 아보카도 반개, 요건 이제 한 끼라기보다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아보카도 반개, 바나나 반개, 우유 한 컵 정도 넣고 믹서기에 그냥 드르륵 갈아주면 끝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얼음을 조금 넣어도 좋기는 한데 아침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얼음까지는 안 넣으셔도 좋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음 넣으셔서 더 시원하게 드셔도 좋겠죠? 단맛은 바나나가 충분히 내주기 때문에 따로 꿀이나 뭐 첨가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아보카도, 그리고 우유. 이 스무디가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운동선수들도 즐겨 먹는 과일이죠.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아침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우유는 뭐 말해 뭐하겠어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죠. 근육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50, 6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서 우유는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유 마시면 배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락토스 프리 드셔서 우유는 어쨌든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 뭐 그런 거 드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다른 거는 안 해보고 일단 우유로만 해봤는데 아주 성공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스무디도 한번 알아볼까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 요것도 조합만 들어봐도 좋을 것 같잖아요. 눈에 좋은 블루베리 그리고 그릭 요거트. 냉동 블루베리 한 컵에 그릭 요거트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유를 넣어서 그냥 갈아주면 끝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눈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 다음은 조금 생소한데요. 시금치와 사과 스무디. 시금치를 갈아 마신다고 풋내 나서 어떡하지? 이상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과랑 함께 갈면 생각보다 맛도 깔끔하고 시금치 풋내가 사라집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속도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죠. 트레이들조의 아주 연한 베이비 시금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물에 살살살살 씻은 다음에 시금치랑 사과만 넣으면 안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우리가 어차피 사과 넣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갈아서 드시면 굉장히 상큼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트밀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바나나와 우유에 오트밀 두세 스푼만 넣어서 갈아도 정말 든든한 한 끼가 되죠.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잖아요. 오트밀을 저는 약간 누룽지처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좀 뜨거운 물 넣고 푹 좀 끓여서. 그 오트밀은 너무 레시피가 좀 많아요. 죽처럼 하는 경우에도 있고 오트밀을 밥처럼 하는 경우에도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트밀 활용법 좀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스무디를 만들 때 과일만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과일은 한두 가지 정도만 넣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설탕이나 뭐 그런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과일 자체, 과일이 조금 푹 익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의 맛으로 단맛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 물을 한 잔 더 마시느냐, 10분이라도 더 걷느냐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내 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아침 메뉴 고민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면 좋잖아요. 간편하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아침 한 잔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매일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우리 위크엔드 수다 패밀리 여러분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먹기 좋은 스무디 알아봤는데요.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갱년기. 혹시 겪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갱년기 맞거든요. 딱히 어디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참 이 사춘기보다도 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분도 이상하고 기분도 자꾸 널뛴다 그러죠? 기분도 널뛰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제발 입맛 좀 없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먹기는 많이 먹죠. 내가 많이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만사가 시큰둥하니 그냥 그래도 아 이까지 갱년기 물리쳐야 하지 않겠어요? 갱년기가 뭐라고. 갱년기에 남녀 없잖아요. 한 번쯤 겪게 되는 갱년기. 이 갱년기는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식습관 조금만 바꿔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크푸드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건강하게 갱년기 이겨내자고요.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흑콩, 특히 서리태가 그렇게 좋대요. 서리태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는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요. 근육 유지 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 콩잡 안으로 드셔도 좋고요. 푹 좀 삶은 다음에 샐러드에 넣거나 아니면 두유 아니면 콩밥으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서리태를요. 볶은 거를 샀어요. 그래서 그 볶은 서리태를 곱게 갈았어요. 그래서 밥 지을 때 얘를 넣었어요. 그 콩이 좀 서걱서걱하는 식감이 제가 좀 싫어가지고 근데 이런 건 또 먹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갈아서 밥 지을 때 넣으니까 구수하고 괜찮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보라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는 데 도움이 되죠.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체중 관리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올리브오일 그냥 살짝만 두르고 구워 드시거나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워서 담백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가요. 어릴 땐 또 안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또 지나니까 맛있어지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조금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생소하고 요리법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냥 쉽게 살짝 얇게 썰어가지고 올리브오일 살짝 두르고 그냥 구워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양념간장 조금 만들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딥 같은 거 조금 얹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먹다 보면 또 굉장히 맛있잖아요. 트레이를 조회 가시면 이 가지로 요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치즈 좀 뿌려가지고 그대로 데펴서 드시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블루베리와 오디입니다. 블루베리 우리 스무디에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슈퍼푸드 하면 가장 떠오르는 블루베리. 블루베리와 오디에는 가지와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까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먹느냐. 블루베리와 오디. 요거트에 넣어주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무디로 갈아 드시면 쉽게 드실 수가 있죠. 당분이 들어가서 가공된 제품보다는 그냥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코 가도 큰 봉지로 팔잖아요. 저는 그 봉지 그대로 얼렸더니 얘네들이 다 너무 이렇게 합동단결을 잘해서 꽝꽝 지네끼리 얼어붙어 있어서 나중에 떼어먹는데 조금 애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귀찮으시더라도 그 스낵백 조그만 거에다가 조금씩 소분해서 얼려놓으셨다가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흑미, 검은쌀입니다. 흑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또 풍부합니다. 저도 흑미로 바꿨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구수하고 전부 흑미로 바꾼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 쌀에다가 흑미 섞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밥 먹고 있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밥을 지을 때 요 흑미를 한 2, 30% 정도 조금만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저는 건강을 엄청 잘 챙기네요. 본인이 좋다는 거 다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요. 흑목이 버섯과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죠.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흑목이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아, 이 흑목이 버섯이 그 짬뽕 같은데 나오는 검정색 버섯 그거 맞는 거죠? 이런 버섯은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국이나 전골에 넣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햇볕에 잠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의 함량도 더 높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다크푸드 다섯 가지는 흑콩, 서리태콩이었죠. 가지, 블루베리와 오디, 흑미, 그리고 흑목이버섯과 표고버섯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다크푸드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알아채셨을 거예요. 바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우리 몸속 내에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과 장 건강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갱년기 건강관리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끼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요. 어떤 음식도 갱년기를 치료하는 특효약은 아니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혹시 마켓 가실 건가요? 다섯 가지 다크푸드 혹시 기억나시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요즘 밤에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는 좀 틀어놓고 자야 잘만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자, 선풍기를 밤새 켜놨을 때 어떤 부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선풍기는 에어컨처럼 방 안의 온도를 낮추는 기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를 움직여주는 역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땀이 증발하도록 돕고 몸 주변의 더운 공기를 계속적으로 밀어내서 시원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바람을 얼굴 쪽으로 오래 쐰다면 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안 된다에 해당됩니다. 특히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의 증발이 빨라집니다. 안구건조증 증상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하고 회전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풍기가 알러지 만든다더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선풍기 자체가 아니라요. 문제는 방 안에 있던 먼지입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방 안에 쌓여있던 먼지, 뭐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곰팡이 포자, 반려동물의 비듬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퍼뜨리기 때문에 특히 기존의 증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더 자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날개와 안전망에도 역시 먼지가 쌓여있는지 자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선풍기를 켜고 자서 그런지 목이 뻐근해 어깨가 아파 하시는 분들, 그 찬바람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이 선풍기 바람이 근육통을 직접 유발한다, 이럴 만한 임상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보다는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베개 높이가 맞지 않거나 기존의 목이나 어깨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선풍기의 냉각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면서요. 자,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지 않는다. 실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습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풍기는 네, 밤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꽤 괜찮은 보조수단이 될 것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별자리 운세 해봤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솔직히 방송을 들을 때는 아 새겨들어야지 기억해야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생각 안 나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번 주에 이렇구나, 행운의 색은 뭐였구나, 행운의 숫자는 뭐였구나, 그때뿐 뒤돌아서면 기억 안 나요. 좋은 운세는 자신감을 얻는 응원으로, 또 조심하라는 주의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힌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다음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자리. 말씀드렸듯이 별자리는 본인의 양력 생일로 들으시면 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9일.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양자리 다음 주 운세는요, 운세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다음 주 별자리는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다음 주 나에게는 뭐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알려드릴게요. 조급함보다 타이밍입니다. 빨리 움직인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요, 충동구매 하지 마시고요. 건강은 충분한 수분 섭취 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색은 레드고요. 행운의 숫자는 7입니다. 저 양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충동구매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요새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제 얘기예요. 금전운은 충동구매 조심하고 건강은 물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자, 다음 4월 20일부터 5월 20일 황소자리. 4월 20부터 5월 20까지 황소자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빛나는 한 주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요. 뜻밖의 인연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대화를 선택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그린, 행운의 숫자는 넘버 2.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쌍둥이 자리입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배워도 좋을 때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벌이기보다는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옐로우, 행운의 숫자는 5. 6월 22일부터 7월 22일, 6월 22일부터 7월 22일 계자리입니다. 계자리는요, 조금 쉬어가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나 산책을 즐겨보세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 큰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 행운의 숫자는 9.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자 자리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 있게 의견을 내면 주변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살짝 배려를 잊지 않는 것도 기억하세요. 행운의 색은 골드, 행운의 숫자는 1.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생이신 처녀자리. 작은 성과들이 하나 둘 모여서 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미뤄두었던 일을 정리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운도 안정적인 흐름이라서요, 계획적인 소비하셔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은 네이비, 행운의 숫자는 4.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천칭자리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일과 휴식, 가족과 나 자신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핑크, 행운의 숫자는 6.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 전갈자리인데요, 직감이 유난히 예리해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느낌이 좋다면 한번 믿고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는 꼼꼼하게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와인색, 행운의 숫자는 8.
사수자리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수자리입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한 주입니다.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즐거운 추억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기대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오렌지, 행운의 숫자는 3.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염소자리입니다. 묵묵히 해온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함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행운의 색은 브라운, 행운의 숫자는 10. 1월 20부터 2월 18일 물병자리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도전이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해보는 것도 행운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퍼플, 행운의 숫자는 11.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물고기 자리입니다. 감성이 풍부해지는 한 주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행운의 색은 화이트, 행운의 숫자는 12. 별자리 운세는요, 어디까지나 그냥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시작될까 하는 설레임, 어떻게 한 주를 보낼까 하는 기대감, 그런 거에 맞춰서 알아보는 작은 힌트죠. 좋은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 약간 아쉬운 내용 저처럼 충동적인 구매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한 주 한 주의 운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도 별들이 전해주는 행운 이야기, 별자리 운세는 계속됩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벌써 함께 하는 시간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빈과 함께 나눌 명언은요. 삶의 십계명입니다. 거창한 성공 비결 아니고요. 어려운 철학은 더더욱 아닙니다.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질 정도?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정도? 삶의 십계명 알아보겠습니다. 1. 일만 하지 마라. 여기서 일만이라는 거는요. 하나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일, 가정일, 뭐 다른 한 가지 일 너무 갇혀있지 말고 하나라는 테두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조금은 넉넉하게 살아라. 2. 이 일 저 일 끼어들지 마라.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라. 이런 걸까요? 3. 3355 놀러 다녀라. 매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침 8월 1일이요. 내셔널 플레이 아웃사이드 데이, 밖에 나가서 즐기는 날입니다. 근데 밖에 지금 너무 더워서 못 나가요. 4. 사생결단 하지 마라. 욱하지 말라 이거죠.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만 참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지 않나요? 화가 날 때는 코로 7초 들이쉬는 숨 쉬고 3초 숨 참으시고 8초 뱉어내기 호흡법 해보십시오. 5. 오케이를 많이 해라. 오케이. 인생에 안 돼, 싫어 이런 거보다는 좋았어. 오케이. 6. 육체적 스킨십을 즐겨라. 워워 야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요. 취미도 좋아하는 사람도 나만의 즐거움도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겨라. 삶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꼭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7. 70%만 만족해라.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도 100% 완벽한 하루도 없습니다. 적당히 70% 만족하기. 저는 이 명언

아니,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70%만 만족하라. 70%만 만족하겠지만, 70%만 만족하려고 하지만, 정말 이 명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완벽하라고 애쓸 필요 없고요. 어차피 완벽할 수도 없지 않아요? 70%만 만족하고 살기. 너무 좋습니다. 팔팔하게 운동해라.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실내에서 자주 움직이기, 제자리 걷기 이런 거라도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 이용하기. 9. 구차한 변명을 삼가해라.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본인의 실수는 바로 쿨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 10. 10%는 친구를 위해 투자해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재산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 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도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값진 것이 사람이고요. 시간보다 귀한 것이 함께하는 추억입니다. 오늘의 삶의 10계명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1. 일만 하지 마라. 2. 이일저일 끼어들지 마라. 3. 3355 놀러 다녀라. 4. 사생결단 하지 마라. 5. 오케이를 많이 해라. 6. 육체적 스킨십을 즐겨라. 7. 70%만 만족해라. 8. 팔팔하게 운동해라. 9. 구차한 변명을 삼가라. 10. 10%는 친구를 위해 투자해라. 이 가운데 정말 단한 가지만 마음에 닮아도 멋진 버팀목이 될것 같습니다. 인생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애써 웃으세요. 오늘은 8월의 첫날이고요. 저 로빈과 함께 유쾌한 시간도 함께 했으니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는 순간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저는 로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음악,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8월의 첫 주, 다음 주도 화이팅! 위크엔드 수다 화이팅!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유하 다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투포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처음 뵙겠습니다.
4: 네, 처음 뵙겠습니다.
3: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4: 네, 첫 번째 뉴스는 형소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정성호 장관의 잘했다 발언까지 혼선 지속입니다.
3: 네,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죠?
4: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57분에 이제 개정안을 상정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8분 뒤인 오후 4시 5분부터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3: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나경원 네. 의원이 계속 지금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개정안 핵심 그 전부터 계속 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직접 다시 수사 못하도록 하고요.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3: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이렇게 강하고 반발하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연일 좀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건데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검찰의 특권이나 권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찰의 이제 초기 수사가 부실하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면 이제 검사가 직접 좀 수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필리버스터를 돌입했. 이거는 이제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 근데 그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뭐 잘했다는 발언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실제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일보 보도로 좀 밝혀진 사실인데요.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렸던 법사위 그 심사소위에서 저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점 지적한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를 찾아와 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법무부는 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좀 다른 설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필리버스터 마치고 내려와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였을 뿐이다. 뭐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에 동의하거나 격려한 것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 장관 또 최근에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어. 또 사의를 표명했었잖아요. 그런 네. 배경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만큼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거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김태규 의원은 뭐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글쎄요. 자, 정성호 장관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은 논란이 일단은 일단락되는 건가요?
4: 일단 법안 자체는 오늘 국회 문턱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좀 실제로 형사사법체가 바뀌는 시점은 공소청이랑 중수청 출범하는 10월 2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을 이제 통과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 제도나 인력이나 뭐 사건 이건 방식 뭐 이렇게 정비할 또 쟁점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아마 네, 논의가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네, 정성호 장관. 이 사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개정될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4: 네, 두 번째 뉴스는 홍명보 정몽규 국회 청문회 출석 보복성 선수 기용 의혹 부인입니다.
3: 네, 자,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청문회장 분위기를 일단 좀 알려주세요.
4: 네, 저도 어제 청문회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3: 그래요?
4: 네. 근데 그게 5층에 정말 취재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카메라도 정말 많았는데 홍명보 감독은 되게 연일 좀 긴장된 표정, 굳은 표정으로 좀 앉아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고
3: 네.
4: 또 가끔씩 이제 얼굴이 좀 떨리더라고요. 좀 약간 긴장을
3: 했대.
4: 좀 떨리는 그런 모습도 좀 포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한민국 한동안 되게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좀 연 건데요.
3: 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김진규 전 대표팀 코치 등이 증인으로 좀 출석을 했습니다.
3: 네.
4: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하면서 좀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운영 전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었고요. 정 전 회장은 이제 한국 축구 발전 위해 노력했지만 월드컵 결과 미흡했던 데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홍 전 감독도 죄송하다 고개를 계속 숙였습니다.
3: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끈 거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했던 그 경기. 그 네. 부분이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이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4: 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졌다가 후반에 투입이 됐고 이재성 선수는 아예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결국엔 1대0으로 패하면서 조금 논란이 계속됐어요.
3: 네.
4: 두 선수가 이제 훈련 전 인터뷰 재개했다가 재개 반대했다가 이제 홍 감독이랑 갈등을 빚어서 보복성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홍 전 감독은 요거를 좀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선발 제외는 경기 운영을 위한 전술 판단이었을 뿐이다. 보복성 결정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선수단 내부에 의견 차 있었지만 갈등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 네. 자 그런데 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 국회의 질문 수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4: 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도 느꼈던 게 처음에 되게 긴장을 하다가
3: 네.
4: 질문이 조금 예상 가능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너무 긴장하다가 증인들 사이에서.
3: 네.
4: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좀 질문들을 다시 살펴봤는데 24년 국회 현안 질의 국정감사 그때 다뤘던 내용들이 주로 그쳤었던 게 있고요.
3: 네.
4: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졌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약간 갑분싸였기도 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할 권리는 있지만 이게 의미 있는 게 되려면 축구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차라리 질문할 권한을 위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축구 팬보다 못해요.
4: 네.
3: 사실 국회의원들 질문하시는 게 저도 매안에 좀 답답했는데요.
4: 네.
3: 네. 뭐 클린스만 감독, 뭐 홍명보 감독, 뭐 선임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언급이 있긴 있었죠, 이 부분도.
4: 네, 언급이 있었지만 뭐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파고드는 질문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따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3: 아, 그래요?
4: 네, 이게 청문회 좀 싱거웠다. 이거 제대로 밝혀내려면 뭐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3: 네네.
4: 국회에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아,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몽규 전 회장하고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의원하고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게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큽니다.
4: 네, 이게 사진이 한 장이 굉장히 큰 논란이었어요.
3: 그래요.
4: 네, 여기 문자가 어땠냐면 윤 의원이 정 전 회장한테 어제 정 선배님께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 이렇게 보냈고요.
3: 네.
4: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청문위원과 증인 사이에 배려, 뭐 송구 이런 단어들을 두고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윤 의원은 이제 논란 불거지니까 개인적 친분 있지만 배려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자 등장하는 정 선배가 고려대 동문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냐면서 청문회 로비 의혹 추궁했습니다. 네, 정 전 회장은 뭐 프라이버시라면서 끝까지 말을 아꼈는데요. 정 전배 선배 존재 두고 정치권 공방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 이거 참, 이거 문자 사진 찍혀가지고 권역을 치는 의원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참, 정말 답답하네요. 저 국민들이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4: 네.
3: 정말 속상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다시 7명이 됐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어제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3: 네.
4: 기존 윤리위원 2명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윤리위가 5명으로 줄었었는데
3: 그러게요.
4: 네, 어제 다시 2명이 들어오면서 7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 공백 길어지면 당 기강 세우는 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 충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징계 절차 시작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심사도 속도 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런데 이 윤리위원을 두 명 채우는 과정에서도 또 지도부 안에서 충돌이 있었다고요?
4: 네. 연일 국민의힘 소식은 좀 충돌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3: 여야 다 뭐 충돌입니다. 네. 요즘에. 네.
4: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추가 임명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해요. 친한동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윤리위 내부에서 편향적 운영, 절차상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람만 새로 채워서 징계 밀어붙이는 거 적절하지 않다. 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윤리위원 조사할 권한도 없고 윤리위 공백 상태 둘 수 없으니 충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맞섰고 결국 표결을 했는데 지도부 6명이 찬성하면서 임명안 통과됐습니다.
3: 네, 두 명이 결국 또 채워졌고요. 자, 이 분위기의 주인공이 우재준 최고위원인데요. 잠시 후에 명당 인터뷰에서 만나보고요. 윤리위 근데 이렇게 왜 내용을 긁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네.
4: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그 윤민호 위원장 운영 방식 놓고 갈등이 좀 계속되어 왔었어요. 네. 이제 윤 위원장이 징계 기준안을 좀 협의 없이 만들고 좀 회의를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네. 특히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한 지난 회의에서는 윤리위원 5명 중에 3명만 참석했는데 그 3명의 의결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 제기됐고요. 또 윤민호 위원장이 예전에 비상계엄이 개몽령이다. 부정선거 그렇죠. 동조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윤리위원장으로서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
3: 또 이제 윤리위 징계를 두고는 결국 친한계하고 지도부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죠?
4: 네. 특히 우재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윤리위 추가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게 당내 개파 충돌 모습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친한계에서 윤리위가 지도부의 비판적 인사들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당론과 기강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 네. 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강하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네.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4: 네. 네.
3: 진종 의원은 지방선거 때 한동훈 의원 뭐 도우려고 했다가 뭐 징계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4: 네.
3: 그래요. 윤리위를 둘러싼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윤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도 조금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볼게요. 오늘부터 투자 제도 바뀌죠?
4: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 단일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막판 매수세도 주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큰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당국이 오늘부터 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문턱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3: 네.
4: 그동안 일정 금액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 기준 예탁금이 기존보다 크게 올라가고 투자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3: 네.
4: 그래서 어제가 약간 기존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는데 막판 매수세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순매수 규모는 전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 무지하게 떨어지니까 이때 살 수 있는 강심장은 많지 않겠죠.
4: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원래는 현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현금 3천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 있어야 하고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나 ETF 같은 자산도 예탁금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대용증권 이젠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네.
4: 네. 그리고 또 예탁금도 현금 계좌에 들어온 게 이틀 뒤에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단기 매매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3: 네.
4: 금융당국은 이제 고위험 상품이니까 투자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증권업계도 이게 당분간 개인 투자자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비투나 뭐 단기 투기성 거래에 감소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아우 기자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밥맛 나는
3: 상임위, 최고위 그리고 윤리위까지 바람 잘 날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에 멱살 소동이 이어서 어제 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네. 아, 여기서 다 봅니다, 저희가.
6: 네.
3: 저희는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여가지고. 자, 소식이 많아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고성이 있었다. 윤리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가 나 홀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 윤리위는 우리 당의 윤리 규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혹시나 네. 그런 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징계를 하는 그런 기구죠. 네. 뭐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하고 중립성이 중요하고 또한 독립성이 중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3: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리위가 최근에는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당대표의 뭐 어떤 정치적 도구가 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어요.
3: 네.
5: 그런 와중에 지금 윤리위가 원래 저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네. 중에 2명은 우리 윤리위가 지금 중립성을 상실했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3: 그렇죠. 부위원장하고 한 분하고
5: 맞습니다. 또. 그리고 네. 그 나머지 두 분은 또 사퇴를 했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자기들이 뭐 자기들 신상이 알려져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임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가 우선이다. 조사가 우선이고 만약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의 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우선이고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위원만 계속 충원해서 그냥 강제로 어떻게 윤리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네. 않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3: 고성이 오갔다고 하길래 주로 소리 지른 분이 누구예요?
5: 뭐 제가 네.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3: 그러니까 우재준 최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잘 못 봐가지고
5: 네.
3: 그래요. 그 어쨌든 반대로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럼 고성을 받으신 입장이겠네요. 좀 주로.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반대한 요지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양양자 최고는 기권을 하셨어요. 뭐 근데 마찬가지 반대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5: 뭐 제가 양채권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양채권님도 네. 다만 어제 윤리위원 그 선임 안건이 좀 기습적으로 올라왔어요. 기습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잘 설명 듣지도 못했고 네.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어제 결정을 직접 바로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반대표를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근데 이제 5명만 남았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3대2로 이제 쪼개진 모습. 근데 윤민호 위원장이 내부 논의를 밖에다가 자꾸 유출하면은 해임하겠다. 아까 해임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언론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 어떤 윤리원 분들은 뭐 윤리원 중에 그 성명 발표했던 두 분이 뭐 또 친한 게하고 또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위원장 빼고는 다 그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5: 일단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제가 그 윤리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3: 잘
5: 저도
3: 모르시고.
5: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친한 게라고 평가되는 건 저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무도 모르면 아마 그 윤리위원 중에 어떤

0: 무슨 친한 키가 있다 이거는 저는 전혀 뭐 근거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윤리위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뭐 외부로 유출하는 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게 비밀은 아니에요. 그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징계 사안 거기서 우리가 피징계자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그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떻게 알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알리는 것 이런 게 비밀에 대한 누설이지 그냥 윤리위가 지금 어떻게 운영 자체가 독단적이고 파행적이고 어떻게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외부로 알리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1: 그러네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그냥 뭐 문제가 뭐 뻔히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도 편향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표시하지 말고 심지어 그렇게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특정 계파에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심의 내용을 외부에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위원장 혼자서 이런 절차를 뭐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해도 이게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 정당 정치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가 이렇게 정말 윤리 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마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최근에 조광한 최고, 뭐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소가 되었잖아요. 아니 난막다 제소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국민의힘 전부 다 제소, 전원 다 그냥 윤리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윤리위가 이분들한테도 뭐 징계 개시 결정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0: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1: 아,
0: 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말이 굉장히 많았죠. 저한테도 뭐 계속해서 막말을 지금도 하세요. 지난주에도 막 하시고 뭐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번에 뭐 경기도 우리 그 도당 위원장께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을 한게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 근데도 뭐 따로 뭐 윤리위 징계를 개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제소만 된 거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막말로 문제가 된 당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같은 당직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나서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대표와 반대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기민하게 움직였죠, 윤리가. 그러니까 윤리가 이게 편향적이고 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이 3명 있는 상황에서 윤리 개시 결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 3분,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 의원. 그래서 야, 이게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윤리위원들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개시 결정을 이렇게 한거 보니까 유민희 위원장은 이 3분에 대한 징계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막말 부분도 별로 그렇게 징계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멱살 정도는 잡아줘야 적어도 징계가 되는 건가. 권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0: 어제는 뭐 다른 의원분들과 제가 다 논의해본 건 아닙니다. 다 논의해본 건 아닌데 어제 굉장히 진정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멱살 잡은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거 자체를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셨고 어제는 의총에 비공개 의총에서 나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적어온 본인의 입장문을 그 읽으셨어요. 아주 그냥 진정어리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당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고 또한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자기가 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징계 절차에도 자기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네.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좀 울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점식 대표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되어서 향후에 결론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권영진 의원이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초기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멱살 잡은 것 자체를 좀 부인하시는 듯한 뭐 말은 좀 내가 화낸 거 맞는데 멱살 잡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부인한 듯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0: 그런 건 아닙니다.
1: 네, 지금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죠.
0: 예.
1: 근데 좀 분위기는 최고위에서는 자진 탈당을 권고한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징계를 다 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0: 별도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월요일 최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어제 목요일 지금 의원총회에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신 상황이니까 네. 뭐 이후에는 일어난 일이 사과는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사실 이게 멱살이라는 그 사건에 이게 다 집중이 돼 있지만 그 근저에 국민의힘의 이 상임위 배분에 관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왜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 좀 정리된 겁니까 상임위 배분?
0: 상임위 배분은 네. 늘 뭐. 그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씩은 사실은 뭐 의원들께서도 양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 이전부터 우리 당이 아무래도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또 이렇게 그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과 이렇게 오해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번에 좀 폭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우재준 최고 상임위는 불만 없습니까?
0: 예, 저는 좀 인기 상임이라고 분류되는 네. 그 산중이를 하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좀 나름 그래도 1순위 지망한 상임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1: 아, 1순위 지망한
0: 네.
1: 곳이에요?
0: 네.
1: 이야. 우리도 뭐 친한계라고 해서 차별받고 그런 거 없네요.
0: 뭐 이번 네? 같으면 좀 초선 의원들은 초선의 네.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좀 약간 선호를 우선적으로 좀 배려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1: 이야,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원내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자, 징계하지 말고 원내에서 좀 웬만하면 신중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늘 이제 신문 기사 보다 보면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항상 단독설인 것 같아요, 독자설이야. 왜 이렇게 이 지금 그러면 최근에 이 지도부 당 지도부를 좀 주도하는 이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메인이 누구예요?
0: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 모르겠다고요?
0: 누가 정확히 주도하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독자설이야 항상.
0: 제가 사실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네. 예전에 막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네. 뭐 저한테 왜 비공개 최고위 안 나오냐고 막 뭐 뭐라 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게 쇼츠에 남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게 비공개 최고위가 이렇게 그 보통 최고위 전에 열려요. 열리는데 가면 뭔가 제가 하면 하던 말을 멈추는 것 같은 약간 약간 그 뭐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도 약간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이야. 있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아이고 뭐 제가 괜히 뭐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날을 예. 제가 보고 약간 늦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은 뭐 제가 오늘은 지도부의 그 방향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싶은 날은 예. 좀 비공개 최고위를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참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도부 내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뭐 조금 엄청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은 사실 조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또 이제 혼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일부 이제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우재준 최고가 좀 더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너무 점잖게 뭐 이렇게 철없다 외계어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도 그냥 너무 점잖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당 지금 대표님이나 이렇게 지도부의 주류 의견에 좀 반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네. 뭐 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제가 일정 부분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당으로서 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혼자 계신데 더 세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자,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한동훈은 아마 맨 뒤쪽에 배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 이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상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0: 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이 이내에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그 12번을 지금 부여받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이 평균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시간 그 기회가 오는 건데 이미 앞에 분들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지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아직도 나경원 의원이 하고 계신다고 예. 합니다.
0: 그래서 예. 아마도 뭐 한동훈 뭐 전 대표의 이런 그 순서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다들 뭐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뭐 이해도 하고 일정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 밤에 고생을 하면서도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보안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파급표나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분명히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전체적으로도 보수 세력 전체가 저렇게 이 이슈에 공감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아무래도 국민들 설득도 더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냥 단순 그냥 이런 순위 배정이 아니라 네. 뭐 묘한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1: 결국엔 원내대표실에서 이거를 다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든 타당이든 또 협의도 원내대표실에서 할 텐데 정점심 원내대표가 또 예를 들어서 첫 순서로 한동훈 의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정전식 원내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각 세우는 거냐 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꼭 장동혁 대표님뿐만 아니더라도 뭐 원내에서는 네. 또 이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뭐 권력 다툼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0: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1: 없었고?
0: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당연히 그래도 넣어줄 줄 알았어요. 1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1: 중간에?
0: 그래도 중간 정도 한 5, 6번 정도라도 네. 이렇게만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다들 좀 기피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그렇죠. 일어나서 있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쯤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는 거 보고 저도 사실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1: 그래요. 아무래도 당내 지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새롭게 지금 나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원래 있었던 공소기각 사유 중에 그 이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 거기를 좀 더 그거 외에 이제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두 가지 호를 더하는 개정안. 어제 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기각이 결국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ABC 스텝의 마지막인가 처음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공소 기각 이제 세 가지 플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공소기각 이렇게 개정한 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개정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먼저
1: 그래요?
0: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건 있는 제도죠. 있는 제도고 수사기관이 그 검찰이 수사 그 공소를 잘못 제기했을 때는 공소 기각이 되는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절차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서 고소 제기 자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고소 제기 자체는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객관적으로 공소 제기의 이런 조건이 지금 누락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뭐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객관적 사유를 떠나서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과도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남용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판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 함정수사 같은 거.
0: 맞죠. 예. 함정수사 같은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면 사실은 뭐 완전 그냥 검사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뭐 누구를 기소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명백한 그런 경우에는 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이론상으로만 있던 걸 이제 완전 법 제도화시켜서 이제 그 검찰의 공소권이 좀 남용됐다 싶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만 해도 사실 이게 쌍방울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증거가 나온 게 타고 들어가서 지금 대북송금 수사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이것도 쌍방울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수사한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판사가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예외적인 이론이라서 내가 공소기각 판결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아니 이제 법 제도상으로도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결국에는 자기가 뭐 지금 대법관도 많이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승진 경쟁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그래도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니 이제 공소기각 제도도 명문화됐겠다. 뭐 이런 명분도 만들어줬겠다. 그러면 줄 선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소기각 뭐 판결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니까 공소기각에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뭐 현저한 소수권 남용이나 위법한 수사 이런 게 중대한 위법한 네. 수사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도 공소기각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 보고 근데 그거는 이제 판례를 좀 명문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판례는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권력자의 외압이 있어도 기존에는 뭐 외압이 있어도 차마 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부담이 됐을 건데 이제 앞으로 명문화되면 네네. 훨씬 더 활용하기가 쉬워지겠죠.
1: 그래요. 정신없이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경남 양산의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4: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6: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5: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7: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5: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8: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5: 밤낮 얼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에는 사망하는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4: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를 저기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10: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2: 바람이 당연히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겠죠.
10: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강원도 고성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3: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14: 인근 해수욕장, 하지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수상 오토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달라.
13: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15: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플래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13: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이 먼저라고 밝혀 합의 이행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이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16: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란 전쟁이 하마스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운데 뭐가 먼저인지 묻자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7: Does Israel pull back and then Hamas disarms, or does Hamas need to disarm and then Israel leaves Gaza?
18: We do have an understanding with Israel.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16: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호응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그동안 깊은 불신 속에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철수를 먼저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합의 이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요?
1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며 어느 시점에는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도중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18: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you know,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I'm losing faith in them because they do lie and they do misrepresent. Well,
16: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군사적 압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양측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 지진 흔들림이 가장 컸던 구마모토 우키시. 시청에 딸린 체육관에 급히 피난소가 꾸려졌습니다. 번듯한 텐트는 전혀 없고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모포만 하나 깔았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들어와 40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2: 家の方が不便暑かげ。この39度。外よりも家の中方が窓全部開けてるけど暑いですよ。
1: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모두 같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싶다는 것입니다. 급히 어른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접수처엔 예약 대기가 빼곡하게 찼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사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놨습니다.
3: 그때 샤워 する ために나까 예약을 쓸 것도 있죠. 또 이말했었는데 結構 건데이네.
4: まだ入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予約はいっぱいって聞きました。
1: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우키시에만 이재민이 500명 넘게 몰렸습니다. 피난소가 마련된 장소에서도 지진 피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몇 발짝 되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죠.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기에도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도 이번 지진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민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이런 대피소가 390곳 마련됐고 9,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 주호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규슈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철도인 가고시마 본선에서도 우토역과 야스시로역을 잇는 구간에서 광범위한 장비 손상이 보고돼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걸로 보입니다. 구마모토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5: 지진 발생 만 72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쇼핑몰의 경우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자는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굴착기를 동원한 마지막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힘겹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집계가 속도를 내면서 재산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스시로와 우키 등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6: 고모의 예가 있냐면 뭐 남백 개인데 다 오래되는데 아빠 1년 그래 가르잖아요. 아빠 다 대나왔으면.
5: 이런 상황에서 폭염의 기세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최소한 40여 명이 열사병이나 탈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초엔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초강력 단계로 발달한 13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 진로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구마모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에선 길게는 250m까지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 당국은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24시간 강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7: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0: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3: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1: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4: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 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번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침례 요한을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죠? 안드레, 이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됩니다만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례 요한 하면 당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고 침례를 줄 때 저쪽 갈릴리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지 사방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신뢰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을 모두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존경하면서도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네.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 해 못 알아볼까.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예,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브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사, 템. 요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트하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이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케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 육이 있어요. 그쵸?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 있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니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샤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옛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례,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다 깨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뒤꿈치라고 해서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서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자,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객으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슈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이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호,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지금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네,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느글느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십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6절, 16절,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 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네.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대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0: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쳐내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늘 위, 아,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부 가운데에, 그리고 이 한 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부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밭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후의 세계뿐 아니라 내일의 삶의 설계도 다 끝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이고 발판이어야 우리에게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우리의 고민은 응답거리며 받은 은혜가 될 것이며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안 되는 그 부분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통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어두움이 물러갈 빛의 근본이 주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4: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5: 하나님 원하는 건 순종인데 순종을 원하시지만 강제적인 순종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어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되고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된다. 선택은 아담과 이브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결과도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들이 자원적인 순종을 원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과일나무와 생명과의 나무를 거기다 심어서 두 나무를 놓고 나서 우리 주님 무엇으로 하나님이 바로미터를 삼았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싶으면 한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너희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의 IQ는 너무 한계적이고 인간은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선하다 악하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확실한 선과 악을 가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는 예표로 너희가 순종을 해라. 먹지 말라.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불행한 결과를 처리하고 말았는데 자 우리들 앞에 지금은 두 나무가 우리 앞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말을 줄이면 선악과 생명과 두 나무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자기 민족들을 남겨놓고 느보산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예언의 한 말들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복받는 길 이런 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두 길을 제시하고 이제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두 길을 우리 주님께서도 제시하시고 이 길로 가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 길로 가면은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걸림돌을 주려고 그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과일나무를 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너희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나 사탄은 와가지고 이간을 붙이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속아서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같이 둘이 먹고 그 시로 그들의 몸에서 영광이 떠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즐거웠던 그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차면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나무 밑에 숨고 그리고 자기들의 벗은 것을 발견하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부부가 서로 얼마나 사랑했냐면 둘이 정말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갖다 전부 다 자기 아내와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비겁한 남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에서 저주의 관계로 전락이 됐고 나중엔 부부관계도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죄를 전가시키는 아주 사악한 관계로 전락이 됐고 또 생활의 죽음이 다가와서 이제는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온다. 거기다가 육체의 죽음이 선고되어서 육체의 죽음의 전주곡으로 온갖 질병이 다가오는데 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종신대로 흙을 먹어라. 배로 겨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성령이 없는 육체, 구원받지 못한 육체는 흙입니다. 원래 흙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을 때는 역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경에 근심하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근심은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괜찮지만 의식주에 관한 문제, 다른 사람과의 경쟁 문제, 명예심, 뭐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시로 마귀가 이 사람을 치고 들어와. 그걸 요즘 현대병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고 살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자기가 살아있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근심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나쁘게 자꾸 판단하다가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결국은 인생들은 죽음에 선고받아갖고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면서 매년 매년 의학은 발달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약도 개발돼 나오고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이 많이 나오고 의술들이 발달된 것 같은데 이런 모를 병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를 든다면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게 된 줄 알았던 20세기 초에 1차 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1917년에 시작된 공산당 혁명은 소련에서부터 중국, 독일, 한국, 미얀마 등등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들어 보겠다고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애쓰고 힘써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발명하고 발견해냈지만은 결과로 우리는 요 손 안에 든 조그마한 기구 하나를 통해서 지구의 반대쪽 사람하고도 이제도 금방 내가 대화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편리하게 됐죠. 또 TV를 통해서 안방극장에서 각가지 무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명은 온 세계가 한 식구처럼 별별 사이트가 다 들어있어서 수만 가지 일들을 순식간에 해내는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덴을 쫓겨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참 행복과 기쁨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역시 지금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매일같이 신문에 3면을 장식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의 소식 이런 것들은 끔찍끔찍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생들에게는 어떤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문명이 이겨 나와도 잠깐은 그게 좋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합산을 하면 점점 참혹하게 돼가고 있어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에 병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옛날 사람들은 암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에이즈라는 말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샤스라는 독감이 나오고 뭐 조류독감이 나온가 하면은 뭐 네 명 중에 한 명, 두 사람, 두세 명 정도가 당뇨병 걸려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통당하고 파킨슨병, 뭐 루게르병, 뭐 병명이 알지 못하는 병도 수타이 많아요. 컴퓨터에 모든 이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컴퓨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남자들의 정자를 죽여가지고 아기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금 결과까지도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모체인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과 우리가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매연이 공기 오염, 지구 전체 공중에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서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살인광선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온대지방이었지만 이제는 아열대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이것이 이상기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토네이도 무슨 쓰나미 무슨 허리케인 생각지 않았던 것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구 곳곳에 지금 화산이 폭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수많은 그 장소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생이 당하는 마지막의 경고입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학을 발달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탄의 종으로 전락된 인생들에게는 어떤 문명의 이해가 발달되면 이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점점 더 대량으로 사람을 자살시키고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이제는 인본주의의 생각을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에 많이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비춰볼 때에 과연 이 땅에서 지금 미국의 통치자들 하면 미국은 성경책을 플리모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큰 바위에다 올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출발한 나라고 제일 먼저 원심 찍어다가 교회부터 진 나라인데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대통령들을 뽑아가지고 무슨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사람이 돈 버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하버드를 뭐 1등으로 나왔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옛날에 조지 워싱턴이나 에브라함 링컨처럼 역대 대통령들처럼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슬픔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 사회 생활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두 길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무슨 어떤 성현군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참 도고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로 알고 믿는 이것이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 제1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부터 그 사람은 에덴 동산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분을 생명과로 마음으로 먹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면 적어도 여러분 심령 속에 중심에 모시면 다시 에덴 동산이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룬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모셔서 생명과를 모셔서 에덴이 된 그런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도 어쨌든 백악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잘 사는 나라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후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다음에 56절부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린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역한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뭔가 양의 가죽을 뺏겨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양 가죽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애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해답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모실 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심령은 에덴 동산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셨을 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통회자복도 나오고 기뻐뜨기도. 자,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같이 흘립니다.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산가족이 갑자기 몇천 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울고, 그 다음에는 나의 모습이 보여. 예수님 없이 내 모습 몰라요.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처럼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구나.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행복한 조건이 생긴 것도 아닌데 환경은 똑같은데 여전히 나는 나약하고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체험해보신 분은 한번 아멘. 불행하게도 못했으면 오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계속돼야 돼요. 중간에 놓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에덴 동산 밖에 거 앞만 바라봐야 하나도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에덴 그 이름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영접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안주란 말은 계속 계시고 상주란 말은 계속 계실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벌써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다 할지라도 저 구석쪽에다 몰아놓고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나중엔 자살 소동까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중심으로 모였다는 첫째는 기뻐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할 거야.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절대 하기 싫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화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기 싫어졌다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고 갈급하고 읽으면 막 웃었다 울었다 하고 싶고 밤새고 읽어도 피곤하지 않고 이거는 뭐냐, 첫사랑이 막 그대로 간직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런 경지에, 그런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기도하기를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건 뭘까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교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렇게 잘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기도를 밤새껏 해도 피곤하지 않고 이건 뭐냐, 주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됐든지 안 됐든지 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모여서 거기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뭐 권사님이 계시고 그런 직분이 다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누구를 한 분 리더로 세워놓고 쭉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허름한 창고든지 뭐 그건 관계없어요. 그렇게 그 모임이 귀하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집보다 교회를 귀중히 여기게 된다면, 교회가 뭐가 없다고 생각하자면 내 집에 없는 것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교회 걱정이 내 집 걱정보다 더 앞서는 거, 나쁜 면에서 걱정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바칠 때 아까워하지 아낌이 없어요. 바치는 날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명과를 가운데다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면 틀림없이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은 심령 속에 내 강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비선강이 흐릅니다. 기원강이 흐릅니다. 히떼겔이 흐릅니다. 유브라데가 흐릅니다. 비선강가에는 호마노가 있고 순금이 있다. 금은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부유한 겁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유한 심령이 된다. 육육간에 부유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선강의 흐름은요, 여전히 나는 월세방에 살고 가난하게 사는데 갑자기 부자 된 기분이 돼가지고 내가 누구를 나눠줄까, 누구를 구제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이 두 벌 있으면 아 이거 한 벌은 누구를 좀 줘야 되겠다. 이것은 부유의 강이 흐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기원감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높아져요. 고상한 생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속세,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점점 내려가지 않고 생각이 고상하고 천성을 향해서 점점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실제로 이런 사람은 또 상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길 강은 다니엘이가 묵시받은 강입니다. 영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유브라데는 커다란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흐르면요 속이 아주 옹졸하던 사람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니 거 내 거 막 따지고 요거 니거 이러지 좁쌀 같은 그런 사람 살질 않아요.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겠지. 항상 너글너글합니다. 마음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사업장도 커집니다. 쉽게 나쁜 말 한다면 째째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산천초목과 이 온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몽땅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유산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구하라 내가 주겠다, 넉넉히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구하는 것만 주지 않고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크고 비밀한 일도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넓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십시오. 옹졸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것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라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큰 포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달보다 과일이 열립니다. 생업이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을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세상에서는 전도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남에게 구워주며 살고 항상 남을 도와주며 살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경받는다고 위에서 제가 콩쿠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예수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때묻은 발을 씻겨주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르니더까지 발을 씻겨주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인본주의를 다 버리시고 신본주의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정말로 멋있게 되고 또 여러분 교포 사회에서도 여러분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여덟 명의 자녀를 기른 부모들이 여덟 명의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자랐는데 한 번은 신문에 크게 났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해준 것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앙을 똑바로 말씀을 똑바로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에 모시면 거기는 에덴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과일이 철마다 열리고 모든 것이 승리로 아름답게 되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신문사와 비전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6: 우리의 소중한 삶과 이별을 함께 준비하는
4: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마리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내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과 편안함이 충만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과연 이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들의 이런 어려운 고민들, 또 우리가 마지막 이런 장례 순서라든가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식들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몫이지 하고 자녀들이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부담 또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아버지께서 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께서 이제 가족묘지를 준비하고 또 장례 서비스 준비하고 그러니까 장례 서비스는요 장례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장례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준비를 당연하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아, 정말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페이먼 많이 있고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이제 다른 주에 살거나 또 한국에 살거나 그래서 혼자 뭐 저도 물론 혼자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은 어차피 다 결혼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네들 각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신다든지 아버님 혼자 사신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만 단촐하게 이제 살아가시다가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될 그날 그 시간이 왔을 때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또 이런 그 납골당이라든가 또 장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는 장례식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이제 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타주에 계시고 또 누님 한 분이 이제 그 LA에 계시는데요. 정말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혼자서 외롭게 살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운명을 다 하셨는데도 이제 주변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경이 오고 또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부패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죠. 마지막이. 근데 이분이
6: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뭐 학교도 막 이화여대 그 옛날에 그 60년대에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홀로 계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굉장히 쓸쓸하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자녀분들이 없다, 혼자 계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창한 장례식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장례식 해봐야 누구 올 사람도 없고 나 혼자인데 그게 장례식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장례식, 거대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즉시 장의사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죽고 나면 모든 법적인 장례 절차를 이 장의사에다가 아예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서류 절차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혼자 사시면서 가장 그 고민,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민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잠도 못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런데 이런 준비, 내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나의 모든 장례식과 장례 이런 경로를 다 장의사에다가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례보험회사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게 됐고요. 장의사에서는 그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의사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은 대형 묘지 회사 측에서 묘지를 제외한 이런 인건비라든가 묘지 가격을 회사 자체에서 이제 그 파이낸스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그 회사 묘지 측 회사 자체에서 파이낸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금을 그 묘지 회사에다가 내면 됐었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 부수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형 회사에서 다 장례보험회사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례보험 하면 보험을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러신 분 많죠. 장례보험, 뭐 생명보험, 건강보험, 뭐 주택보험, 뭐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택보험 안 들을 거야. 뭐 물론 주택이 없으면 주택보험 당연히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또 자동차 보험을 내가 자동차가 없으면 뭐 버스 타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면 그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장의사에서 지출되어야 될 마지막 장례식 비용은 장의사에서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내가 먼 미래에 먼 훗날 내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장례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적립을 해놓고 조마리아가 어저께 죽었어. 그러면 조마리아가 장례보험 가입해놓은 그 돈을 그 A라는 장의사에서 장례식을 진행을 바로 하면서 동시에 내가 저축해놓은 이 장례식 보험금을 장의사에서 클레임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은 이제 돈으로 캐시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장례보험도 최종 장례식에 들어갈 장례 비용을 돈으로 이제 타서 현금 자산의 가치가 있는 장례보험을 들 것인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장례보험금과는 보험료 그 돈으로 받는 이런 그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4시간 돌아가신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장례식을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면 자녀분들이 장례보험을 클레임하거나 또 장의사에다 갖다 내야 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장례보험에 가입을 하셨다 하면 실질적으로 장례보험금만 잘 유지해서 끝내놓으시면은 먼 훗날 내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을 모든 장례식을 순서대로 다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 시간에 장의사에 찢어가서 장례식 어떻게 해요? 뭐 화장을 할까요? 매장을 할까요? 또 의견도 다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화장을 그냥 간단하게 저렴하니까 화장을 할까? 이러면서 이제 화장으로 많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매장 서비스 비용과 화장 서비스 비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형 그린힐스 뭐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파 이런 데는 화장도 다 돈만 부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 없이 화장 장례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후에는 화장이 훨씬 더 매장보다 저렴하거든요. 왜냐? 매장은 묘지도 있어야 되고 뭐 비석도 사야 되고 겉관도 사야 되고 땅 오프닝 클로징 이런 금액도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모신다. 그러면 또 이 납골당이 평균 뭐 한 18,000불 되거든요. 물론 저렴한 거는 이제 그린힐스를 예를 들면 뭐 저렴한 거는 납골당 한 칸에 두 부부가 사용하면서 4,300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한 유리로 된 한 칸에 뭐 25,000불, 뭐 45,000불 막 이렇습니다. 어떤 거는 정 가운데 눈높이에 정 가운데 있는 거는 80,00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가격도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 한 칸 차이에 뭐 수천 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납골당을 구입을 하는 일도 그렇고 또 더욱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묘지를 구입하러 막 여기저기 막 묘지마다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의견도 일치가 안 되고 또 결국은 뭐 한 열흘 이후 이상 기다리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의견이 다 달라서 화장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다면 갑자기 뭐 묘지를 사야 되겠다. 이래서 묘지를 이제 막 사러 다니고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묘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며칠을 이제 한 세 군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을 걸 하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그 세 군데 묘지를 본 중에 한 군데를 결정을 하셨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그냥 묘지 안 하기로 했다. 그냥 화장을 선택을 했는데 의견도 다르다 보니 우리가 가족들이 다 만나서 함께 장례식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냥 드렉크리메이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렉크리메이션은 한 3,000불이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이제 애실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한 2,500불 하는 데도 있고 3,500불 하는 데도 있고 또 뿌리는 것도 따로 뿌리는 회사에다가 페이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냥 그냥 화장해서 그냥 장례식 안 해도 돼. 뭐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옆에서 지켜드렸기 때문에 또 장의사에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 모습을 본다는 것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잘 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묘지를 그분들하고 한 세 군데를 봤었거든요. 이제 세 군데 묘지를 대형 묘지를 봤는데 사실 그 묘지 가격이 그린힐스 같은 데는 뭐 한 2만 불 넘죠. 거의 3만 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9,000불이었었어요. 8,500불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균 묘지 가격이 이제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묘지 이제 양쪽 옆에 의자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대리석 의자가 있어요. 양쪽 그리고 두 자리 그게 이제 세미 프라이빗 묘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묘지를 이제 쭈루룩 같이 이제 한 20 패밀리 한 20 패밀리 정도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한국 분들이 쭉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묘지 두 자리에 세미 프라이빗 가족 묘지죠. 준 반 가족 묘지인데 보통 한 5만 불인데 이제 세일해서 뭐 한 4만 5천 불이면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4만 5천 불짜리가 거의 18만 불, 막 25만 불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야, 돈 없어서 어떻게 죽냐? 돈 없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사요? 못 사죠. 뭐 물론 또 돈이 있어도 그런 데다가 돈 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모든 결정을 다 미리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그 이유라고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의견이 자녀들이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례식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자녀분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죄책감도 들고 죄의식도 들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잘 모셨어야 됐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를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런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많이 뵀는데요. 사실 자녀들끼리도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잘 그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이런 준비를 반드시 잘 해놓고 돌아가셔야지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후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제가 일을 쭉 하면서 보아왔던 것은 이런 부모님들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이런 부합, 불협화음도 생기고 정말 용서해야지 되는데 용서하기 싫다, 뭐 정말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이제 잘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이런 자녀분일수록 정말 효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그 효자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돈 앞에서는 자식들이 벌어놓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해놓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안 쓰려고 정말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 자녀도 있어가지고요. 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조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마지막 이런 삶과 죽음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삶 속에 이 죽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준비를 잘 해야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 잘 정리가 돼서 끝까지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되물어보고 또 이 순간을 더 진실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마지막 이런 준비를 잘 해놓고 우리가 먼 미래에 노년의 생활을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조금 제가 상세하게 어떤 준비 또 어떠한 우리 삶의 영역과 연결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전화번호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4: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마니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에 넘치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가 될 사람이 예산고등학교를 나온 뒤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로타리 클럽 장학금을 받아 2000년 말 UCLA에 와서 1년 반 동안 회계를 공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대형 회계법인인 PwC 코리아에서 일하면서 2006년에 동경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런던에서 근무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더구나 예산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의 고향이 아닌가요? 그만하면 캐더린에게는 분에 넘치는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 집사람에게 이야기하였더니 혹시 사람보다는 재산에 탐을 낼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한번 미국에 올수 있으면 만나고 싶다면서 캐더린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우선 통신으로 사귀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캐더린의 남편 이진백이었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의 후예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홍성 삽교 출신으로 크리스천 가수 조영남 선생의 향후이지요. 우리 집안에서는 첫 크리스천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서울 대한생명보험회사를 다니시면서 협성신학교 야간을 마치시고 고향에서 목회를 하신 뒤몇해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도 신학 공부를 하라고 권하셨으나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공인회계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3일 회계법인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델로리테 앤드 터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다 대형 공인 회계사입니다. 그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 PwC 코리아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델로리테 앤 터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다 대형 회계법인입니다. 처음 캐더린과 이따금 전화도 하고 또 이메일로 사귀었지요. 목소리가 무척 밝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이 많고 또 바빠서 자주 전화를 못하고 주로 이메일로 소통하였는데 내 편에서 영어가 다소 서툴렀고 캐더린이 실력이 있어서 따라가는 편이었습니다. 아는 동생에게 내가 사귀고 있는 일을 이야기했더니 가서 만나보아야 한다고 말해 3박 4일 예정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초하루였습니다. 다음날 장인과 장모님도 만났습니다. 그뒤 3개월에 한 번씩 캐더린을 만나러 왔습니다. 캐더린이 과거에 병이 걸려 고생한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에는 회복되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전혀 아파서 고생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만난 지 1년 만에 약혼하고 8개월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캐더린을 만난 때부터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캐더린이 부유한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평생 배필을 선택할 때 어떻게 재물에만 관심을 둘수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또 저의 모자람을 그를 통해서 채워주시려고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이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것도 덥습니다. 하지만 LA로는 덥다고 해도 90도를 넘기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리고 밸리 지역도 물론 100도 가까이 오르곤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더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피닉스는요. 낮 최고 기온이 116도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50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뭐 애리조나뿐이겠습니까?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역시 낮 최고 116도를 기록했고요. 남가주의 멕시코와의 국경도시죠. 엘센트로는 117도 역시 집계일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폭염은 해당 지역 상공의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거대한 고기압 열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는 최악의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약 1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을 불태우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이미 주택 건물 등 약 600채가 잿더미가 됐고 주민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9월 말까지 농업 목적의 불태우기를 전면 금지했고 국립기상청도 워싱턴주 동부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가주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펠리스 산불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도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소방당국의 대응 역량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높은 기온 속에서 그것도 불 앞에서 그 소방복을 입고 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원들은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기조차가 어렵습니다만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데는 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LA 카운티만 해도 뭐 산불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지난 주말에 응급실 방문이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대부분이 온열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이 LA 인근에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부분이 도출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란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비핵화 합의가 있을 것이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이었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어떤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취소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취소 결정을 한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이스라엘과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습 취소를 트럼프 대통령 SNS에 취소 의사를 밝힌 후에야 알게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미 중부사령부조차 잘 몰랐다는 게 참 그렇죠. 미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할 공격 계획을 준비했고요. 이 작전에 이스라엘도 포함될 예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공습 계획은 얼마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이었죠.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군과 외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확인한 후에야 미국 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실제로 공습에 대한 생각을 바꿨는지 확인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채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우리를 뒤처지게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불만까지 토로했습니다. 이 경계 태세를 낮추는 순간 또다시 재정비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모든 자원을 한 곳에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 이유 없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던 거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정말 답답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권력을 나누거나 후계자를 키워주는 부류의 정치인이 아닌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의 빅픽처다라고 짚었습니다. 네, 차기 120대 의회에 입성하게 되는 공화당 의원들은 그래서 대부분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각 주에서 치러진 공화당 내 경선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앉히는데 다시 말해 자신에게 충성을 약속한 인물들을 앉히는데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상하원 공화당이 더욱 마가 구호로 바뀔 것이다. 다수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화당 내의 지지 기반은 더욱 확고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2028년 대선 후보 지명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정책 메시지까지 차기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갖춰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해비버거 그리고 인앤아웃버거 각각 1, 2위를 차지하면서 햄버거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에 있는 인앤아웃버거 매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총격사건이었고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매슈 이 트윈폴스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총격범도 사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나 부상자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중이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NBC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한 목격자는 한 남성이 소총을 들고 인앤아웃 매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 이 총격범이 최소 4발을 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폭염 때문에 어딘가 갈 곳을 찾는 아이들 네, 이 영화관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발맞춰서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브랜 뉴 데이가 나왔는데 역대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 오피스 2위에 해당하는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북미 4,487개 상영관에서 개봉했는데 3억 5,500만 달러의 영화표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제작비가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2억 2,50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이를 고려해보면 북미 지역에서의 첫 주말 티켓 수입으로만 제작비 전부를 이미 회수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네, 스파이더맨4는요, 북미외 지역에서도 5억 7,2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전 세계 수입을 총 합쳤더니 9억 2,700만 달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는 BTS의 월드투어 아리랑 두 번째 북미 투어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2주 전에 북중

0: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섰던 바로 그 자리,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이었는데요. 여기서 월드투어 공연을 또 시작을 한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의 관객은 물론 캐나다, 남미에서도 팬들이 몰려들었고요.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BTS는 훌리건, 에일리언스, 달려라 방탄 등의 새로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연이어 선보인 이후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We are back. 이렇게 외치자 스테디움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리더인 RM이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고요. 특히 이 공연은 한국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연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모를 연상시키는 리본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강강술래 연출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리랑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당시 모였던 7만 8천 명의 관중이 함께 떼창을 하는 아리랑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BTS는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 선언을 했잖아요. 이후에 처음 열린 스테디움 공연인 만큼 이를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미, 꺼져라, 없어져라. 누가 누굴 필요로 하느냐?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의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복 차림으로 태극기가 그려진 부채를 든 팬들도 많이 보였고요. 방탄 때문에 한국어 배워요. BTS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행복해 라는 한글 플래카드가 많이 대형 전광판에 잡혔는데요. 특히 81세 아미라고 한 고령의 백인 할머니가 이런 한글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현장 카메라에 잡히니까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뉴욕과 뉴저지 공연을 주말 동안 이렇게 마친 BTS는 앞으로 보스턴 등 북미 지역에서 남은 공연을 한 뒤에 중동 지역 그리고 일본으로 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모닝 리포트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9: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0: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9: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맘때쯤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는데요. 최근 폭우, 홍수로 한 달 사이에만 1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폭우와 홍수로 109명이 사망했다라고 AFP통신 등이 밝혔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많은 비가 내린 뒤 무너진 건물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북서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누적 부상자 수도 300명가량인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400여 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네, 이것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피해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지역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폭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에도요, 파키스탄에서 모두 1,737명이 숨졌는데 바로 이 홍수,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집계된 경제적 손실 40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고요. 지난해 6월과 8월 사이 몬순 우기 때도 파키스탄에서의 대홍수로 인해 1,000명가량이 숨지고 1,0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무질서한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급격한 인구 이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홍수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 생겨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1명이 최소 다쳤습니다. 이날 오후 8시쯤 쿠드르인스카야 광장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사제폭탄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이 여성이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았고 이 직후 폭탄이 터진 것으로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여성, 보안요원 그리고 식당에 있던 손님 한 명이 숨진 것이고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폭발물을 지녔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제3자가 폭탄을 원격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일이네요. 이 사고가 난 식당은 이날 비공개 단체 행사가 있어서 일반 영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수사당국은 사상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고 배후로 누구를 의심하는지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강도 높은 공습을 서로 이어가던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네, 바로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해서 또 만나기도 했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또 같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서로 나라를 오가면서 친분을 많이 쌓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에서는 10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80세인 룰라 대통령이 다시금 후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권 노동자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된 것인데요. 이러면서 통산 4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 출마는 룰라 대통령의 7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이고요. 당선된다면 2003년에서 2010년 재임 그리고 2023년 취임에 이어서 통산 4번째 대통령 임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브라질 대통령은 기본 임기는 4년이고요. 연속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집권, 그러니까 12년 연속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요. 룰라 대통령은 그래서 2년 연속 임기를 채우고 한 번 쉬었다가 지난 2023년에 다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대선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4번째 대통령 임기가 되는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전당대회 연설에서 무엇보다 브라질의 국가 주권과 전략 자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요. 희귀 광물 등 핵심 자원이 많은 브라질, 이 핵심 자원을 잘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미국, 프랑스 어느 나라도 브라질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는 이러한 자원에 손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정적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과의 경쟁도 예상이 되면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인사들과 하비르 밀레니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브라질 수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또 브라질 내 일부 범죄 조직을 테러 단체로까지 지정하면서 미국과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과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조한 선거자금 모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틈타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활동에 쓸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선거자금으로 1630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1억 2850만 달러에 비교해 볼 때 12%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우는 조지 소로스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인사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갑을 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는 2018년 중간선거 기간에 민주당에 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2022년 중간선거 때는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기부액이 0달러입니다. 소로스 부자뿐만이 아니라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 등 다른 거액 기부자들도 올해 민주당 중앙당 기구에 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로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 또 민주당 진영 내에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유대계 큰손들의 반감, 또 당내 과격한 민주사회주의자 세력에 대한 거부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경쟁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양사가 합병되면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에 근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양사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합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제약업계의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의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합병을 통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영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의 규제가 합병 승인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양사는 항암제 분야에서 각각 대규모 사업부를 보유해서 합병 시에 이 항암제 관련된 독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다섯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독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이곳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와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었죠. 당시에 엔비디아 등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을 이끄는 미국 빅테크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 남미에서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래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했습니다. 또 최대 경제 블록이죠. 메르코스루는 스페인어 명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유럽연합의 중남미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공동시장을 뜻하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 자유무역지대를 일컫습니다. 네, 이런 메르코스루와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농업인들은 지금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8월에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 검역 기술진 현지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한우 산업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이 메르코스루 무역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한국 정부는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시장 개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르코스루 지역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 수출 권역으로 꼽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브라질, 쇠고기 생산량, 수출량 각각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협회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이미 철폐가 됐고 또 호주산도 2028년에 캐나다산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이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까지 추가로 개방한다면 한우 산업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너무나 클 것이다며 질타했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이런 농가의 시름, 또 최근의 증시 폭락, 부동산은 끝없이 오르는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고요.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 측이 조사를 수행했고요. 증시 폭락,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전국 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면서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매일 깨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극한 폭염에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경기가 그것도 이틀 연속 취소가 됐고요. 지역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소식도 간간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창원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NC 다이노즈가 아 그래서 경기가 없었구나 이렇게 보기가 어렵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더불어 상대팀인 기아 타이거즈도 폭염으로 경기가 없어서 덕분에 좀 쉬는 그런 날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부지방에서의 경기 취소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뭐 여름철에는 호우로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는 간간히 있죠. 그런데 폭염으로 취소가 된다. 그것도 남부지방에서 네, 극히 드문 일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야구장을 찍어봤더니요. 온통 붉은색입니다. 관중석 온도는 최고 64도가 넘고 있습니다. 섭씨요. 네, 섭씨입니다. 네, 그나마 전날 취소됐던 부삭 사직구장에서는 30분 늦은 저녁 6시 30분에 경기가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선수들도 관중들도 땀을 많이 흘려야 됐습니다. 부산도 역시 122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네, 남부지방에서의 폭염이기 때문에 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 전반에 걸쳐서 계속 폭염주의보 경보 네, 이루어지고 있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덥다 보니까 한강 잠실대교 근처에서 수영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강 뚝섬 순환구조대에 따르면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서 수영을 하던 남성이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한국 시각으로 2일 오전에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3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응급처치를 한 뒤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잠실대교에는 한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총 5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이 열릴 경우 주변 물살이 매우 거세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져서 소용돌이나 급류에 휩쓸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되겠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보험회사 악사가 발표한 2026 정신건강보고서 여기에 따르면은요,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국가로 꼽혔습니다. 관련 조사는 18개 나라 18세에서 75세 성인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2일에서 2월 16일까지 실시했다고 하고요. 각국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불안이나 우울,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했는지 등을 묻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정신적 웰빙 점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정신적 웰빙 점수는 58.5점입니다. 18개국 가운데 하위 2위였습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이 59.5점, 브라질이 59.8점, 이탈리아 60점 순으로 역시 정신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나라로 꼽혔고요. 미국은 63점, 네,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결국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응답자의 2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고요. 특히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또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34세 이하의 하루 평균 스크린 시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TV 등의 화면을 켠 채로 이용한 시간은 6시간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루 평균 스크린 시간이 4시간인 55세 이상 연령층보다 고립감을 느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이들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전문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네, 사회적 시선 부담 낙인 우려 같은 것도 있고요. 비용 부담도 역시 높은 순위로 꼽혔습니다.

tired but weird.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 질환명은 아니고요. 몸은 지쳤는데 뇌의 긴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tired but weird. 주로 잠안 올 때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등이 증상일 수 있고요. 주로 이런 현상은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뭐 일요일 밤, 어젯밤 아니면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 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잠들기 전에 적어두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줄이는 건데요. 이른바 브레인 덤프라고 해서 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하지만 각성된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을 침대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침대 옆에 메모지를 두고 뭔가 생각날 때 바로 그냥 적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 이거 내일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각성되는 경우 많잖아요.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미가 크지 않은 짧은 단어나 소리를 조용히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한 음절이나 짧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풀이하는 식인데 뇌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집중하면 걱정이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잠시는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의 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말 짧은 소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어떤 단어를 고르지? 막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보면 긴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떠오르는 짧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그대로 읊조리시는 게 각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다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9: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 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오는 9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했습니다. OPEC 사무국은 어제 성명을 내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이 화상회의를 통해 세계 원유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을 검토한 뒤 증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국제 원유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4월 발표한 자발적 감산 물량 가운데 하루 18만 8천 배럴을 9월부터 시장에 다시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4월과 11월 두 차례 도입한 자발적 감산 조치의 단계적 해제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발표된 공식 성명에는 2026년 마지막 3개월의 생산 정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4분기 증산 일시 중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는 OPEC 플러스는 자발적 감산 조치의 원상 복구를 끝냈다며 다음 과제는 수출 흐름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 물량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량 회복 움직임을 완료한 상황에서 OPEC 플러스가 추가적인 공급량 변화를 서두를 동기는 거의 없다며 OPEC 플러스가 2027년 할당량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4분기에는 증산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OPEC 플러스는 매달 정례 회의를 열고 국제 원유 시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매년 여름 강과 호수에 발생하는 녹조를 기존보다 1760배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햇빛만으로 작동해 녹조를 제거하는 무전원 자율방제 수상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조는 남조류와 녹조류가 크게 늘어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악취가 나고 수중산소가 줄어 어류가 폐사하며 독성물질을 생성해 상수원 수질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녹조 제거는 작업자가 선박을 이용해 과산화수소를 직접 살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넓은 수역을 반복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약품의 장기 보관을 위해 첨가되는 안정제가 녹조 제거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소재의 코발트 원자를 하나씩 분산시킨 단일 원자 촉매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촉매를 이용하면 공기 중 산소와 물만으로 과산화수소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매 시스템을 태양광 패널과 부유장치에 결합해 자율 방제 수상 로봇을 완성한 것입니다. 녹조 제거 속도 최대 1760배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로봇은 낮 동안 태양광으로 전력을 충전하고 주간과 야간에 자율 운항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카이스트 내 연못에서 수행한 시험 운행으로 녹조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이온몰 폭발로 숨진 20대 여직원이 지진 직후에는 대피했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간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지진이 발생해 한 번은 대피했는데 회사 지시로 돌아갔다가 숨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가스 폭발로 숨진 이온물 잡화점 직원 오오타케 구루미 씨는 지진이 발생한 뒤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했다, 매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뒤 다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오타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5분 뒤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오오타케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매장 인근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한

0: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습 취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은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정상이 회동한 다음 날인 지난 29일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 수립에 돌입을 했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 준비를 했으며 이 작전에 이스라엘도 포함될 예정이었다라는 게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를 24시간 앞두고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철회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한다라는 SNS 게시물을 올린 뒤에 마치 우리가 버려졌다는 느낌까지 받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란 공습이 취소됐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의 추가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좀 더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7명이 숨진 이온 쇼핑몰의 구조와 수색 작업이 종료되면서 대규모 수색 활동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주택 피해와 단수, 폭염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공장의 가동 중단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피해 현장의 수색도 이미 끝난 상태여서 이번 강진과 관련된 대규모 수색 활동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36명. 주택 피해는 현재 3,650 채로 집계돼서 하루 전보다 주택 피해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구마모토 내 대피소 218곳에서 9,045명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 현 내 약 7만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있는 상태이며 물이 나오는 곳에서도 수돗물이 매우 탁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현지의 전언입니다.
1: 8월 3일 오늘은 1492년 8월 3일 새벽 스페인 남부 팔로스항구에서 배 세 척이 닻을 올립니다. 바로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이 탄 배였습니다. 자, 그가 향한 곳은 서쪽 바다 너머의 아시아였는데요. 그해 10월에 닿은 곳은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항해가 이후에 대륙 양쪽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지금도 평가가 갈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보는 쪽이 있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이들에게는 세계가 닫힌 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날 이후 세계 지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534년 전의 일입니다.

온인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울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낮 최고 기온 큰 변화 없이, 네, 조금 덥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견딜만한 더위입니다. 늘 이 점 생각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안경 검안과.
3: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5: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4: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5: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4: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5: 못 참는 소변장애,
4: 빙빙 도는 이석증,
5: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4: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가주 날씨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로컬 뉴스 전해드릴 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으로 가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면서 대화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며 그 다음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또는 이란의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협상의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란과 대화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 시한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강경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지난 주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어떤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군사작전 취소를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만약에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그런 요청이 없었다면 즉각 대규모 공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공격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좋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해야 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한은 오늘부터 협상 시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재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개시를 언급한 날 이란 반관영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호르무즈 북쪽 해역에서 촬영한 화면인데 선박 수십 척이 통항 허가를 기다리며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란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해협의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란 정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 쪽 북측 항로와 오만 쪽 남측 항로 이렇게 두 개의 항로가 존재하는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북측 항로를 이용하라고 정해놓고 남측 항로를 타는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지난달 2주 내내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도 이란의 오만 인근 선박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해협 남측 항로 이용을 강요해서 이란의 국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오만과의 협상에서는 이란 측 북측 항로도 오만에 인접한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두 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항로를 양국이 합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새로운 고정 항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체결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 기간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로만 한정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논의에서 자유로운 무료 통항과 거리가 먼 개념이 적용될 경우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 대회에서 내가 우승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는 13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배드민스터 클럽 챔피언십의 우승샷이라며 자신의 스윙 샷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어 나는 70타로 우승했고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많은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우승하게 돼 무척 영광이라며 남들은 이를 재능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 재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지역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골프대회 우승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는 동안 미 군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응징할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이메일을 군 분석가들에게 보낸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메시지 내용을 보도하면서 군 분석가 여러 명에게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발송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우리는 이란을 압박하고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창의적이고 비관습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CNN의 취재를 응한 취재원은 메시지 발송인이 미 중부사령부 정보 담당 부서의 한 장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취재원은 고위 미군 장교가 이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군이 이런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문의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군사작전 대부분 보안이잖아요. 이렇게 이메일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런 방식으로 분석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마음에 드는 합의를 이란에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를 예고했지만 이란 측은 현 단계에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 뒤 그 다음 단계에 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오만을 통한 미국과 중재 협의가 종전 양해각서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오만과 협상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보장 경로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란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운을 촉진할 수 있는 임시 경로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상은 두 연안국 간의 양자 협상이며 타국이 건설이거나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온전히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선박의 안전한 통행 경로에 대한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침략과 그간의 모든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 일단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때 협상 테이블로 일단은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의 약점을 간파한 이란이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손바닥 위에 놓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와이텐입니다.
5: 대규모 공습을 장담하던 미국과 이란의 기습적인 맞불 선제 타격, 그리고 전격적인 미국의 공습 취소, 숨막히게 이어지던 강대강 대치는 결국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협상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세의 본질은 이란이 판을 완전히 주도하는 뉴 노멀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미사일 부족 사태를 맞았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먼저 때리는 과감함을 선보인 뒤 곧바로 해협 개방이라는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6: We're also asked by Iran very strongly actually. They said we'd like to make a deal now.
5: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쥐어주고 공습을 스스로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 합의라며 자화자찬하는 사이 이란은 오만과의 협약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통제권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이라는 트로피만 안겨준 채 실속과 주도권을 완벽히 챙겼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한계를 찌르며 트럼프를 사실상 갖고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이제 이란이 설계한 새로운 판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상수도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당국도 점차 무게를 싣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환경보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설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고 일부는 상수도 운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LA의 이 상수도 파열 이것 때문 아니야? 네, LA는 아닙니다. FBI는 피해 지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네소타주는 주 내 9개 시설에서 해킹 활동이 확인됐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도 약 30여 개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다라고 공개했던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돗물의 수질이 바뀌거나 식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질과 화학물질 처리 농도, 수압 등을 감시,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가자지구로 가보겠습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심각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고 발표된 이후 이스라엘 당국자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의 도론 스필만 대변인은 하마스가 진심으로 비군사화하려는 게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평가라며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60% 이상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비적이라고까지 자화자찬했던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사실상 거부의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3782-8600, 3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1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18: 클레버 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원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19: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엄청 더웠습니다. 인랜드 지역, 벨리나 인랜드 지역은 무려 11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체감온도는 더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서부지역 워싱턴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5천 가구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시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8.2 스퀘어피트 이상의 면적을 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 LA를 비롯해 서부 전역을 덮친 폭염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주 외에도 오리건주 동부에도 적색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염의 여파로 라스베가스는 115도까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엘센트로는 117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간 최저기온도 80도대 후반, 90도대 초반까지 기록하면서 열대야 현상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일단 폭염은 수그러 들었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도 87도, 그리고 밸리와 있는데 지역 89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낮 최고 기온 예보했던 것보다 한 2, 3도 정도 항상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예보 상황으로 80도대까지 내려왔던 것,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간 것입니다. 이같이 80도 중후반대의 낮 최고 기온 기록은, 낮 최고 기온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을이 왔으면 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이른가요? 아직 8월 3일입니다. 오늘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했던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다시 추진되면서 이민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디아 의원이 최근 딕 더빈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와 함께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을 재추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인 상태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통과를 촉구하며 재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행 이민 귀화법 제249조 이른바 레지스트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1972년 1월 1일 이전의 입국자로 묶여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파디아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특정 입국 기준을 폐지하고 영주권 신청 기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특정 날짜를 다시 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기준인을 고려하지 않고 롤링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7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행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종 승인 여부는 국토안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임시보호신분 소지자, 장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이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난 7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구금한 이민자 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 절차 대상이 된 4만 6천 명 이상을 구금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이나 비자 체류기간 초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아직 연방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정 집계치로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약 4만 3천 명을 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가장 많은 월간 구금 규모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하루 평균 약 1,500명을 새롭게 구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서 먼저 체포된 뒤 이민세관 단속국 ICE로 인계됐습니다. 현재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1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만여 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번 통계는 백악관이 ICE의 하루 최대 2천 명 체포 목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은 올해 초 한동안 주춤했었습니다. 당시 이 미네소타주에서 시민권자의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아이스 요원의 충격으로 사망하면서 초당적인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 들어서 단속은 다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불법 체류자, 불법 입국자. 지금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밀입국 사태 논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스페인의 국경을 개방하는데 배후가 되지 않았느냐, 배후가 미국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입니다.
1: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모로코 대사관 앞에서 이민자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밀입국 사태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논란은 유럽연합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이른바 쌩겐 조약을 스페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스페인 정부가 눈엣 가시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스페인 정부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무역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 We're not in office. our country will be invaded at levels that made Spain look small time. And when I watch it,
1: 이렇다 보니 스페인에선 이번 사태 배후로 미국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소 각별한 관계인 모로코 정부를 움직여 국경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모로코는 지난달에 고속도로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지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수만 명에 달하는 밀입국자들은 당시 별다른 제지도 없이 모로코 검문소를 통과해 스페인으로 넘어왔습니다.
3: We can't really underestimate the kind of the bigger geopolitical dimension here. Of course, there's diplomatic developments that at times trigger this.
1: 최근 스페인이 모로코 양숙인 알제리와의 협력 관계를 늘린 건 역시 모로코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밀입국자 대부분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지만 이민자를 둘러싼 유럽 내부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7.40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캘리포니아주가 생활임금이 생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주 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LA 카운티 LA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죠. 높은 곳에 적용을 항상 받게 됩니다. 때문에 LA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주민발의안에 붙여질 억만장자세 도입에 대해 당론 찬성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케빈 뉴섬 주지사, 하베르 바사라 주지사 등은 후보 등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당 간부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샌디에고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억만장자세 당론 찬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에 필요한 찬성률 기준은 60% 이상이었습니다. 주민 발의안 40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세 부과 방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세금을 물려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사회안정망 재원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이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안에는 서류미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은 전미 서비스 노조 서부 의료지부 주도로 추진돼 올 11월 주민투표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서부 의료지부 노조에 따르면 과세 목표액을 1000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로칸나 연방 하원의원 등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억만장자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억만장자들이 이 방안 추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수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교사협회, 캘리포니아 소방관협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조도 전부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 입장을 밝힌 노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입장을 밝힌 노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서부 의료 노조가 약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는 정확히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여기 LA시장 결선도 함께 펼쳐집니다. 주지사 역시 마찬가지죠. LA시장 결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캐런베스 LA시장이 니티알라만 LA시의원보다 30만 달러 이상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최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를 토대로 베스 시장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51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재선 캠페인 시작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베스 캠프는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라만 시의원은 17만 달러를 조금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베스 선거 캠프는 베스 시장이 LA시의 공공선거자금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67만 5천 달러 이상의 매칭 펀드를 받을 자격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6월 2일 실시된 LA시장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결선에 진출한 최종 결선 후보자들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 지금 LA시를 운영하면서 노숙자 문제, 치안 문제, 소방관 문제, 경찰 문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마땅한 대체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베스를 찍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에나팍시에서 역시 11월에 실시하는 시의원 선거에 한인 후보 2명이 출마합니다. LA를 벗어나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최대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제1지구의 현역 조이스 안 시의원은 이번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안 시의원은 다음 주 등록을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경쟁 후보가 없는데 다음 주 등록이 마감돼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팍 1지구는 북쪽으로 LA 카운티와 맞닿은 로즈크랜즈 에비뉴 일대이며 남쪽은 오렌지 소프 에비뉴 91번 프리웨이 인근까지 이어집니다. 동쪽 경계는 플럴튼 시와 인접한 비치길 동쪽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클라크 리저널 공원 등이 이 지구에 속합니다. 한인을 포함해 아시아 주민 비율이 무려 50%가 넘는 대표적인 아시아 밀집 지역 중 하나가 부에나팍 시의원 제1지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부에나팍 제2지구 시의원에 도전하는 최용덕 후보는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용덕 씨는 지난번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며 현역 시의원과 맞붙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2지구 북쪽 경계는 1지구와 맞닿아 있는 오렌지 도프 에비뉴 91번 프리웨이 인근이며 남쪽은 라팔마 에비뉴를 지나서 일부 구간은 더 남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부쪽 경계는 비치길 일대와 인접해 있습니다. 동쪽은 플럴튼 애너하임 시경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보아세랑 공원 그리고 스미스 머피 공원 등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베벌리 힐즈, 웨스트 코비나 등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LA타임즈가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LA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중국 정부 영향력 행사, 공직 부패 의혹을 겨냥한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사법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남가주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정부 간의 연계 의혹을 둘러싼 연방수사의 연장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이번 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커트 헤그만 슈퍼바이저, 온타리오 시의회 의원인 앨런 와프너, 변호사 프랭크 리자라가 중국계 미디어 기업 EDI 미디어 최고 경영자 제임스 수, 저택과 회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했단 바 있습니다. 연방수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일련의 중국 영향력 행사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지난 5월에는 아이린 왕 전 이 알케디아 시장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 친중 전선에서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들과 같이 사십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얘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난 봄 대학을 졸업하고 LA 다운타운 한 금융회사에 취업한 20대 한인 자랑스럽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하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1년 정도 돈을 모아서 회사 근처에 독립할 계획이지만 렌트비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아파트 임대료가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대학을 졸업한 한인들을 비롯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전히 독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에 성공을 해도 월세 부담이 커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룸메이트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LA 카운티의 중간 렌트비는 $2,603로 1년 전보다 $9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LA시의 중간 임대료는 월 $2,742로 카운티 평균보다 $100 이상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근데 사회초년생들 도대체 월급을 얼마 받길래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금융회사에 보통 취업하는 한인 초년생들의 연봉은 7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렌트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다? 이거는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킴 하원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킴 의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적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법안 발의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북한의 인력 위장 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서 국무장관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0: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2: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YTN입니다.
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2: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1: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며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거센 공방은 물론이고 선거 구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지난 주말 충청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근소 우위를 점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 캠페인 문구를 지역 현수막에 내건 걸 문제 삼아 당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직적 오더표는 먹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 민심과 의원 민심을 구분해 우위를 이어가는 전략을 택한 셈인데 강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4: 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은 의심 안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3: 김민석 후보는 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새만금 9조 원 투자 등 지역 발전 동력을 끌어낸 장본인이 본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란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한 건데 중간중간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5: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3: 보다 선명한 공세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목,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 당대표 자격이 없다 등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전남 광주를 찾은 송영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입된 선호투표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본인을 찍어도 사표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적극적인 당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돼서 송영길이 찍어도 아무 사표가 없습니다. 이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 다 패집니다.
3: 전당대회 순회 경선 시작과 함께 당권자들의 메시지 방향과 수위가 시시각각 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질 거란 예상 속 우위를 점하려는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두 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떤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입니다.
7: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8: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7: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1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네 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7: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3: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한국도 폭염, 무더위, 비상입니다. 보통 저희가 화씨 110도까지 오르면 한국에 많이 얘기들 하죠. 아, 110도, 섭씨로는 42도까지 오른 날씨야. 낮 최고 기온이 지금 42도씨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도 지금 42도입니다. 한국에 지금 폭염, 무더위, 절정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만 보면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울에서 잇따라 온열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 공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지난 일요일만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8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유지하던 서울 서부권까지 폭염경보로 변경하면서 전국에 폭염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LA 못지않게 한국도 이 남가지 못지않게 굉장히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3: 아빠!
1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11: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13: 불란서 안경 검안과.
11: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버웨이시죠.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시장 내 쏠림 그리고 레버리지의 급격한 해소 뒤에 코스피가 자사 목표인 9000포인트까지 3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최근에 레버리지 청산 덕에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 트레이딩 및 반도체 슈퍼사이클 테마주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유지 의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18%까지 폭등을 기록한 뒤 3일 장중에는 5.5%까지 급락한 바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해당 보고서에서 최근 매도세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수급 측면의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인공지능 랠리를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이 예전의 위상을 잃고 있지만 이 저변의 AI 붐 자체가 거품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추세가 방향을 바꾸면 극심한 변동성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루칩 명단이 M7이 처음은 아니다 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팡, 더 멀게는 2060년대 니프티 니프티가 있었지만 에어범, 폴라로이드, 코닥, 제록스 훗날 줄줄이 몰락했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플랜더는 이번 AI 붐을 단순한 거품으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AI는 과거의 범용기술과 달리 지식 생산 자체를 증강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점을 들어 생산적 거품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확충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4대 AI 기업들이 향후 수년간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련 투자를 약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엔화를 매수하는 등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외환시장 엔화 가치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현재 엔달 엔 환율 엔 원화는 155.3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을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움직임도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잇따라 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스키 일본 재무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며 최근 나타난 엔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앞으로 추가 공동 개입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2분기 경영 실적이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는 픽업트럭 SUV가 여전히 잘 팔린 반면 유럽에서 일찍 전기차 제조에 뛰어든 현지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은 기름차가 더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이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이명 때문에 우리 북경의술원을 내원한 환자분들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명과 함께 위장장애나 불면증과 같은 신경계 계통의 질병들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쉽게 체하고 잘 놀라고 조그마한 일에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원장실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몇십 분 동안에도 끊임없이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명 환자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명을 치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력이 떨어지면서 노인성 난청이 일반 연령대보다 일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명 환자가 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거나 삐지직 삐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청신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건 마치 스피커를 연결할 때 전선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되고 서로 닿았다 끊어졌다 할 때 나는 찌지직 찌지직 하는 잡음과도 같습니다.

0: 이다. 북경의술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얼마 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명이 있는 환자분들은 신경내과에서 MRI를 찍어보고 또 이비인후과에도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양방에서는 보조 식품을 주시거나 그대로 평생 안고 사셔야 한다고 하셨다면서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괴롭다고 꼭 고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아픈 마음도 함께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해드리고 정확한 진단으로 원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명 때문에 밤이 두려웠던 환자분들은 잠을 잘 자니 이명이 없어지신 건지 아니면 이명이 없어지니 잠을 잘 주무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원장님 어떻게 이명이 없어졌습니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하면서 함께 웃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4: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5: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4: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 지난 주말 더위에 잘 버티셨습니까? 굉장히 더웠죠. 이 날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어제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면서 대화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며 그 다음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또는 이란의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협상의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합의 시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취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번복한 것인데 이란에 대한 공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공격을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것은 분명히 대규모 공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말려서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대규모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재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개시를 언급한 날 이란 반관영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호르무즈 북쪽 해역에서 촬영한 화면인데 선박 수십 척이 통항 허가를 기다리며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란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해협의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란 정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 쪽 북측 항로와 오만 쪽 남측 항로 이렇게 두 개의 항로가 존재하는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북측 항로를 이용하라고 정해놓고 남측 항로를 타는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지난달 2주 내내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도 이란의 오만 인근 선박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해협 남측 항로 이용을 강요해서 이란의 국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오만과의 협상에서는 이란 측 북측 항로도 오만에 인접한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두 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항로를 양국이 합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새로운 고정 항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체결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 기간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로만 한정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논의에서 자유로운 무료 통항과 거리가 먼 개념이 적용될 경우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응징할 아이디어를 구한다라는 이메일을 군 분석가들에게 보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이 접수한 이 이메일을 보면 CNN의 입수 이메일을 보면 우리는 이란을 압박하고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창의적이고 비관습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취재원은 메시지 발송인이 미 중부사령부 정보담당 부서의 한 장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취재원은 고위 미국 장교가 이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보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군이 이런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미 군이 이런 방식으로 분석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마음에 드는 합의를 이란에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전략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이메일로 분석을 시작했다는 게 CNN이 전한 취재원들의 관측입니다.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대령은 중부사령부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일해왔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특히 쿠퍼 해군대장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작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훌륭한 팀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 측은 현 단계에서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그 다음 단계에 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랑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란은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최근 오만을 통한 미국과 중재 협의가 종전 양해각서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오만과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보장 경로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운을 촉진할 수 있는 임시 경로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서 이번 협상은 두 연안국 간의 양자 협상이며 타국이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온전히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바가이 대변인은 또 선박의 안전한 통행 경로에 대한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간의 이견 때문에 폐쇄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침략과 그간의 모든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중대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부터 협상을 이란과 진행할 것이다. 많은 동맹국들이 공격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했다라고 했는데 이란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매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은 일단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때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약점을 간파한 이란이 정세 주도권을 틀어주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이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5: 대규모 공습을 장담하던 미국과 이란의 기습적인 맞불 선제 타격 그리고 전격적인 미국의 공습 취소. 숨막히게 이어지던 강대강 대치는 결국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협상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세의 본질은 이란이 판을 완전히 주도하는 뉴 노멀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미사일 부족 사태를 맞았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먼저 때리는 과감함을 선보인 뒤 곧바로 해협 개방이라는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6: We're also asked by Iran very strongly actually. They said we'd like to make a deal now.
5: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쥐어주고 공습을 스스로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 합의라며 자화자찬하는 사이 이란은 오만과의 협약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통제권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이라는 트로피만 안겨준 채 실속과 주도권을 완벽히 챙겼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한계를 찌르며 트럼프를 사실상 갖고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이제 이란이 설계한 새로운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상수도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서 미 당국도 점차 무게를 두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 내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설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고 일부는 직접 상수도 운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의 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물바다 난리도 그래서 그런가? 아직 그거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FBI는 피해 지역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미시건주에서 주내 9개 시설에서도 해킹 활동이 확인됐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에서도 약 30여 개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다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돗물의 수질이 바뀌거나 식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질과 화학물질 처리 농도, 수압 등을 감시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전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은 많은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나는 70타로 우승했고 사람들은 이를 재능이라고 부른다.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나는 많은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우승해서 무척 영광이다. 나는 이 재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적었습니다. 대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골프 대회 우승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번엔 가자지구로 가보겠습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심각한 우려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된 이후 이스라엘 당국자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진심으로 무장해제하려는 게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평가라며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60% 이상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비적이라고까지 자화자찬했던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사실상 거부의 무게를 둔 것입니다. 앞서 하마스가 합의 이튿날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철군이 무장해제의 조건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합의 이행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서서히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7: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18: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19: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언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20: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더웠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더웠죠? 이번 주에는 일단 기온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날씨 전해드리고 그리고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기온 87도,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지역도 오늘 89도, 90도로 예보되고 있는데 일단 낮 최고기온은 10도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오전 예보하고 오후 진짜 낮 최고기온하고는 약 2, 3도가량 항상 차이가 났었죠. 네, 그래도 일단 낮 최고기온이 10도 이상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80도 후반대의 낮 최고기온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다음 주부터는 이제 80도 초중반대까지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주말에는 또 LA 지역은 80도 후반대까지 기온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 기온이 매일 달라요. 하지만 더위 고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짜를 봤는데 오늘 8월 3일입니다. 아직 여름이 좀 더 남았네요. 네. 그래도 더 이상 폭염 없이 그냥 더운 여름으로 잘 여름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했던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알렉스 파디아 의원, 최근 덕 더빈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와 함께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인 상태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다시 통과를 촉구하면서 재발의 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행 이민 귀화법 제249조, 이른바 레지스트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묶여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 이 제도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파디아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특정 입국 기준을 폐지하고 영주권 신청 기점을 기준으로 최소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했던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특정 날짜를 다시 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기준인을 정하지 않고 롤링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7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범주의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행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종 승인 여부는 연방 국토안보부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임시보호 신분 소지자, 장기 비자 소지자 자녀, 필수 업종 종사자, 취업 비자 소지자 등 80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이민 영주권 적체로 수년째 대기 중인 H1B, 취업비자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강경 이민 정책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이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난 7월 이민세관 단속국이 구금한 이민자 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아이스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 절차 대상이 된 4만 6천 명 이상을 구금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이나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아직 연방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정 집계로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약 4만 3천 명을 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가장 많은 월간 구금 규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이스는 지난달 하루 평균 약 1,500명을 새로 구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서 먼저 체포된 뒤 아이스로 인계된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이스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6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 1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 7만여 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번 통계는 백악관이 ICE에 하루 2,000명 체포 목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정 최저임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40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LA 카운티, 각 지역 카운티, 각 지역 정부, LA 시 정부 등등은 전부 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높게 주는 최저임금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LA시가 가장 높죠. LA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LA시 법에 따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11월 주민 발의안에 붙여질 억만장자세 도입에 대해서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 케빈 뉴섬 주지사, 하비르 베사라 주지사 후보 등은 억만장자들 캘리포니아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공개적인 반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억만장자세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 노조들이 지난주부터 반대 의견을 서서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억만장자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 5% 세금을 추진해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사회안정망 재원으로 쓰자라는 것인데 이 1000억 달러가 목표입니다. 이 1000억 달러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는 억만장자들이 이 방안 추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금액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안정망 재원으로 쓰는 건데 이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불체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반감 의견을 서서히 나타내는 노조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LA시장 선거 결선을 앞두고 캐런 베스 LA시장이 니티아 라만 LA시의원보다 30만 달러 이상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최근 공개된 선거 자금 보고서를 토대로 캐런 베스 시장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51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17만 달러 정도를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스 선거 캠프는 베스 시장이 LA시의 공공선거 자금 매칭 프로그램 67만 5천 달러 이상의 매칭 펀드를 받을 자격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에나팍에서도 오는 11월에 실시하는 시의원 선거에 한인 후보 2명이 출마합니다. 일단 한인 최대 밀집 지역 제1지구 조이스 안 시의원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등록을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구에서는 최용덕 씨가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역시 후보 등록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팍 씨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1지구, 2지구 외에 5지구 시의원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베벌리 힐즈, 웨스트 코비나 등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와 공직부패 의혹을 겨냥한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남가주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정부 간의 연계 의혹을 둘러싼 연방수사의 연장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방수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일련의 중국 영향력 행사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지난 5월에는 아일린 왕, 알케디아 전 시장이 중국 정부 지시를 받아 미국 내 친중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뒤 선거를 앞두고 있던 간호사가 도피했습니다. 지금 14년째 도피 중입니다. 연방당국이 그녀를 최우선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14년째 도피 중인 인물 한인 간호사 김지혜 씨입니다. 연방검찰과 연방보건부 수사국에 따르면 한인 간호사 김지혜 씨는 지난 2011년 의료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LA 지역의 홈 헬스케어 업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원의 출석 명령을 어기고 도주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방검찰은 김지혜 씨가 현재까지도 도피 중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미드시티 지역의 10번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서행 차선 일부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버몬트 에비뉴 인근 고속도로 상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조치를 취했으나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대 서행 구간에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벤 나이스 지역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10분쯤 하트 스트리트와 무리에타 에비뉴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러 발이 탄 피와 함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차 공간을 찾던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마리나 델 레이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치고 도주하던 용의 운전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일요일 밤 10시 직전 베니스 피어 인근에서 차량이 자전거 이용자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부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차를 몰고 도주하며 경찰 순찰차 두 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최소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추격전은 비아 마리나와 패시픽 에비뉴 인근에서 끝났으며 차량 안에 버티고 있던 용의자는 밤 10시 30분경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후루파 밸리에서 어제 저녁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직후 맨 에비뉴와 홈즈 에비뉴 인근에서 약 10에이커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즉각 확산했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빽빽하게 자란 수목으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밤 9시 30분까지 상당한 진화 진척을 보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고 저지선을 강화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롱비치 그랜드 에비뉴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69세 여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26분쯤 해당 지역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롱비치 거주자인 69세 여성 에스텔라 하라미오 로드리게스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살인 혐의로 롱비치 시립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용의자의 보석금은 200만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아직 유가족 통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 전담 수사관들을 투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목격자나 관련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니아롱과 연관된 주택에 반려견을 데리고 무단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9시 40분쯤 할리우드 힐스 아웃포스트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서 주거 침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주택은 영화 보이즈 투맨과 최근 개봉한 영화 마이클 등에 출연한 배우 니아롱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침입했던 남성은 반려견과 함께 주택 현관 앞에 서 있다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계단 아래로 내려와 차도에 엎드린 채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무단 침입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니아롱은 이 주택의 소유주이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며 현재는 그의 아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그로브 지역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물이 도로를 뒤덮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48분쯤 산 비센테 블레바드와 린덴워스트 에비뉴 인근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인력들이 상수도관 수리를 위해 임시로 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에서는 도로 위로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넘쳐 빗물바지로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인근 주민은 이른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물난리를 발견하고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차량 피해를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파손 원인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난달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상수도관 파열 사고를 비롯해 최근 몇 주 동안 노후 상하수도 기반시설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렌스에서도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토렌스에서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토렌스시는 어제 일요일 낮 12시 30분경 델 아모 패션센터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지역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카슨 스트리트에서 플라자 델 아모에 이르는 크렌시오 블레바드 북행 차선 전체가 폐쇄되었으며 아직 정확한 파손 원인이나 도로 재개통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이 지역을 우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러닝 스프링스에서 수백 명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회 캠프 물품이 담긴 대형 트레일러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주최 측은 범인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부모를 둔 아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캠프 아가페 캘리포니아는 내년 열리는 캠프 행사를 앞두고 장비를 싣던 중 3만 달러 상당의 캠핑 용품이 가득 실린 30피트 크기의 트레일러를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주최 측은 캠프의 핵심 가치에 따라 범인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전하며 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할 예정인 14세 소년 케빈 카누른 자연 속에서 지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살인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그의 아버지 알베르트 카누른 아이들이 힘든 현실을 잊고 온전히 아이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캠프가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꿨다고 호소했습니다. 캠프를 앞두고 잃어버린 장비를 다시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는 목표액 1만 6천 달러 중 이미 1만 3천 달러가 모이며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 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노린 신종 스키밍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인업주, 소비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ATM이나 주유소 카드 투입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해 최근에는 결제 단말기 전체를 정교한 가짜 커버로 뒤집어 씌우는 오버레이 스키밍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특히 EBT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소형 마켓, 리커스토어, 편의점, 주유소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서 업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와 거의 동일한 가짜 커버를 제작해 한다는 것입니다. 소매업체분들 각별히 단말기 매일매일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플럴튼과 부에나팍, 사이프레스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모기 활동이 급증하면서 감염 모기 발견이 잇따르자 오렌지 카운티 방역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에게 모기 기피제 사용, 주변 환경 관리 등 예방 조처를 당부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병물 아시죠? 쬐끄만 병물. 그 병물 뚜껑 하나만은 네,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모기는 수백 마리가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집 주변에 있는 물 조금이라도 고인 곳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거 당부하고 있습니다. PCB 은행, PCB 뱅크가 당신과 PCB 시너지 뭐 선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라는 캠페인인데 PCB와 파시빌리티를 결합한 브랜드 키워드 피시빌리티, 저희가 뭐 제공 멘트 전해드릴 때 항상 읽어드리죠. 고객의 가능성이 PCB은행의 금융서비스와 만나 더 큰 가치로 확장되는 과정을 창의적인 영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서비스가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PCB뱅크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고객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금융동반자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LA 한인회와 윌셔 블루버드 템플이 공동 주최한 한인 유대 커뮤니티 문화 교류의 밤 행사가 지난달 31일 열렸습니다. 로버탄 회장과 조엘 리커슨, 윌셔 템플 수석 랍비가 이끈 이날 행사에서 유대고 샤밧 전통 의식도 함께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금 그래미가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약간 시끌시끌하죠. 무슨 치킨게임도 아니고요. 그래미가 방탄소년단 왜 상을 안 주냐.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지금 탑인 거 확실하고 모든 숫자가 증명하는데 왜 올해 노래상, 올해 앨범상, 올해 아티스트상 이런 데서 항상 BTS가 빠지느냐 이런 비판이 커졌죠. 그러자 아시안 뮤직상을 신설을 했어요. 거기서는 상을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요. BTS는 결국 그래미상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번 아리랑 앨범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또 그래미는 BTS 영상과 관련 내용을 그래미 웹사이트에서도 지웠어요. 참 유치하게 짝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뉴저지 맷라이프 스테디움, 이거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경기장입니다. 여기서 공연을 펼쳤는데 무려 8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Y10입니다.
2: 구름 관객 8만 명이 모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뉴저지 공연에선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함성이란 말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월드투어 주제인 아리랑에 맞춰 BTS는 무대에 탈과 전통 승모, 강강술래, 경회루, 태극기, 건곤감리 등 한국의 정서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BTS 팬 아미들은 감동적인 공연에 한국 민요 아리랑 합창으로 화답했습니다.
3: To BTS? Okay, I love you. I hope that I get to meet you someday, maybe in my dreams or in real life. And thank you for inspiring us.
4: I love BTS because I feel like the music brings everybody together. I've met some of my most best friends from them. I would say I'm so proud of them.
2: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아미들로 뉴욕과 뉴저지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뉴저지 공연장 인근 아메리칸 드림몰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기념품 증정 등 아미 맞춤형 행사가 열렸습니다. 팬들은 가수의 춤을 똑같이 따라 추는 커버 댄스 경연 대회에서 실력을 과시하며 K-POP에 대한 관심을 뽐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AT 등 15개 한국 기관과 기업들은 한국 관광과 뷰티, 식품, 제품 등을 아미와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5: BTS 아미들과 또 K-POP 팬들에게도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뉴욕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는 BTS 팬심을 담은 티셔츠 만들기 행사가, 록펠러 센터 탑 오브 더 락 전망대에선 BTS와의 협업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아리랑으로 하나가 된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앞으로 함께 열어나갈 음악적 여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지난 주말 이 저희 회사 젊은 직원들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보통 직원들이 그러잖아요. 스파이더맨 보러 간다라고 했던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역대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해당하는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4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북미 4,487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3억 5,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세운 3억 5,700만 달러에 불과 200만 달러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스파이더맨 4는 2021년에 개봉한 같은 시리즈 전작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앤아웃 매장은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동부로 계속 조금씩 진출을 하고 있죠. 테네시, 아이다호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20대 남성의 무차별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하는 총기 참사 벌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블루레이크스 블루버드에 위치한 인앤아웃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매장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신고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비명과 총성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지역 경찰과 아이다호주 경찰, 연방기관 요원들이 긴급 출동해 총 3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총기 난사 용의자 신원은 체드 윌리엄스로 밝혀졌고 그는 범행 후 스스로 총격을 가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범은 식당 주변 도로를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비번 아이도아주 경찰관과 무장한 시민 한 명이 즉각 권총으로 맞대응하면서 총격범의 움직임을 저지했습니다. 트윈폴스 카운티의 잭 존슨 셰리프 국장은 이들은 커뮤니티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총격범의 이동을 막아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슈익스 트윈폴스 경찰서장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공범이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부상자 7명 가운데 2명은 위독하고 2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앤아웃의 린지 스나이더 사장은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우리 직원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트윈폴스 지역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인앤아웃 매장 지난 7월 24일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당시 수많은 고객이 몰릴 정도로 관심을 받았지만 오픈 9일 만에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제일린 산체스는 사람들이 있는 힘껏 뛰쳐나오는 모습을 본 뒤 화장실로 몸을 피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노스스타 택시 운전기사 테드 더들리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더들리는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충전하던 중 충격을 받아 두 발을 맞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조한 선거자금 모금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을 이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틈타 연방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벼르지만 당의 선거 활동에 쓸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선거자금으로 1630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1억 2850만 달러와 비교해 약 1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10배 차이가 나네요. 민주당은 상원선거위원회와 하원선거위원회 모금액에서도 공화당 5590만 달러, 하원 9270만 달러에 크게 밀립니다. 중앙당의 전국적인 선거활동 자금과 마찬가지로 당 또는 후보의 광고를 지원하는 슈퍼팩의 모금 실적 역시 민주당이 공화당의 열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단체 마가는 4억 60만 달러, 공화당 상원 리더십 펀드는 2억 3860만 달러, 하원 리더십 펀드는 1억 4180만 달러가 모금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팩 1억 2650만 달러, 하원 다수당 899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인사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갑을 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같은 당, 같은 주 연방 하원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맥스 밀러 하원의원에 대해 선출 측에 필요한 기본적 인격 기준이 있다면 밀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면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모레노 의원과 밀러 의장은 장인 사위 관계입니다. 모레노 의원이 딸 에밀리는 밀러 의원과 결혼한 뒤 딸 한 명을 뒀으며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이어갔는데 그러자 결국 장인어른이 내 딸을 학대했다며 하원 의원은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멕시코 연방군이 미국 정부가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수비해왔던 대형 마약 카르텔 두목을 체포했습니다. 엘루니베르살 등 지역 일간지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군은 카르텔 델 로스 레이에스의 수장 알폰소 페르난도스 마가용을 미초아칸주에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데스 마가용은 그간 군병력을 향한 드론 공격을 주도해왔으며 데팔 카테페 카르텔 등과 연대해 범죄 연합체 카르텔레스 우니도스를 구축한 핵심 인물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마약, 밀매, 납치 등의 혐의를 받는 그에게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고 수배 중이었습니다. 로널드 존슨 주 멕시코 미국 대사는 범죄자들에게 숨을 곳은 없다며 이번 체포를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뉴욕타임즈 기자를 상대로 과거 미 해군의 대북 침투 작전 실패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소환장을 보내 취재원 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 법무부가 지난 2월 뉴욕타임즈 프리랜서 기자 매슈 콜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9월 뉴욕타임즈 기사로 폭로된 2019년 당시 미 해군의 대북 군사작전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0: 경로로 메시지를 게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9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자, 스포츠 소식. 뭐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웠던 거 테릭스 코발 LA 다저스가 영입한 거죠. 네, 다저스는 역시 뭐 돈으로 월드 시리즈를 사고 있다. 돈으로 팀을 사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양키즈가 먼저 그랬잖아요. 악의 제국. 아무튼 스코발 내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전에 트레이드 가능성 컸는데 모든 사람이 예상했듯이 다저스로 왔습니다.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3연패 과연 가능할까요? 지난 주말 스포츠계 가장 핫 뉴스였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0: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 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 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 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3: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3: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1: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0: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1: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0: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1: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경쟁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합병을 논의 중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딱 한 줄짜리 이 기사는 그런데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사가 합병되면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에 근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합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에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합병을 통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영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논란이 영국에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정부의 규제가 일단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회사는 항암제 분야에서 각각 대규모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 시에는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두 회사의 합병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독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가 우려할 만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 첫 번째는 의약품 가격 상승 및 비용 부담 증가입니다. 실제로 시장 독점력 강화에 따른 가격 통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항암제, 면역항암제, 심혈관 및 대사질환 치료제 등 소위 고부가가치 의약품 분야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합병으로 경쟁 구도가 축소되고 특정 질환의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되면 제약사가 가격을 자체적으로 통제해버리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할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독점에 의한 병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한 약품 가격에 협상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 공룡 제약사가 탄생할 경우에 환자 본인 부담금, 즉 아웃오파켓 코스트나 민간 보험사의 약 가격 협상에서 소비자가 불리해져서 궁극적으로 의약품 구입 및 유지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려되는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 및 신약 후보 물질의 다양성 위축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두 회사가 각각 진행하던 비슷한 계열의 임상시험이나 신약 후보 물질 연구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중에서 두 회사 모두가 비슷한 연구를 한다면 한 가지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지 않고 그저 한 회사가 돼서 느슨하게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이 통합 축소되면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려되는 점 세 번째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혜택의 축소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각종 본인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또는 코페이 어시스턴스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한 환자 지원 재단, 즉 페이션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더라도 또는 없애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우리 회사는 환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라는 등의 마케팅이나 어떤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없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브리스톨 마이어스와의 합병을 정부가 과연 승인해 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 두 곳의 합병 관련 뉴스, 딱 한 줄짜리 기사였습니다만은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풀어봤습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또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 화씨 117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과 함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낮 최고 기온이 1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50년 만에 이 지역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폭염은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이곳 캘리포니아도 물론이고 서부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역시 낮 최고 116도를 기록했고 남가주의 멕시코와의 국경 도시인 샌디에고 동쪽 엘센트로라는 도시는 지난 주말 117도로 집계된 이래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해당 지역 상공의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거대한 고기압 열 도움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는 최악의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약 1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을 태우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주택과 건물 등약 600채가 잿더미가 이미 됐고 주민 5,000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의 밥 허거슨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9월 말까지 농업 목적의 불태우기도 전면 금지시켰으며 국립기상청은 워싱턴주 동부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가주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펠리스 산불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도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의 대응 역량이 지금 한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며칠간 이어진 고온 때문에 대지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강풍까지 불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산불 연기로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주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급증했으며 온열 질환 사망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0: 네, 이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또 몸속에 수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실 건강 주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에 이렇게 폭염이 진행될 때 건강 주의할 거. 수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뭐 한낮에 때약 뱉어 나가지 마세요. 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니 더워 죽겠는데 누가 야외 활동 자제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같은 비뇨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을 때 가장 필요한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은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체내 수분은 줄어들고 동시에 소변량도 줄게 되는데 이때 각종 비뇨기 질환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따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차이가 납니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요로결석입니다. 몸속 수분 감소와 함께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면서 결석 성분이 뭉치기 쉬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옆구리 부근부터 아랫배 인근까지 극심한 통증이 오고 구역질이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2: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속된 말로 기어서 들어오세요.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산통에 비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결석의 위치에 따라 소변이 갈색으로 보이거나 미세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여성이 주의해야 할 비뇨기 질환으로는 방광염을 들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면서 배뇨 간격 역시 줄고 세균이 방광한 소변에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누를 때 화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참기 어려운 요의가 나타날 때, 탁하고 냄새가 심한 소변이 나올 때 의심해봐야 합니다.
2: 6개월에 2회 이상의 방광염에 이환될 경우 그거는 재발이 좀 잘 되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만성 재발성 방광염에 걸리게 된 경우에는 증상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1: 전문가들은 이런 질환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신우신염 등 신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질환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래미가 그러거나 말거나 BTS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BTS가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월드투어 아리랑의 두 번째 북미 투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에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남미에서도 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연막탄을 든 댄서들이 객석 사이의 필드를 가로지르는 연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BTS는 곧바로 훌리건, 에일리언스, 달려라 방탄 등의 곡을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이후 멤버들이 함께 우리가 돌아왔다 라면서 We back을 외치자 스테디움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RM은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또한 한국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디 투 바디 곡에서는 상모를 연상시키는 리본 퍼포먼스와 더불어서 강강술래의 연출 속에 아리랑 멜로디가 흐르자 8만여 명의 관중이 함께 떼창을 하면서 공연은 절정을 맞았습니다. 이날 무대는 최근 BTS의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 선언 이후 처음 열린 스테디움 공연인 만큼 이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관객석 곳곳에는 그래미 꺼져라 또는 누가 누굴 필요로 하느냐라면서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플래카드도 대거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복 차림으로 태극기가 그려진 부채를 든 팬부터 방탄 때문에 한국어 배워요 라는 플래카드, 또 BTS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81세의 아미입니다 라는 한글 플래카드가 대형 전광판에 잡히자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고령의 백인 할머니가 한글로 나는 81세 아미다 라고 적힌 작은 손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현장 카메라에 잡히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BTS는 어제 이제 뉴욕과 뉴저지 공연을 마쳤고요. 앞으로 보스턴 등 북미 지역에서 남은 공연을 한 뒤에 중동 지역과 일본 등으로 월드 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이온몰 폭발로 숨진 20대 여직원이 지진 직후에는 대피했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간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지진이 발생해 한 번은 대피했는데 회사 지시로 돌아갔다가 숨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가스 폭발로 숨진 이온몰 잡화점 직원 오오타케 구루미 씨는 지진이 발생한 뒤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했다, 매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뒤 다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오타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5분 뒤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오오타케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매장 인근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현지 시간 29일 새벽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매장 인근에서 숨진 채 오오타케는 발견됐습니다. 한편 사망한 여직원이 일하던 잡화점의 사장은 매출금을 금고에 넣어달라는 걸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했다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이온 쇼핑몰의 식당과 가스관이 지진으로 파손되며 가스가 누출돼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 40센트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제조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 물가에 연동해서 조정하고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원칙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테러 단속이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난 7월 연방 이민 단속국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가 트럼프 2기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 절차 대상이 된 4만 6천 명 이상을 구금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이나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아직 연방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정 집계로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약 4만 3천 명을 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 가장 많은 월간 구금 규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하루 평균 약 1,500명을 새로 구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적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라는 연방의회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뒤에 선고를 앞두고 한국으로 잠적해버린 한인 간호사가 14년째 도피 중인 것으로 밝혀져 당국이 최근에 최우선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려놓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연방보건부 수사국에 따르면 한인 간호사 57살 김지혜 씨는 지난 2011년 의료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LA 지역의 홈 헬스케어 업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후 법원의 출석 명령을 어기고 도주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현재까지도 도피 중이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당국은 김지혜 씨에 대한 최우선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한편 수사 결과 김 씨가 근무했던 홈케어 업체는 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한 홈 헬스 서비스 명목으로 약 510만 달러를 불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처럼 허위 의료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서 홈 헬스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방문하지도 않은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일일 방문 일정표와 전문 간호 기록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김지혜 씨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등 미 전역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노린 신종 스키밍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인 업주와 한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ATM이나 주유소 카드 투입구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최근에는 결제 단말기 전체를 정교한 가짜 커버로 덮어 씌우는 오버레이 스키밍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EBT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소형 마켓과 리코스토어, 편의점, 그리고 주유소 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카드 결제 단말기와 거의 동일한 그런 외형의 가짜 핀패드 커버를 제작해서 순식간에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기존 단말기 위에 그대로 덮어 씌우는 방식이어서 매장 직원도 쉽게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이 평소처럼 카드를 긁거나 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가 범죄 조직으로 그대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주유소, 편의점, 소형 식료품점 등에서 카드 스키밍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리더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고 관리가 어려워서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스키밍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켓 등 식료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스키밍 장치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카드를 긁을 때 인식이 자주 실패하거나 리딩 오류가 발생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말기에 위 변조 감시 경고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세 번째, 평소보다 단말기가 두꺼워 보일 때. 넷째, 핀 버튼을 눌렀을 때 감촉이 평소와 많이 다를 때. 다섯째, 카드 삽입구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심하게 덜컹거릴 때. 여섯째, 단말기 색상이나 재질이 기존과 미세하게 다를 때. 그리고 일곱 번째, 화면 보호판이나 플라스틱 덮개가 새로 붙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플로튼과 부에나파 그리고 사이프레스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모기 활동이 급증하면서 감염 모기 발견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카운티 전역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활동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모기 기피제 사용과 주변 환경 관리 등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플러튼, 부에나파, 사이프러스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북서부 지역에서 모기 바이러스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폭염이 지난 주말 절정에 달해서 폭염주의보가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밸리와 일랜드 지역의 최고 기온은 100도를 훌쩍 넘어서 최고 105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낮 기온이 지난 주말에 비해서 4, 5도 정도는 내려가겠지만 불볕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LA 한인타운의 낮 기온은 89도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80도대 후반대를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흔치 않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이상기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 흐르는 이상기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갈등이 표면화된 것 같아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가교 역할을 맡는 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2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상원을 향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정도로 대통령과의 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정국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사이에 소통이 사라진 셈입니다. 변덕스럽고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향의 튠 원내대표의 케미가 물론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양측의 관계는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과 대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으로 쌓인 불만에다가 그의 공화당 경선 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텍사스의 존 코닌, 루이지애나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경쟁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들을 사실상 정계에서 내쫓고 경쟁자들을 당선시켰습니다. 탐 틸리스, 리사 머코우스키, 수전 콜린스, 랜드 폴 의원 등도 적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PR을 확실히 구별하는 이 정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자 중간선거 이후 의회에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튠 원내대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원 의원들 사이에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이럴 때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이 존 튠 원내대표를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튠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지금처럼 영원히 다수당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공화당이 소수당이 될 경우에 대비해 상원의 관행과 규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대통령과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튠이 여전히 상원 원내대표 적임자라고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그는 즉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선거의 유권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에 그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역대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해당하는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스파이더맨 4는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북미 4,487개 상영관에서 개봉해서 3억 5,500만 달러의 영화표 수입을 올렸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제작비는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2억 2,500만 달러인데 이를 고려하면 북미 지역에서의 첫 주말 티켓 수입으로 제작비 전부를 이미 회수한 셈입니다. 스파이더맨 4는 북미 외 지역에서도 5억 7,2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전 세계의 수입은 9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봉한 지 5일 만에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자신이 우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그린 위 홀컵 옆에 가까이 붙이는 13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베드민스터 클럽 챔피언십의 우승샷,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70타로 우승했고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많은 일에 집중하느라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우승을 하게 돼서 영광이다라며 나는 이를 재능이라고 부른다. 나는 재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각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의 매 주말 골프를 즐기는 골프광입니다. 백악관에 머물 때는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치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주말을 보낼 때는 역시 자신의 골프장에서 오후에 골프를 칩니다.

0: tired but weird.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 질환명은 아니고요. 몸은 지쳤는데 뇌의 긴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tired but weird. 주로 잠안 올 때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등이 증상일 수 있고요. 주로 이런 현상은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뭐 일요일 밤, 어젯밤 아니면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 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잠들기 전에 적어두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줄이는 건데요. 이른바 브레인 덤프라고 해서 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하지만 각성된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을 침대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침대 옆에 메모지를 두고 뭔가 생각날 때 바로 그냥 적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 이거 내일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각성되는 경우 많잖아요.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미가 크지 않은 짧은 단어나 소리를 조용히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한 음절이나 짧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풀이하는 식인데 뇌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집중하면 걱정이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잠시는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의 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말 짧은 소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어떤 단어를 고르지? 막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보면 긴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떠오르는 짧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그대로 읊조리시는 게 각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다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과거 장인과 사위 관계였던 정치인들의 상호 비방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같은 당, 같은 주 연방 하원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거 장인과 사위 관계여서 미국 내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맥스 밀러 하원의원에 대해서 선출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격 기준에 밀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는 하원의원으로 재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밀러가 명백한 학대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다라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레노 의원과 밀러 의원은 과거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모레나 의원의 딸 에밀리는 2022년 밀러 의원과 결혼해서 딸 한 명을 두었지만 3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는 밀러가 자신과 딸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딸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밀러는 이를 부인하면서 에밀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었던 이 모레노 의원이 이번 SNS 글은 밀러 의원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또 하원의원직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전 사위를 매우 위험한 학대범이자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이상자로 묘사하며 불행한 가족 이슈를 정치판으로까지 공개적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중간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한때 가족이던 공화당 내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대변인이던 스테파니 그리셈과 교제했다가 헤어진 뒤에 이 둘 사이도 서로에 대한 비방전과 고소전으로 번졌던 사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부유하고 저명한 집안 출신인 밀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캠프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해당 선거구는 대표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과연 밀러 의원의 출마가 강행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여부를 떠나서 현재 이 지역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과거 장인과 사위의 이 비방전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잊을만 하면 그린란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그린란드를 언급했고 그러자 덴마크 총리와 그린란드 총리가 즉각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소유에 대한 열망을 다시 드러낸 지 하루 만인 어제 메테 프리데렉센 덴마크 총리는 SNS를 통해서 덴마크 본토를 방문한 그린란드 총리와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고 외교와 국방 정책에 관해서는 덴마크 정부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민생과 기타 분야에서는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 아름다운 여름 저녁 코펜하겐 중심가에서 그린란드 총리이자 내가 깊이 존경하는 동료와 함께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그린란드의 닐센 총리는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면 언제나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덴마크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데리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그린란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다 라며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협력 그리고 유대는 매우 굳건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SNS에 또 그린란드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로 추정되는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산천과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Hello 그린란드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라오는 바로 다음 날 덴마크 총리와 그린란드 총리가 만났고 이 만남을 덴마크 총리는 자신의 SNS에 올리며 즉각 맞대응한 것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오늘 오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비핵화 합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토요일 밤에는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이 취소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공격 자제를 촉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이란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보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우방국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그런데 중요한 고비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의 이런 입장은 미국의 공격이 가해질 때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다호주 트윈 폴즈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슈 힉스 트윈 폴즈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났으며 총격범도 사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는 사망자나 부상자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중이다라고만 전했습니다. NBC 뉴스는 이번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한 남성이 소총을 들고 인앤아웃 매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으며 이 총격범이 최소 4발을 쏘았다라고 전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0: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1: 명태의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0: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1: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내 상수도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이란이 배후일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FBI와 이 연방환경보호청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설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는 상수도 운영에 실제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수도에 좀 심하게 말한다면요, 상수도에 독을 풀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14: FBI는 피해 지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시간주는 주내 9개 시설에서 해킹 활동이 확인됐다고 알렸고, 앞서 미네소타주도 약 30여 개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돗물의 수질이 바뀌거나 식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질과 화학물질 처리 농도, 수압 등을 감시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전역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의심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수사당국이 현재 이란 소행일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 이후 이란이 사이버 공격을 강화해왔고, 이란이 과거에 미국의 상수도 시설과 다른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 지역과 업계에서는 이란의 소행이라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브레이엄시의 네이트 조지 시장은 FBI와 주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긴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수도 시설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업계 단체도 이번 공격이 이란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활동 양상과 부합한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연계 해킹 활동이 미국 핵심 기반 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여름 강과 호수에 발생하는 녹조를 기존보다 1760배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햇빛만으로 작동해 녹조를 제거하는 무전원 자율방제 수상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조는 남조류와 녹조류가 크게 늘어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악취가 나고 수중 산소가 줄어 어류가 폐사하며 독성 물질을 생성해 상수원 수질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녹조 제거는 작업자가 선박을 이용해 과산화수소를 직접 살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넓은 수역을 반복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약품의 장기 보관을 위해 첨가되는 안정제가 녹조 제거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소재의 코발트 원자를 하나씩 분산시킨 단일 원자 촉매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촉매를 이용하면 공기 중 산소와 물만으로 과산화수소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매 시스템을 태양광 패널과 부유 장치에 결합해 자율 방제 수상 로봇을 완성한 것입니다. 녹조 제거 속도 최대 1760배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로봇은

0: 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선거자금으로 1,630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1억 2,850만 달러에 비교해 볼때 12%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우는 조지 소로스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인사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갑을 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는 2018년 중간선거 기간에 민주당에 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2022년 중간선거 때는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기부액이 0달러입니다. 소로스 부자뿐만이 아니라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 등 다른 거액 기부자들도 올해 민주당 중앙당 기구에 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 또 민주당 진영 내에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유대계 큰손들의 반감, 또 당내 과격한 민주사회주의자 세력에 대한 거부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경쟁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양사가 합병되면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에 근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양사는 최근에 몇달 동안 이 합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의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합병을 통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영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의 규제가 합병 승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양사는 항암제 분야에서 각각 대규모 사업부를 보유해서 합병 시에 이 항암제 관련된 독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0: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자, 이번 주는 낮 기온이 지난 주말에 비해서 4도, 5도 정도는 뭐 내려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불볕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뭐 다 90도, 95도, 밸리 지역은 100도 이상 넘었죠. 그런데 오늘 LA 한인타운의 낮 기온은 89도.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80도대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술론에서 영화 캐릭터까지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와 카리스마스를 정말 크리스마스 언제 오는 거야? 이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할리우드 배우 사무엘 잭슨 아시죠? 그가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 저 일하지 않을 때요. 전 골프를 칩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짧은 말 속에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얘기할 때 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건 일을 멈췄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그 소소한 순간들일지 모릅니다. 일할 때는 열정적으로, 또 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삶. 자, 그렇게 몰입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푹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8월이 열렸습니다. 어머, 나는 진짜 뛰는 게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나, 지난 한 달 동안이요. 유럽 8개국을 발로 뛰어서 가로지르면서 울트라 마라톤을 왕복한 그런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여성이 있네요. 주인공은 뉴질랜드 출신의 42세 울트라 러너 소피 우주 선수. 유럽 알프스 산맥을 동서로 횡단하면서 세계 최난도 내구성 코스 중 하나인 비아 알피나를 무려 29일 만에 완주해냈다고 합니다. 총 1240마일이에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녀 통합 통틀어서 신기록이라고 하는군요. 옆에서 정말 도와주는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멍멍이 너무 고마워. 폭염과 졸음, 그리고 육체적 한계를 모두 이겨내면서 전 세계에 찬사를 받고 있네요. 아, 나는 뛰는 게 너무 좋아. 뛰다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도 세우고 그래요. 자, 이왕 하는 거 오늘 일하시는 분들. 아, 나는 일이 너무 좋다. 마술을 걸어보면서 차차차 해보실까요?

0: 차차차가 준비한 창작곡 마이송이었습니다. 나의 노래.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조금 높은 날이라고 그러는군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습기가 많이 생겼죠? 간밤에는 또 어머 왜 이렇게 쌀쌀해? 하고 춥기까지 했어요. 이게 더운 날씨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또 출근길에 보니까 습기가 있고 햇빛에 나가니까 어우 역시 덥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나을 거예요. 최고 기온 한인타운의 경우는 80대 후반, 뭐 88도, 89도, 90도는 넘지 않네요. 그래도 저쪽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또 밸리 지역은 여전히 덥습니다. 이제 8월이 접어드니까 조금 있으면 또 그 우수수 입추도 오고 막 그래요. 다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더운데 불까지 나면 어떨까라고, 아우, 정말, 그 워싱턴 스테이트, 거기에 비상사태가 이 불이 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 스포카네 그 도시 인근에 불이 막 났던 걸요. 저는 이 스포카네를 가본 게 이 워싱턴 스테이트의 동쪽입니다. 동쪽 끝쪽에 있는, 그리고 바로 몬타나에 있는 글라시어 내셔널팍을 가느라고 스포카나에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인근에 그렇게 불이 많이 나서 몇백 채의 집도 타고 또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러죠. 예전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그냥 은퇴하고 이쪽 와서 한가롭게 사니까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글라시어 내셔널팍을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가운데 아마 문 여는 기간이 가장 짧은 국립공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밖에 문을 열지 않고 9월 말이면 문을 닫고 그 동네도 다 폐전 분위기로 들어가죠. 곰이 겨울 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을도 한때 이 장사를 하는데 제가 갔던 것은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캠핑을 했어요. 그래서 내셔널팍에 비행기에 그 탁 이렇게 텐트랑 이런 거 놓고 가서 그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글라시어가 그때 당시도 거의 녹아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다이빙하면서 그 얼음물 속에 그 정말 만년설이 녹아내린 그 물 속에 다이빙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글라시어가 거의 다 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안 가보신 분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거기 가면 그 글라시어 내셔널팍에 꼭 드셔야 될 게 바로 허클베리 파이입니다. 허클베리 잼, 허클베리 핫소스 이런 걸 파는데 이 허클베리가 그냥 일반 베리보다 블루베리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아주 작아요. 그런데 더 당도가 있고 향도 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 그냥 여기 와가지고 허클베리만 따서 팔아도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때 그걸 가서 이사를 해서 곰이랑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곰 먹을 거를 곰이 지금쯤은 열심히 허클베리를 먹으면서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때이네요. 어디든 어느 주든 이제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미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여러분 물고기도 이민을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869년 인간이 배를 통과시키려고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스웨즈 운하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타고 지난 150여 년 동안 무려 120종이 넘는 홍해 물고기들이 지중해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바닷속 대이동이 일어난 거죠. 최근 텔아비브 대학 연구진이 재미있는 예측 모델을 내놨습니다. 과연 다음번엔 어떤 물고기가 이 메디테라니안 지중해의 새 식구가 될 것인가 하고 그 유망주 후보를 내놨는데 별복이라고 있어요. 복이죠. 퍼퍼피쉬, 스텔라이트, 퍼퍼피쉬, 그리고 붉은 동아리, 곳피쉬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던걸요. 그, 그리고 옐로 스파티드 트래벌리, 황점 정갱이 이렇게 세 후보들을 뽑았습니다. 그 깊은 수심까지 수중 카메라를 내려보면서 수백 시간 동안 179개 물고기 집단을 관찰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중해 정착에 성공한 녀석들의 특징이 아무거나 잘 먹고 응? 아무 데서나 잘 사는 물고기가 적응을 할 거 잘할 거 같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산호초에 너무 목매지 않고 살던 녀석들이 이 이사를 잘하고 또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산호초가 그 이 지구상에서 바닷속에서 뭐 거의 뭐 95%가 전멸을 하고 그 심각한 정말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러죠.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산호초가 있어야 또 물고기가 거기서 집이다 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 맞게 산호초에 너무 목매지 않고 살던 녀석들이 적응을 유연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동네에 도착하면 원래 살던 습성을 싹 버리고 남이 내놓은 빈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텃세센 지중해 토종 물고기들과 먹이와 거처를 두고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자리를 잡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지중해 물 온도도 점차 따뜻해지면서 이런 열대어들의 또 북상이 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연의 변화와 또 거기에 적응하는 이 생명들의 적응력은 참으로 볼수록 신비롭고 대단합니다. 우리도 잘 적응을 해서 요즘은 뭐 디지털 노마드 이래서 세계 곳곳을 떠돌면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족. 우리는 디지털 뒤지지 않게 뒤지지 말고 털고 일어나서 노마드 이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위에 적응했나 봐요.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춥죠? 추워. 늘 덥다고 부채질했는데 놀라운 변화예요.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남성 직원들은 양복에 와이셔츠에 그 자켓까지 양복까지 걸치는 모습이 한편으론 좀 안쓰럽기까지 하던걸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그때그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통풍이 잘 되는 하늘하늘한 스커트를 입기도 하고. 자, 여러분 몸의 온도를 이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게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늘도 8월 3일 새로운 한 달이 열리는 또 첫 주 월요일 차차차 기운내서 함께 해봐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단돈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오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0: 굿모닝 차차차. 아우, 더워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겠고 이러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죠. 잠만 잘 자도요, 아,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잘 자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잘 먹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좀 그 순환을 이어나가는데, 잠 한번 잘못 자면 잠이 안 오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불면증의 특효 치료를 하고 계신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 모셨습니다. 북경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불면증뿐 아니라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아침 뉴스 7시 55분, 저녁 뉴스 7시 55분에 바로 건강 칼럼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북경의술원은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해 있고,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입니다. 원장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 안녕하십니까.
0: 네. 원장님은 잠 잘 네. 주무시죠?
1: 잘 자는데 어제 저녁에 더워서 저도 잘 못 잤네요.
0: 어, 그래요?
1: 네.
0: 저는 어제 저녁에 추웠는데.
1: 어, 그러셨어요?
0: 네. 예.
1: 어, 낮에.
0: 저는 에어컨도 안 틀거든요.
1: 저도. 저는 에어컨 싫어서 안 트는데 낮에 나갔다 오면서 창문을 좀 많이 안 열어놨더니 예, 저녁에 와서 좀 자려니까 덥더라고요.
0: 그게 아니고 옆에 난로가 있어서.
1: 그 난로는 이제 좀 식으려고 하는데.
0: 이 남성분들은 체온이 보통 여자보다 높죠?
1: 예, 높죠. 근데 나이를 네. 드시면서는 네. 그 체온이 파가되는 네. 것 같아요.
0: 체온이 남을 이렇게 손을 딱 만졌을 때요, 어떤 사람은 얼음장인데 어떤 사람은 뜨끈뜨끈해요.
1: 네네네.
0: 뜨끈뜨끈한 사람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한 건가요?
1: 그렇죠. 뜨끈한 게 뜨거운 네. 게 항상 차가운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예. 그래도 여름에는 그냥 저리 가! 어우 뜨거워! 이럴 것 같은데. 네. 자, 불면증을 특진하신다고, 잘 치료하신다고 전병이 네. 나 있습니다. 불면증은 사실 치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1: 네, 보통 불면증은 다 치료가 어려운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신경내과를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불면증을 잘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거 첫 네. 걸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산다면은 3분의 1이 우리가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네. 거의 33년 정도는 우리가 자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여자분들 보면은 이게 잠을 못 주무시면은 네. 방광염이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민첩성도 떨어지겠죠.
0: 멍하죠.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압이 자꾸 오르고 네. 또 어떤 계기로 당뇨병이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래서 모든 병들은 어떤 계기로 출익을 하면서 병이 오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은 이런 불면증 환자분들 보면은 나이보다 우리가 차트에 나이를 적지 않나요? 그리고 주요 증상, 뭐 주요 치료하고 싶은 부위 뭐 이런 걸 적으면은 불면증이라고 적어 놓으신 분들을 보면은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네.
0: 진짜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이 보약이란 말이 진짜 맞는데.
1: 네.
0: 그래. 잘 주무셔야 또 면역력도.
1: 맞아요. 우리가 면역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감 주사나 백신 같은 거 맞았을 때도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야 네. 몸속에서 그 항체가 오래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독감 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몸에서 항체가 워킹하는 아월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보는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6개월 이상을 간다고 그 논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에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보들을 받잖아요. 네. 아, 나는 못 주무셨는데 뭐 왜 못 주무셨을까, 이런 정보들을 받는 것이 그 뇌의 해마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왜 꿈을 꾸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도 있잖아요.
0: 네. 예.
1: 그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낮에 그런 받은 정보들을 재정리하고 네. 프로세스 처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완화가 되겠죠.
0: 네.
1: 여기 지금 현대 심리학이 얘기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잠을 자야 꿈을 꾸죠. 꿈을 꿔야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겠죠.
0: 아,
1: 예,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옛날에는 진짜 젊었을 때는 뭐 20대, 30대는 뭐 2, 3일 안 자도 끄떡
0: 네.
1: 없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하루를 못 주무셔도 진짜 지금 말씀하신
0: 네.
1: 것처럼 이튿날 멍하죠.
0: 네.
1: 예, 그래서
0: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1: 못하죠. 예.
0: 네. 근데 그렇게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1: 네.
0: 수면제
1: 예.
0: 양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신 걸 보면은 아주 약한 도시지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센 양약을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양약을 드시는 거 보면은 아주 약한 걸 드시면서 웬만하면은 안 잡수시려고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뭐 첫날에는 안 잡수고 이튿날도 안 잡수고 3일째도 누웠는데 진짜 못 주무시겠다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서 반알을 잡수셨다가
0: 네.
1: 또 한 시간 꿍시럭꿍시럭거리다가 못 주무시면은 그때 이제 잘라놓은 반알을 더 잡수신다는 분들도 계셔요.
0: 네.
1: 그래서 미국 그 수면의학 협회의 지침에 따르면은 이런 수면제 약을 의사가 4주에서 5주 이상을 처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코리아타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셔요. 제가 이 약을 얼마 동안 잡수셨어요 하면은 몇 년을 잡수셨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잡사도 도움이 안 되신다는 분들도 계셔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면은 기존의 잠을 자는 것에 도움을 주고 수면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수면 주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마취제처럼 바로 우리가 드시자마자 잠을 잘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위장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죠.
0: 네.
1: 그때 우리가 마취제를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마취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숫자 해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0: 네.
1: 10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은 10, 9, 8, 네. 7 그리고는 진짜 5, 4를 네. 못하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니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마다 수면제를 드시고 나서 우리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0: 네.
1: 분해된 후에 우리가 뇌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그러는데 이학용어로는 우리가 삐삐삐라 그래요. 이 삐삐삐를 통과하면서 뇌의 수용체에 반응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사람마다 드셨을 때 시간이 다 틀립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반알을 잡수셔도
0: 네.
1: 조금 인내심 있게 기다리셔야 돼요.
0: 네.
1: 예, 바로 또 한 시간 있다가 또 일어나서 나머지 반알을 잡수면은 그 다음 날은 진짜 멍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우리 진수림 원장님은 북경 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신
1: 예.
0: 또 양학을
1: 예.
0: 하신 분이라서 정말 신뢰가 가는데 근데 이런 또 양약이 수면제가 부작용이 또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양방에서는 우리가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아니면은 로파젤람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하거든요. 이런 벤조디아제프니 수면제는 많이 처방이 되는 대신에 이런 양약을 드셨던 분들은 잠은 좀 주무신다 그래요. 한
0: 네.
1: 제가 임상에서 보면 한 60% 70%는 잠은 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머리가 멍하죠.
0: 네.
1: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도세지가 자꾸 더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양약들은 안 드시고 싶어가지고 꼭
0: 네.
1: 고쳐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자리에 누우면은 잠이 안 오시면은 화장실에 자꾸 들락날락 하게 된다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자기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지 아니면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화장실에 갔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종이컵에다가 한번 소변을 받아보라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되고 반컵 정도밖에 안 되면은 조금 누워서 더 참아야지 자꾸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은 일어나서 가는 동안에 잠이 깨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히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한 시간 누워있다 또 일어나서 소변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0: 네.
1: 어떤 분들이 일어나서 또 유튜브를 보신다 그래요. 어떤. 네. 분들은 또 드라마를 보신다 그러거든요.
0: 네, 네.
1: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방에 내려와서 또 뭐 다음날 뭐 잡술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웬만하면은 누워서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네. 노래도 좀 흥얼거려 보시고 숫자도 지금처럼 100부터 헤어도 보시고 이러시면서 잠자기 위해서 본인이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못 주무시면은 3시간 정도만 주무셔도.
0: 네.
1: 예, 그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누워서 그냥 6시간 8시간을 개기지 마시고.
0: 네.
1: 3시간 정도 주무셨다 그러면은 그냥 일어나시라는 거죠.
0: 잠이 안 오면.
1: 예. 네. 오늘 못 주무셨으면 내일 또 주무시면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못 주무셔도.
0: 네.
1: 괜찮다는 거죠.
0: 낮에 또 보충을 하고.
1: 네.
0: 근데.
1: 네.
0: 정말 그 저는 한번 뵀는데, 야, 잠 못 자는 게 이런 거구나는 되게.
1: 예.
0: 오래전 일인데 그분도.
1: 네네.
0: 되게 젊은 여성이었어요.
1: 예, 예.
0: 근데 잠을 못 주무신대요.
1: 어.
0: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랑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갔는데.
1: 네.
0: 점심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붙잡고 갑자기 확 조시는 거예요.
1: 어.
0: 잠을 아예 못 주무신대요, 밤에.
1: 아이고.
0: 얼마나 괴롭겠어요.
1: 예.
0: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은 뭐 불면증 때문에 술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
0: 뭐 이러는데.
1: 네, 네. 술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0: 네.
1: 요즘처럼 지금 335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0: 맞아요.
1: 예.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 아, 나 진짜 잠 못 잤어. 뭐 어제 저녁 못 잤어. 요새 잠을 못 자. 지금 이게 뭐 1, 2년 됐어. 그러면은, 아이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술을 한번 마셔보라고. 예.
0: 네.
1: 아, 나 술 못 하는데 그러면 와인 좀 한두 잔 마시고 푹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양약도 그렇고 모든 걸 그렇고 모든 걸 보면은 우리가 약성분 같은 거 자극제와 안정제로 나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은 왜 조금 저기 잠에서 깬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0: 네.
1: 커피는 우리가 스튜뮬런트라 그래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이런 각성 작용이 있죠.
0: 네.
1: 근데 우리가 수면제는 안정제라 그러죠.
0: 네.
1: 디프레센트라 그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걸 잡수셔서 술을 잡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수면 때문에 술을 잡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0: 네.
1: 일단은 술을 마시면은 뭐 옛날에는 한 잔 마셨는데 지금은 두 잔 마셔야 되고.
0: 네.
1: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마시게 되고.
0: 네.
1: 술을 마시면은 일단 골아 떨어진다 그러세요. 본인이.
0: 네.
1: 말씀이.
0: 네.
1: 근데 이제 술을 깰 거 아니에요. 뭐.
0: 네.
1: 술이 8시간씩 갈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0: 네.
1: 이제 두세 시간 푹 자고 나서는 깨고 나면은.
0: 네.
1: 이제 술을 또 찾게 된다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0: 불면증 치료하려다가 알코올.
1: 네,
0: 중독으로.
1: 알코올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환자분들한테 중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0: 네.
1: 못하고.
0: 네.
1: 의존성이 있습니다. 술은 안.
0: 네.
1: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우아하게 말하면 이전성이지만.
0: 네.
1: 사실은 중독이죠.
0: 그렇죠.
1: 예, 중독을 고치기는 불면증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힘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절대 술은 마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치료를 하면은.
0: 네.
1: 진짜 치료가 잘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부정거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0: 네.
1: 한방용어로는. 그러니까 몸에 부족한 부분은 보하고.
0: 네.
1: 몸에 들어온 사기 같은 거는 없애버리는 이런 부성거사의 방법으로 한약을 드시면은 정말 치료가 잘 됩니다.
0: 네. 네. 멜라토닌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불면증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예, 멜라토닌을 잡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명이면은 100명 다.
0: 네.
1: 멜라토닌을 안 드셔보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근데 그중에서 반반이에요. 잡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잡수셨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성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담당하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그 시차 적응이 필요한 여행 때, 그 다음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0: 네.
1: 늦게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맨날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잡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9시에는 꼭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 네. 시간대를 놓치면은 더 못 자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뭐 식사하고 나서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주무시기 전에 침대 뭐 옆에다 놓았다가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근데 이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멜라토닌은
0: 네.
1: 시간대를 항상
0: 놓치면?
1: 시간대에 잡수셔야 돼.
0: 네.
1: 내가 오늘 9시에 잡수셨으면은 내일도 9시에 잡수셔야지.
0: 네.
1: 오늘은 7시, 내일은 9시, 10시 이러면은 이 시차 요 몸에서 호름 생체 리듬하고 이게 엇갈리면서 더구나
0: 네.
1: 효과가 없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잡수는 시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려면은 잘 잡수셔야 되고 그래서 양약도 좋고 멜라토닌도 좋고 한약도 좋고 항상 그 정확한 진단하에 예
0: 네.
1: 그래서 모르시면 약사한테라도 가셔가지고
0: 네.
1: 내가 이거 언제 잡수는 게 좋겠는지 한마디만 여쭤보면 다 알려주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
0: 네.
1: 몸에 맞게 잡수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아, 그 건강식품 몸에 좋다는 이런저런 거는 많지만 불면증을
1: 네.
0: 치료한다라는 그런 광고나 보조식품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이 그 한약을 지어주셔서
1: 예.
0: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치료됐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예.
0: 근데 이 치료가 어렵다는 불면증을 과연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이런 내상병이라 그러죠. 만성으로 된 뭐 하루 이틀 못 주무셔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0: 네.
1: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제일 오래되신 분들은 30년을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20년을 적어 놓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보통 몇 년 이후 몇 년 돼야 오시거든요.
0: 네.
1: 이런 만성병들은 침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0: 네.
1: 항상 한약이 받쳐 주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칼럼을 할 때도 항상 인트로에 안녕하십니까
0: 네.
1: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0: 네.
1: 그리고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0: 네.
1: 이런 이렇게 하면서 불면증이 항상
0: 뭐 앞에,
1: 앞에 있죠.
0: 그만큼
1: 예.
0: 자신 있으시고
1: 예.
0: 많은 효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1: 거의 오시는 분들은 불면증이
0: 네.
1: 안 되시는 분들이 치료 안 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불면증 오신 분들은 일단 밤이 오는 게 두렵다고 그래요.
0: 진짜.
1: 예. 그래서
0: 네.
1: 어떻게 하나 요거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큰 와서 한약을 잡수시고 빨리 효과를 보신 분들은 야 내가 원장님 일찍 만났으면은
0: 네.
1: 제가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였다 그래요.
0: 네.
1: 근데 그 결단력이 부족하고 수면제를 답수시면서 어이없는 실수를 몇 번 하고는 비즈니스를 접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찍 오셨으면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했을 건데 하면서
0: 네.
1: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불면증 때문에 오셨지만
0: 네.
1: 우리가 맞춤형으로 한약을 하잖아요.
0: 그 그러면은 사람에 맞게.
1: 예, 네. 어떤 분들은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쵸.
1: 그러면 뭐 위산역류가 있습니다. 뭐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0: 네.
1: 기침이 납니다. 천식이 납니다. 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적어놓거든요.
0: 네.
1: 그러면 불면증만 치료하면 안 되겠죠.
0: 네.
1: 불면증을 치료하면서 이제 소화가 안 되면은 밤에 머리가 아프면서 또 잠을 못 잡으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위산역류가 있으면은 밤에 이제 더 누우면은 더 역류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걸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소화제를 애드해 넣죠. 위산역류도 치료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천식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예, 그러면은 이런 천식 이런 이 교감신경 자극제 천식약을 잡수시는 분들도
0: 네.
1: 계시고 또 천식 치료제로 또 알부테론이나 그 터부탈린 같은 흡입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밤에 누우면은 기침이 더 나죠. 밤에는
0: 네.
1: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못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나 천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0: 네.
1: 분들은 야, 나 불면증 치료하러 왔는데 기침도 없죠.
0: 네.
1: 소화도 잘 되죠.
0: 아.
1: 예,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옆 또 다 지인들이 계시고
0: 네.
1: 또 교회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0: 네.
1: 환자분들이 한번 오시면은
0: 네.
1: 꾸준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아, 네.
1: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실버타운 같은데 코리아타운에 사시다가 한 네. 20몇 년을 우리 한의원에 오시다가 실버타운이나 뭐 자식분들 따라서 뭐 오렌지 카운티나 가시는 분들 같은 게, 경우에는 네. 네. 이제 70이 넘으시면은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0: 네.
1: 그러면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진맥을 안 하면은 약을 네. 안 합니다. 아무리 다녀 오셨던 분들 오래 오셨던 분들도 네. 그때마다 항상 병이 예, 틀리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러면 이제 전화 오시죠. 제가 가야 됩니까? 뭐 진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오셔야 됩니다. 지금 다녀가신 지 2년 되셨기 때문에
0: 네.
1: 뭐 한 달 전에 다녀가셨으면 괜찮지만
0: 네.
1: 진맥을 하고 네. 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라도 오시죠. 그리고
0: 네.
1: 진맥을 하고 이제 우리가 UPS나 뭐 FedEx로 예, 한약은 붙여드리면 되니까
0: 네.
1: 그럼 그런 분들은 마을에서 침을 맞기는 해요. 가까운 데서. 근데 한약은 꼭 저기 원장님 한약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와서 또 오다를 하고 잡수시기도
0: 네.
1: 하죠.
0: 아, 그럴 때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1: 네.
0: 누구 한 사람이 진짜 불면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1: 네.
0: 이렇게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진단을
1: 예.
0: 해주셔서 낫게 한다면
1: 네.
0: 아, 정말 살만 나는 거죠. 그런데
1: 예.
0: 네. 진단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장님께서 늘 그러시는데
1: 네.
0: 이 불면증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1: 그 동양의술에 보면은 바이블과 같은 그 황제의 내경이 있거든요.
0: 네.
1: 거기에 보면은 변증 논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 변 하면 우리가 판별할 변, 그러니까 변, 증 하면 증상이죠.
0: 네.
1: 논 하면 의론,
0: 네.
1: 이치, 치 하면 치료인데 환자마다 요 병이 온 병인이라 그러죠.
0: 네.
1: 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병인이나 병위를 잘 알아서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수면 방해 요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0: 네.
1: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질환으로 오는 병, 불면증이 그쵸. 오는 병들도 있어요.
0: 네.
1: 밤이 되면은 더 아픈 어깨 통증,
0: 그쵸.
1: 예, 아니면은 또 밤이 되면은 뭐 다리에서 쥐가 자꾸 나셔가지고
0: 네.
1: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러니까
0: 네.
1: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를 해야 불면증을 치료했다고
0: 네.
1: 얘기할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또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갱년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0: 네, 네.
1: 뭐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트론 같은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이 깨져서 불면증에
0: 네.
1: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0: 네.
1: 그럼 이런 호르몬의 이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0: 네.
1: 한방에도 향부 같은 이런 여성 질환에 쓰는 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한약을 더 애드해서 넣으면서
0: 네.
1: 이런 신체적인 질환, 그다음에 심리적인 질환, 공황장애 같은 거
0: 네.
1: 이런 것들은 합환피라 하는 약이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그 기쁠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같이 넣으면서
0: 네.
1: 치료를 해주면은 거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증상들이 치료가 되면서 불면증을 치료하니까
0: 네.
1: 불면증 한번 치료해 놓으면은 이런 분들은 불면증 때문에 몇 년을
0: 네.
1: 안 오셔요.
0: 아,
1: 예, 그 정도로
0: 네.
1: 치료가 원치료가 확실히 됐다는 얘기겠죠.
0: 네.
1: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0: 네.
1: 제 생각에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자, 제 주변에도 불면증으로 너무
1: 네.
0: 힘들어하는 분 계신데 얼른 북경의술원으로 진수림
1: 예.
0: 원장님께 보내야겠습니다.
1: 네.
0: 아, 우리 진수림 원장님은 북경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1: 예.
0: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질환, 그리고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에서 건강칼럼을 진행 중이시고요. 올림픽과 윌턴, 북경의술원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번입니다.
1: 네.
0: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진수림 원장님 감사합니다.
1: 예,
0: 근데 자도 더 자고 싶은 거는 이것도 병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1: 푹 주무시면 됩니다.
0: 좋아요?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아주 가끔은요, 예전에, 요즘은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머, 이상해. 왜 잠이 안 오지? 막 이래가지고요. 수면제 같은 건 없고 그러면 감기약 있죠. 그거를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정말 늘 잠 못 주무시는 분은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북경의술원으로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4병 세트를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어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8월부터는 좀 새롭게 탱자 뮤직을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탱자 뮤직 극장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해주세요.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탱자 뮤직 극장. 8월의 첫 여행은 영화로 떠나가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영화가 들려주는 인생. 오늘은 영화 미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남미의 정글.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포가 끝없이 솟아집니다. 그 폭포를 오르는 한 남자. 발을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벽입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칼도 총도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 만든 작은 악기 하나. 오보에.

세계 남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식민지 세력의 착취와 노예 사냥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가브리엘 신부는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그가 선택한 것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폭포 위에 선 가브리엘 신부는 조용히 오보에를 입술에 댑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집니다. 정글은 숨을 죽이고 새들도 노래를 멈춘 듯합니다. 창을 들고 숨어있던 원주민들은 낯선 소리를 따라 한 사람, 두 사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한 곡의 음악이 적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영화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만남 가운데 하나로 기억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고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려 애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그 진심이 담긴 한 곡의 음악일지도 모릅니다. 8월의 첫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스 오보에 오늘 차차차 1부 끝곡으로 함께하면서요. 오늘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싶으시다면 말보다 음악으로 혹은 한 잔의 냉커피로 먼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융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하셨습니다. 2부에서 곧 혼이 탱자와 만나 뵐게요.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롱

0: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0: 카페보넨?
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0: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1: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

0: 환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M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은 왠지 슈퍼맨처럼 하고 나타났어요. 밑에는 청바지에다가 위에는 하얀 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맨 언밸런스의 매력이 돋보이는 호니탱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네. 소중한 하루의 한 끼 같은 남자.
0: 아, 소중한 한 끼.
1: 호니입니다.
0: 야, 정말 중요하죠. 한 끼. 한 끼 같은 남자.
1: 아. 삼시스 새끼.
0: 이 새끼? 먹기?
1: 어. 그래, 이 새끼야.
0: 새끼 그 니구나. 네, 아, 새끼. 새끼 네. 중에 한 끼. 네. 그 너무 중요해요.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1: 사실 하루에 세 끼를 다 드시는 분 별로 없으실걸요?
0: 저는 두 끼 먹는 것 같아요.
1: 두 끼 드세요? 응. 아침을 드세요? 언제 드시는 거예요?
0: 저는 아침을 안 먹고 방송 끝나면 이제 가서 먹고
1: 점심 드시고 네.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네. 또 밤에도 잘 드시고
0: 밤에 안 먹어요. 얼마나
1: 하면 제가 들은 게 많은데
0: 가끔 막 보름달에 이끌려서 네, 고구마를 네. 먹는다거나 아우
1: 음기가 한참 있을 때 고구마를 드시고
0: 고구미! 이러면서
1: 김진기 그거잖아요, 그죠?
0: 그 김진기, 그죠? 그걸 아는구나, 와, 김진기.
1: 이거 유머 깔깔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 발음을 못하고 이로 하는 사람. 네. 이모, 이모. 그러니까는 아 고구미, 고구미.
0: 아 아몬데.
1: 아몬데. 이모, 이모.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0: 고구마인데 고구미에서.
1: 비싼데 고구마, 고구마. 총 맞으면서 김진기.
0: 김진기. 옛날.
1: 감장가.
0: 아 옛날에요.
1: 네, 진짜 옛날 거다.
0: 응, 학교에서 네. 아바람을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네. 선생님, 아 참 아가 아니다.
1: 뭐야?
0: 표발을 요 발음을 요? 못했어. 예. 네. 그래서 선생님, 네. 제가 대포로 발포하겠습니다.
1: 아 대표로 발표하겠다.
0: 발표한 대포로 발포하겠습니다. 그랬다.
1: 그쵸요? 네. 뭐야? 그거 말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아세요?
0: 뭐요?
1: 얘가 손으로 네.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입으로 네. 따당 따당 따당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본데
0: 아~
1: 따당 따당 사람들이
0: 우와! 입으로 쏘는 거야.
1: 입으로 쏘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나와서 맨 앞장서 갖고 따당 따당 따당 따당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 네. 저쪽에서 한 명이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지금
0: 포복으로
1: 포복으로 낮에 포복으로 막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당 따당 따당 하는데 계속 얘가 오는 거야. 안 죽고 어, 얘 왜 안 죽지? 따당 따당 따당 하는데 얘가 계속 걸어오면서 하는 소리. 탱크 탱크 탱크.
0: 그 뭔 얘기지 모르겠네.
1: 둘 다 바보. 한 명은 입으로 따당 따당 쏘고 사람이 죽고 반대쪽 편은
0: 자기가 탱크라고 줄 알고 탱크 탱크.
1: 그러니까 걔는 총을 맞아도 안 죽고. 아유. 네, 정말 유머 깔깔깔입니다.
0: 그게 네, 죄송해요. 진짜 서로 궁합이 맞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 아, 진짜, 안 그러면 한쪽만 바보 되는데.
1: 이거 팔파 올림픽 전에 나왔던
0: 진짜 김진기 오랜만에 들어본다. 김진기. 방송 들으시는 김진기 씨 네. 오늘 한 끼 뭘 드시는 거예요?
1: 아 진짜 김진기 씨 계시면 너무 웃기겠다.
0: 네, 김진기 씨 계시면 전화 주세요. 네. 아니 카톡으로 주세요. 그럼
1: 그거
0: 선물
1: 아세요?
0: 드릴게요. 네.
1: 그 최보람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최보람이 네. 오락실 갈 때 네. 야 우리 오락실 가서 람보 2인용 하자. 그랬더니 네. 친구가 최보람 그 최보람 씨 친구가 야 우리 아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거는 최보람 씨가 너네 아빠 이름이 람보야? 그때 네. 아니 2인용.
0: 2인용이야.
1: 죄송합니다.
0: 아 황인용 씨 계셨잖아요.
1: 아 그치.
0: 그분이 만약에 어? 오인용이었어봐.
1: 오인용. 오인용 아시죠?
0: 오인용.
1: 그 옛날 애니메이션 네. 만드신.
0: 아 그분이?
1: 아 몰라요?
0: 몰라요.
1: 오인용 되게 유명해요.
0: 아,
1: 옛날에.
0: 그래요?
1: 옛날 지금 세대 전 세대 때. 응. 한 2000년대 초? 그때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갖고 엄청 유명하신 분. 이분이 네. 그 막 스티브 유도 막 놀리고 네. 문희준 씨 놀리고 막 이랬던 네. 군대 얘기.
0: 그분이 구시였으면 어떻게 보냈을까? 구인용.
1: 구인용. 오.
0: 만인용.
1: 예. 아무튼
0: 자 오늘은 자. 몇 끼를 응? 책임질까 네, 우리
1: 오늘의 순매남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남자들이 선호하는 점심 메뉴 탑10 준비해봤습니다.
0: 이거를 왜 알아야 되지?
1: 이걸 알아야죠.
0: 우리가 그래도 여성분들이 점심에 네. 아, 이 남자들이 뭘
1: 점심
0: 좋아하나?
1: 데이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건 요새는 좀 안 그러긴 하지만 네. 직장과의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동료와의 네. 점심을 같이 먹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0: 이거 써놔. 뭐 먹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1: 근데
0: 써놓고서.
1: 대부분이 부장님이나 팀장님은 남자야. 일단은 네. 뭐 네. 좋듯이 있다 그런 분이 많아요. 네. 나이 좀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점심 메뉴를 공략을 하라는
0: 돼.
1: 거지.
0: 그치 그치.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네. 우리가 좀 따라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쏘시잖아요.
1: 많이 사시잖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남자들이 선호하는 점심 메뉴 탑10.
1: 네. 다음번에 여자분들 할게요.
0: 해주세요.
1: 어, 그럼요. 네. 다음 주는 여자분들
0: 궁금해요.
1: 할게요.
0: 남자들은 뭘 좋아할까?
1: 여러분 남자들 점심 메뉴 굉장히 심플합니다.
0: 네.
1: 12. 샌드위치예요. 아. 그러니까 서브웨이 같은 거. 그냥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 건강한 거 먹는 것 같아 그래도 보이거든.
0: 거기다에 막 돼지 넣고.
1: 나는 뭐냐? 건강하게 먹어. 네. 간단히 먹어. 이런 약간 뭔가 좀 모던한 느낌의 네. 건강하고 밝게 사는 이런 젊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서브웨이를 먹어요.
0: 근데 저는 왜 샌드위치를 먹을 때 옆에 바삭한 그 감자칩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죠?
1: 저는 거기다 치즈 숲.
0: 아, 수비랑 또 먹으면
1: 열량
0: 맛있지.
1: 열량 만점 치즈숲. 와, 이런 거 같이 먹죠.
0: 네. 샌드위치가 10이군요.
1: 네, 샌드위치가 10이었고요. 9위는요. 그거를 이어는 바로 햄버거.
0: 햄버거. 햄버거들 좋아하셔.
1: 왜? 남자는 빨리 먹는 거 좋아하거든.
0: 아, 왜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야지. 늦게.
1: 남성 지금은 아닌데 예전 같으면 남성 네. 빨리 먹고.
0: 아니, 군대 다녀와서 그런가 봐요.
1: 에이, 군대랑
0: 아니요. 진짜 너무 허겁지겁 먹는데 그러시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그랬더니 워낙 군대에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못 고친대요.
1: 그분은 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나 보지?
0: 아니 예비군들이 항상 그런 한번 습관이 들인 게 그게.
1: 보통 남자 빨리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0: 왜요?
1: 빨리 먹고 딴 짓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먹고.
0: 아유, 딴 짓 뭐 그렇게 하려고.
1: 빨리 먹고 가서 자거나 빨리 먹고 예전에 뭐 담배 타임 그래가지고 거의 앉아서 담배 피면서 계속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걸 더 좋아하지 밥을 막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0: 햄버거 세트.
1: 빨리 먹는 햄버거. 9위. 8위는 남자들의 로망이죠. 냉면.
0: 냉면.
1: 왜? 일단 시원하니까 빨리 먹을 수 있어. 일단 네. 빨리 먹어야 돼. 뜨거운 거. 그리고 물 막 몸에 틀 일도 없고
0: 네.
1: 후룩후룩 금방
0: 왜?
1: 먹어.
0: 비빔냉면.
1: 비빔냉면 몸에 튀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아, 물냉면이에요? 물냉면이, 8위는?
1: 8위는 원래 사실 물냉면이. 왜냐면 몸이랑 물냉면인데
0: 네.
1: 그러니까 몸에 잘 안 튀고 빨리 먹는 거. 네, 네. 뭐 비빔냉면도 돼요. 되는데.
0: 나는 좀 까다로운가 봐.
1: 왜요?
0: 나는 물냉과 비냉 사이를 좋아해요.
1: 그 비빔음식에서 물냉 육수를
0: 섞어 먹어야 돼.
1: 약간 막국수처럼.
0: 그러니까 촉촉한 응? 국물이 있는 비빔을 좋아해.
1: 근데 너무 국물이 많은 것도 싫어요. 물냉면처럼.
0: 물냉면. 예.
1: 물냉면에도 양념을 드시는 게 아니라 비빔냉면에 그 육수를 분다는 거죠?
0: 조금 약간.
1: 그럼 달라고 하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카레도 좀 묽은 게 좋아.
1: 진짜요? 일본 스타일로
0: 뻑뻑한 거 싫어.
1: 오.
0: 응. 국 같이 이렇게 숲처럼.
1: 원래 국을 좋아하셔서 그러신가?
0: 그런가 봐요.
1: 뭐 이빨이 안 좋은 건 아시죠? 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0: 네.
1: 하여튼 빨리 먹기 위해서 되면 다만 냉면은 여러분 먹을 땐 좋은데 네. 금방 소화가 돼.
0: 아. 그래서 금방 배고파요.
1: 금방 배고파요.
0: 그리고 영양가도 별로 없잖아.
1: 그런가? 냉면을 맛있긴 맛있지. 만두 한 접시 정도 시키면은
0: 아, 맛있겠다. 네. 그렇구나.
1: 좋습니다. 네. 7위. 남자들의 정말 뭐 툭 하면 떠오르는 3대 점심 중에 하나죠. 돈까스.
0: 돈까스는 참네.
1: 이거는 어디 가도 일단은 그죠?
0: 네.
1: 평균 이상은 하잖아요.
0: 그 위에다 카레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0: 촉촉한 걸 좋아해.
1: 촉촉한 걸 좋아해.
0: 빡빡한 거 싫어.
1: 아, 돈까스 소스가 아니라 저거를 카레 1번 스타일로? 1번 스타일로? 그것도 맛있긴 하죠.
0: 먹고 싶다.
1: 돈까스 좋으세요? 아니면은 저거 뭐야?
0: 생선까스?
1: 생선까스
0: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부드럽잖아.
1: 근데 생선까스에는 카레를 안 놓지 않나?
0: 거기는 이제 그
1: 탈탈 소스.
0: 네, 탈탈 소스. 허연 거.
1: 시큼시큼.
0: 레몬 탁.
1: 좋아. 그렇지만 남자는 돈까스. 자, 6위. 역시.
0: 네.
1: 난 짜장.
0: 아, 짬뽕.
1: 넌 짬뽕.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0: 짬짜면.
1: 짬짜면은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인 거지 않으세요?
0: 그쵸.
1: 저는 이게 정말 억울한 게요.
0: 네.
1: 짬짜면이 있는데 왜 물냉면, 비냉면은 그게 없어?
0: 그래. 그죠? 물냉, 비냉 난 진짜 했으면 좋겠어.
1: 그냥 그릇에다가 물냉. 그러니까 섞어 드시라고.
0: 예.
1: 아, 저는 두 개 다 먹으려고.
0: 아,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1: 그죠?
0: 물냉, 비냉을 하나
1: 항상 고민되잖아요.
0: 짬짜면처럼.
1: 두 개 하면 되잖아.
0: 그치.
1: 왜 안 해줘?
0: 그거
1: 이게 못해. 대신에 저 오렌지 카운티 가시면은 네. 유명한 식당에
0: 네.
1: 그 물냉면이든 비빔냉면 하나 시키면
0: 네.
1: 하나를 더 물어주시는 식당이 있어요. 유명 식당이 한 식당에 거기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거든요.
0: 와.
1: 심지어 맛있어.
0: 아니 왜 하나를 더 주지?
1: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양이 좀 작아요. 사리처럼 주시는 건데
0: 네.
1: 양이 작은데 두 개를 맛볼 수 있는 거지.
0: 근데 내가 물냉을 먹다가 네. 사리처럼 하나 주는데 비냉으로 받을 수 있어요?
1: 그 저는 그렇게 먹어요. 물냉면을 메인으로 시키고
0: 비벼 먹어야 되겠다.
1: 그렇죠. 미옥 씨 같은 경우는 비빔냉면을 메인으로 시키고
0: 네.
1: 물냉면 사리를 시키 달라고 그러면
0: 네.
1: 그렇게 비벼 드시면 되고 저는 네. 물냉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물냉면을 시키고 비빔냉면을 옆으로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0: 네.
1: 비빔냉면 나온 걸 이제 에피타이저로 후룩 먹고 물냉면을 촥 먹지.
0: 맛있게. 그게 맞는 거다. 순서가 비냉 먹고 물냉 먹는
1: 그런가요?
0: 거. 아, 깔끔하게.
1: 아무튼 여러분 혹시 관계자분들 드신다면
0: 네.
1: 좀 물냉면 비냉면 좀 섞어 좀 팔아주세요.
0: 그래요. 이름은 뭐라 그러지? 짬짜면 말고
1: 짬뽕과 짜장이가 짬짜면이잖아.
0: 비물?
1: 비물?
0: 물비?
1: 비빔물? 물비빔? 물비?
0: 물비면?
1: 물빅면?
0: 비물?
1: 비빔? 물빅면?
0: 물비...
1: 쌍쌍면?
0: 쌍쌍면.
1: 쌍면은 욕 같으니까.
0: 이거 너무 좋다.
1: 이거 좀 관계자분 계시면 좀 해주세요.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제가 많이 먹을게요. 5위. 남자들은 무조건 이겁니다.
0: 뭐요?
1: 고민할 때 뭐 먹을까 모르면 김치찌개.
0: 아 김치찌개는.
1: 김치찌개는 왜?
0: 옛날에는 우습게 봤는데 왜? 영원한 게 김치찌개
1: 맞아요.
0: 같아요.
1: 김치찌개 언제 가나 생각나고요. 남자가 김치찌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0: 네.
1: 나가서 먹는 것 중에 가장 집밥이랑 비슷한 게 김치찌개라서.
0: 그래서.
1: 조금 약간의 외로움이나 이런 허망을 달랠 수 있는 게 김치찌개래요.
0: 아 어제. 난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맛있어 그러고 된장찌개를 시키더만 왜 고깃집 가면
1: 어,
0: 주잖아요.
1: 맞아, 그것도 고민되지
0: 않아요? 나는 김치찌개인데.
1: 어,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0: 네.
1: 왜 두 개 중 하나만 먹어야 돼?
0: 두 개를
1: 뚝배기를 반으로 나눠서. 아 진짜 뚝배기를 중간에 나눠서.
0: 아이 주방 아줌마 화내요. 복잡하게 이러면서.
1: 아니 왜? 네. 어차피 끓인 거잖아. 그때 끓인 것도 아닌데 뚝배기만 중간에 네. 나누는 거를 개발하자고요.
0: 아
1: 그래서
0: 한쪽은
1: 김치찌개, 한쪽은 된장찌개. 그러면 김치 된장 같이 나오는 거지.
0: 그리고 둘이 서로 이렇게 미리 나눠주면 네. 공기 뭐 따로 그릇 주세요 이럴 필요 없이
1: 어, 너는 김치 나는 김치 먹고 나는 된장 먹고, 먹고.
0: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1: 그래.
0: 한번 식당을 내 아예.
1: 어? 그것 때문에요?
0: 혼인식당. 어.
1: 아, 뭐든지 반반.
0: 반반.
1: 돈가스 반, 생선가스 반, 된장찌개 반, 김치찌개 반. 뭐든 반반.
0: 어, 네.
1: 흰밥 반, 어. 잡곡 반 반.
0: 반반 식당.
1: 돼지고기 반, 어? 소고기 반.
0: 어, 반반한.
1: 어, 반반한 식당.
0: 반반한 후니가
1: 괜찮네.
0: 반반 식당을 한다. 반반 식당.
1: 영어로
0: 괜찮다.
1: 영어로 half and half.
0: 어, 그거 괜찮네.
1: H&H.
0: 어. 오. 식당을 문 열었다가 또 뭐 닫고 오늘 막 복잡하네.
1: 술 시키면 소주 반 맥주 반. 어?
0: 그것도 괜찮다.
1: 어, 그죠.
0: 어.
1: 어.
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1: 어. 이거 들으시면 누가 내는 거 아니야?
0: 응. 그러니까. 자, 김치찌개. 자,
1: 네, 김치찌개 5위였고요.
0: 영원하라. 네.
1: 네. 4위는 영원한 남성들의 소울 푸드.
0: 뭘까요?
1: 제육볶음입니다.
0: 맞다.
1: 이거는 진짜 군대 갔다 오신
0: 제육볶음
1: 분들은
0: 제육볶음 다 좋아하더라.
1: 제육볶음 다 좋아요. 정말로 몸에서 돼지가 안 맞는 분들 빼고는
0: 네.
1: 다 좋아합니다.
0: 돼지가 안 맞아도 제육볶음 먹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돼지 냄새가 안 나니까.
1: 어, 일단 뭐 양념 맛도 있고 돼지
0: 네.
1: 제육볶음은 정말 맛있죠.
0: 음흠.
1: 그리고 어디 가도 최악의 경우 돼지 비린내가 날지언정.
0: 네.
1: 아, 근데 진짜 한번 제가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0: 네.
1: 정말 맛이 없는 데가 있었어.
0: 그럼 되겠어.
1: 제육볶음에 고기 냄새가 이게 고기가 며칠 된 것 같아.
0: 그러면 안 되지.
1: 너무 냄새 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0: 아.
1: 근데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제육볶음.
0: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아니면
1: 아, 그냥 안 먹죠.
0: 그냥 나와요.
1: 네, 그냥 안 먹죠.
0: 착하다.
1: 뭐, 아니 누가 봐도 제가 안 먹는다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
0: 네.
1: 제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네. 대학교 초등학생 때 그 유명한 그 만두 아니 뭐야 냉면집 가가지고
0: 네.
1: 유명한 냉면과 이걸 시켜 여자친구랑 당시 여자친구랑 둘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삐삐 세대예요. 삐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에요.
0: 네.
1: 둘이 딱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냉면이랑 만두인가 뭔가 시켰어요. 시켜서 먹으려고 딱 첫 술을 뜨려는데 삐삐가 막 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여자친구가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 옛날에 아시죠? 번호하면 뒤에 자기
0: 빨리,
1: 코드
0: 빨리.
1: 찍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누군지 알잖아 번호가.
0: 아 누구였어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친한 형님이에요.
0: 네.
1: 근데 빨리빨리 그러더니 사사사사 빨리빨리 막 18 계속 오는 거야.
0: 1818은 뭐야?
1: 어, 18188 욕하는 거잖아요.
0: 어, 빨리빨리 전화하고.
1: 어, 빨리빨리 사사사사 죽어라. 막 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내가 데이트하는 거 아는데 이게 네. 뭔가 급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잠깐만 그리고 공전화를 가서 전화를 했어요.
0: 네.
1: 그때 이분이 어?
0: 그러던 시절이었다.
1: 근데 그분이 어?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0: 네.
1: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날 제가 그 형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차를 세우고 갔다가 그 사무실에 새로 다른 데서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여학생이. 근데 그 친구랑 또 이렇게 잘 뭐 그냥 굉장히 이쁜 분이었어요. 그 친구랑 어깨동무하면서 랄랄라 하면서 그 친구를 옆에 제 옆에 태우고
0: 네.
1: 갔는데 네. 제 차 옆에 제 여자친구 차가 있었던 거야. 근데 심지어 어머님이랑 같이.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걸어오길래 인사하려고 했는데 옆에 어떤 딴 여자랑 어깨동무하고 그 여자를 차에 태우고 후운 가는데 바로 옆에 차가 그 와이프가 아니고 여자친구와 어머님 차였던 거예요.
0: 네.
1: 어머님이 따라가자. 저놈 어디 가지 따라가자.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가 엄마 이러면 내가 더 비참해. 하지 마.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음날 저를 데이터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형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 형이 너 아직 살아있네? 라고 확인 살아있는 생존 여부를 물어보러 문자를 친 거고
0: 밥 먹다가 나왔는데
1: 저 여자친구가 딱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끊고 갔어요.
0: 들어가서 부들부들
1: 딱 앉았더니
0: 먹겠다.
1: 여자친구가 누구야? 딱 그러는 거야.
0: 어머
1: 그래서 어? 아니 그랬더니 왜? 갑자기 오빠 왜 그래? 딱 그런데 전 이제 느낌이 왔잖아요.
0: 어떻게 이제
1: 못 먹겠는 거야
0: 이 난국을.
1: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자기 음식에 뭐랄까 막 되게 보람과 열정과 이런 게 있으신 분이야. 테이블마다 돌면서 인사하시다가 저희가 둘이 시켜놓고 젊은 애들이 안 먹고 있으니까 왜 안 먹어요? 냉면이 맛이 없어요? 새로 해드릴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맛없어요? 우리는 나는 혼나고 있어서 못 먹고 있는 건데 네. 계속 왜 안 먹냐고.
0: 네.
1: 자기 요리에 대해서 왜 이거 안 먹냐고. 다시 해줄까요 막. 아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지금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혼날 때 혼내도 먹을 거 먹어야지. 음식 앞에서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빠 일단 먹어.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몇 주간 먹다가 계산서 주세요. 사장님이 와 다음에 꼭 다시 와주라고. 그래서 네 그러고 나가서 엄청 혼났죠.
0: 네. 네.
1: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아니 그 사장님이 뭐 크레딧을 준 게 아니고.
1: 아, 그래도 왜 줘요? 본인은 잘못한 먹... 게 없지.
0: 아니 불현듯 그 얘기가 났어요. 맛없게 못해.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아니 뭐. 그거 오해한 거잖아. 뭐 그
1: 뭐 100% 오해만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아, 의심은 약간은, 있었지. 근데 약간은 흔들렸었지. 근데 다음날 아. 제가 다음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조그만 우리 남 미국에 그 자기 프로필 사진 찍은 유행하던 거 기억나세요? 막 뒤 화면 이쁘게 해갖고 막 이렇게 뽀샵해갖고 찍은 사진 옛날에 많았는데. 네.
0: 옛날에 뭐 이렇게 가면
1: 스튜디오 가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어요. 그 사진을 여자친구 있었거든요. 받은 게. 그리고 와이프 들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0: 이미 할 수 없어 물은 엎질러졌어.
1: 코팅해가지고 차에다가 붙여놓고는 내가 너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빌었지 뭐 빌었지.
0: 아, 네. 아 차에 자 봐봐 내 이렇게 공표하다 나 원래 이유야 이랬군요.
1: 아, 누가 내 차를 타도 네 사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0: 세상에 제육볶음 얘기하다가 네. 뭐 별 얘기 다 듣네 진짜.
1: 아, 이거 와이프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아, 넘어갈게요. 네. 3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순대국 뭐야? 설렁탕 곰탕.
0: 아~ 와, 국물 3인방 좋아해.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남자들은 다 국물 좋아하더라고요.
1: 국물 너무 좋아. 이건 뭐
0: 순대국 설렁탕 곰탕 다 맛있겠다.
1: 네, 3위는 제가 진짜 설렁탕 너무 좋아합니다.
0: 특히 전날 무리한 남자들.
1: 아, 그렇죠. 어,
0: 속 풀려고.
1: 네, 좋죠. 2위가 좀 생뚱맞아요. 라면과 김밥이래요.
0: 어?
1: 이거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분이 라면 그죠?
0: 라면 2위가?
1: 김밥을?
0: 아, 좀 젊은 남자들 얘긴가 보다.
1: 그래도 이 굳이. 라면과 김밥을 점심으로 먹는다고?
0: 근데 라면만 있으면 조금 뭔가 부족하고 네. 같이 먹으면 맛있죠 또.
1: 그렇죠. 라면과 김밥 2위였고요. 최종 1위.
0: 1위 뭘까?
1: 1위는 미옥 씨도 좋아하는 겁니다.
0: 뭐요?
1: 국밥.
0: 국밥.
1: 최종 아, 보스. 남자들은 뭐만 얘기하면 야 이거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그냥 이렇게 푸르륵. 비교를 하죠. 국밥은
0: 네.
1: 뭐 돼지국밥도 있고 뭐 순대도 사실 순대국밥도 있고
0: 그러네요.
1: 뭐 국밥 종류 워낙 많은데 따로 국밥도 있고. 국밥은 뭐 남자들에겐 거의 진짜로 아까 소울푸드 중에 최고
0: 그쵸,
1: 최고봉이죠.
0: 네. 요즘 외국 친구들도 그렇게 국밥을 좋아하더라고요.
1: 국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여자분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오빠 내가 국 끓여줄게 이러면서.
1: 그거 말고요.
0: 그거 말고.
1: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리 못하시는 분도 괜히 하지 마세요.
0: 나는 국에 우거지 들어간 거, 시래기 들어간 거 그런 거 너무 좋은데.
1: 진짜요?
0: 응. 오. 싫어요?
1: 아 좋아하는데 네. 시래기가 들어가면 너무 시래기가 너무 저게
0: 싫어? 시래기라 시랴?
1: 아니요. 좋아해요.
0: 자, 토속적인 음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종숙이 부른 달구지. 먹은 얘기했더니 이런 달구지 타고 뭘 먹으면 좋을까? 새참이에요. 이러고 보리밥에 그냥 열무
1: 아, 된장, 간된장 촥촥 비벼 가지고.
0: 비벼 가지고.
1: 아, 그 콩잎.
0: 어, 막 이런 호박잎.
1: 호박잎 싸서. 아. 와.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에 모시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에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주 패셔너블한 아이템들이 와서요. 그리고 정말 초대박 세일로 멋쟁이가 되실 수 있는 기회 명품의 모든 것 TL에 우리 사장님 오셨어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0: 라디오 서울 AM1650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하는 대박 세일의 찬스 명품의 모든 것 TL의 카니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1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1: 아니, 야, 네. 오늘 이 주제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1: 김종국 나오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0: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
11: 여러분 네. 깜짝 놀라실 세일 오늘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놀래고 있어요.
0: 네네네. 네. 대표님 오늘 입으신 그 라벤더 컬러의 그 잠바 이 캘리포니아에서 딱이네요.
10: 여름이라 좋아요.
0: 네, 네, 약간 시원하고요. 시스루에 네, 그것도 네. 파시나요?
10: 이건 작년 제품이라.
9: 작년 제품. 어, 너무 좋아 보여서.
10: 고맙습니다. 네.
9: 오, 오늘도 어마어마한 좋은 명품들을 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가격에 지금 세일, 파격 세일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11: 맞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는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드리고 할까요?
9: 네.
11: 명품의 모드가 TL입니다. 전화번호 213-383-7077번 213-383-7077번입니다.
9: 명품의 모든 것 TL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다 잘 아시죠? 세라노와 윌셔와 유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하고도 아주 가까운데요.
10: 그렇죠.
9: 네. 네. 거기에 보면 수다 있죠?
11: 키친수다.
9: 네. 예, 키친수다. 네. 2층에 위치해 네. 있습니다. 파킹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대표님 우리 한번 가볼까요?
10: 그럴까요?
9: 예.
10: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은 한 지금은 15년 에브리 이어 하고 있어요.
9: 아, 네.
10: 그래서 전화 오시는 손님들도 여러 분 계셨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 꼭 한번 참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 좋습니다.
10: 네. 네. 그러니까 99월 99전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소품들이에요.
9: 네.
10: 액세서리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1 플러스 1이면 두 개잖아요.
9: 네.
10: 그래서 99월 99전에 두 개를 픽업하실 수 있는 아이템인데
9: 네.
10: 종류가 많은데 네. 제가 일일이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1: 좋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10: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석류로.
11: 네. 보석류?
10: 네. 귀걸이.
11: 귀걸이.
10: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11: 네.
10: 팔찌.
9: 네.
10: 반지.
9: 네.
10: 네. 근데 귀걸이는 요새 굉장히 트렌드예요.
9: 네. 그러니까
10: 이렇게 딱 끼는 것도 있지만 좀 달랑이도 있고.
11: 네.
10: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대의 흐름을 네. 완전히 느끼실 수 있고 아이 하지 마시고 가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한 번에
9: 네.
10: 지금은 이 트렌드니까
11: 예.
10: 트렌드를
11: 네.
10: 함께 하셨으면 해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11: 키에 했던 죄송합니다. 그 액세서리는요 일단 가서 보시면
9: 그렇죠? 와 해요. 그럼요. 네. 퀄리티가
11: 정말 대표님이 정말로 잘 골라서 주시기 때문에
10: 네.
11: 정말 이쁘다. 귀걸이, 목걸이,
10: 팔찌 반지.
11: 반지.
10: 네. 그러니까 뭐 반지는 제가 이건 항상 그 전에 한 3년 전에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요.
9: 네.
10: 네. 그러니까 리얼 다이는 아닌데 모자나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클래리티도 좋고 좋아요.
11: 네.
10: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넣어버렸어요. 99불 99전에 두 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9: 네.
10: 다른 아이템씩 틀린 아이템씩 하나씩 하셔야지
9: 네.
10: 반지를 두 개 가지시는 거는 제가 좀 힘들고요.
11: 네. 네.
10: 네. 네. 그러시고 이제 팔찌. 그러니까 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골드필드도 있고요.
9: 네.
10: 그다음에 주얼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톤들.
9: 네.
10: 네. 그다음에 이제 진주 가지고 있고요.
9: 네.
10: 네.
9: 야, 원 네, 플러스 원.
10: 원 플러스 원에 이제 고개 들어갔고요, 주얼리가. 그 다음에 이제 모자.
9: 네.
11: 모자.
10: 여름 모자, 겨울 모자 다 있습니다.
9: 어머.
10: 남자분, 여자분.
11: 네. 어? 네.
9: TL의 모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11: 그럼요.
9: 퀄리티가 너무 좋은.
10: 굉장히 좋아요.
9: 거의 뭐 이태리 다. 그죠? 네.
11: 너무 이쁘죠.
10: 네, 그리고 이제 스카프는 제가 하는 스카프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9: 네.
10: 그리고 이제 밑에 스톤이 붙었어요.
9: 어.
10: 네. 근데 제가 오늘 다 사진을 다 찍어서
9: 네.
10: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9: 네.
10: 제가 급히 오느라고 셀폰을 네. 두고 왔어요.
9: 어머나 어떡해.
11: 약간 더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9: 직접 가서 보세요.
10: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예. 제가 지금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11: 네.
10: 있습니다.
11: 네네.
10: 모자, 스카프
9: 네.
10: 그리고 이제 또 그 테이블이 여자분들 건 두 테이블이 있어요.
9: 네.
10: 그 랙이 하나 있고요.
9: 네.
10: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스.
9: 네.
10: 그다음에 자켓인데 이거는 춘추용입니다.
9: 어머.
10: 새로 받으시면 되고요.
9: 네.
10: 그다음에 드레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자분들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9: 원 플러스 원에 99불 90%?
10: 네.
9: 어머 이게 말이 돼요.
11: 아니 그러면 자켓이랑 야. 귀걸이를 택해도 원 플러스 원 99불
10: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원가 미만 세일이라는 걸 저는 지금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9: 아,
10: 네.
9: 야.
11: 이야.
9: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다 생각하고
10: 네.
9: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오늘 가서.
10: 그러시고 이제 네. 남성분들은
9: 네.
10: 잘 아시잖아요. 이태리 넥타이.
11: 아,
10: 그렇죠?
11: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9: 호니 씨가 하고 있는 거.
10: 맞죠?
11: 이 색깔 네. 너무 이쁘죠? 마이크 좀 씌워볼게요.
9: 네.
11: 보이시는 분 좀 봐주세요.
10: 네. 요즘 또 단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9: 품위가 네. 있네요. 진짜.
10: 예쁘시죠?
9: 네. 네.
11: 진짜 예뻐요.
9: 무늬 없이 이렇게 단색이 굉장히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0: 그리고 굉장히
9: 심플하고.
10: 저기 넥타이를 집중하시면은
9: 네.
10: 어디 이제 무슨 뭐 식당 가셔도 단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분 TV에 나오는 앵커들도 굉장히
9: 네.
10: 단색을 많이 하시는 거를 한번 구입하시면은 이제
11: 네.
10: 단색이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9: 아, 네.
10: 네. 그래서 단색을 적극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9: 네.
10: 그다음에 나비 넥타이 있습니다.
11: 아. 보타이라고 하죠.
10: 네.
11: 나비 넥타이. 아,
10: 네. 보타이.
11: 또 이런 거.
10: 네.
9: 그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돼요.
11: 그럼요. 꼭
10: 네.
11: 있어야 돼요.
10: 그러니까
9: 네.
10: 이번에 한번 또 구입하시고요.
11: 오, 이 색상 네. 너무
10: 그다음에
11: 예쁜데요?
10: 굉장히 이쁘고 많아요. 나비
11: 굉장히 고급스러워. 네.
9: 기존에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살짝 체크가 들어가면서
10: 보라색도 있고 레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11: 너무 예쁘다. 이거.
9: 야, 그거 하나 매면 정말 멋쟁이란 소리
11: 진짜 멋쟁이죠. 그렇죠. 여기도 모자 같은 거 써주시고.
10: 그렇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동 벨트 있잖아요.
11: 네네네.
10: 네, 자동 벨트도 네 99불 90원에 두 개 1 플러스 1에 들어가는 거예요.
9: 이게 남성 벨트인데 왜 여자분들이 좋아하죠 자동 벨트를?
11: 그 이게
10: 편안하니까
11: 풀기도 편하고 아, 구멍 뚫지 않고 자동으로 되거든요.
9: 아, 네. 벨트를 여자가 푸는구나.
11: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분 살이 빼지거나 찍으면 구멍도 막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9: 아, 그래요.
11: 옆에서 아내분이 그걸 신경 안 쓰셔도
9: 됩니다. 아 그렇구나.
10: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네. 커플링크.
11: 커플링크. 멋쟁이들의 대표죠.
10: 네, 이렇게 와이셔츠 소매에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네.
9: 그거 중요해.
10: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네. 스페셜 오케이션에 가지고 가시면 좋으시잖아요.
9: 네, 럭셔리예요, 너무도.
11: 네. 제가 팔을 걷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커플링크 한번 넣어주면
9: 네. 세상에 저게 99불 99에 두 개
11: 남자들 패션에서는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딱 보여주면
9: 야, 네. 선물로 너무 좋다.
11: 네,
9: 네. 어머 멋져요.
11: 커플링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멋진 타이어랑 커플링크 두 개를 잡으셔도
9: 네.
11: 99.
10: 하나 하나씩.
11: 네, 하나 하나씩.
10: 그러면 99.
11: 99. 99.
10: 아니면은 와. 사모님 귀걸이랑 네. 커플링스 하셔도 99. 그러니까
11: 아, 그렇게도 돼요?
10: 네, 지금 99 존에서는 다 믹센 다 하시면 돼요. 네.
9: 우리 후니 탱자가 갑자기 그거 딱 커플링크 하니까 회장님 분위기로 확 들어가네.
11: 이거 진짜 남자들은
10: 근사하죠.
11: 패션에서는 근사하네요. 최고 이렇게 살짝 비춰주는 시계와 함께.
10: 네, 근데 네. 아, 커플링 난 안 매. 그래도 항상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한번 매실 기회가 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칭찬받으실 거예요. 모든 네. 분들이 주의하셔가지고
11: 맞습니다.
10: 꼭 커플링 네. 근사하다고 꼭 멘션을 해주시거든요.
9: 아, 저거 여자분들도 잘 쓰면 좋더라고요.
10: 그렇죠. 네.
11: 근데 안에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9: 진짜.
10: TL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 와, 역시.
9: 바로 TL입니다. 명품의 네. 모든 것.
11: 그리고 네. 또 남성 정품이
10: 지금 넥타이에다 쭉 매셨잖아요. 네. 타이바.
11: 타이바. 여기 이제 넥타이 우리 옛날에 그 표현하는 거
10: 네.
11: 아버님 선물로 옛날에 많이 드렸었는데
9: 넥타이 핀
11: 핀이라고 하죠. 네. 제가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뺐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뺐는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무게감도
9: 네.
11: 있고요.
9: 네.
11: 요게 중간중간에 보석이 박혀갖고 시선이 네. 딱 여기서 머물러 깔끔하게 떨어져.
10: 이게 네. 지금 네.
11: 종류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정말 몇 개만 갖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9: 네.
11: 깔끔한 은색도 있고요.
9: 네.
11: 또 이렇게 금색에다가 보석 박힌 것도 있고.
9: 요즘 금색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벌써.
10: 그렇죠. 네.
9: 네.
11: 금색은 뭐 누가 해도 정말 멋있죠. 좀 이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9: 그러네요.
11: 네. 오늘 제가 딱 하필일 오늘 딱 맞춰서 우리 TL에서 판매하시는 남성용 최고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기에 딱 맞는 핀을 이렇게 하니까
9: 와. 그것도 그러니까
11: 바로 고급스럽죠.
9: 네.
11: 이러면서 살짝 커플링크 보여주면
9: 네.
11: 뭐 그 남자는 끝난 거 아닙니까?
9: 아, 네. 선물로 너무 좋다.
11: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겁니다, 되겠어요.
9: 네. 그렇죠? 믹스매치로
11: 네.
9: 1 플러스 1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에 99불 99센트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
11: 네.
9: 카니에서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세일 진짜 어? 원가 파격 세일 처음 하신대요.
11: 네. 너무 좋아요.
9: 진짜
11: 너무 좋아요.
9: 깜짝 놀랐어요.
11: 야.
10: 그다음에 이제 지갑도 있고요. 남자분들 지갑.
9: 와.
10: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한 20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9: 네.
10: 네. 그거를 다 와서 1 플러스 1.
11: 와.
10: 네.
9: 명함 케이스로 해도 되죠. 크레딧 카드 케이스.
10: 그렇죠.
9: 아,
10: 네.
9: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네.
11: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분의 지갑과
10: 네.
11: 아내분의 목걸이를 하나씩 하나씩 택해도 99불 99에 오늘
10: 그렇죠.
11: 만날 수 있는 거.
10: 그리고
11: 야, 네.
10: 춘추용 자켓 너무 근사해요.
9: 여자분들
10: 네.
9: 자켓 필요해요.
11: 꼭 가서 보셔야 됩니다.
10: 거기에다가
9: 네.
10: 오늘 하신
11: 네, 타이파
10: 네. 타이파
11: 네. 타이파
10: 네. 네. 타이핀
9: 네.
10: 그거 하나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20가지 정도 거를 지금 준비해놨잖아요.
9: 네.
10: 1 플러스 1 두 개에 99불 99 전에 챙겨가시면 됩니다.
9: 아 대박입니다.
11: 이거 대표님 혹시 만약에 네. 죄송한 좀 어리석은 질문이 있는데 여성분 귀걸이하고 자켓을 고르고요. 남성분 벨트하고 월렛을 고르면 99불 99, 99 곱하기 2 하면 됩니까?
10: 그렇죠.
9: 이야. 아 그렇게 해도 돼요?
10: 네,
9: 아
10: 네. 그러니까 4개에 네. 199불 99 전에 가져가시는 거죠.
9: 네.
11: 와 너무 좋다.
9: 네. 오, 야.
11: 최고의 선물을 구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9: 이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수량이.
10: 그렇죠.
9: 네.
10: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과 내일만 네. 하겠습니다.
9: 네. 바로
11: 오늘과 내일뿐입니다, 여러분.
9: 명품의 네. 모든 것 TL입니다. 세라노에 있죠.
11: 네,
9: 윌셔와 유가의 키친 수다 2층에 가시면 있습니다.
10: 그리고 그 옆에는 카페 콘체르토 여러분들이
9: 네.
10: 많이 찾아주시잖아요.
9: 네. 네,
10: 그 모래 있습니다.
11: 주차는요
10: 네.
11: 바로 뒤에다가 세우시고 TL에 가신다 그러면 뒤쪽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10: 네,
11: 뒤에
10: 맞습니다.
11: 세우시면 되고요.
10: 네.
11: 전화번호 213 383-7077 213 383에 99.7077입니다.
9: 자, 99불 99에서 이제 한 단계로 더 올라가서 199불 99.
11: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저거라는 말씀이신데.
9: 제가 입고 있는 거요.
11: 아니요.
9: 어머,
11: 트렌치코트요. 네. 네.
10: 네. 저거는 트렌치코트 롱이에요. 네. 그래서 칼라도 우리들은 카푸치노 칼라라고 불러요. 네. 아. 한 색깔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길어요. 롱이다 입으시고 그다음에 네네. 50% 울에 50% 캐시미어입니다.
9: 와, 이게
10: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트렌치코트니까. 네.
9: 요즘 겨울에는 또 춥거든요.
10: 네.
9: 아, 이게 멋있다.
11: 이쁘다, 이쁘다.
9: 색깔도. 응?
11: 되게 포근한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롱 캐시미어 트렌치 코트입니다. 여러분.
10: 네. 예쁘시죠?
9: 네. 네.
11: 와, 지금 미옥 씨가 입고 계신데. 네. 잘 어울린다.
9: 색깔이 이거 베이직으로 너무 좋은 색깔이에요.
10: 그러니까 우리 않고. 우리 그룹에서는 카푸치노
11: 카푸치노.
9: 아, 네. 이 카푸치노.
10: 네. 그 이태리 메이드입니다.
11: 아니, 이게 190불 99라고요?
9: 네.
11: 말도 안 되는 값.
10: 네. 근데 저건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서두르시고요.
9: 네. 네.
10: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가격이 리테일 가격이 999불이었어요.
9: 네.
10: 제가 아, 오늘 199불 99 전에
11: 와.
10: 아픔을 견디면서 제가 한번 출하해봤습니다.
11: 안감도 좀. 여러분 이거 꼭 가서 놓치지 네. 마십시오.
10: 네. 많은 수량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네. 찜하시면은 좋아요.
9: 이런 거 코트 없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찬스네요.
11: 바로 맞습니다.
9: 네.
10: 그리고 누구한테나 다 어울리세요. 연세 드신 분이나 네. 젊은 분이나 네. 다 소화하시고 또 이렇게 트렌치 코트의 매력은 벨트를 묶으시는 네. 거잖아요.
11: 그쵸.
10: 네, 거기서 또 차밍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9: 네.
11: 이번에 이제 저는 백투스쿨 우리 따님들 네. 대학생분들 따님의 선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0: 아, 최고예요.
9: 네. 네.
11: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또 199불
10: 99에 또
11: 하나 있어요?
10: 저의 자랑거리죠. 메이드 인 이태리 핸드백. 베비니 그다음에 네. 콘도티. 네. 사이즈 그다음에 칼라 네. 스타일 관계없이 제가 오늘 10피스만 199불 99 전에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내일만 하겠습니다.
9: 메이드 인 이태리 핸드백을 네. 199불에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언빌리버블.
11: 이 장인분들이 예전에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이제 3대째인가요? 이거 엄청나게
10: 그렇죠. 네.
11: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만드시는 건데
9: 네.
11: 이걸 여러분 10개만 한정해서 199불 99 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 네.
11: 바로
10: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행이에요.
11: 네. 그치,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9: 네. 요즘에 핸드백 컬러도 굉장히 멋진 게 많던데요.
10: 굉장히 소프트한 컬러도
9: 예,
10: 많이
9: 컬러.
10: 나와요.
9: 예. 네. 이 캘리포니아 날씨에 딱 맞는 것
10: 그렇죠,
9: 같아요.
10: 그렇죠. 뭐 핑크
9: 네.
10: 그다음에 블러쉬라고 해갖고 네. 굉장히 또 이뻐요. 그러니까 핑크하고 베이지 인비틴이에요.
11: 네.
10: 중간 톤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사이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9: 네.
10: 큰 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9: 네.
10: 작은 거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이제 그 하드웨어도 들어가고요.
9: 네. 네.
10: 워크맨십은 똑같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11: 그렇죠.
10: 거는.
9: 네. 네.
10: 그래서 사이즈에 관계없이
9: 네.
10: 네. 10피스만 199불 99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9: 너무 좋아요.
11: 너무 좋다. 좋습니다. 여러분 TL에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을 네.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10: 네.
11: 지금 아까 우리도 미옥식에서 추움을 빙자하시면서 입고 계셨던 우리 블루 칼라 이게 팍스네요.
10: 네.
11: 팍스털의 롱 베스트.
10: 네, 지금 입으신 거는 구기미한가요?
9: 오.
10: 그리고 느낌이 어떠세요?
9: 니트 굉장히 가벼워요.
10: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인기예요.
9: 그게 정말 중요한
10: 그렇죠.
9: 것 같아요.
10: 네. 그리고 지퍼로 이제 자꾸 가자. 지퍼
9: 파켓이
10: 파켓이 돼 있고 옛날 사람 나오네요.
11: 자꾸요.
9: 자꾸.
11: 와, 그러네. 네. 지퍼가 옆에 사이드로 딱 포켓이 있고
10: 네,
11: 앞에는
10: 네,
11: 큰
10: 네.
11: 아주
10: 네.
11: 멋진 버튼이 네.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들으시는 분들은 긴팔이 아니에요.
10: 네.
11: 베스트용입니다.
10: 베스트예요.
11: 팔이 네. 소매가 긴팔이 짧아요. 그래서
10: 네.
11: 정말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9: 네.
11: 캘리포니아에서 반드시 꼭 있으셔야 될
10: 그리고 이 칼라가 포인트잖아요.
9: 길이도 길어가지고 좋아요.
10: 무릎까지.
11: 아니, 칼라 네. 너무 이쁘다.
9: 안에다가 스키니진 뭐 반바지 이런 걸 입고 위에 걸쳐도 너무 좋겠네요.
11: 맞아요.
10: 그럼 어디든지 가셔도 돼요.
9: 네. 네. 이게 색 다른 색깔도 있네요.
10: 아니요. 블루만 하겠습니다.
9: 아, 이거 너무 네. 좋다.
11: 어? 여기 그치? 여러분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죠 대표님? 대표님 말씀하시면 힘드시죠? 299불 99입니다 여러분.
9: 와.
11: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큰 마음을 오셨습니다.
10: 네.
9: 네.
11: 저 팍스 칼라 저 롱 베스트가 여러분
9: 네.
11: 299불 99전
9: 이거 진짜
11: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10: 네.
11: 버튼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9: 안에 이 바느질이며 뭐며 이거는 진짜 명품이네요.
11: 미역시 너무 잘 어울려요.
9: 네.
11: 미국 씨가 블루톤이신가 보다.
9: 네.
11: 오.
9: 사야 되겠다.
11: 그러니까 진짜 이쁜데요.
9: 박스. 야. 가벼워요. 진짜 가볍다.
11: 여러분 오늘 네. TL 대표님께서 말을 쓰면 읽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준비된 걸
10: 그
11: 좀 넘어가 볼까요?
10: 그 뒤에 있는 레드 네. 자켓 이제 그거는 이제 조지아 마야 플로렌스에서 한 100년 이상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십니다.
9: 플로렌스에서
11: 네. 이태리에서 네. 저 가죽이죠 대표님.
10: 가죽인데 네. 양면을 입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가죽색 램스킨입니다. 그리고 야. 안에는 스웨이드예요.
9: 어머 그러네요.
10: 네.
11: 이게 와. 또 리버서블 양면이 입으시는 네. 거구나.
9: 어머나.
10: 한번 입어보시면 좋다. 어때요?
9: 네. 네. 아니 이거를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하는 바느질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럼요. 기술인가요? 네.
11: 이런 거 남성용은 없습니까 대표님? 너무 예쁜데?
9: 무슨 가죽 레더 자켓이 이렇게 가벼워요?
10: 저 위쪽 아까죠.
9: 어머, 네. 이거 완전히 캘리포니아용이네요.
11: 느껴져요.
9: 네.
11: 네.
9: 어?
11: 이야, 진짜 너무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
9: 네.
10: 예쁘죠.
9: 네.
11: 저 소매랑 저 칼라 쪽 보세요. 이게 디자인 보세요.
10: 그 굉장히 스페셜하잖아요. 네. 뒤집어서도 한번 입어보세요.
11: 한번 뒤집어 보세요. 네. 뒤는 어떤지.
9: 뒤집으면 스웨이드예요.
10: 네.
9: 와.
11: 이게 지금 칼라가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고 칼라 벌건디인가요 이게 대표님?
10: 그러니까
11: 와인
10: 그 레드로 가는 게 편안하시죠.
11: 레드가 네. 네. 네. 근데 그냥 일반 막 빨간 레드가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러운
10: 네.
11: 약간 딥하고 조금 진한
10: 그러니까 딥
11: 레드.
10: 로즈라고
11: 딥 로즈라고요?
10: 네.
11: 아,
9: 어머 진짜 너무 가벼워요. 착용감이 너무 좋다.
11: 그러니까 외출했을 때 그냥 탁 입으면 네.
9: 안 입은 것 같아.
10: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은 지금 네. 가져온 거 레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푸치노 칼라 있습니다.
11: 어, 카푸치노도 네. 되게 예쁘겠다.
10: 너무 이뻐요.
9: 아, 카푸치노도
11: 아, 근데 뒤집어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9: 그렇죠.
11: 네. 아까는 약간 뭔가 캐주얼 느낌 났는데
9: 이거는
10: 근데 거기 택이 붙어왔네요.
9: 네.
10: 한번 주머니 옆에 택을 한번
11: 아, 택이 아. 여기서
9: 이게 3,999불짜리가
11: 그래,
10: 가격
11: 그
10: 말씀해 주세요, 한우 씨.
11: 여러분, 이게 3,999라는 건 지금 리테일 프라이스인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여러분께 선보이는 가격을 놀라지 마십시오. 999불 99전입니다.
9: 이야,
11: 3분의 1도 4분의 1값 4분의 1값 여러분 20
10: 그렇죠.
11: 와 75% 75%입니다 지금.
9: 피렌체의 명품 명가
11: 그래,
9: 조지아 마야의 네.
11: 그 정도 가격이 돼야 맞는 거죠. 지금 양면의 가죽이 최고급 양가죽의 지금 디자인이 여러분 일반적인 그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다르게 칼라랑 파켓과 그 카라 쪽 소매 쪽의 네. 디자인이 저걸 뭐라고 표현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10: 굉장히 익숙하지 네. 않은 스타일이신데 네. 입으시면 저렇게 근사하시잖아요. 굉장히
11: 너무 네. 이뻐요. 너무 이뻐요.
9: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입은 것 같죠? 그렇죠. 가죽 자켓이 네. 너무 가볍고 놀라워요. 바느질이 어떻게 양면으로 이렇게
10: 그 테크닉이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요.
11: 그래요.
9: 네. 오, 진짜
11: 아 남성용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10: 남성용도 가벼운 거 많아요.
11: 그래요?
10: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11: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9: 이거는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겠어요.
10: 그렇죠.
9: 네. 정말.
10: 근데 딱 맞으시는 네. 사이즈도.
9: 네. 네. 너무 좋다.
11: 이게 지금 컬러가 지금 보여준 딥 로즈 레드 컬러가 있고요.
10: 네.
11: 아까 블랙에 있다고 그랬고
10: 네.
11: 카푸치노,
10: 네. 카푸치노 네.
11: 브라운 컬러가 있습니다.
10: 그래서 오늘과 제가 내일만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가격은
11: 999불 99전.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
10: 네.
11: 야 대표님 이걸 좀 4분의 1 값으로 좀 판매하시는 거거든요. 사이즈는 저게 좀 다양히 있나요 대표님?
10: 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있습니다.
11: 예.
10: 네.
9: 저는 가죽 자켓 이렇게 얇고 편안한 걸 처음 봐요.
11: 한번 만져봐도
9: 이게 파운드로도 뭐 1, 2,
10: 파운드? 예, 예.
9: 아, 1파운드도 안 되겠다.
11: 우와 진짜 가볍네요.
9: 어, 캘리포니아에서
11: 종이 같아 종이 같아.
9: 어, 야.
11: 우와
10: 하는 씨 어깨 한번 걸쳐 보세요.
9: 옛날에 가죽 자켓
10: 아,
9: 입으면
10: 묻지 않는데
11: 빼려고 가죽 쪽 보여드리려고.
10: 아 네.
9: 옛날에 가죽 자켓 입으면 그날 밤에 이제 막 힘들어
11: 무거워서
10: 그렇죠.
11: 맞아, 맞아, 맞아.
10: 옛날엔 그랬어요. 와. 그래도 입고 다녔잖아요.
9: 네.
11: 네. 멋쟁이 소리 들으려면 입으셨겠죠.
10: 네. 어깨 무거워도 진짜... 우리는 입고 다녔어요.
9: 네,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하다.
11: 제가 도저히 사이즈를 아마 팔을 못 넣는데 어깨만 네. 들고. 근데 진짜 너무 가벼운데요.
9: 네. 아, 네. 야. 자, 이게 바로 999불 99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4,000불짜리인데
11: 그렇죠.
9: 와, 이렇게 세일하셨어요.
11: 네. 이때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9: 카푸치노 칼라 너무 탐난다.
10: 멋있어요.
11: 그렇죠. 전화번호 213-383-7077 213-383-7077 명품의 모든 것 네. TL입니다.
9: 세라노와 유가와 윌셔 세라노
11: 네.
9: 키친 수다 2층에 2층이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체르토의 몰이죠.
11: 맞습니다. 네. 또 남성복도 이번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10: 남성용은 이제 마테라치라고 메이드 니트리 양복 정장 있습니다.
11: 아 최고죠.
10: 네 최고죠. 근데 네. 슬림 컷 있고 레귤러 컷 가지고 있고요.
11: 네.
10: 한 벌을 499불 99전에 구입하시잖아요.
11: 예.
10: 그러면 다음 거는 299월 99전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9: 네.
11: 저 하나를 남성 양복을 최고 양복을 한 번에 499월 99전에 구매하시면 두 번째 네. 양복을 299월 99에 만날 수 있습니다.
10: 네.
11: 거기다가 네. 벨트랑 타이를 같이 해서 99월 99에 만나실 수 있고요.
10: 네.
9: 그러면
10: 99월 99전 저는 한우 씨가 다시 한번 리뷰해 네. 주시겠어요?
11: 그러니까 여성용은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성용 주얼리부터 해서 액세서리부터 옷까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그리고 모자, 스카프 플러스 블라우스, 자켓 이거 뭐죠? 계절용 자켓 그리고 드레스까지 여러분 원 플러스 원으로 믹스하실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선택하시면 다만 같은 종류를 두 개 하시면 조금 어렵고요. 네. 다른 종류를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하시는 분께는 99을 99에 만날 네. 수 있고요.
9: 남성용 넥타이 있고요. 와. 보타이 있고
11: 보타이.
9: 그리고 자동 벨트 있어요. 네. 그리고 커프 링스 있고요. 네. 그리고 왈렛 타이밤 넥타이 핀도 있고 예. 그리고 크레딧 카드 케이스 명함 케이스도 아주 럭셔리한 게 원 플러스 원 두 개 선택 골라서 99불 99전에
11: 그런데 남성용 여성용을 또 하나씩 골라도
10: 그렇죠 믹스 앤 매치
11: 믹스 매치 할 수 있습니다
9: 네.
11: 여러분
9: 네.
11: 너무 좋아요
9: 오늘과 내일까지만 하니까요 얼른 서두르셔서 가서 한번 나에게 혹은 남에게 투자를 해보세요
11: 이게 저녁 몇 시까지 저희 가면 되죠?
10: 오늘 6시까지. 6시에 오픈해서 6시 네. 클로즈합니다.
9: 아, 명품의 모든 거 TL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좋은 세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1: 진짜로 고맙습니다. 이거는 네. 그 백투스쿨뿐만 아니라 진짜 8월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네. 정말 놓지 말고 나를 위한 나의 가족 사랑, 나의 본인을 위해서 한번 네. 꼭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 요즘은 뭐든 가벼워야 되는데 오늘 들고 오신 옷들이 다 정말 가벼워 새털처럼.
11: 그 가격도 가볍게 해주셨어요.
9: 퀄리티도 너무 가볍죠. 좋고.
11: 네.
9: 그러네요. 고마운 TL 명품의 모든 거 TL이었습니다. 카니레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10: 고맙습니다.
11: 네, 오늘 감사합니다.
10: 네.
9: 잠시 한 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차차차 2부 이 시간.
1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9: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2: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원플러스 원까지
1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4: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5: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4: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5: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9: 네.
20: 수영도?
19: 그럼요.
2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1: 그러게요.
0: 네. 호니 씨. 네. 멧돼지는 뭘 먹을까요?
1: 뭔가 다 먹 잡식이잖아요.
0: 그죠?
1: 고구마도 캐 먹고 막 벌레도 먹고.
0: 그 일본에 네. 그 토끼 섬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래요. 토끼들 보러.
1: 네네.
0: 근데 어느 날 그 바다를 헤엄쳐서 이 섬에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 말도 안 돼. 걔가 바다를 넘어왔다고요?
0: 아니 그렇게 헤엄을 잘한대요.
1: 그래요?
0: 멧돼지가.
1: 오 몰랐네.
0: 그래서 한두 마리 들어오더니 번식을 해서 이 멧돼지들이 토끼를 잡아먹어가지고 토끼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멧돼지를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1: 그럼 거기 멧돼지 바베큐집 열면 되지.
0: 그러지. 그렇지. 그 아이디어 괜찮네. 오늘 아이디어 좋은 거 많이 내놓는데.
1: 지금 제가 요새 3주 물냉비네? 넘게 그 술과 고기를 못 먹었더니
0: 네 건강 때문에
1: 머리 너무 맑았어.
0: 야 이럴 때
1: 고기를 안 먹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네.
0: 아 네. 진짜
1: 약간 도 닦는 분들이
0: 지금 3주 동안 술

0: 멧돼지 바베큐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1: 그래요?
0: 네, 맛있어요.
1: 어, 일반 돼지랑 어떻게 다른가?
0: 어, 일단 육즙이 다르고요. 육즙 저도 어릴 때 먹어봤는데.
1: 진짜요?
0: 네.
1: 어.
0: 근데 그걸 그냥 하면은 좀 비릴 네. 수 있는데 네. 잘하는 데가 맛있어요.
1: 아, 뭐든 먹는 거는 큰 기쁨이에요. 오늘 건강하게 네. 나의 소중한 한 끼 잘 챙기시면서요.
0: 그렇죠.
1: 점심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점심 탑10 알아봤는데 어, 국밥 땡긴다. 어.
0: 와이프가 문자 왔습니다.
1: 뭐라고요?
0: 반반 식당 차리지 말라고. 안 해요, 안 해.
1: 자, 반반 서로 다른 거를 시키면 함께 먹으면 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나눠 먹을 수 있는 짝을 찾는 게 반반 식당 찾는 것보다 낫겠다.
0: 야, 이렇게 포장을 잘하시나?
1: 어. 뭐 좀 먹으러 야. 갈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오늘 끝곡은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 띄워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탱자 한미옥이었고요.
0: 지금까지 탱자 훈이었습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 뵐게요. 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8: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9: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8: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9: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우리 엄마.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4: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간호사가 14년째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보건부 수사국은 간호사 김지혜 씨를 최우선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LA 지역 홈헬스케어 업체에서 근무하며 메디케어 사기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을 체결했지만 선고 기일을 앞두고 출석 명령을 어기고 잠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허위 홈헬스 서비스 청구 명목으로 메디케어로부터 약 510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실제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메디케어 지원 대상인 것처럼 의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방문 일정표와 간호기록까지 꾸며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15: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폭염이 절정에 달해 폭염주의보가 어제 일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지역의 최고 기온은 100도를 훌쩍 넘어 최고 105도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 더위는 야외 활동 중 열사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불볕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헌팅턴 비치 피어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이 대거 몰려 바닷바람을 즐겼습니다. 해변처럼 냉방이 되지 않는 야외 공간에서는 수분 보충과 직사광선 차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폭염 속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 시설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장기 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이민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 의원 알렉스 파디아와 민주당 원내총무 딕 터빈이 이른바 레지스트리 현대화법 재발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행 이민규약법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장기 체류자에게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입국 기준일을 없애고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을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7년 거주가 자동 영주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연방 국토안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카 수혜자와 임시보호 신분 소지자, 그리고 취업비자, 전문직 종사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로 수년째 대기 중인 H-1B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강경 이민 정책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16: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프로스포츠 야외 경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구에서는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가 벌써 3경기나 나왔으며 지난 2024년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경기 중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하고 선수단의 냉방기기와 음료를 충분히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K리그도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를 운영하는 한편 대회 요강에 폭염 취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 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18: 야구장 왔을 때
17: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19: 기상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7: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너무 경기가 더워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17: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3: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 40센트로 오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새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기존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의 연동에 조정해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일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것이 주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 50센트로 내년 인상분은 약 50센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14: 연방수사국 FBI가 이번 주 남가주 일대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베벌리 힐스 웨스트 코비나 등 광범위한 지역이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LA 타임스는 사법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수사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와 공직부패 의혹을 겨냥한 연방 차원의 조사라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커트 헤그먼 슈퍼바이저와 온타리오 시의회 의원 앨런 와프너 변호사 프랭크 리자라가 그리고 중국계 미디어 기업 EDI 미디어 최고 경영자 제임스 수의 저택과 사무실에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는 남가주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정부 간 연계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일련의 중국 영향력 행사 의혹과도 연결됩니다. 지난 5월에는 아일린 왕 전 시장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 친중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 수사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LA시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캐런 베스 현 시장이 경쟁자 니티아 라만 시의원보다 30만 달러 이상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가 최근 공개된 선거자금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스 시장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는 재선 캠페인 시작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라만 시의원의 모금액은 17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LA시의 공공선거자금 매칭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베스 시장이 6월 한 달 동안 확보한 선거자금은 총 1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라만 후보도 매칭 펀드를 포함해 약 75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0: 당대표 정동혁입니다. 불. 이 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노답입니다. 60일이 다 되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제쳐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0: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1: 저는 100% 확신해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센 척하려고 아는 척하지만 몰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가죠? 심플하고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고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놓는 조항을 끼워넣었습니다. 공소취소가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당신의 인생의 길이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남태평양의 심장, 피지와 뉴질랜드, 그리고 시드니로 모십니다.
1: 2026년 3월 15일 출발, 소규모 프리미엄 일정.
0: 옵션이 전혀 없는, 오직 품격과 감동만의 여정.
1: 1월 20일까지 어얼리버드 부부 500불 할인. 예약은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0: 미주 최초 유럽 럭셔리 전문 여행사 미래관광 213-385-1000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5: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 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 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아파트 임대료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LA 카운티의 중간 임대료는 월 2,603달러로 1년 전보다 약 3% 하락했으며 이는 2021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스튜디오와 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임대료 상승세가 꺾인 결과이지만 스튜디오 한 채의 중간 임대료는 여전히 월 2,004달러에 달합니다. 리얼터닷컴이 주요 전공별 초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소득의 약 25%를 월세로 지출하지만 경영학 전공자는 30%를 넘고 사회과학과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는 소득의 33% 가까이를 주거비로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주거비를 세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상당수 졸업생이 이 기준을 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고도 부모 집에 머물거나 룸메이트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리얼터닷컴은 2025년 기준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35세 미만 성인이 2,5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 70%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높은 주거비 때문에 독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의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 세대의 생활비 부담과 은퇴 준비도 함께 늦어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소속 대니얼 플로레스 경관이 동료들의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을 몰래 녹음해 내부 고발했다가 오히려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30일 플로레스 경관을 캘리포니아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기밀통신도청 및 녹음 16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녹음된 발언 내용은 개탄스럽지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행위 자체가 50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레스 경관은 지난해 LAPD 감찰국에 약 90건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올해 초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짐 맥도널 LAPD 국장과 캐런 베스 LA 시장까지 해당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발언 내용과 별개로 녹음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인 앨런 잭슨은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경찰관들은 기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한 경찰관만 법정에 세우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잭슨 변호사는 플로레스 경관이 직무 범위 안에서 내부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법 사이의 충돌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됩니다.
10: LA 북부 샌퍼넨도밸리의 메트로링크 역에서 흉기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목요일 오후 2시 무렵 샌퍼넨도 실마 메트로링크 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에 찔린 남성을 발견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즉시 역 주변에 수색망을 펼쳤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모자와 주황색 조끼를 착용한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인근 실마 모텔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역시설과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LA 지역 대중교통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 사건 가운데 하나로 통근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12: 국방부가 오늘 육군 제1군단장 한기성 중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한기성 중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군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소초에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작전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1군단은 또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 중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소동도 일으켰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제1군단 실무자가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로 보낸 비행 계획을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부대에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군 역시 비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양측 모두의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국방부가 빈총 경계 논란에 미 무인기 5인 소동까지 터진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무인기 소동 1차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미 실무자의 소통상 오류가 촉발한 사태라는 설명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4: 국방부가 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한기성 중장, 현 육군 제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1군단 관련 사안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는데 지난달 불거진 이른바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군 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소초에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전방 실탄 삽탄 원칙이라는 합참의 경계작전 지침에 반하는 지시라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군단은 또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참 조사 결과 1군단 소속 실무자는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낸 비행계획을 상급자에 보고하지도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군도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연락해 비행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 순 없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한미 간 소통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기강회의 논란을 자초한 1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군단장을 맡았던 한기성 중장이 약 8개월여 만에 직무에서 배제된 배경입니다. 국방부는 당분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퇴역군인의 트럭 운전 취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자유의 수송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격을 갖춘 퇴역군인에게 사업용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교육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민 단속과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합법적 비자 없이 트럭 운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해 생기는 일자리를 미국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럭 운전 업계는 오랫동안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고 퇴역군인은 군 복무 중 대형 차량 운전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 사정을 연결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민 단속 강화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기조를 물류 분야에도 적용한 조치입니다.
2: 공화당 소속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의회를 통해 공개된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 국적을 숨긴 채 미국 IT 기업에 원격으로 취업하는 행태를 막는 것입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채용된 뒤 원격 근무로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법안은 위장 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제한 조치를 위해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직접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해 국제 공조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입법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 상수도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환경보호청 EPA는 현재까지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설을 노린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란이 배후일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9개 시설에서 해킹 활동이 확인됐고 미네소타주에서도 30여 개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수돗물 수질이 바뀌거나 식수 안전이 위협받은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의 핵심 표적은 수질과 화학물질 처리 농도 그리고 수압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뚫릴 경우 주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7박 11일 일정에 미국 남미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한성수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내 주요 현안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에 걸친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마중 나와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증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장시간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선 우선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 순방 중 한 총리가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급등락을 반복해 롤러코스피라는 별명까지 얻은 증시 변동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책을 평가하고 추가 대책 여부도 테이블에 올랐을 걸로 예상됩니다.
4: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5: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폭염 가뭄 대책,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회의는 순방 기간 국내에서 벌어졌던 현안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무회의와 부처별 업무 보고 등 내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5: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남가주를 강타한 폭염이 오늘과 내일 사이 잠시 숨을 고릅니다.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경보와 주의보는 오늘 밤 8시를 기해 해제될 예정이지만 사막지역은 경보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평년보다 2-3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며 극심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부터 고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무더위가 재차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92 화시도까지 오르겠고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100 화시도를 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는 아침 안개가 걷힌 뒤 최고 78 화시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사막 지역은 최고 106 화시도의 위험한 폭염이 계속되며 팜스프링스는 114 화시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당국은 다음 주말쯤 고기압 세력이 약화하면서 기온이 한층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7: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주요 민간 보험사들이 잇따라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보험을 구하지 못한 수천 명의 주민이 주정부가 운영하는 최후의 보험 수단인 FAIR 플랜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FAIR 플랜은 원래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위험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망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주택 소유자들도 몰리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FAIR 플랜 자체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감당할 여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떠난 자리를 주 정부기관이 메우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보험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논의 중이며 10월 결선 투표가 그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시장의 구조적 공백이 메워지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그로브 지역에서 또다시 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4시 48분 산비센테 블러바드와 린덴허스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8인치 주철 수도관이 터지며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두 달 전인 6월에도 동일한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같은 도로에서 반복된 사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LADWP는 하루에 3건에서 4건의 수도관 파열은 정상 범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노후 주철관이 밀집한 지역에서 반복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LADWP가 관리하는 수도관 가운데 상당수는 수십 년 된 노후 배관으로 교체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 침수는 도로 파손과 인근 건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두 달 만에 사고가 재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사후 점검과 보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4: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서민 부담만 늘린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세액공제 24개 가운데 20개를 폐지하면서 혼인세액공제 등 대체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3조 4천억 원 규모의 증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항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 초 정기국회 시작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은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7: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9: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미화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 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8: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은 드셨나요?
1: 이 더위에 밥상 차리러 장 보러 나가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0: 맞아요. 한타마트 주차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쏙 빠지는 계절이 됐죠.
1: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무더위 속에서 장보기 부담을 확 줄이는 방법을 들고 왔어요.
0: 한낮동선 하나만 바꿔도 지갑도 체력도 같이 아낄 수 있거든요.
1: 특히 부모님 세대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한입토크 잘 들어주세요.
0: 지수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타마트 주차장에서 땀을 쏙 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는데요.
1: 맞아요. 그런데 사실 한낮에 장을 보러 나가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적지 않거든요.
0: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재현의 배경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어르신들은 몸이 열을 식히는 속도가 젊은 분들보다 확연히 느려요. 갈증도 늦게 느끼시고요. 그래서 한낮에 잠깐 주차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1: 진짜요? 그냥 마트 다녀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군요.
0: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한낮 외출 자체를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 그럼 장은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이른 오전이나 해질 무렵으로 장 보는 시간을 옮기는 게 첫 번째예요.
0: 한타마트들도 이른 시간엔 훨씬 한산하고요. 시원한 시간대에 가시면 오래 둘러볼 필요 없이 빠르게 마치실 수 있어요.
1: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나오는 거예요. 더울 때는 오히려 충동구매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0: 몸을 아끼는 게 결국 지갑도 아끼는 거네요.
1: 이번 주 장보기 계획 한번 다시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네, 그냥 마트 다녀오는 건데 싶으시죠. 그런데 한낮 주차장 아스팔트는 체감 온도가 훨씬 높거든요. 걷는 거리가 짧아도 열기가 바로 올라와요.
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시간대를 바꾸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한낮을 피해서 이른 오전이나 해질 무렵에 나가시는 거죠.
1: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가면 마트 안도 덜 붐비고 장 보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더라고요.
0: 동선이 짧아지면 체력도 아끼고 충동구매도 줄어요. 지갑에도 직접 도움이 되죠.
1: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수의 생활 번역 잠깐 할게요. 오늘 핵심을 한 줄로 번역하자면요. 장보기는 타이밍이 곧 절약이다. 한낮을 피하면 몸도 살리고 장바구니도 가벼워진다. 이 한 문장이에요.
0: 그게 딱 맞는 번역이네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 한타마트 갔다가 더위에 지쳐서 이것저것 더 사들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1: 피곤하면 손이 먼저 가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시간대 얘기를 꼭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물 한 잔, 집에 돌아오셔서도 물 한 잔. 이게 이번 여름 제일 실속 있는 절약이에요.
1: 오늘 한 줄 기억하세요. 한낮 장보기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0: 자, 그럼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오늘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0: 하나, 한낮 외출은 참으세요. 해가 가장 강한 시간대엔 주차장 아스팔트 열기가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몸이 힘들어지기 전에 먼저 막는 게 맞아요.
1: 둘, 장보기는 이른 오전이나 저녁 무렵으로 옮기세요. 마트도 한산하고 동선도 짧아지니까 충동구매도 줄어요. 지갑이 같이 가벼워지는 거죠.
0: 셋, 나가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나가세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늦게 느끼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챙기시는 게 중요해요.
1: 세 가지 다 거창한 게 하나도 없죠? 시간 조금 바꾸고 물 한 잔 챙기는 것만으로도 이 여름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0: 부모님께도 꼭 전해드리세요.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 파트너는 따로 없지만 내일 얘기가 기대되거든요.
1: 내일은요. 한타 장보기를 집에서 미리 준비하는 법으로 이어집니다. 메모지 한 장이 장바구니를 얼마나 바꾸는지 직접 해보셨어요?
0: 저는 장 보러 갔다가 예상 밖의 것들을 잔뜩 들고 온 경험이 꽤 있어서요. 그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1: 재현 씨, 그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0: 내일 점심에 또 만나요. 오늘 한입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한낮만 피해도 체력이랑 지갑이 같이 버텨줍니다.
1: 내일은요. 더운 날에도 집안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기본 습관으로 이어갑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든든하거든요.
0: 오늘 한입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

0: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장자크 루소의 명언입니다. 아, 유난히 몸도 마음도 무겁게 느껴지곤 하는 월요일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일거리와 아득해 보이는 한 줄을 보면 작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사상가 루소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견뎌내는 작고 씁쓸한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이번 주말에는 또 달콤한 결실이 되어줄 거예요. 달콤한 주말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Air Supply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Making Love Out of Nothing and All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8월이 시작됐네요. 8월. 와, 8월 진짜 빠릅니다. 또다시 찾아온 월요일, 단번에 엄청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요. 좀 하루하루를 예, 잘 사는 거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싶네요. 사무엘 존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예,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슨의 이 명언인데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이렇게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은 폭발적인 힘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뭐 다 한꺼번에 다 해낼 필요는 없어요. 예,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무사히 견뎌내고 채워가는 그 꾸준함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근사한 한 주를 만들어 내줄 겁니다. 예,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최고의 명언이네요. 8월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일들이 가득한 8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행복한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다. 맞습니다. 예, 우리 이번 한 주도 끝까지 견뎌내자고요. 날씨는 좀 무덥지만 그래도 좀 한풀 꺾였어요.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활기차게 한 주 예. 보내자고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 여행사이십니다. 남봉규 대표님과 함께 기분 좋은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왔죠.
0: 네, 너무 오랜만이세요. 네.
1: 여름에 네. 아이슬란드도 갔다 오고 알프스도 갔다 오고 다 더운 우리가 이제 덥잖아요, 여기가. 시원한 데 가서 오돌돌 떨다가 왔습니다.
0: 너무 좋으셨겠네요, 진짜. 네,
1: 저 너무 좋았어요.
0: 뭐 그냥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1: 아이슬란드는 또 다른 별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0: 진짜요?
1: 네. 뭐 그냥 땅이 부글부글 끓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빙하가 쏟아내리고 막 이런 너무 멋졌어요.
0: 캘리포니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네요.
1: 그렇죠. 예, 우리나라 남한의 땅 덩어리보다 약간 큰 그런 섬인데 인구는 40만밖에 안 살거든요.
0: 오.
1: 근데요, GNP도 높고 물가는 좀 비싸지만 정말 볼 곳이 많은 곳 다녀왔습니다.
0: 그러시군요. 대표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여행 너무 많이 다니시고 세계 일주 다 하신 거죠.
1: 계절 따라서. 예, 계절 따라서 그때 그때 맞게 이 여행을 한다는 건 참 저에게는 특권인 것 같아요.
0: 네, 행복한 일이죠.
1: 감사합니다.
0: 네, 지구의 1%도 안 돼. 예, 아직 뭐 여행 떠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 근데. 네네. 내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못 가요.
0: 맞아요.
1: 마음 먹었을 때
0: 맞습니다.
1: 진짜 다리 튼튼하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을 때 떠나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팬데믹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하늘길이 막혀서 못 갔었잖아요.
0: 네네네,
1: 또
0: 맞습니다.
1: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 있는 국가들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을 때에 정말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이번에 떠나볼 여행지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1: 이번에는 9월 달에 이제 뭐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힘들었지만 9월에 이제 조금 선선해질 때에 우리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가려고 그래요.
0: 와, 너무 좋네요.
1: 네.
0: 와, 진짜 좋네요. 이 관광지만 보는 여행이 아니라 이번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은 좀 특별하다면서요.
1: 네. 보통 우리 신문지상에 여러 여행사들이 팔고 있는 이 패키지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을 만들어 내느라고 최적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당 경쟁들이 생기게 나게 되고 또 가격만 보고 이제 고객들은 선택을 하니까 1불이라도 더 싸게 만들고 뭐 10불 더 낮게 만들고 한국에는 만불 싸움 한다는 만원 싸움을 한다는데 미국에는 단돈 10불이라도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들이 가셔서 드실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돌아오신 손님들이 그 좋은 음식들이 있는 곳, 그 맛있는 곳이 있는 곳에 가셔서는 정작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유럽 음식은 나한테 안 맞아 이러고 돌아오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유럽에서 렌트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행사들이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수배를 식당도 수배하고 뭐 버스 가이드도 배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10%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격을 깎아드리지만 그 깎을 곳이 식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미국에서도 칼국수 하나 먹으면은 15불 뭐 이상 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더 올라갔지만 근데 유럽의 물가 비싼 곳에 가서 10불 미만의 짜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바잉 파워가 있어서 그룹이 들어가는 곳은 더 가격을 막 딜을 해서 막 깎아내죠. 그러면 식당에서도 반찬들을 자꾸 줄이고 식사가 부실해져요. 그리고 저녁에 저도 식당 해봤지만은
0: 아무래도 그렇죠. 가격을 깎으면
1: 그 부식을 사러 다닐 때에 저녁 때에 팔다가 이제 조금 시드는 거 그런 거 이제 덤핑을 하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음식은 이제 핵산이 남아 있을 때 그 음식의 재질에 고유 음식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핵산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뒷맛이 없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 식사들을 만들어내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보따리를 막 큼직하게 싸가지고 이게 다 먹을 겁니다 하고 막 갖고 가는데 그거 좀 제발 좀 그렇게 싸들고 다니지 말라고.
0: 아니 여행지까지 가서.
1: 오, 그럼요. 유럽에는
0: 한국 음식 먹나요?
1: 정말 제대로 드시면요. 예. 그 맛으로도 여행이에요.
0: 아, 그렇죠.
1: 예, 얼마나 맞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특별히 스페인은요. 네. 먹을 게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0: 아.
1: 해산물에서부터 또 나라가 크잖아요. 고기, 육류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성한 곳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0: 아.
1: 지방마다 골고루 만들어지는 그 지방의 고유 음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주
0: 특산품처럼
1: 예, 그런 것처럼 네. 뭐 영덕게 이런 것처럼 스페인에도 도시별로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와.
1: 그런 것들을 골라서 제대로 드시고 오는 것이 바로 여행이거든요.
0: 네.
1: 그 여행을 반뚝 잘라버리고 한 다리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한 다리로.
0: 아하.
1: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제가 제대로 된 여행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0: 그러니까 맛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네요.
1: 그렇죠. 미국에 사는 우리
0: 여행 가면.
1: 네. 미국에 네. 사는 우리 교민들이 사실은 그냥 아직은 막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여행보다는
0: 네.
1: 이제는 연세들이 좀 지극하시고 은퇴하시고
0: 네.
1: 이제 뭐 가족들도 다 이제 잘 이제 다 분가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0: 네.
1: 예, 너무 가격만 맞춰서 손님도 문제예요. 손님들도 신문지상에 네. 값싼 거 10불이라도 더 싼 걸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희는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이 문화를 새로 창조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저희는 가격보다는 진로 여기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0: 네.
1: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자들
0: 그렇죠.
1: 집도 장만하셨고 삶의 품격이 있는데
0: 네.
1: 그 품격 정도는 두고 그 정도의 투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1: 한국에서 떠나는 그냥 10대, 20대들이 가는 값싼 거, 그냥 뭐 4성짜리 호텔, 뭐 네. 물론 4성짜리도 어떤 나라는 좋아요. 스위스 같은 데는 삼성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스페인은요, 4성도 좀 질이 떨어져요.
0: 아.
1: 여행 인프라가 많이 형성된 나라긴 하지만 올해 여행지가 굉장히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들도 낡은 게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5성급 호텔에 식사를 제대로 하는 여행을 해보자.
0: 네.
1: 그래서 만들어진 투어가 VVIP 투어
0: 와.
1: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이에요.
0: 네, 오, 정말 좋습니다. VVIP 여행이면 숫자 제한도 있겠습니다.
1: 그럼요.
0: 인원 제한.
1: 예. 뭐 30명씩 40명씩 가는 패키지는 요즘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은 네. 좀 싫어해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16명만 떠납니다.
0: 와, 16명만.
1: 예. 한 이 16명 컷이에요.
0: 예.
1: 지금 한 10명 모객이 됐고요. 6명 차면 클로즈 할 거예요.
0: 와, 9월 8일 출발 예정이라고요.
1: 네.
0: 와, 좋습니다. 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맛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VVIP 여행이라고 합니다.
1: 네.
0: 자, 미래 관광 위치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53 웨스트 올림픽 블루보드 109호입니다. LA에
1: 네.
0: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 미래 관광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0: 예.
1: 여행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0: 네.
1: 일반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국을 투어하는 것을 기준으로 문의를 많이 하세요.
0: 아하.
1: 저희도 그 투어를 많이 했죠.
0: 네.
1: 그렇게 해왔는데 투어를 뭐 한 10여 년 이상 이제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0: 네.
1: 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 다녀오신 거 난 후에
0: 네.
1: 모로코는 뭐 설령 갔더니 실망스럽다. 또 지브롤타 그 해협을 건너는데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걸려요.
0: 네.
1: 풍랑이 일면은 거기가 아주 협소한 그런 길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울살이 세고 풍랑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멀미가 또 심하죠.
0: 아하.
1: 그렇게 멀미를 감수하면서 모로코를 갔는데
0: 네네네.
1: 여행 인프라가 좋지가 않아요. 길도 험하고
0: 네.
1: 또 모로코 가려면은 카사블랑카 맞아 카사블랑카 때문에 간다 이러는데
0: 예, 예.
1: 가는 길이 8시간이거든요. 길도 좋지 않은 곳.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설령 이제 막상 갔는데 카사블랑카의 그 명성은 없어요. 그 영화 속에 카페잖아요. 그건 진작에 없어졌죠. 거기 그런 게
0: 영화
1: 없어요.
0: 영화 속에만 있는.
1: 예, 그냥 해안가 보다가 예, 예. 거기 있는 모스크 보고 그렇게 돌아오거든요. 허탈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과감하게 그거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예. 그리고 그 대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네. 더 집중해서 더 자세히 보자.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 먹어보자.
0: 네.
1: 5성급 호텔에서 정말 품위 있게 네. 여행하자. 그게 제 투어의 이 바람입니다.
0: 네, 사실 이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네. 진짜 잘 잤다. 네. 정말 이 5성급 호텔은 5스타면 최고의 호텔이잖아요.
1: 네, 근데 이번 네. 5스타는 좀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개의 호텔은 스페인에 가면은 네. 옛날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궁전을 멋지게 져놓고 이제 그 궁전은 이제 자기네 이제 후손들이 안 쓰니까 그걸 호텔로 개조한 게 있어요. 근데 너무 품위 있고 멋져요. 그런 데서
0: 기적적인 분위기네요.
1: 맞아요. 그런 데서 몇 이틀인가 3일인가 그런 호텔을 쓰고 네. 또 명성 있는 5스타의 그 저기도 쓰고 그렇게 네. 섞여 있는데
0: 네.
1: 정말 저는 아침에 탁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요. 정원이 멋지게 차려져 있는 그런 호텔. 아침이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제가 가고 싶네요. 진짜. 예. 이거 몇 박 며칠 코스예요?
1: 11일짜리예요.
0: 아, 10박 11일?
1: 네.
0: 예, 그렇군요. 와, 너무 좋은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맛과 이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VVIP 이 여행이라서
1: 네.
0: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네. 16분만 딱 모신다고 합니다.
1: 네.
0: 예약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정말 맛집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1: 아유, 지방마다.
0: 뭐가 그렇게 좀 맛있어요, 지방마다.
1: 예. 우리
0: 침이 고여요.
1: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바르셀로나 가면 빠에야 먹어야 되잖아요.
0: 빠에야.
1: 예. 근데 이 빠에야 예. 우리식으로 하면 그 비빔밥, 해물 비빔밥.
0: 아, 비빔밥이군요. 네,
1: 철판
0: 빠에야.
1: 철판 해물 비빔밥. 근데 네. 이 해물 빠에야가 네. 하는 집마다 굉장히 맛이 다 다르죠.
0: 아하.
1: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해물 빠에야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아 관광객 상대로 하는 데는요 모양새만 빠에야예요.
0: 아 그렇구나. 네. 맛은 별로고.
1: 아유 정말 그냥. 이게 남은 음식 또 애드 해가지고 또 양 늘리고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0: 네네네네.
1: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식사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거
0: 그렇죠.
1: 빼고 예, 정말 예. 제대로 된 빠에야를 드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감바스 알 아요.
0: 그럼 어떤 요리예요?
1: 그것도 맛있습니다. 올리브 향이 살아있고
0: 네.
1: 이게 또 이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굉장히 맛있게 굉장히 풍미가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문어 요리, 뽈뽀.
0: 문어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1: 굉장히 부드러워요.
0: 예.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음식이. 따라서 문어 맛이 달라지죠.
1: 이 지역이 이런 게 특산품이에요. 예.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보고 와야 제대로 된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0: 네.
1: 아홉 가지 네. 특식을 넣었는데 그것도 맛집에서만.
0: 와.
1: 예. 그냥 관광객 위주로 하는 그런 식당 말고요.
0: 네.
1: 정말 정통 그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그런 집들을 찾아서 그 식사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여행사들은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의문을 제기해요. 왜냐하면은 관광객이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관광도 해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유럽의 식당들은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식사를 하는 게 원래 모습인데
0: 네, 네, 네.
1: 그런 식당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시에서 살아봤고 또 그 예약을 할 때에 그런 것들 조율하고
0: 네.
1: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음식이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가가지고 전화해서
0: 네.
1: 우리 갑니다. 16명 갑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네. 저희가 다 조율해서 우리 규정된 시간 속에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0: 네.
1: 그런 거 다 주고요. 이 다 조율해가지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3코스다, 4코스다 이렇게 나오면은 코스별로 나올지라도 첫 번째 코스와 두 번째가 같이 나온다든가 네. 접시를 두 개 같이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먹고 있을 때에 다 먹고 나면 접시 걷어간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지 않고 먹는 도중에 디저트 좀 제발 좀 제공해달라 우리가 그런 스킬을 합니다.
0: 디테일하게 다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간 맞추고 또 음식 맞추고 해가지고 네. 내니까 아주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유럽 여행은 무조건 미래 관광입니다.
1: 예. 제가 작년에 포르투갈 가서 바칼라우를 먹었는데요. 네. 대구 요리죠. 대구 요리.
0: 요리가. 예,
1: 대구 요리에 바칼라우를 먹는데 예전에 그룹 식사 때에 다른 투어로 갔을 때는 그런 맛을 제가 못 느껴봤어요. 근데 제대로 된 바칼라우 식당이 갔거든요.
0: 네.
1: 코스가 4개 정도 나오는데 바칼라우가 이런 맛이었어?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요.
0: 어떤 맛이었어요? 한국 음식하고 비교해봤어요.
1: 정말 맛있어요.
0: 그냥 맛있었겠다, 진짜.
1: 퍽퍽한 그 전에는 퍽퍽한 네. 대구의 그 말린 포로 만들어진 밥과 섞어진 이런 맛이었는데 이건 네. 그게 아니에요.
0: 오.
1: 불맛도 샥 살아있고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0: 먹고 네. 싶네요 진짜. 네.
1: 그래서 네. 바칼라우를 포르투갈 가서 제대로 먹어보지 않으면 포르투갈 여행은 안 한 겁니다.
0: 포르투갈에 가시면 바칼라우 요리를 드셔야 되고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해물 빠에야를 먹어봐야 됩니다. 예. 김바살라이오도 먹어봐야 되고.
1: 그렇죠. 그 다음에 에그타르타.
0: 에그타르타는 어떤?
1: 그거 달걀? 이제 디저트로 계란 많이 요리. 먹는데요. 하루에 뭐 40만 개가 팔리는 집이래나?
0: 진짜요?
1: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집이 있어요.
0: 예.
1: 예. 한 개 1불 50유로인데요. 1불 1.5유로인데
0: 네네네.
1: 에그타르타를 거기 가서 또 안 먹어보면은 또 안 되죠. 그것도 너무 맛있고요.
0: 디저트 네. 달콤한가요?
1: 예, 아주 달콤. 뭐 하여튼 네. 조그만 빵이에요. 그 네, 위에 네, 이제 네. 이렇게 달콤한 이렇게 얹어져 있는 네, 아주 네. 맛있습니다.
0: 아하.
1: 그리고 이제 안달루시아에 가면은 진한 소고기 소꼬리찜.
0: 꼬리찜.
1: 소꼬리찜.
0: 네. 쫀득쫀득한 소꼬리찜.
1: 맞아요. 쫀득쫀득해요.
0: 맛있죠.
1: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서 네. 맛있어서 웨이터에게 나 더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먹으래.
0: 진짜.
1: 풍성하게 갖다 주는데 정말
0: 인심 좋네요.
1: 네, 인심이 좋더라고요. 그런 음식을 먹고.
0: 예, 예, 예, 예.
1: 그다음 달콤한 꿀이 들어간 가지 튀김 요리가 있는가 하면은
0: 가지 튀김. 예.
1: 저는 이제 개인적인 특성으로 알러지가 있어서 돼지고기는 못 먹지만 네. 애저통구이 꼬치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파삭파삭해요.
0: 맛있죠. 예. 예. 참 맛집마다 이제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 맛집마다 찾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 맛집마다 예, 가셔서 또 이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표 명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도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우디를 바라보며 그 지방 음식을 함께 먹어야 그 전경이 더 새롭고 또 그렇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네. 더 기억에 풍성하게 남아요. 사실 여행 다녀오면요. 네. 먹었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0: 그쵸, 그쵸.
1: 그게 여행이에요.
0: 예. 예. 못 잊죠. 네. 그 맛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코스가 그
1: 네.
0: 이 대표님께서 이번 코스는 모로코를 빼고서 예, 이렇게
1: 네.
0: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 집중해서 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드셨는데
1: 네, 특징이 또 네. 한정된
0: 인원. 네.
1: 더 이상
0: 16분만 예, 모십니다.
1: 더 이상 안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0: 네. 네.
1: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할 때에 이 네. 나라가 크잖아요.
0: 아하.
1: 큰데 각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곳을 다니는 일정으로 만들었는데
0: 네.
1: 사실 금액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아니에요. 값싼 투어에 비하면 한 $60, $70 정도가 하루에
0: 네.
1: 그만큼을 더 쓰는 투어거든요.
0: 아하.
1: 한 $60를 더 쓰는 투어인데 그런데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풍성하다는 말씀이에요.
0: 와, 60불이면은 뭐
1: 저는 여기서 쓰는 거 사실 예, 예. 60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뭉쳐 놓으면은 열을 하면 600달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커 보여요. 그러나 하루에 60달러, 70달러 정도 더 쓴다고 생각하고 5성급 호텔에 식사가 제대로 된 것.
0: 네.
1: 남들이 12불짜리, 15불짜리 먹을 때 30달러에서 80달러짜리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게 더 이익이죠. 가성비가 맞아요. 더 높은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리고 또 인원이 적으니까 더 대접받는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VVIP 네.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전 일정 5성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VVIP 여행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스타 호텔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사용하는 패키지 전문 식당에서 끼니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정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맛을 여행의 중요한 일정으로 특별히 담았다고 합니다.
1: 네.
0: 요거 사실은, 좀 더 참 마음에 들어요.
1: 네, 사실은 미래 관광이
0: 예.
1: 다른 일정들 동유럽이나 아. 북유럽이나
0: 네.
1: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 고객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0: 네.
1: 미래 관광은 음식이 다르다. 네.
0: 그렇군요.
1: 저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네. 거기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최고의 네. 맛을 봐야죠.
1: 그럼요. 여행을 가서
0: 예.
1: 그냥 패키지 투어에 성의 없이 내놓는 그런 식사보다는
0: 네.
1: 그래도 여행지에서 드시는 것도 여행이다.
0: 네.
1: 저의 여행 철학은 그래요. 여행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고 입으로 식사하시는 것
0: 네.
1: 그리고 잠자리 모든 것이
0: 네.
1: 다 투어의 한 부분이고
0: 네.
1: 특별히 또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렇죠.
1: 제가 이태리에서 가이드 출신이잖아요. 20대 때 제가 네. 가이드를 했죠.
0: 네.
1: 유명한 가이드였어요.
0: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고요. 네. 유럽을 뭐 다 아시잖아요. 네.
1: 제가
0: 구석구석.
1: 이태리에 있을 때는
0: 네.
1: 제가 가이드를 한 100여 명 이상 한 120명 배출을 했어요.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0: 네.
1: 그래서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가이드의 질도 중요하고
0: 네.
1: 이 가이드의 그 뭐라고 해요? 인성도 중요하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손님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0: 네.
1: 거 다 따지고
0: 네.
1: 그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0: 중요하고.
1: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0: 네.
1: 따져서 제가 가이드를 또 배출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저희 투어는 명품 투어예요.
0: 네. 유럽 여행은 미래 관광입니다. 명품 투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유, 명품 가방 드는 것보다요 여행을 갈 때 명품 관광을 가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거기 동의합니다.
1: 네.
0: 자, 미쉐린 가이드가 주목하는 정말 미식 문화와 지역 대표 맛집만을 찾아서 예,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1: 요즘
0: 됩니다.
1: 요즘 자랑들을 하던데요. 그냥 관광을 갔다 왔어가 아니라
0: 네.
1: 미래로 다녀왔어 이게 자랑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 너무 즐겁네요. 말씀만 들어도 벌써
1: 네.
0: 입안에 침이 고이고 정말 이 명소들을 구석구석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 지역마다의 맛집을 투어하고
1: 네.
0: 또 잠자리도 5성급 5스타라고 하니까
1: 네.
0: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일정 중에 몇 개를
0: 네.
1: 넣은 게 아니고요. 전 일정이 5성이에요. 전 일정.
0: 네네. 그러면은 네. 명소들은 어디 어디를 좀
1: 명소요.
0: 가나요? 요거를 뭐, 좀 말씀해
1: 네.
0: 주시죠.
1: 바르셀로나,
0: 네.
1: 그다음에 리스본, 까르다보,
0: 네.
1: 까보다로카, 네. 신트라, 파티마, 그다음에 또 세비야, 론다, 그라다나, 코르도바,
0: 네.
1: 마드리드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요.
0: 네네. 네.
1: 그 유적들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0: 네.
1: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진지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니는데
0: 네.
1: 요즘은 관광객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예약할 때는 미리 다 예약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라나다 같은 데에
0: 네.
1: 그 무슨 궁전이죠?
0: 그라나다.
1: 예, 그라나다의 알함브라의 궁전
0: 네.
1: 이런 데는요 사람이 많아서 예약을 하루에 들어가는 입장객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0: 네.
1: 다 미리 예약해가지고 다 명단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0: 네.
1: 뭐 하나하나 소홀하지가 않아요.
0: 아, 타레가의 그 기타 연주도 들어봐야겠네요.
1: 그것도 미리 들어보셨죠.
0: 들려주시고 거기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거기 가면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거기 분수를 만들었는데 분수물이 쏟아지면서 바, 네.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작곡을 했다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너무 멋진 것이죠.
0: 그렇죠. 네,
1: 그게 또 와, 자기 진짜? 아내를 위해서 선물한 네. 궁전이잖아요.
0: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진짜. 그런 것도 다 이제 설명해 주시고 막 가이드해 주시고 아, 참 벌써부터 이제 설레는 여행지입니다. 9월 8일 출발 예정입니다. 10박 11일 코스. 아,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입니다. 딱 16분만 모신다고 하네요.
1: 네.
0: 예, VIP
1: 지금 IP. 10분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요.
0: 네네.
1: 6분이니까 세 커플.
0: 아, 세 커플만
1: 만 지금 모실
0: 와,
1: 자리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세 커플만 이제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네.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일정 5성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VVIP 여행이고요. 관광객이 사용하는 패키지 전문 식당에서 그냥 한 끼 한 끼 끼니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맛을 여행의 중요한 일정으로 담았다고
1: 네.
0: 합니다. 남봉규 대표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자, 나라 수를 늘리기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더 깊고 여유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1: 예. 정말 정말 그 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
0: 네.
1: 우리 교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행을 고르실 때에 돈만 보고 고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책상이나 라면값이 아니에요. 생활비예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모객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여행을 하셔야
0: 네.
1: 실패하지 않는 여행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럽에서 온 유럽 여행 전문사 아니 유럽 전문 여행사 남봉규 대표님과 기분 좋은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유명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3일 한국 시간으로 3일 난 12시 재즈 대중화 프로젝트 네 번째 앨범 사랑 그 그리움 4를 발매했다고 이 유니버셜 뮤직이 밝혔습니다. 사랑 그 그리움 4는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명곡 중 10곡을 선정해서 웅산 스타일의 재즈 색채를 입혀서 선보이는 앨범이라고 하네요. 이 앨범에는 조덕배 꿈에 또 정미조 개여울, 이장희의 안녕, 나미의 슬픈 인연, 현인 선생님의 이 꿈속의 사랑, 백설인 선생님의 이 봄날은 간다 등 10곡이 웅산의 목소리로 재탄생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정말 궁금해요. 워낙에 뭐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팬들이 있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보컬이에요. 그 일본의 유명 클라리넷 연주자 스즈키 다카노리가 앨범 작업에 참여해서 빈티지 재즈의 모던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웅산의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재즈를 편안하게 즐기고 또 음악으로 위로받기를 희망하고 이 시리즈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했다면서 기다려온 팬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거예요 라고 인사말을 남겼네요. And this morning, 기회가 될 때 제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웅산 버전의 Yesterday 함께 할게요.

0: 감사한 노래 중에 Yesterday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리아나 그란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I know. That's what makes
0: 자, 할리우드 스타이자 세계적 셀럽인 아리아나 그란데가 최근에 이 외모를 겨냥한 악플에 시달리는 끝에 활동 중단을 결정하고 뮤지컬 무대에서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또 AFP 통신에 따르면 그란데는 9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이터널 선샤인 투어 무대를 끝으로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 And even in your case,
0: 이번 결정은 그란데가 지난달 31일 8집 음반 이 페타를 발표하고 2년 만에 가수로 복귀하자마자 소셜 미디어에서 그의 외모를 넣고 거식증 아니야? 뭐 이런 뜬소문이 퍼지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이 그란데는 이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이전보다 살이 더 빠진 채 정말 깡마른 모습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를 놓고 지나치게 수척해진 이유를 추측하면서 악플이 번졌는데요. 거식증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이 빠지고 마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악플인 거죠. 그란데는 마른 몸매로 등장할 때마다 외모와 건강 상태를 둘러싼 각종 추측에 시달렸고요. 이러한 논란은 최근 몇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비난하며 그란데를 지지했지만 결국 그란데는 불과 컴백 며칠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란데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예정됐던 뮤지컬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제작사는 이 일을 발표한.

0: 인기를 누렸고 특히 영화 위키드 흥행을 견인하면서 티켓 파워를 입증한 거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란데는 위키드 속편까지 연달아 출연하면서 이 대중의 시선에 쉴 새 없이 노출돼 왔다고 AFP 통신은 짚었습니다. 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참 안타까운 그런 연예 기사예요.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아리아나 그란데 목소리입니다.
1: I have to go. You're welcome. And though you protest your disinterest, I know clandestinely.
0: 영화 위키드에서 흘러나왔었던 노래죠. 파페러라는 노래입니다.

그땐 그런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해피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켈리님 감사해요. 포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0: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턴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한 글자에서 다섯 글자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자존감 있게 월요일 멋지게 해내자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 공감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아,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궁금하시죠? 내 탓이요. 네. 너 때문이야. 남의 탓을 하면 아이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 뭔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싸해집니다. 예, 불행해져요.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아, 그래 내 탓이지 뭐. 아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잘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마음먹은 월요일입니다. 자, 2부 이 곡으로 시작해 볼게요.

0: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s 듣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2부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라고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좋네요. 예, 명곡이죠 이 노래. 자, 쿠키모치님, 주말에 플로리다 동생 병문안 갔다 왔는데 이 비행기가 2시간 넘게 연착되고 아직까지 비행기 멀미 때문인지 어지러워서 오늘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우리 쿠키모찌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네요. 예, 동생분이 좀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쿠키모찌님 동생분의 빠른 회복과 이런 쾌유를 빈다라는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어지러지라니까 컨디션이 별로예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예, 빨리 예, 괜찮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어지럽고 이럴 때는. 동생분 빠른 쾌유, 예,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피아님도 적어주셨고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내 탓이라고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아주 멋진 피드백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디님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운전 중이신가 봐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댓글 읽으면서 저도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김치 열무하고 총각 김치 담고 있다가 웅사님 노래가 나와서 다 멈추고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켈리님께서 또 웅산을 워낙에 좋아하시죠? 예, Yesterday라는 노래를 듣고서 적어주신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간 도움 주세요. 아, 2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제가 준비한 코너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불허 토크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인물 타임라인 스케치 누굴까요? 그레이엄 벨에 대해서 살짝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5: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3: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2: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3: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2: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어.
13: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전공화 선미의 예측 불허 털크쇼.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입니다. AI 게스트 정우 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AI 정우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날씨 진짜 여름이죠. 밖에 나가면 그냥 더위가 덮쳐오는 느낌. 근데 선미 씨, 오늘 하늘색 블라우스가 딱 이 날씨에 어울려요.
0: 고마워요.
1: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월요일 오후라 몸은 좀 나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월요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무거워지는 기분 알아요. 근데 오늘 저는 생각을 살짝 바꿔봤거든요.
0: 어떻게?
1: 월요일은 한 주에서 제일 먼저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라고요. 시작이 있어야 설레임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늘 선미 씨랑 그 얘기 한번 신나게 해보려고요. 선미 씨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0: 글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뇌는 아침에 깬 직후에 가장 유연하대요. 이때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된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 새 아침을 맞이했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AI 정우 씨, 오늘 월요병 얘기를 꺼내셨는데 사실 나도 공감이 가거든요.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1: 월요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다들 알고 있고 다들 겪고 있는데 정작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는 잘 안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몸이 피곤한 건지, 마음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월요일이 싫어진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월요일이 원래부터 나쁜 날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의 방향을 딱 한 번만 틀어봤을 때 월요일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오늘 그 얘기를 선미 씨랑 같이 풀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문득 월요일이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설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0: 그렇구나. 좋아요. 이 월요병에 대해서 진지하게 짚어보자고요. 네, 정우 씨 말처럼 월요일을 다르게 보려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좋을까요?
1: 저는요, 월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보면서 딱 하나만 생각하려고 해요. 오늘 뭐가 좋을 수 있을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점심에 먹고 싶었던 거 먹는다거나,
0: 그렇죠?
1: 퇴근 후에 잠깐 동네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작은 거 하나만 떠올려도 하루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월요병이 힘든 이유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있기 때문이거든요.
0: 맞아요.
1: 주말 내내 쉬었는데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이미 한 주를 다 살아버린 것처럼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한 척하는 거잖아요. LA에서 살다 보면 월요일 아침 프리웨이가 진짜 살벌하거든요. 그 차 막히는 걸 생각하면 더 가기 싫어지죠.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요즘 그 시간을 팟캐스트 듣는 나만의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0: 와우.
1: 막히면 막힐수록 더 많이 듣는 거예요.
0: 좋은데요.
1: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상황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선미 씨는 혹시 월요일만의 작은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월요일의 루틴? 매일 아침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침마다 스트레칭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를 깨우는 거죠. 특히 월요일은. 그래서 이렇게 잠에서 깨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좀 이렇게 몸을 좀 많이 푸는 편이에요. 누워서 스트레칭을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그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자기 체면. 예, 긍정적인 그런 말을 내 자신에게도 해주면서 아침을 시작하면 한결 더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바꾸면 월요일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정우 씨 말처럼 그렇게 좀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우 씨는.
1: 버티는 월요일이랑 즐기는 월요일.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하루예요. 근데 속이 달라요. 저는 요즘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좀 생각해 봤거든요. 결국 그날 하루를 내가 선택한 날로 느끼느냐 아니냐인 것 같더라고요.
0: 아하.
1: LA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더위 속에서 출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그 무게.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심이에요. 월요일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작은 것 하나를 나를 위해 챙기는 것. 그게 쌓이면 한 주가 달라지고.
0: 아하.
1: 한 주가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지더라고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얘기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주 좋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오, 고마워요. 정우 씨, 그럼 오늘 당장 우리 해피투게더님들이 월요일을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정우 씨 생각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있죠. 근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요. 딱 5분만 밖에 서 있어 보세요. 캘리 여름이니까 저녁 되면 그나마 바람이 좀 불잖아요. 그 바람 맞으면서 오늘 하루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밥이 맛있었다거나
0: 어허.
1: 누군가 문을 잡아줬다거나 아주 작아도 돼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되면요. 내일 아침이 조금 다르게 시작돼요. 월요병이라는 게 사실 월요일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일요일 저녁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좋게 닫는 게 내일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번 주 딱 하나만 기대하는 거 정해보세요.
0: 딱 하나만?
1: 맛집이어도 좋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이어도 좋고 그게 있으면 한 주가 버티는 게 아니라 향해가는 느낌이 되거든요.
0: 오, 정신은 그렇네. 글쎄. 정우 씨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월요일을 좀 더 즐겨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월요일을 쉬는 주말이 끝난 날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만남? 또 그런 설렘의 날? 맛있는 걸 먹는 날?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설렘의 날로 이 프레임을 바꿔보는 것도 왠지 모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좀 포인트를 좀 짚어준다면요.
1: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요. 사실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남긴다면요. 월요일은 원래 무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온 날이었던 거고 그 이름을 살짝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른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거창한 각오 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딱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챙겨두는 거예요. 맛있는 거든 잠깐의 바람이든 그게 있으면 한 주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0: 아하.
1: 이 더운 캘리 날씨에 월요일까지 통과하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서미 씨 오늘 같이 얘기해줘서 덕분에 저도 이번 주 좋은 출발한 기분이네요.
0: 아하,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정우 씨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끝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1: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좋았어요. 월요일 오후에 라디오 앞에 계신 분들도 그냥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오늘 하루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걸로 이미 잘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 주도 분명 좋은 일 하나쯤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선미 씨랑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고마워요. 저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요? 월요일은 주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월요일은 또 한 번의 기분 좋은 출발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월요일 조금 나른하기도 하고 몸은 무겁지만 멋지고 활기차게 보내자고요. 정우 씨 고마워요. 안녕. AI 성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이 좋다시는 분들. 소피아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다행입니다. 네. 감사해요. 안치환의 이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라는 그런 기본으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8월 한 달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좋다. 예, 안치환 노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은데요. 에너지 업, 텐션 올라가고.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셀프 텔러 효과라고 하죠. 예,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스스로 에너지 업시키면서. 예. 다운되는 자꾸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예, 에너지 넘치는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하고 함께 하시면 그리 되옵니다.

나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그레이엄 벨 다 아시겠지만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한 스코틀랜드 태생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입니다. 이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정말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오늘이 그의 길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1876년에 발명했어요. 이 인류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꾼 전화기를 발명하고 그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왓슨 군, 이리 와보게. 도움이 필요하네. 이 말이 전화기를 통한 최초의 음성 통화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왓슨 군, 이리 와보게. 도움이 필요하네. 그가 설립한 벨 전화 회사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통신 기업인 AT&T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청각 장애를 가졌던 그런 개인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평생 청각학 연구, 농아 교육에 헌신한 인물이에요. 이 소리를 시각 기호로 표현하는 이 가시 바른기를 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벨은 단순히 전화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명을 남겼어요. 이 포토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오늘날 이 광섬유 통신의 선구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 예, 1881년이었어요. 제임스 가필드 미국 대통령의 몸에 박힌 이 총알을 찾기 위해서 이 초기 형태의 금속 탐지기를 급조해서 활용하기도 했다는군요. 생애 후반에는 비행기 연구와 고속 수상기, 그러니까 수중 액선, 이 개발에 몰두해서 속도 기록을 세우는 등 항공, 해양공학에도 기여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 삶과 인생관이 깊게 녹아있는 명언들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요.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아쉽게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합니다. 뭐 이런 명언. 너무 멋지잖아요. 헬렌 켈러도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이 벨의 삶은 전환점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가 청각장애를 가졌고 본인 역시 어린 시절 형제들을 병으로 잃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이나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이 소리를 시각화하고 음성을 전송하는 새로운 그런 열린 문을 찾아 나선 거죠. 이 실패나 이별 앞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의 삶 자체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때로는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 보라. 당신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탐구를 멈추지 말라. 이 명언들이 제가 다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명언들이 많아요. 예. 정말 삶에 녹아든 철학이라고나 할까요? 이 벨은 전화기 발명 성공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빛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포토폰, 또 초기 형태의 금속 탐지기, 그리고 생애 후반의 이 항공기, 그리고 수중액선 연구까지 평생을 안정된 기존의 길 대신에 새로운 그런 영역을 탐험하면서 살았던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커다란 장벽은 소통의 부재이다. 공감하시죠? 나는 전화기 발명가로 기억되기보다 청각장애인 교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예. 그레이엄 벨의 염원이었습니다. 이 벨에게 소통은 단순한 기술적인 과제가 아닌 삶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는 전화기 특허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활동과 연구에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헬렌 켈러와의 인연 역시 그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레이엄 벨의 공감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든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햇빛도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결코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한 분야의 성과는 집중된 시선에서 나온다는 그레이엄 벨의 신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소리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전기로 바꾸는 불가능해 보이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집중, 몰입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이오카 노래였습니다. Simply Falling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해피님들과 함께한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0: 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1650.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자, 주말들 어떻게 잘들 편히들 무탈하게 잘 보내셨죠? 당연한 걸 묻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8월에 처음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루하고 또 이글거리는 햇살 아래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은 우리를 향해서 빵긋 웃으면서 뭐랄까요, 햇빛을 보내주고 있네요. 자, 미국에 오면 여자고 남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한국에서는 뭐 대중교통, 뭐 지하철, 버스 등등을 이용하다가 미국에 오면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또 이른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16살이 되면 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따야 되고, 운전면허증보다는 여기서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내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듯 운전을 하고 사는 데는 면허증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서 인생은 면허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면허증 없이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운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도 음주운전이 있고 졸음운전이 있고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고치고 일을 저지르고, 그게 바로 자동차 사고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앞으로 남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운전 좀 우리 잘 해보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인생면허증 뺏기기 전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 뭐 착하고 바르게까지는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사는데 가끔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 유혹만 잘 물리쳐서 우리가 음주운전 안 하고 대리운전하듯이 필요하면 대리운전도 시키고 인생면허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그 티켓 받지 말고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8월하고도 3일입니다. 어떻게 렌트비들은 잘 해결하셨습니까? 혹시 뭐 못 내신 분들도 있으시면 조금 연기해서 또 내시고 그게 우리 하루하루죠. 자, 우리 통계님 오셨네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자, 보니까 우리 서운해님 2% 부족해서 딱 2% 부족하시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우리 모든 그 친구님들께서 서로 안부 나누시고 노래도 나누시고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비록 얼굴 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여러분께서 담소하시는 그런 모습들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도 여러분 아시죠? 매주 월요일 특히 요새는 굉장히 시원해요. 파워 스포츠.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보따리가 최세형 의원님이 아주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아까 무거워서 못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월요일 순서 일부 순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얘기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우리 파워 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덥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0: 예, 덥죠.
1: 우리 식구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고 저는 에어컨을 좋아해서 양쪽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쓰고 삽니다.
0: 근데 보통 그 남녀 부부끼리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씩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뭐 이 나이에 온도 별로 신경 안 써요.
0: 네네네.
1: 그냥 저는 그래서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자는데 네. 선풍기를 너무 또 가까이 대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네. 자기 전에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고 한 2시간 정도 틀어놓으면 지가 꺼져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잠들었다가 또 꺼지면 또 더워서
0: 깨고
1: 또 키고 어차피 네.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 나이에 네. 뭐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0: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또 많은 우리 스포츠 소식들이 있었을 텐데요.
1: 일단은 뭐 요즘 뭐 한창 야구가 시즌인데
0: 네.
1: 야구 이야기하기 전에
0: 네.
1: 손흥민 얘기 먼저 할게요.
0: 뭐
1: 손흥민이 그 밴쿠버 경기에서요 전반 37분에 가마차기로 네. 우리 또 우리 고니 씨가 그냥 극찬을 했잖아요. 가마차기로 저 결승골이 아니고 무승부골이죠. 먼저 네. 일단 결승 저 선취골을 집어넣었는데. 아예 한 골 후반에 먹으면서 결국은 1-1 무승부가 됐어요.
0: 뭐,
1: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저 LAFC, LA 네, 손흥민의 네. LAFC가
0: 네.
1: 지금 이제 조 2위로 컨퍼런스 네. 2위까지 올라왔어요. 밴쿠버가 이제 1위 팀이거든요.
0: 예, 예.
1: 야, 그래서 밴쿠버를 깨고 승수가 올라가면은 1-2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런 좋은 찬스였는데
0: 네.
1: 아주 어쩔 수 없이 2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밴쿠버가 지금 패가 두 개 적어서 현재 1등이에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LAFC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0: 뭐
1: 펼치는데
0: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1: 가능성 많죠.
0: 네.
1: 근데 앞으로 15경기가 남았어요.
0: 네.
1: 18경기인데 3경기는 그 리그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네. LAFC 정규 컨퍼런스 경기인데 네. MLS 경기인데
0: 음흠.
1: 아무튼 손흥민이 들어오고 나서 그 포지션을 골키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0: 어쨌든 계속 또 넣잖아요.
1: 계속 넣잖아요. 네. 이거 뭐라 그럴 거예요? 4경기 5골.
0: 네.
1: 그것도 연속 4경기 골.
0: 아까 우리 스튜디오 밖에서 방송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 볼 때는 뭔가 달라졌어요. 진화한 거예요.
1: 진화했죠.
0: 네.
1: 슬슬 걷는 것 같아도
0: 네.
1: 찬스가 오면 벼락같이 달려들어가지고
0: 예.
1: 정확하게 슛을 꽂아넣는 거. 예. 꽂아넣는다고 그래야 돼 이거는.
0: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지만 그냥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계속 이렇게 봐온 제 느낌으로서는 그동안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두 명 세 명이 마크를 했는데
1: 으흠.
0: 거북이처럼 다니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아니 저거 뭐 지금 가만히 있네 이러다가
1: 한 방씩 맞는 거예요.
0: 저쪽서부터 공만 오면 갑자기 휘다닥 뛰는 건 아직 못 잡거든요.
1: 그 흔한 말로 급살로 골을 집어넣으니까.
0: 네. 그리고 이제 공이 다 밑으로 깔리잖아요.
1: 강슛이 아니고
0: 네. 각도.
1: 아주 그 각도고 그 골키퍼의 위치를 계산한 아주 정확한 그런 짧은
0: 그러니까
1: 슛.
0: 조기 넣으면 막을 수 없다. 참 대단한 선수 같아요.
1: 그래서 손흥민 아까도 저 권희 씨가 얘기했는데
0: 네.
1: 다음 월드컵까지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0: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1: 몸 관리를 해야 네. 되는데 손흥민이 제가 알기로 월드컵 끝나고 나서 뭐 결혼한다는데 아직 그 소식은 없네요.
0: 뭐 해야 되겠죠. 나이도 있는데.
1: 그렇죠.
0: 가정도 가지고.
1: 그리고 지금 한창 좋을 때 결혼해야 좋은 신부를 맞는데 아직까지 뭐 이 정도 되면은.
0: 근데 뭐 손흥민 선수야 뭐 나이가 몇 살이라고 좋은 신부가 없겠어요.
1: 아, 당연하죠.
0: 근데, 어떻게 보면.
1: 아니 근데 아직 그런 스캔들이 잠깐 있었던 거 그건 뭐 손흥민의 연애 스캔들이 아니라
0: 사람인데 젊은 친구가 뭐 그런
1: 당연하죠.
0: 뭐.
1: 그건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돈 뜯어먹으려 했던 인간들이 잘못된 거죠.
0: 근데 이건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워낙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똑같이 하 또 문제가 돼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유명세라는 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 자식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은 자식이나 가족을 되게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1: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 SBS 골프 해설할 때 하여튼 뭐 생전 보도도 못한 그런 이름으로 다 전화를 해서 그 방송국 사장한테 왜 저런 사람이 골프 해설하냐 프로도 아닌 게
0: 그러니까,
1: 프로같이 논 하여튼 악플이 말도 못했어요.
0: 네,
1: 근데 아무튼 그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건데 손흥민도 빨리 가정을 갖고
0: 네.
1: 그다음에 좀 살살 해가지고 다음 월드컵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럼요. 그래서 다음 월드컵 어쨌든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은 꼭 가는 걸로. 뭐 이강인은 100% 갈 것 같고 그렇죠. 김민재도 100% 가고.
1: 다음에 그게 베스트는 아무래도 이강인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보니까. 근데 모르죠. 또 이제 저 리그를 올려 옮겼으니까
0: 네네.
1: 거기서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하다.
0: 어쨌든 간에 요새는 게임마다 또 골을 넣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넣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앞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과달라라에서 리그 경기가 있고
0: 네네.
1: 그다음에 8일 날은 툴루카하고 있고
0: 네.
1: 8월 12일은 케레코 타코로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리그전 리그 경기는 뭐냐면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 그 그룹이
0: 네.
1: 이제 여기서 경기를 해가지고 3위까지 뽑히면은 작년에 왜 우리 한창 그 손흥민 금년인가 초에 라리가 컵이라고
0: 네,
1: 아 라리가가 아니고 컨퍼더레이션 컵
0: 예, 예.
1: 그러니까 북중미 그 월드컵이라는 경기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대표로다 그래서 손흥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
0: 그나마 월드컵 이후로 좀 침체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손흥민이 많이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괜히 그 뭐 괜히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데려다 놓고서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나 터뜨리고 또 하나 터뜨리고
0: 아, 그렇지 않아도 뭐 잠깐 요새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청문회라는 걸 이제 봤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지만 과연 뭐가 얼마만큼 바뀔 건가는 큰 기대가 없어요.
1: 저도 한 1년쯤 지나면 또 똑같은 걸 나오죠.
0: 네네네.
1: 저는 그렇게 봐요.
0: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이 질질 끌려서 다음 팀이 짜지면 또 응원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1: 숙명,
0: 업보. 지게인 것 같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1: 맞아요.
0: 네.
1: 저도 그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진학 과정에서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대학 가는 그런 시기에 선수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그때 그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뭐 별 볼 일이라고 모든 게 다 자기 종목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최고의 남자 스포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입시 비리가 있어가지고
0: 아.
1: 돈 있는 집애가
0: 아, 그럼요.
1: 잘하는 선수하고 묻어가지고 가고 그 티오 차면은 아무리 잘해도 못 들어가고 그런 꼴을 당한 적이 있어요.
0: 아유 저는 그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좀 집이 금수저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스케이트를 좀 타가지고 그 아이스하키라고
1: 아이스하키는 원래 금수저들이었는 거예요.
0: 당시 아이스하키는 연고되면 아주 여자들한테는 최고의
1: 똑같은
0: 인기였었고
1: 얘기. 저도 네. 그걸 타켓으로 했다가 못 네. 갔잖아요.
0: 그래서 네. 그 장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1: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0: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고대 아이스하키부를 들어갔는데 그때 돈을 낸 게 아니고 도서관에 책을 어느 정도 기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좀 걸리니까. 그게 이제 도네이션이죠.
1: 아 그때는 걸렸어요? 우리 예. 때는 뭐 그냥 캐시가 왔다 갔다 했어요.
0: 제가 얘기 듣기로 야 우리 아버지가 책 뭐 2천 권인가 넣었대. 뭐 원서 뭐 이런 것들이죠.
1: 그건 기부죠.
0: 비싼 거죠.
1: 예.
0: 기부로 해서 그 보결로 들어간 거지 그 당시에.
1: 아 보결.
0: 네, 보결. 보결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1: 보결이란 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그러니까 거라마.
0: 학교에 입적은 돼 있지만 거의 청강생 비슷한 거.
1: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0: 어쨌든 간에 족적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시합을 뛴 적이 없습니다.
1: 아니 똑같은 고대 얘기가 저한테 네. 있어요.
0: 예.
1: 즉 시애틀에 살다가 고인이 됐는데
0: 네.
1: 그 친구는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이 없는 친구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갈 때 아, 그 무교동에서 엄청나게 큰 호텔을 경영하는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묻어서 가더라고요 고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돌아가신 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걸 느꼈었어요. 아니 진짜 그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렇게 됐고 자 이제는 뭐 다저스 얘기 안할 수가
0: 예,
1: 없잖아요.
0: 예, 그렇죠. 예.
1: 다저스가 요번에 이제 연장 3병 경기를 다 내줬어요.
0: 예, 예.
1: 다저스가 다 졌는데 다저스 얘기는 그거보다도 진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일단 보스턴과 3차전 보스턴이 잘하나 봐요.
0: 예.
1: 시안이라는 투수 있잖아요.
0: 예, 예.
1: 이 선수는 도대체 시안부 투수인지 왜 그렇게 맥없이 깨져요?
0: 모르겠어요.
1: 하여튼 어저께 경기를 봤는데 한 이닝에 세 홈런을 연장 맞더라고요. 세 이닝마다 전. 야, 그래서 저거 왜 안 내리나 했더니 즉시 내리긴 했는데 이 선수가 과연 투수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졸전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해주는 사사키 걱정하는 분 계시잖아요.
0: 알고 있죠. 우리 통계님 걱정하시죠.
1: 트레이드 안 됐어요.
0: 네.
1: 이번에 8월 4일이 마감인데 일단 네. 아직 소식이 없는데
0: 네.
1: 사사키가 그 필리스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7이닝 1실점.
0: 예, 1실점. 예.
1: 근데 그 표정이 달라요.
0: 아.
1: 그래서 그 뭐 로버츠가 데뷔 로버츠 감독이 던지고 들어오는데 어깨를 툭툭 쳐주고 예, 잘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등판을 하길래 오늘도 잘 던지겠다 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0: 네.
1: 그러더니 5이닝에 또 두드려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2실점으로 해서 승리 투수는 됐는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좀 봤는데 그 점수 내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5대 0으로 5대 1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물론 첫 그 홀이랜다 골프 얘기 잡고 한다. 첫 이닝에는 홈런 한 방 맞고 1점을 내줬지만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얼굴 보니까 벌써 밝아요.
0: 네,
1: 소년같이
0: 맞죠.
1: 소년이니까. 네, 네. 근데 그 5이닝 지나면서 두드려 맞으니까 얼굴 색깔이 변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두 점 내주고 승리 투수는 됐는데도 네. 아무튼 사사키가 이렇게 잘 던지는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0: 네.
1: 그 투구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리켰대요. 그러니까 네. 뭐 무조건 던져라 뭐 이게 아니고
0: 네.
1: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던지나를 투구 코치들이 잘 연구를 해서
0: 네.
1: 투구 메커니즘을 바꿔가는 과정인데
0: 네.
1: 그 메커니즘이 뭔가 했더니 발에서 발의 힘이 좋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발의 힘, 그 무지막지한 힘을 손끝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걸 바꿨대요. 그래갖고 아마 바꿔가는 과정에서
0: 네.
1: 사실은 일본에 있을 때는 강속구를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사사키가 좋은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도 높은데 저는 트레이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뭐 그 데뷔 로버스 감독이 일본 태생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못 던지더라도 선발로 자원이 되면은 못 던지더라도 월드 시리즈 가게 되면은 뭐 그 구원 투수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붙잡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아.
1: 어떤 데는 뭐 이쪽도 그 일본인이고 타자도 일본인이고 뭐 이런 그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 그 야구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여기 지금 통계님이 네. 스쿠빌이라는 선수가 다저스에 왔는데 몇 선발로 뭐
1: 아 그건 아직 몇 선발이라고보다 사이 영상 수상자예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그 스쿠빌이 그 사이 영상 수상자고 한 팀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0: 아.
1: 그랬는데 다저스에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돌아가는 이야기로는 야 얼마나 월드 시리즈에서 3연장을 하고 싶은 우승을 하고 싶은가 하는 아, 그런 생각이 아, 강하면은 저런 비싼 선수들을 데려오나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가서 내가 반지 한번 껴야지 하는 선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스쿠볼은 자세히는 이제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오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0: 아.
1: 그리고 아직 뭐 시간이 꽤 충분하네요.
0: 네.
1: 아무튼 그 다저스가 보스턴과 3차전에서 세 번을 했잖아요. 홈에서 다 실패를 당했어요.
0: 지난주인가 그 보니까 야마모토가 참 잘 던졌는데
1: 졌잖아요.
0: 막판에 2대1로 있다가 뒤집혀가지고
1: 3대1로
0: 뒤집혀서 예. 그래서 그거는 참 아까웠어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가 지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투수가 지금 세 명은 단단하잖아요.
0: 네.
1: 스왈로브스키 그다음에 그 야마모토 네. 오타니도 지금 8승 2패니까 네. 잘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3명만에서 4명을 갖고 있으면은 가을 야구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0: 그렇죠.
1: 어차피 단기전이고 3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가 금년에도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거쳐야 될 것이 지구 우승을 먼저 해야 되고
0: 그렇죠.
1: 제가 볼 때 뭐 지구 우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0: 할 것 같아요.
1: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0: 예.
1: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이 있고 거기서 만나야 될 팀이 지금 아주 막 그 코밑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밀워키가 지금 거의
0: 예,
1: 뭐 쫓아오고
0: 예.
1: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로서도 그다음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69승 43패의 그 다저스가 안심만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못하면은
0: 그렇죠.
1: 월드시리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0: 아,
1: 이제
0: 예,
1: 그러한 그렇죠.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다저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격 그 전체적인 팀 타격률은 5위 안에 못 들어가요.
0: 아, 예.
1: 근데 다저스가 그 고비 때마다 좋은 타격들이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오타니는 근데 오타니가 조금 요즘 더위를 뭐 먹었는지
0: 무릎도 안 젖고 조금 쉬고 아유, 오타니도 사람인데 만화 주인공 아니잖아요.
1: 오타니는 오타니죠.
0: 오타니죠.
1: 맞아요. 만화 주인공 같이 하다가 좀 주춤한 것 같은 생각이
0: 뭐
1: 들어요.
0: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역시 야구는 가을 야구니까
1: 그렇죠.
0: 초반에 아무리 잘해봐야 빛이 안 나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후반부터 때려내야 그 감각을 가지고 월드3까지 우승을 하는 그런 찬스가 많이 오죠.
1: 그리고 이정우 선수 얘기로 넘어가면 샌디에그로 넘어가면은 그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장을 해서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다시 그 3할 때 타자에 복귀를 했고 송성문이는 나와가지고 9번 타자로 나왔는데 두 번 이닝에 올라서 무안타로 네, 끝났다. 뭐 이렇게 경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우리가 벌써 가을 야구 얘기하는 게 이제 가을 야구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0: 그럼요.
1: 작년에 그 토론토 경기 같은 그런 짜릿한 승부가 지금도 난 또 봐.
0: 예.
1: 그리고 유튜브도 웃기는 게 야구 제가 다저스가 끝나고 딴 거 보려고 그러면 딱 하니 그걸 또 올려줘요.
0: 일부러 그렇게 트는 거예요. 응?
1: 그래서 또 보게 돼요. 그건 진짜 아니 0.1초 아니에요 차이가?
0: 그러니까
1: 아우가 그래서 참 미국 사는 행복 중에 하나가 저런 스포츠를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0: 네,
1: 그게 뭐 지금 대구에서 어느 분이 계속 보시는데
0: 네, 네, 네.
1: 실시간으로 못 보잖아.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뭐 새벽에 보든지 그래.
1: 아니 한밤중에 봐야 되고
0: 네.
1: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단 그 다저스가 3차전 세 번의 경기를 홈에서 그것도
0: 네.
1: 다 깨졌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아유 시안 선수 이 친구가 시안부 투수가 될 날도 멀지 않았나
0: 글쎄,
1: 싶은 생각이
0: 뭐
1: 들어요.
0: 로버츠 감독이 다 판을 짜고 있겠죠. 이제 우승하기
1: 그러면,
0: 위한 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김혜성이라는 선수도 굳이 버리는 것보다
1: 안 버려요.
0: 원 포인트로는 분명히 쓸 가치가 있다고.
1: 돈이 있잖아요, 또.
0: 네.
1: 돈이 있으니까
0: 예.
1: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도 그 되겠다.
0: 어쨌든 간에 작년 월드 시리즈에서 요만큼이지만 뭔가 몫을 했잖아요, 필요할 때.
1: 맞아요.
0: 대주자가 됐건 뭐가 됐건.
1: 그렇죠.
0: 그 사실은 그런 포인트가 대단한 우승의 분수령이거든요.
1: 근데 그런 거를 파악한다는 감독이 대단한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승 감독이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돌버치라고 뭐라 그러긴 했지만 조금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야구는 아닌 것 같아.
1: 그렇지.
0: 좀 우직하게 미련하게 해요.
1: 근데
0: 어쨌든 이기잖아요.
1: 근데 난 돌버츠 감독 다 좋은데 몰라 제가 보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기 중간 중간 보면은 그 해바라기씨를
0: 예,
1: 많이 먹잖아요.
0: 예, 예.
1: 근데 그걸 뒤틀 뱉고 침을 뱉는 모습이 계속 잡혀요. TV에.
0: 신경 안 쓰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아니, 감독은 신경 안 쓰는데
0: 그러니까, 뭐.
1: 오히려 보는 제가 어우 내가 나도 운동했던 사람인데 저게 가능할까?
0: 근데. 그 해바라기 씨를 먹는 선수들이 많아요.
1: 아, 다 먹어요, 다.
0: 카메라가 무지하게 잘 잡아요, 그걸. 때 뱉는 걸.
1: 그걸 왜 이렇게 먹나 하고 대충 알아봤는데, 이 경기기가 장기간으로 가면 3시간
0: 그렇죠.
1: 이상 걸리잖아요. 허기가 진대요.
0: 그러니까,
1: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해바라기 씨가 그러면, 진짜 그 얘기는 안 했네. 다저스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다저스 떡이라 그래서 핫도그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이렇게 큰 트레이에 담아가지고, 그 더그아웃에도 갖다 주고 그 기자석에도 갖다 줘요. 저도 기자석에 가서 뭐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주 당이 올라가지고 고생했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칼로리가 높아요.
0: 네.
1: 근데 그거 먹을 새가 없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허기를 면해야 되고
0: 그렇죠.
1: 힘이 안 나오니까 배고프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해서 해바라기 씨가 아주 메이저리그에서는 필수 아이템이에요.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다 구단에서 차뛰기로 사다가
0: 네.
1: 그 전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네.
0: 네네네.
1: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0: 그렇죠.
1: 수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바로 그 영국 로얄 리덤스 센 아네스 골프 코스죠. 복잡해 이름도.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AIG 오픈에 이게 마지막 메이저 대거거든요.
0: 네, 예.
1: 21명이 출전했어요. 야, 140명 중에 21명이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21명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우승 탑 10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진짜 딱 한 명 탑 10에 들어가고 이번에 안 좋았어요. 유엘한이 이거 우승하면 메이저만 3승하는
0: 거 3일째는 2위까지 올라갔다가
1: 뭐
0: 마지막에 좀 무너진 것 같아요.
1: 골프는 장거 벗어봐야 하는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일본의 쿠아키가 독일의 헨젤 라이트를
0: 연장
1: 아홉 번째 홀에서 꺾고 승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일본홀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21명이 나갔습니다만은 6승 우리가 지금 6승, 미국도 6승 LPGA. 그래서 그 다승 경쟁을 은근히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선수들이 다승 신경 쓰겠어요. 개인의 승적이 더 중요하죠. 네네. 그런데 아무튼 치열하지만은 일단 10위권에는 딱 한 명 들어갔다.
0: 아.
1: 그래서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야구로 가서 다저스가 이제 이 더운 날 그 더운 시카고를 갔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젯밤에 갔겠죠. 근데 오늘부터 3연전 원정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더위에 에어컨에 바람 타면서 다저스의 그 멋지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바나나도 먹고 에너지바도 먹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계란 많이 먹어요. 삶은 계란.
0: 제가 그 타이거 우즈 무슨 시리즈를 보다가 타이거 우즈가 먹는 게 이 프로그램대로 먹는 거래요. 어느 정도로 과학적인 거 아니요? 5번홀쯤 가면 타이거 우즈에 뭐가 빠진다. 그럼 뭘 먹어서 보충해야 된다.
1: 거기에만 에너지 섭취해 주는구나.
0: 18홀까지 정확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5번홀에서 에너지발 먹어야 비타민 뭐가 수분이 되고, 바나나 먹어야, 그게 전 깜짝 놀란 게 그만큼 과학적이 된 거예요 이제.
1: 그러니까 우주 정도가 되면 가능한 얘기겠죠.
0: 그렇죠.
1: 근데 그러면 예. 그런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그 코디들이 따라다니거든요.
0: 다 닥터가 있어서 예. 실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게임 예. 중으로 해서. 예.
1: 무슨 말이지.
0: 예. 그러니까
1: 근데 저기 저 술 먹고 운전하고 새벽에 그 약 먹고서 운전하는 건 못 말리잖아.
0: 뭐 그거는 골프 이외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 면허증 줬는데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공짜인데.
1: 아무튼 그 타이거 우즈가 그 팔러스 버드스에서 사고 내는 바람에 네. 그 GV80인가? 그게 또 떴잖아요.
0: 떴죠.
1: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0: 모르는
1: 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여러분도
0: 네.
1: 이 더위에 면허증 상관하지 말고 너무 달리지 마시고
0: 그럼요.
1: 천천히 운전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면서
0: 자, 날도 오늘... 더운데 산 얘기
1: 아, 산 얘기 안 할 수 없죠.
0: 네.
1: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콩국수냐 아니면은 삼계탕이냐 하는데 한국 분들은 삼계탕 쪽으로 많이 가.
0: 많이 가죠.
1: 그래서 지금 삼계탕 엄청 팔려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 대머리 사장이 기분이 되게 째지는데 야, 근데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더만요.
0: 그래요?
1: 저는 뭐 이 제가 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워낙 뭐 저를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말 되면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0: 야.
1: 지난번에도 주말에 갔더니 좀 막 한 10여 명이 뭐 한 20명 정도가 밖에서 기다려요.
0: 아이고 반가워.
1: 그랬더니 아예 오셨으니까 자리해 드릴게 그러는데 아예 필요 없다고 내가 난 천천히 기다렸다 먹겠다고 나가라고 난 먼저 내버려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과연 여기서 잘 될까 했는데 정말 대머리가
0: 해낸 힙치, 거예요. 해낸
1: 홈런 친 거야.
0: 네.
1: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지시는데 우리 또 방송이 프로그램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니까
0: 네네네.
1: 좋은 결과. 앞으로 또 무슨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앞에 정육점,
0: 예.
1: 그 앞에 아이스크림 디저트 가게
0: 네네네.
1: 그런 것이 열리고 또 그 옛날 그 산식당이 있던 그 자리 옆에 그 거기다가 아마 뭐 멋진 그 우동집을 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래저래.
0: 아예 그 층 다 하겠네. 잘못했다고.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0: 네.
1: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3: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네, 이민규의 아가씨. 조금 오늘 월요일이고 조금 지칠지도 몰라서 제가 조금 뭐랄까 그 좀 신나는 노래로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월요일 오후인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께 안부를 여쭤보는데 오늘 점심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저요. 저는 오전에 아주 그 타코 세트 맛있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보통 제가 식사하는 시간이 뭐 한 11시를 전후해서 미리 좀 먹고 그 항상 4시 정도 되면 출출하고 배가 고파요. 근데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분들도 보통 12시 전후해서 점심을 드신다고 가정했을 때 바빠서 그냥 대강 후딱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도시락 싸우는 분도 계시고 뭐 간단하게 빵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뭐랄까 그 좀 출출하는 그런 그 시간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간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붕어빵, 호떡 이런 거 좋아하는데 붕어빵 만드는 집들은 여기 좀 있는데 호떡을 참 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수년 전에는 그래도 가끔 호떡 만드는 데가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호떡을 만드는 그 허가가 한국보다 굉장히 여기는 까다롭다고 합니다. 글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호떡이 그리운 그런 시절인데 지금 호떡에다가 식혜 하나 정도 먹어주면은 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 만들기 파파야입니다.

0: 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함께했습니다. 자, 제가 조사를 해봐도 현재로는 LA 타운에는 호떡을 취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저도 참 굉장히 그리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2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120.com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1650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아주 색깔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그 다음 밑으로 주식의 정보 8가지, 그 밑으로는 복권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주유소의 가격, 가스비, 또 어느 주유소가 저렴한지도 알 수 있고, 맨 밑으로는 LAX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 방송으로 들어오면 중간쯤 가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에 누르시기만 하면 여러분 단톡방 같이 뭐 골프 동호회, 탁구 동호회 이런 식으로, 노래 동호회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방송시간 이외에도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통계님, 한국도 시장에 가야 먹을 수 있다고. 시장이라도 가서 드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다. 입니까? 저는 참 굉장히 그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포항도 시장 가야 먹을 수 있고, 그만큼 귀한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아니, 호떡이 왜 귀한 음식이 됐죠?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을 경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의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6: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인터넷에서도 접하고 뭐 여러 가지 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하지 마시오, 뭐 보고도 뭐 적적 넘기시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본인이 얘기할 때 그걸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잔소리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본인간에는 남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고 또 듣는 사람은 그게 잔소리로 들리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혜은이 씨 노래 중에서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예요. 근데 제목이 아주 멋져요. 여전히 강해야 돼. 자,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로보의 스톤이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는 또 김세환 씨가 번안곡으로 많이 불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번안곡으로 많이 불렸던 우리의 추억의 팝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국 노래, 우리 가요도 그렇고 또 이런 팝송들도 그렇고 특히나 추억의 팝송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누가 부른 무슨 노래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들을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어떤 시절을 보낸지를 한번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철님. 혜은이 언제 나온 곡인가요? 오래전 모습이 떠오르네요. 훌륭합니다. 이렇듯이 이 노래가 2006년도에 발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된 노래인데 혜은이 씨 같은 경우도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좀 이렇게 묻혀진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가수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이 노래를 미스터트롯이나 뭐 무명전설에서 누가 끄집어내서 다시 부른다면 또 다른 역주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많은 그 진주에 묻힌 노래들이 많고 지금은 뭐 음반을 만들 때 뭐 세 곡, 네 곡밖에 안 만듭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보통 음반에 수록을 하면 많게는 12곡, 뭐 8곡에서 12곡 사이는 음반에 녹음을 해서 하다 보면 한번 앨범 하나 만드는데 보통 6개월도 걸리고 심한 경우는 1년도 소요가 되고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갔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특히나 기획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묻혀진 흙속의 진주 같은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으셨던 우리 혜은이 씨의 노래도 그 중에 한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목이 멋있잖아요. 여전히 강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친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들 여전히 강해야지 하루하루 버팁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곡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젊을 때 목소리가 조금 틀리고 창법도 틀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래춤 잘한다고 우리 H님이 그러셨네요. 자, 이번에 추억의 명곡 팝송 한 곡 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조금 그 오늘 혹시 속상한 일들이 있으셨다면 이 노래와 함께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그리스를 대표하는 가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나나 무스클이라는 가수의 Try to Remember. 이 노래 역시 많은 한국 가수들이 번안을 했고 김세환 씨가 유난히 이런 종류의 노래를 많이 개사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많은 가수들이 해서 이 노래만큼도 역시 우리들의 가슴에 촉촉하게 묻어있는 그런 추억의 팝송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두 곡 정도 추억의 올드 팝송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뭐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랄까요? 뭐 어떤 국적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가사를 뭐 잘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뭐 프랑스 상송을 제가 보내드려도 그렇고 어떤 노래든지 간에 노래라는 것이 주는 그 힘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뭐 5천 원 만에 김범용 씨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밤의 플랫폼.

0: 네, 밤의 플랫폼. 아마 김범용 씨 역시 히트곡이 워낙 많은 가수라서 이 밤의 플랫폼은 굉장히 낯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은 또 이 연결적으로 또 묻혀진 노래들을 소개를 해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난 노래가 아주 좀 그 특별한 인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은하 씨가 좀 투병 중에도 콘서트 활동도 하고 또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근데 아직도 목소리가 건장하게 남아있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어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자, 이번엔 이은하 씨의 묻혀진 노래를 한 곡 소개하겠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소월, 소월의 시입니다. 제목은 초운이라는 노래인데 소월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예요. 가끔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시에다가 향수라는 시에 붙였던 그런 노래도 있고 자,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은하 씨의 또 묻혀진 숨은 명곡인데 또 특별한 인연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선친 되시는 이봉조 씨께서 작곡을 해서 이은하 씨에게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노래에서는 중간에 그 나오는 색스폰 소리가 이봉조 씨가 직접 소프라노 색스폰을 불었던 노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그 녹음할 때 현장에 녹음 스튜디오에 같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면서 뭐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야 정말 색스폰 잘 분다 보다 이봉조 씨께서 색스폰이 좀 굉장히 외국 악기인데 한국적인 한이 맺힌 소리가 난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평을 들었는지 이 노래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하와 함께합니다. 초혼.
1: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네, 우리 이은하 씨의 묻혀진 또 숨은 진주 같은 노래, 우리 H님 허스키 매력적 목소리 부드럽다고 피아노 소리도 좋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자, 아이고 SK 사장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SK 대표님은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또 한철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SK 사장님을 찾으시는지, 사실 에어컨 공사라는 게 주로 지붕에서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SK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 한 곡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인연이 있는데, 여러분 뭐 조용필 씨 설명 필요 없죠. 정말 수많은 히트곡, 별과 같이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묻혀진 노래가 한 곡 있어 소개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목은요 바람과 갈대인데, 이 노래가 또 유일하게 이봉조 씨가 작곡해서 조용필 씨에게 만들어준, 아, 또 엄청 그 특이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가 이봉조 씨 작곡을 노래 불렀었다는 거 상상 잘 안 가시겠지만, 바람과 갈대라는 노래를 오래전에 만들어서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람과 갈대, 조용필 음성으로 소개합니다.

0: 네, 바람과 갈대. 아,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봉준님 아깝네요. 생음악으로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지만 생음악으로 몇 번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색소폰을 너무 사랑하는 악기고, 아, 그래서인지 인연이 돼서 매달 한 번이라도 매주 수요일 날 장요셉 단장님과 함께 색소폰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 함께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갈래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방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 용품에는 구급 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비둘기집. 아, 부른 가수는 이석이고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유일하게 왕족입니다. 예, 우리나라 초대 황제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10나 10번째 아들입니다. 이석이란 이름은 황실 족보상의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이해석이라는 황실 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나 좀 그 나름대로 비운의 황세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황족이라고는 하지만 그 조금 남아있던 재산도 이 순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친왕하고 이방자 여러분 그 여사에게 고종의 딸인 덕혜옹조한테 돌아가서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은 못했던 비운의 우리나라의 왕족 가수 이석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통계님 또 멋진 곳 수목원인가요? 어디 시원한 데인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또 저희 단체톡으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로사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 알고 들으니 귀를 더 쫑긋하게 만들고 정말 멋진 연주고 처음 들었다고 이런 방송은 제 방송밖에 없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운 노래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뭐 추억 있는 노래, 그리운 노래 좀 월요일 날 여러분들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 것 같고 월요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몇 곡 이렇게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추억이 깃든 노래 역시 여러분 혹시 오정선이라는 가수 기억하세요? 노래를 들으시면 어쩌면 아, 이 노래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함께 하시죠.

0: 네, 오정선의 마음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주말 잘 보내고 거기는 월요일 아침이네. 아 화요일 아침이네 벌써. 새로운 한 주도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들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제가 가끔 들려드리죠. 리메이크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요사이 그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또 무명전설에서 옛 노래를 다른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조금 원곡을 그대로 조금 버전만 요새 버전으로 해서 부르는 거 커버라고 많이 부르고, 이것은 리메이크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다 뜯어 고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물안개란 노래 있습니다. 성미경이 불렀던 노래, 우리 조장혁 씨가 리메이크를 했네요. 들을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조장혁이 불러준 무란계란 노래. 참 이 노래도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렇게 바꿔서 남자가 부르니까 괜찮아서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저 스타일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리메이크는 뭐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AI가 아주 또 멋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항조 씨의 정령. 제 나름대로 최애 애창곡이기도 합니다만은 여자 AI가 정령을 또 멋지게 리메이크했네요. 좀 차분하게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정령.

0: 네, 이렇듯 AI도 멋지게 리메이크해서 또 다른 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6: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아주
7: 투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 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9: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9: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편곡을 이렇게 하니까 R&B 쪽으로 하니까 훨씬 낫다고들 그러시네요. 이렇게 똑같은 노래도 어떤 때는 AI로 편곡하고 사람이 편곡하고, 요새는 식당으로 치면 저희 메뉴가 무지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듯이 이렇게 음악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해서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또 음악을 또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들어보고 그러는 편이니까 제가 맛있는 음악들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즐겨주시고, 월요일 오후인데 기운 조금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좀 듣다 보니까 마지막 곡은 들려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냥 잠깐 저희 시그널 그 뮤직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음악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마무리 잘 하셔야 또 일주일 잘 보내실 수 있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0: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Tired but weird.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 질환명은 아니고요. 몸은 지쳤는데 뇌의 긴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tired but weird. 주로 잠 안 올 때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등이 증상일 수 있고요. 주로 이런 현상은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뭐 일요일 밤, 어젯밤 아니면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잠들기 전에 적어두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줄이는 건데요. 이른바 브레인 덤프라고 해서 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하지만 각성된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을 침대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침대 옆에 메모지를 두고 뭔가 생각날 때 바로 그냥 적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 이거 내일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각성되는 경우 많잖아요.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미가 크지 않은 짧은 단어나 소리를 조용히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한 음절이나 짧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풀이하는 식인데 뇌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집중하면 걱정이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잠시는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의 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말 짧은 소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어떤 단어를 고르지? 막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보면 긴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떠오르는 짧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그대로 읊조리시는 게 각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다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미시간주에서 식중독의 일종인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감염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내 이번 다주 동시 발생 사태에서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